0: 멋진데?
1: Ha ha!

돌고 싱싱 달려 신나게

고슴도 차!

생각하고

어디 있는데?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마?

0: где-то на белом свете, там, где всегда мороз.
1: 알립니다. 사라진 북극곰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2: 엄청 얼룩 세상이네.

0: 어딨지? 혹시 주인이 없는 거? 주인이 없다면 그 얘긴
1: 내 거네?
0: 아닌가?
1: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0: 그러니까 내게 아니란 뜻이네.
1: 좋아, 그럼 가자. 주인을 찾아보자고. 너희 우산이야?

이 노란 우산 정말 쓸모가 많은데 누가 이렇게 멋진 걸 잃어버렸을까? 수영하면서 찾아봐야지.

너 혹시 뉴산이야?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돼. 쓸모가 많은 물건이라고.

작은 새들 너무 귀엽다. 다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얘들아, 여기 더 있어. 자, 모두 밥

그리고 저기 저 구름은 어디 보자. 커다란 딸기 같아. 또 저건 오렌지처럼 생겼고

저거 봤어? 저기 저 구름은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케이크 같이 생겼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같아. 엄마, 저기 날아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저기 엄마, 그럼 집에서 즐겁게 잘 있어. 좋은 친구가 맞구나.

그러게 곰아,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가져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있다고. 곰아, 너 왜 들어가는데?

다시 가져오지?

0: 뭔지 모르겠어. 익숙한 맛이긴 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아, 알았다. 맛있는 캐러멜 크림이네.
1: 아침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4: 키 당장 고민이 되면 키 당장엔 아이클 타임.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4: 아이클 타임.
5: 두드림.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도시에서 온

0: 고양이 마술사.
1: 와, 맛있다. 다람쥐야.
2: 고병이들아, 안녕.
1: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2: 도시에서 온 엄청 유명한 마술사 고양이가 공연을 한대. 먼저 가볼게.
3: 우와, 마술이라고?
1: 엄마, 우리도 보러 가요.
4: 그럴까?
3: 야하! 신난다!
4: 얘들아, 우리 화장실부터 다녀올까?
3: 네!
1: 난 하나도 안 마려운데.
4: 어, 셋째야.
1: 저 먼저 갈게요.
5: 도시에서 온 위대한 마술사 매직캣. 지금부터 여러분께 환상적인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 이 지팡이를 손수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야! 왜 안 되지? 입가에 꿀이 묻어 있군요.
3: 대단해요! 재밌다!
5: 자, 그럼 다음 마술은? 이야!
1: 아까 화장실 갈 걸.
6: 아, 정말 놀랐어. 대단하다.
1: 공중부양 마술 벌써 끝난 거예요?
4: 마술사님이 오늘 아침을 많이 드셨나 봐.
5: 작은 실수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제 비장의 마술,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겠습니다.
4: 어, 아무래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게 좋겠어.
1: 네.
5: 아이, 거기 꼬마야, 나 좀 도와주겠니?
1: 어, 저요?
2: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0: 아, 저도 잘할 수 있어요.
6: 저요.
0: 아니요, 제가 할래요.
5: 자, 그럼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겠습니다. 이 벽장 안에 들어가면, 혹시 너 어디 아프니?
1: 아, 아니요, 그게 응? 사실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5: 이럴 줄 알고 내가 벽장에 비밀의 문을 만들어 놨지. 그 문으로 나가서 재빨리 화장실에 다녀와.
6: 마술사님.
5: 자, 이제 셋을 세면 꼬마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아, 둘, 예, 둘이에요. 셋. 이제 다시 셋을 세면 꼬마는 돌아와 있을 겁니다. 하나.
6: 어서 돌아와, 셋지야.
7: 엄마, 셋지 형 정말 사라진 거예요?
4: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야.
5: 둘, 셋. 에이, 저건.
6: 뭐요?
8: 뭐가 있다는 거야?
5: 제가 잘못 봤나 보군요.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지금까지 위대한 마술사 매직캣의 마술 공연이었습니다.

0: 이야!
1: 이번엔 내 차례. 안지.
2: 안녕하세요, 까치리 아줌마. 비둘기 아줌마. 어서와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3: 멀리요.
1: 안녕하세요.
2: 그래, 그래. 비동이도 인사해야지.
1: 비영아, 안녕.
4: 만나서 반가워.
5: 안녕.
1: 비동이는 도시에서 왔으니까 같이 숲 구경도 하면서 재밌게 놀아.
4: 네. 우리 비동이랑 놀이터에 가서 놀자.
6: 좋아.
4: 비동아, 왜 앉아있어?
5: 숲은 시시해.
4: 뭐? 숲이 얼마나 재밌는데.
5: 배고프네. 그럼 숲에 맛있는 것도 있어?
1: 당연하지. 꽁지야, 다 됐어?
4: 아직 조금만 더. 비동아, 좀 도와줘. 비동아, 괜찮아?
1: 어떡해! 맛있어!
4: 얼굴에 다 묻었잖아. 내과에 가서 얼굴 좀 씻어야겠다.
5: 귀찮은데.
1: 귀찮긴.
4: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1: 우리가 내과에 데려다 줄게. 내과로 출발! 우리 잠깐만 쉬자.
4: 그래.
1: 우와.

0: 무사해서 다행이야. 놀랬지? 다친 데는 없고?
1: 네, 엄마.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도 숲으로 이사 와요. 꺼병이들하고 여기서 살래요.
0: 뭐?
2: 땡덕아, 미안해.
3: 뺑덕이네 집 도착!
0: 우리 아가들, 엄마는 오리 아줌마네 다녀올 테니까 재미있게 놀고 있으렴.
3: 네, 엄마! 뺑덕아, 놀자!
4: 잠깐만! 얘들아, 안녕.
1: 뭐 갖고 놀고 있었어?
4: 뺑덕이 아무것도 안 갖고 놀았어.
3: 그래?
5: 뺑덕아, 할아버지랑 산책 갈까?
4: 뺑덕이 금방 다녀올게.
1: 아무래도 뺑덕이가 뭘 숨긴 것 같은데.
6: 잠깐 뭐지? 얘들아!
7: 우와, 공이다! 공에서 신기한 소리가 나네. 나도 해볼래.
6: 나도.
7: 재밌다. 우리 공 그만 갖고 놀자. 꽁꽁 숨겨놓은 걸 보면 뺑덕이가 엄청 아끼는 장난감인 것 같아.
1: 에이, 조금만 더 놀다가 제자리에 두면 되잖아. 이야!
7: 우와! 어서 잡아!
4: 놀아야지. 어? 여기가 아닌가?
7: 어떡해. 뺑덕이가 공을 찾고 있나 봐.
8: 일단 가져가서 바람을 넣어보자.
7: 빨리.
4: 찾았다. 뺑덕이 공 이리 줘. 어?
6: 뺑덕이 공이. 뺑덕아.
7: 미안해.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4: 엄마.
0: 누가 엄마를 찾는 거지? 어? 뺑덕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7: 엄마! 그게요. 저희가 뺑덕이 공을 갖고 놀다가 그만.
0: 아, 그랬구나. 뺑덕아, 아줌마가 금방 고쳐줄게.
4: 네.
0: 후, 바람을. 가을 불어넣고 이렇게 반창고까지 붙여주면 야, 짠! 감쪽같이 고쳐졌지? 미안해, 뺀더가. 꼬룡이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란다. 얘들아, 친구가 아끼는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알겠지?
3: 네, 엄마.
9: 정말 미안해, 뺀더가.

벤더가 가다!

0: 땡덕이 이제 공 안 숨기고 같이 공놀이 할 거야. 너희랑 노니까 혼자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
1: 그럼 우리 앞으로 땡덕이랑 또 공놀이 할 수 있는 거지?
0: 그럼 땡덕이랑 또 놀자. 또
2: 소원을 들어주는 돌탑.
3: 자, 도착. 이 냇가는 처음 오지?
4: 여기 꽃도 많네. 난 예쁜 꽃 팔찌 만들어야지.
5: 그럼 난 멋진 다운이 가면.
4: 이게 뭐지?
3: 아, 누가 돌탑을 쌓았나 보네.
4: 돌탑이 정말 많다.
6: 근데 돌탑을 왜 이리 많이 쌓아놨어요?
3: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돌탑을 쌓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거든.
5: 그럼 저도 돌탑 쌓을래요.
4: 나도. 벌써 이만큼 쌓았어.
5: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 차례야.
4: 아, 저게 좋겠다.
3: 엄마가 도와줄게.
4: 조심.
7: 야호! 완성이다!
4: 돌탑 정말 멋지다.
5: 어? 참 높아.
8: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야, 내가 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
3: 자, 이제 돌탑이 완성됐으니까 소원을 빌어볼까?
8: 아하, 꺼병이들이 내가 돌인 줄 알고 쌓았구만. 이거 재밌겠는걸? 우리 예쁜 꺼병이들 소원을 말해보겠니?
9: 누구세요?
8: 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돌탑 요정이란다.
4: 우와, 돌탑이 말을 하잖아.
8: 뭐든 이루어줄 테니 나에게 말해보렴.
6: 전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4: 예쁜 조약돌이 갖고 싶어요. 전 꽃팔찌야.
5: 나무니 가면이요.
8: 문제없지. 내가 그 소원을 모두 이뤄주마.
7: 진짜요? 신난다.
4: 돌탑이 재채기를 하네.
8: 아이고 허리야.
7: 남생이 아저씨.
4: 돌멩이가 아니라 남생이 아저씨였잖아.
6: 그럼 그 목소리도 돌탑이 아니라 남생이 아저씨였어요.
8: 미안하다 얘들아.
4: 우리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3: 아니야. 우리 꺼병이들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야.
5: 돌탑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져요?
8: 걱정 마라. 돌탑은 내가 금방 쌓아줄게. 얘들아!

0: 벌써 완성됐어.
1: 다들 너무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2: 얘들아, 눈을 꼭 감고 다시 한번 소원을 빌어봐. 그럼 분명 이루어질 거야.
0: 네.
3: 복숭아는 아직인 거야.
2: 조금만 더. 조금만.
0: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4: 우와!
0: 정말이잖아.
3: 나는 없는데.
1: 어, 안 되겠다. 흐차.
4: 하늘에서 복숭아가 떨어졌죠.
0: 우와, 그럼 우리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거네? 근데 엄마는 무슨 소원 빌었어요?
1: 엄만 우리 꺼병이들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지?
0: 엄마!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질병.
8: 얼굴엔
9: 순하게.
8: 순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리얼

0: 꼬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예! 사과 한 개. 꼭 맛있겠다.
3: 1, 2,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우리 둘 다 너무 작아.
4: 짜자잔.
5: 삽이다.
6: 날 좀 봐. 난 키가 커서 손이다. 잘 봐. 1, 2, 3. 사과 3개. 3개라고 알겠지? 따라와볼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게임을 하나 해보자.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게임 이름은 바로 사과를 찾아라. 섞어 또 섞어 또 섞으면
3: 섞고 또 섞고
6: 또 섞으면 제자리 준비 멈춰. 자, 몇 번 컵에 사과가 있을까요? 1. 네가 첫 번째 숫자니까 제일 먼저 맞춰봐.
0: 이거 첫 번째 컵.
3: 우와.
6: 아깝다. 1. 2. 난 두 번째 숫자니까 두 번째로 맞춰봐.
3: 이거 아니 이거.
6: 오. 내 차례네. 3은 세 번째 숫자야. 1, 2, 3. 행운의 숫자 3.
0: 와.
3: 잘했어.
0: 사과 한 개가 없어졌어.
3: 남은 사과는 두 개야.
6: 다시 또 놀아보자. 이번 게임은 바로 사과 머리에 올리기. 규칙은 아주 간단해. 사과를 머리에 올리고 안 떨어지면 돼. 그럼 이제 바꿔서 해봐.
0: 뭐야? 손이 안 닿아. 내가 너보다 작으니까. 난 숫자 중에 제일 작아.
3: 그럼 무조건 내가 이기겠네. 난 너보다 크니까. 어? 이런 바보. 난 1보다 크지만 3보단 작잖아.
6: 난 너희 둘보다 크지롱. 내가 제일 커. 내가 또 이긴 것 같네. 1, 2, 3.
3: 사과 두 개가 없어졌어.
0: 이제 하나 남았어.
6: 슈퍼! 어? 방금이 마지막 게임이었어. 제일 크게 놀래킨 사람이 이기는 거야.
0: 석당석당. 끼.
3: 더하기 2는 바로
6: 3. 2, 2, 3. 3은 바로
3: 2.
0: 더하기 2.
3: 근데 어떻게?
0: 아!
3: 정말 최고야! 이 게임도 네가 이겼어! 3이
6: 1, 2, 3. 다 내 거야.
0: 저게 마지막 사과였는데.
6: 어? 슬퍼하지 마. 실망하지도 말고 그냥 기뻐라고. 1, 2, 3. 나무색으로 하나 바꿔. 두 개. 세 개. 사과 세 개.
0: 하나는 내가 먹고
3: 또 하나는 내가 먹고.
6: 난 벌써 세 개나 먹었는데.
3: 그래도 나눠 먹자.
6: 고마워. 이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해볼까? 이 사과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 1, 2, 3.
5: you've come from, Blue.
7: Let's follow the trail and see.
5: Here's another. And another. Another. Oh. Oh, was that you, Blue?
7: Nope, wasn't me.
5: Then who made that squeaking noise?
7: It's coming from over there. Let's take a look.
8: Oh, hello, Mr. Duck. You're a nice yellow. Oh, I am. And you're a nice yellow as well. And we're all yellow together. There you are, Mr. Squeaky.
5: I'm not Mr. Squeaky.
8: No, this is Mr. Squeaky. And I'm yellow.
5: I'm red. Excited to meet you.
7: I'm Blue. It's cool to meet you.
5: Ooh.
8: Meet my yellow rubber duck friends, Mr. Squeaky, Queen Quackalot, Dr. Ducky!
7: We thought we were the only two colours in Colourland.
5: We did. So what does yellow do?
8: Yellow is a great colour. It's bright and happy. You can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yellow bananas. Check out these yellow lemons!
5: Ooh, I love it!
8: But the best part is...
5: What is it? Tell us! Tell us!
8: I'll show you. Yellow... sand!
5: Ooh, nice.
7: Hey, you know what would go well with your yellow sand? Some blue... sea! Now it's the seaside.
8: Hooray!
5: Ooh, and how about a red,
7: how about a blue sky?
8: Ooh, your blue sky would look great with a yellow sun! Ta-da!
7: Nice.
5: Look at the red crabs. Oh, you weren't looking. Oh.
7: Look at this starfish. It could be blue.
5: Oh,
8: deck chairs.
5: These deck chairs can be
8: yellow.
7: Blue.
5: Red.
8: Oh, how colourful. Deck chairs can be different colours. Yellow, blue and red. Oh, I'm so happy.
5: Oh, I want to colour something else. What's red at the seaside?
7: This flag could be red.
5: Oh! Red! Oh, but it's not big colouring, like the sand or the sea.
7: Look, the sun is starting to set. Why don't you colour the sky red?
5: Can the sky be red?
8: Oh, let's find out!
5: Oh, exciting! Red! I did it!
7: Nice work, Red.
8: Mr. Squeaky loves it too.
7: Now there are three colours in Colourland.
5: Red,
8: yellow
7: and blue.
9: Look what we can do!
5: Aww.

0: 가까워서 손에 닿을 것 같아.
1: 1, 2, 3. 어? 네모난 구름 3개.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우리
2: 저거 없애버리자. 3. 내가 제일 크거든. 3.
1: 나의 1은 바로
3: 4. 나는 4야.

0: 어?
1: 봐.
0: 사가 또 있네. 안녕 사야. 친구들을 좀 불러볼까? 사.
2: 빼기 1은 바로 사. 절대 안 돼. 난 3이야. 제일 큰 건 나여야 해.
0: 난 더 작아질 수 있어.
3: 이제 조금 낫네.
0: 오, 예. 정사각형으로 변신.
1: 정사각형이 뭐가 특별한 건데?
0: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삼성 다리는 내 기어야 튼튼하지 1, 2, 3, 4 카트 바퀴 4개 4개 아니면 출발하지마 와장창 무너질걸

3, 4. 손 4개. 1, 2, 3, 4. 모서리 4개. 정상학교!

0: Don't you stand there. Do something.
1: Oh, oh, oh, oh. Oh. Oh. Oh. Oh.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칠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박수! 고맙다, 카카.
1: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2: 어? 노래? 아니.
1: 그럼?
2: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1: 어.
2: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1: 가!
0: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0: 유후.

0: 너무 재밌다 진짜.
1: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요.
0: 웃어봅시다. 웃어봐요. 더 크게. 더 크게.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험딩어 시장님과 거대 네온사인.
5: 알렉스, 오늘 밤에 오두막에서 별을 보면 참 멋질 거야. 목성이랑 토성, 화성이 한 줄이 된댔지? 와, 진짜 기대된다.
6: 설치는 다 됐는데 한번 볼래?
5: 우와, 저 행성은 뭐지? 어? 그냥 부엉이 눈이었네. 호랑이잖아.
7: 진짜? 어드벤처 베이에?
5: 저게 무슨 호랑이야. 그냥 꿀벌이거든.
8: 우리 관광객들은 다 어디 갔어? 지금쯤은 도착해야지. 망원경을 설치하고 안개지성 마을을 칭찬하러. 흥, 왜 다들 어드벤처 베이에 가있지? 별 구경엔 우리 안개지성 마을이 딱인데. 아니, 안개 조금 낀 게 뭐 어때서? 하, 사람들이 어드벤처 베이만 가는 거 진짜 짜증나. 우리 안개지성도 유명해져야 할 텐데. 눈에 확 띄는 게 필요하지. 어, 그거야. 이거 뭐야? 거인띵어야. 얘만 있으면 우리 마을도 유명해질 수 있어. 아, 저 미소에 한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게 일단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마을 별보기 행사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놀러오겠지. 거인 딩어가 전기를 더 먹고 싶구나. 밥 가져다 줄게. 내 영혼의 반쪽. 여기 전기 좀 갖다 쓴다고 구데이 시장이 뭐라 뭐라 하진 않겠지? 어? 아, 그래. 조금이 아니라 전부 다 쓰게 생겼지만 몰라. 우리 거인 딩어가 먼저지. 아.
9: 갑자기 말이 왜 이렇게 깜깜하냐? 참 희한하네. 소리가 어째 좀 불길한데? 이건 어째 수박이 다 엎어졌네? 에이, 바삐 부자들 부르자.
10: 저기 큰 노란 공을 태양이라고 생각해봐. 초록이랑 파랑이 섞인 이 공은 우리 지구야. 그리고 오늘 밤엔 여기 있는 행성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는 걸 볼 수 있지.
5: 우와, 이거 엄청 보기 힘든 거지?
9: 라이더, 마을에 불이 다 나갔어. 신호등불까지 전부 다.
10: 그거 이상하네요.
9: 누가 아니래? 나 좀 도와줄래? 내가 과일을 다 엎질러서 수박이 사방에 굴러다녀.
10: 걱정 마세요, 아저씨.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1: 라이더가 부른다.

0: 비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갑자기 마을에 전기가 다 나갔대.
2: 우리 본부는 발전기가 따로 있어서 참 다행이다.
1: 근데 어드벤처베이는 정전 때문에 난리가 났대. 신호등이 다 나가고 알 아저씨 트럭 짐칸이 뒤집혔다나 봐. 수박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2: 아저씨 안 됐다.
1: 우리가 도로를 치우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고깔이랑 확성기로 교통 상황을 정리해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크레인으로 알 아저씨 짐칸을 세우고 바닥에 흩어진 수박을 쓸어 담아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체이스, 차들이 저쪽으로 지나가게 해줘.
1: 알았어. 랩! 고깔! 랩! 확성기! 여러분, 고깔을 따라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0: 러블, 저 수박들 좀 치워줄래?
2: 참 이상하지? 마을에 전기가 갑자기 다 나갔어. 펑!
0: 네, 아저씨. 이상하네요. 저희들이 샅샅이 파헤칠게요.
2: 불행 중 다행인 게 사방이 캄캄해서 오늘 밤 별보기 행사하긴 참 좋겠어.
3: 이건 뭐지?
1: 라이더, 이리 와봐.
4: 뭐야? 이게 오늘 정선 사태랑 관련 있지 않을까?
0: 딱 봐도 이것 때문이네. 한번 따라가서 확인해보자.
4: 전선 한번 기네.
3: 저기 빛나는 건 뭐지?
5: 이건 내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써볼까?
0: 펌딩어 시장님, 이 불 좀 꺼주실래요? 시장님 때문에 정전됐어요.
5: 싫어, 이건 예술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세련된 건 다들 좋아할걸.
0: 러블, 시청에 꽂힌 전선 연장 플러그를 빼줄래?
6: 알았어, 라이다.
5: 누구 마음대로 내 거인딩어 밥줄을 빼? 안 돼! 내가 저 눈부신 미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가면...
4: 시장님 죄송한데요. 어드벤처 베이에 전기를 켜야 해서요.
0: 엉망이 된 것도 정리해야 하고요. 가자, 체이스!
5: 퍼피 구조된 녀석들, 이게 있는 줄은 몰랐을 거다. 충전용 보조 배터리? 거인, 우리 마을이 얼마나 짜릿하고 좋은 곳인지 증명하러 가는 거야.

0: 좀 끄세요.
1: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술작품 보는 눈도 없네. 자, 우리 마을은 수박이 굴러다니지도 않거든. 안 돼, 이리 와, 네온동이나.
2: 느낌이 안 좋은데? 가자, 체이스! 체이스, 저 간판을 당장 멈춰야겠어.
1: 아, 누가 밤하늘을 밝히는지 나야 바로 나라고.
3: 저 불 때문에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1: 햇빛 칠리는 없고 저 빛은 뭐지? 뭐야, 이상한 간판이 내 등대에 걸쳐있어. 등대도 걸려서 안 돌아가.
4: 저걸 그냥 놔두면 오늘 밤 별보기 행사도 못할 거예요.
1: 커피 구조들 부를게요.
2: 네, 터보 선장님.
5: 라이더, 내 등대 아래에 이상한 간판이 들러붙어있어.
2: 저희도 봤어요, 선장님. 이 일에 딱 맞는 친구들이 있죠. 로키, 스카이, 물개 선물로 즉시 출동 바람.
6: 지금 바로 갈게. 연타 맡겨.
2: 좋아, 스카이. 포크로 저 등대에 매달린 간판을 떼내줄래?
6: 알았어, 대장. 포크! 잡았다. 어이. 어떡하지? 걸렸어. 침착하게 빼자. 조심, 조심. 그냥 다른 데다 걸어야지. 좋아, 넌 이제 나랑 놀러 가자.
2: 잘했어, 스카이. 이제 등대 차례인데. 루키, 망가진 기계를 고쳐서 등대가 다시 돌아가게 해줘.
6: 초록 에너지 집중. 스패너. 이 나사를 조이면
1: 보세요, 예정대로 태양계 행성들이 한 줄로 서고 있어요.
6: 우와,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봐요. 행성들이 다 모이니까 밤하늘에 점 하나만 떠있는 것 같아요. 퍼피 구조대 고마워. 덕분에 하늘이 빛났어. 아니, 어두웠어.
2: 재밌었어, 알렉스.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릴 불러.
7: 잠깐, 험딩어 시장님이랑 그 네온 사인은 어디 갔지?
2: 스카이가 알아서 해결했을 거야.
1: 저 간판 꽁무니 쫓아다니느라 기운 다 뺐네. 잠 좀 자자. 시장님은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하나?
8: 사라진 초상화를 찾아라.
2: 너희들 그림 정말 잘 그렸다.
6: 너도 그림 마음에 들어? 이건 하늘을 나는 스카이 구름.
2: 러블은 뭐 그리고 있는 거야?
9: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10: 와, 진짜 피자 같다. 페퍼로니 냄새도 나.
11: 워킹버그에 잘 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린다니까 공주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12: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6: 저도 포즈 잡을 준비됐는데 봐요. 왕관도 정말 예쁘죠?
11: 아니야, 스위티. 왕족 초상화에 강아지는 안 껴줘요. 여왕이 되실 분만 그리지.
6: 대신 선생님이 나 그리는 거 구경해. 그것도 재밌겠다. 아니, 좋은 생각이시네요, 공주님.
12: 저기요, 여러분. 영감이 마구 솟구쳐서 나 진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려볼게요.
6: 나 오늘 밤 제막식에 맞춰서 그림이 완성되면 좋겠어요.
12: 걱정 마요. 저는 빨리 마르는 특수 물감을 쓰니까요. 비밀인데 물감에 이걸 섞으면 빨리 말라요. 치즈 파우더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 늘 그렇게 맛깔나죠.
1: 냄새도 심하고.
11: 역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왕실 조상화가 기가 막혀요.
12: 그쵸? 저도 이렇게 우아하고 위엄 있는 작품은 난생 처음입니다. 다 자비롭고 고생하고 위대하신 우리 공주님 덕분이지요.
6: 그럼 그럼. 자, 어디 보자. 가서 공주 간식 좀 드실래요? 버즈비, 초상화의

0: 내 얼굴을 터뜨리면 오늘 밤 사람들이 날 여왕으로 모시겠지?
1: 그대로 두면 붓 다 갈라지는데 얼른 빨아야겠다.
0: 저 아저씨부터 내보내야겠어. 화즈비, 위험에 빠진 바다 코끼리 소리 좀 내봐.
1: 이게 뭔 소리지? 내 바다 친구한테 문제가 생겼나?
0: 바로 이

0: 원리는 멀쩡한데 누가 운 거지? 아, 이상하다. 내 귀가 어떻게 됐나? 바닥에 웬 물감 자국이 있을까? 아, 어디 또 묻었나 보자. 무슨 일이람? 공주님 초상화가 어디로 사라졌잖아.
1: 말도 안 돼!
2: 내 보물이 사라지다니!
3: 아, 진짜 가세요. 심호흡 좀 하시고요. 아, 퍼피 보조대를 불러야겠어요.
4: 안녕하세요, 백장님.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3: 잘 지내면 저다 했겠니? 두 눈 많이 뜨고 공주님을 그린 왕실 초상화를 도둑맞았어.
4: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6: 마셜, 조심해!
7: 와, 무지개 그리기 무지하게 힘드네.
8: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4: 빨리들 봐줘서 고마워, 얘들아. 바킹버그에 급히 갈 일이 생겼어.
8: 그럼 우리들 이번엔
4: 퍼피 수사대. 로보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하자.
9: 아!

0: 공주님을 그린 왕실 초상화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대. 우리가 그림을 찾아와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야간 투시경을 쓰고 사건 단서를 조사해봐.
1: 특수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로키? 넌 스캐너로 성벽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2: 추락에너지 출동! 맡겨줘!
0: 준비됐지? 퍼피 수사대 출동하자!

0: 이제야 안심이 되네. 내가 사라져버렸어.
1: 저게 초상화 얘기야.
2: 공주님, 저희가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본 데가 어디죠?
3: 그 초상화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젤만 남았어.
2: 체이스, 이젤 근처에 단서가 있는지 찾아볼래?
4: 라이더, 바닥에 노란 게 있어. 근데 냄새가... 치즈인가?
5: 맞아. 나만의 비법인데 물감에 섞으면 더 빨리 말라.
2: 냄새를 따라가자, 체이스.
4: 치즈 냄새가 여기서 사라졌어.
2: 바닥에 발자국이 있나 볼까?
5: 야간 투시경 작동!
4: 발자국 찾았어. 홀 방향으로 가는데? 어, 근데 여기서 멈췄어. 분홍색 물감 얼룩도 보이고.
0: 버즈비, 네 작품 너무너무 기대된다. 너무 예쁘다, 나처럼. 이제 이걸 행사하는 아련실에 다시 갖다 놓기만 하면 되겠다.
2: 로키,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
6: 알았어. 휴대용 엑스레이.
7: 그러네, 이 벽 뒤에 누가 있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0: 스위치잖아. 제가 그림을 갖고 있어.
1: 스위티, 공주님 초상화는 어딨어?
2: 대체 무슨 말인지 원. 이건 내 초상화인데.
0: 프랑스와 아저씨 치즈 물감 냄새인데 그게 왜 여기서 나?
2: 네가 배고파서 그렇겠지. 우린 가볼게.
1: 저게 공주님 초상화가 아니었으면 스위티가 저렇게 도망칠 리가 없잖아.
0: 감히 누구 코를 속이려고.
1: 퍼피 수사대 출동하자.
0: 나한테 맡겨. 레이더만.
1: 그림을 갖고 날아갔어. 하늘에서 쫓아가는 건 네가 맡아줘.
2: 내가 바로 날아갈게, 대장. 계획이 좀 바뀌었어. 저 강아지들 때문에 성에서 내 초상화를 공개할 기회는 날아갔거든. 그러니까 버킹버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 걸자. 그럼 날 여왕으로 모실 거야. 이 목든 스위티는 어딨지? 너 그 초상화는 왜 갖고 간 건데? 이건 나의 그림 초상화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다 전시할 거야. 바로 저 시계탑에. 빨리 그림 돌려줘. 치라.
1: 마저 그림을 찾아와. 우리가 스웨티를 구할게.
2: 알았어, 라이더.
0: 내가 갈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두 길에서 비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잡았다. 착륙 패드.
3: 아볼랜드.
2: 어떡하지? 너무 빨리 떨어져. 고마워, 왈리. 아, 집게. 스위티, 이 버르장머리 없는 강아지야. 왜 함부로 그림을 가져가? 전 공주님 그림 안 가져갔어요.

0: 저 박수 갈채는 원래 내 거였는데.
1: 이번에도 포피 구조대가 박힌버그 왕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충신이었네요.
2: 내 걸작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스러운 모델 옆으로 말이죠.
0: 조상을 찾아줘서 고마워, 포피 구조대.
3: 다행이에요. 왕국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6: 얼굴엔
0: 순하게
6: 진물엔
7: 순하게
0: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언더키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1: 얼굴엔
0: 순한 킬킬.
1: 눈물엔
0: 덥덥한 말.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어? 볼트 선생님!
1: 자.
0: 여기서 소를 만나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5: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도시를 지키는 슈퍼로봇

0: 안녕 티노.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일본의 후쿠오카야. 유명한 로봇 메타트론의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지.
1: 하루토라는 친구가 메타트론의 열렬한 팬이라서 엄마가 전시회에 데려가 주셨대. 근데 안타깝게도 메타트론이 고장난 상태야.
2: 오 저런, 하루토도 안 됐고 메타트론도 걱정되는걸.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0: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바로 출발!
1: 엄마, 메타트론이 왜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기대했는데.
2: 미안하구나. 엔진이 고장난 상태란다. 대신 그 적수인 타이탄은 멀쩡해.
1: 다 소용없어요. 전 메타트론이 좋다고요.
3: 기운 내렴, 하루토. 수리하고 나서 엄마랑 다시 보러 오자꾸나.
1: 오늘 보고 싶었다고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4: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나는 디노. 크게 도와준다.
0: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나는 하루토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고니치와.
0: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메타트론의 엔진이 고장났다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이건 거대 로봇 엔진이잖아! 저희가 메타트론을 고쳐봐도 될까요, 아저씨?
3: 그럼, 한번 해보렴.
0: 좋았어! 시작하자, 호기! 그래, 일단 올라타, 하루토! 야호! 신난다! 바로 여기야, 호기! 여기에 로봇 엔진을 설치하면 될 거야. 알았어.
4: 메타트론 작동 시작.
0: 우와! 살아났어! 최고야! 우와! 저기 보세요! 메타트론을 고쳤나봐요! 안녕, 메타트론!
4: 네가 날 고쳐줬니?
0: 맞아! 난 하루토고, 이 친구들은 슈퍼윙스야. 호기와 티노, 안녕!
1: 나는 티노다!
4: 고쳐줘서 고마워, 하루토. 내가 보답할 방법이 있을까?
0: 글쎄, 가능하다면 네가 가진 능력을 직접 보고 싶은데. 하늘을 날 수 있어?
4: 그럼, 당연하지. 널 데리고 같이 날 수도 있어.
0: 엄마, 다녀와도 돼요?
2: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한다. 엄마는 그동안 장 보고 올 테니까 재밌게 놀아.
0: 예! 어서 가자, 호기.
4: 내 손 위로 뛰어 올라와서 꽉 붙잡아. 예! 메타트론 부스터 작동!
0: 모든 게 장난감처럼 작아 보여. 넌 정말 대단해, 메타트론. 나도 너처럼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고 싶어.
4: 나도 너희와 한 팀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루토.
1: 좋았어. 그럼 순찰하러 가자. 도시의 수호자들 출동.
4: 도시의 수호자들 구조 실시!
5: 고마워, 도시 수호자들!
1: 길이 너무 막히네! 빨리 불 끄러 가야 하는데!
4: 도시의 수호자들이 도와주러 왔다! 화재 현장으로 데려다 주지!
1: 와우! 고마워! 후후! 소방 호스 작동!
4: 천만에 수호자들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6: 우후! 난 역시 운이 좋아. 하나 남은 메타트론 장난감이 내 거라니.
0: 나도 갖고 놀래.
6: 안 돼, 돌려줘. 골든걸. 그러다 망가져. 1인전.
0: 유후, 와. 저 커다란 장난감이 이거보다 훨씬 멋진걸?
6: 아이고, 기다려.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골든걸.
0: 내가 널 더 예쁜 색깔로 바꿔줄게, 공룡아. 보라색으로.
6: 안 돼, 골든걸. 핑키복은 쓰지 마.
0: 핑키팡. 보라색이 훨씬 더 어울리지?
6: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이봐, 난 보라색 공룡이 아니다. 난 녹색이 좋더라.
0: 보라색이 어때서?
6: 누가 좀 도와줘.
4: 타이탄, 멈춰. 아이들을 당장 내려놔.
1: 타이탄, 메타트론을 물리친다.
0: 못하니 초강력 얼음광선 무기를 쓰려고 해.
4: 멈춰! 내 다리! 다리가 얼었어! 이 통신은 내 거야!
0: 메타트론을 도와줘야 해! 서둘러!
4: 누구도 이 타이탄을 막을 수 없다! 거기! 디노 도와준다! 디노 확대 액션! 얼음을 깰 수가 없다.
0: 내가 도와줄게. 그럼 지역발이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글러브 액션!
4: 고맙다, 호기. 디노, 타이탄 막을 수 없다.
0: 메타트론, 이제 어떡하지?
4: 타이탄이 너무 강해. 막을 방법을 모르겠어.
0: 잠깐! 난 네 열렬한 팬으로서 네가 가진 파워를 모두 알아. 네 메타방패라면 얼음광선을 막을 수 있을 거야.
4: 바로토, 네 말이 맞아. 메타방패! 잠깐!

0: 믹스와 메타프로 오늘의 문제 해결 완료. 내가 전해줄게.
1: 우와, 멋지다 메타트론.
2: 너희 나만큼 멋지지.
0: 하루토, 슈퍼윙크스, 너와 한 팀이 되어줘서 고맙다.
1: 넌 훌륭한 도시의 수호자야 메타트론. 도시를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슈퍼윙크스도 고맙고 절대 잊지 못할 거야.
3: 그럼 우리의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1: 안녕.
0: 도시비가
3: 제이긴 기차.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출동할지 기대되는 걸.
4: 나도야 호기. 어디든 내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당장 날아갈 거야.

0: 너희가 출동할 곳은 미국 와이오밍주의 셰리던이야. 수잔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대. 수잔나 기억해오기? 전에 만난 꼬마 보안관 말이야.
1: 그럼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수잔나가 날 부보안관으로 임명해줬잖아. 이하!
2: 세계에서 제일 긴 기차인 마일이 수잔나의 마을에 꼼짝없이 갇혀있어. 뜨거운 태양 때문에 기차 선로가 휘어서 움직일 수가 없나 봐.
1: 그럼 우리가 빨리 날아가서 도와줘야겠네.
0: 거기 출동 준비.

0: 모두들 미안해요.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화물을 배달해야 하는데 이런 선로에선 꼼짝도 할 수가 없어.
1: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

0: 난 보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0: 안녕 얘들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부고왕관 호기. 우리 삼촌 기억하지? 빌 삼촌 말이야.
2: 하우디.
3: 당연하지. 하우디 빌 삼촌.
0: 어?
3: 우와 마일. 소문대로 정말 길구나.
2: 정확히 1마일이야. 세상에서 가장 긴 기차지.
0: 하지만 휜솔로에선 달리기가 힘들어.
3: 맞아.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될 물건을 가져왔어.
0: 어?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구부러진 선로 위로 아치형 철교가 생겼네. 완벽해.
2: 저 철교 위를 달리면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겠는데? 고마워 슈퍼잉스. 덕분에 움직일 수 있겠어.
4: 그거 정말 다행이네.
5: 그러게. 이제 아이스크림이 녹을 걱정은 없겠어.
6: 이하!
2: 내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지 않을래? 다 같이 가면 더 즐거울 거야.
3: 좋아. 그럼 같이 가자.
0: 저도 다녀와도 되죠? 제발요. 보안관으로서 마일이 무사히 배달하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7: 그러렴 보안관. 대신 슈퍼빙수와 꼭 붙어 다녀야 해.
0: 고마워요 삼촌.
2: 그럼 출발! 춘춘!

0: 역시 드넓은 평원을 달리는 기분은 최고야.
1: 이거 영광인데. 슈퍼윙스가 양옆에서 날 호위해주다니.
2: 어? 우와.
1: 너희도 지금 저거 보여?
3: 그럼 놀이 멋지게 지고 있잖아.
1: 멋지긴 한데 노을이 보인다는 말은 곧 해가 진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나? 혹시 지금 몇 시야?
0: 거의 6시가 다 돼가.
1: 벌써? 이런. 6시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약속을 했거든. 난 평생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 속도론 제 시간에 가지 못할 거야.
3: 걱정 마, 마일. 우리가 도와줄게.
4: 우리만 믿어.
3: 늦지 않게 도착할 거야. 초스피드 비행기 고기가 끌어줄 테니까.
0: 고마워, 마티. 너무 놀라지 마, 마일. 이제 간다. 준비됐지?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스피드!
1: 우와! 엄청 빠르다! 이렇게 빨리 달려보긴 처음이야! 야호! 야! 이런 속도라면 6시까지 화물을 배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겠어.
0: 아, 이렇게 완벽한 날에는
3: 들쏘대요.
0: 완벽한 날엔 들쏘대라고?
3: 아니, 들쏘대가 선로를 건너고 있어.
1: 으악, 빨리 멈춰야 해.
3: 내가 도와줄게.
0: 멈추기엔 시간이 부족해.
3: 좋은 수가 있어. 들쏘대 위로 지나가자. 일어나라, 크레인!
1: 으악! 크레인은 충분히 튼튼한 거지, 마티!
0: 그럼, 걱정하지 마!
3: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속도도 아까보다 훨씬

0: 최고의 풍경인걸. 저기 봐봐이, 기차역이 보인다. 거의 다 왔어.
1: 문제는 기차역이 산 꼭대기에 있고 빙글빙글 돌아서 가야 한다는 거야. 늦지 않게 갈 수 있어야 할 텐데.
0: 아, 뭔가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나한테 맡겨둬. 산 꼭대기로 곧장 가면 돼. 선로 만들기 시작! 자, 날 따라와, 마이!
2: 좋았어. 좀 가파르긴 하지만 어디 한번 해보자고.
0: 네, 보안관님! 그럼 올라간다!
1: 정말 고마워, 마티!
0: 조금만 더!
3: 길이 너무 가팔라!
4: 무거워서 버티기가 힘들어!
2: 힘내 얘들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린 할 수 있어!
1: 이런! 화물칼이 떨어져나갔어!
0: 어? 세상에!
1: 어! 이대로면 화물이 부서질 거야!
2: 보안관 호기와 초강력 마티! 화물을 구하고 마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0: 네! 보안관님! 여기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쪽이 마치가 해결할게. 소방경 크레인 기차 당기기 시작. 고기 지금이야.

0: 그린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화물을 제 시간에 배달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오늘도 마일이 해낼 줄 알았어.
2: 보안관 수잔나와 부보안관 호기 그리고 초강령 마티 덕분이에요.
3: 우린 보안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4: 다음에도 힘쓸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마티를 불러줘.
5: 수고 많았어, 슈퍼윙스. 덕분에 선로 문제도 해결하고 화물도 잘 배달했어.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5: 고마워!
1: 그럼 또 보자!
0: 3, 2, 1, 발사! 슈퍼윙! 임무 완료!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리면 더 맛있어.
1: 우와, 뽀로록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여기서도 씽씽
2: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0: 글자도 돌려볼까.
1: 데이터 놀자. 안녕
2: 바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5: 얼굴엔
1: 순한 킬킬,
5: 줄무랑
1: 덮어놓은
6: 순하게
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달림아,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8: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오늘 유치원에서 만든 왕관이에요. 어때요? 공주 같아요?
7: 그래, 달림인 진짜 공주가 되고 싶은가 봐.
8: 네, 공주가 제일 좋아요. 어? 무슨 소리지?
9: 이따 뭐 먹을까?
8: 저거 뭐지? 우와, 신기하다.
10: 마음에 드니? 내가 여행 다니면서 모은 물건들이지.
8: 이 책은?
10: 그 책은 백설공주 책이란다.
8: 와, 백설공주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인데.
10: 그럼 이 할머니가 선물로 줄까?
8: 네? 정말요?
10: 그래, 백설공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8: 옛날 옛날 하얗고 예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그런 백설공주를 질투한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이게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11: 공주님!
8: 설마 책에서 나는 소리인가?
12: 어? 공주님, 대체 어딜 가셨던 겁니까? 얼마나 찾았는데요?
8: 저요? 전 공주가 아니라 달림인데요.
12: 어휴, 대낮에 무슨 달림입니까? 빨리 성으로 가셔야 해요.
8: 전 진짜 공주가 아닌데.
12: 이리야! 자, 어서 들어가시죠.
13: 공주님,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8: 저는 공주가 아니고. 뭐야, 이 그림은 나잖아. 말도 안 돼, 공주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보고 공주라니, 내가 공주라니, 믿을 수 없어. 우와, 믿을 수 없어.
13: 공주님, 이런 옷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서 드레스로 갈아입으시죠. 자, 네, 자, 공주님, 이쪽으로.

0: 공주님 강아지 슈가죠.
1: 슈가?
2: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못된 왕비가 공주님을 어떻게 한 줄 알고.
1: 못된 왕비?
3: 네, 왕비님이 맨날 백설공주님을 괴롭히잖아요.
1: 백설공주? 그럼 내가? 아니, 저 사람이 백설공주?
4: 이제 백설공주도 이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들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졌어.
5: 그럼요, 그럼요. 왕비님이 최고십니다.
4: 세바스찬, 사냥꾼이란 녀석이 백설공주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다니. 그럼 다시 마법 거울에게 물어볼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물론 나겠지만.
6: 왕비님.
4: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6: 그게 백설공주님입니다.
4: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5: 에이, 왕비님도 실패하신 거 아니세요?
4: 뭐야?
5: 아닙니다요.
4: 말도 안 돼. 백설공주는 분명히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단 말이야.
1: 네? 백설공주님이 아니라고요? 그래, 난 달림이야. 다른 세상에서 왔어.
3: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1: 응, 나도 정말 놀랐어. 난 오늘 새로 산 백설공주 책을 보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럼 진짜 백설공주님은? 진대로라면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을 거야.
4: 독사과?
1: 일단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지 확인해봐야겠어.
0: 달림이라고 했지? 따라와. 왕비의 방은 이 복도 끝이야.
3: 야, 루루, 거긴 함부로 가면 큰일 나.
2: 그럼 어떡해. 빨리 공주님을 구해야 하잖아.
3: 그건 그렇지만.
4: 그래,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5: 아이, 왕비님, 잘못 보신 건 아니시고요.
4: 시끄럽다. 백설공주는 분명 내가 준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이 들었단 말이다.
1: 어떡해, 진짜 네 말이 맞았어.
5: 그럼 거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거울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4: 그런가? 좋아,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7: 거울아, 거울, 이제 진실을 말해봐.
4: 백설공주 이젠 없어?
7: 독사과 먹고 잠들었잖아. 거울아, 거울아, 내가 진실을 말할까?
4: 내 독사과는 바로

0: 처음부터 내가 제일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제일 예뻐
1: 왕비님
0: 예뻐
1: 왕비님
0: 이번에도 틀리면 넌 짜증나
2: 자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3: 그건
0: 바로 내가 제일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3: 아! 아이 참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4: 뭐야?
0: 또 백설공주?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3: 증거라뇨?
0: 살아있다면 백설공주를 비춰봐
1: 왕비님, 백설공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화살통은 내 것 같은데. 으아! 백설공주입니다!
5: 지켰어! 도망가자, 빨리!
0: 백설공주, 저거 뒤에 감히! 뭐해? 빨리 가서 잡아!
1: 네! 이 녀석들! 거기서지 못해! 잡기만 해봐라 아니 저기
5: 유후 여기에요 여기 여기야 여기요 여기
0: 얼른 잡아
1: 안돼
5: 얘들아 이쪽이야 어서 자 해서 아래층으로
1: 이것들 어디 도망가려고
5: 자 어서 궁전에 나가야 해
0: 누구 맘대로
5: 갇혀버렸어
0: 백설공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독사를 먹었는데 어떻게 말 어서 말이라 백설공주 백설공주 어떻게 내 독사과를 먹고 깨어난 거지?

0: 난 내가 싫어. 누가 빨리 저게 좀 치워라.
1: 왕비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너 이 녀석. 어디 갔지? 예, 요 미꾸라지 같은 녀석. 예.
2: 백설공주?

0: 그렇잖아. 독서가를 먹으면 해독제 없인 깨어날 수 없다고.
1: 아, 왕비가 가지고 있던 그 병 말이야?
0: 맞아. 그 해독제가 있다면 백설공주님을 깨울 수 있겠어.
2: 세바스찬!
3: 아, 예.
2: 백설공주는 찾았어?
3: 아니요, 성 안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2: 대체 넌 뭘 하고 있었던 게야?
3: 왕비님도 쬐끄만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고.
2: 시끄러워. 이 꼬맹이들 대체 어디로 간 거야?
3: 그나저나 왕비님, 백설공주가 대체 어떻게 깨어났을까요?
2: 독서과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는 세상에 딱 이 한 병밖에 없는데 말이야. 세바스찬, 네가 나가서 직접 백설공주를 찾아와.
3: 예? 대체 어디 간 줄 알고.
2: 이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와.
3: 알겠습니다요.
2: 전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지.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이번엔 독서과를 10개쯤 먹여야겠어.
1: 왕비가 나갔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0: 좋았어. 빨리 해독제 찾자.
4: 여긴가?
1: 아, 왕비가 해독제를 어디다 숨긴 거지?
0: 해독제를 찾았어.
1: 어? 진짜?
0: 응, 이제 공주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2: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일부러 힘들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겠군, 백설공주.
0: 나쁜 왕비, 마음대로 안 될걸. 슈가, 도와줘.
3: 강아지는 제가 맡겠습니다요.
2: 잘했다. 네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구나. 백설공주는 내가 직접 잡겠다. 자, 더 많은 사과를 먹여주마, 백설공주.
5: 달리라! 어서 이 밧줄을 타고 탈출해!
2: 백설공주가 도망간다!
3: 저 난쟁이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속에 일곱 난쟁이들이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2: 빨리 숲속에 가서 잡아야겠다. 각오해라, 공주. 이번에 찾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1: 그건 내가 할 말이에요.
2: 뭐야? 공주가 왜 투명이지? 세바스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3: 글쎄요.
1: 모두를 속이고 날 없애려고 하다니.
2: 아니, 백설공주, 그건 오해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니? 얼마나 찾았다고.
0: 그럼 이건 뭐죠? 이거 독사가 맞죠?

0: 저 못된 왕비와 사냥꾼을 끌고 가요.
1: 예. 당신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2: 안돼.
0: 싫어. 세바스찬, 네가 일을 똑바로 했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야.
3: 왜 또 제 탓을 하십니까요? 억울해요.
4: 다행이야. 나쁜 왕비가 벌을 받게 돼서.
5: 고마워요, 달리미님.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4: 아니에요. 친구들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5: 참, 달리미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4: 저를 위해? 뭔데요?

딸립니다.

0: 달림아! 달림아!
1: 왜 그러세요?
2: 아, 엄마 목소리가...
1: 공주님, 잠시만요!

0: 은하 공주 나라에 갔다 온 건가?
1: 달림아, 뭐해? 저녁 먹어야지.
0: 엄마, 엄마! 내가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음? 백설공주 나라에 갔다 왔어요!
1: 뭐? 무슨 나라?
0: 백설공주 나라요!
1: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0: 어? 이 구두는... 공주님, 달리미는요?
2: 글쎄, 달리미님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달리미님.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빠바. 스쿨버스
9: 내일 떠나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2: 순한 킹킹.
10: 중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5: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6: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응?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4: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3: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5: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6: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7: 야!
8: 너무 기대돼.
7: 팬케이크.
3: 저게 우주선이야?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7: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내 팬케이크!
4: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0: 그게 가능해?
4: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4: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3: 착륙장이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4: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1: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4: 좋은 생각이야, 포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전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5: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5: 자, 싹 폭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날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0: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1: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3: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덕.
4: 그래!
5: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3: 포부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5: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3: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5: 어디 한번 잡아보시던가.
1: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6: 나한테 맡겨.
2: 아이고.
0: 이건 나.
2: 그만 약 올려.
5: 어리석긴.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과학의 맛이 어떠냐?
3: 스키가 중력 강선에 붙잡혔어. 기가빌더 모든 변신.
6: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2: 레이봇 변신 완료.
5: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1: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5: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3: 레이, 루루!
5: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광선을 튕겨내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물을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잘했어, 포키!
1: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2: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에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3: 우리한테 반겨!
0: 루루, 맞춘대 당장! 바다 스피드!

0: 우주선이
1: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3: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4: 우주선을 고쳐라!
5: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6: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지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7: 2, 1, 발사! 이륙! 우와!
6: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 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8: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1: 여러분! 모두 피해요! 캐빈아, 출동 준비!
9: 기가본 준비 완료!
1: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9: 나만 믿어!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10: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11: 우와! 스피 잠깐!

0: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1: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2: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3: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0: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4: 누구?
0: 한이 할머니.
5: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0: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6: 안녕하세요.
3: 반가워요.
5: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3: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0: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전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케 챔피언 마이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다리다! 출동!
0: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짐에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3: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8: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

0: 조종이 안 되잖아. 보고 살려!
1: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온다!
2: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0: 제발 나 좀 세워줘!
3: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4: 그래, 알았어, 아비!
2: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볼 변신 완료!
2: 레이브 변신 완료!
6: 스케이버 변신 완료!
2: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더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도구와 두더지를 구출하자!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드의 화려한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포보! 네? 네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술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2: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뚝딱뚝딱.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0: 얼굴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라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행운이 가득 행운과자.
1: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부탁이야, 이번에는 꼭. 여기도 없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2: 초조해하지 마, 제니. 여기 사방으로 펼쳐진 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거야.
1: 저 먼 곳까지 가서 또 상자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벌써 이렇게 많이 열어봤는데 찾는 건 없었잖아.
2: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네가 그토록 찾고 다녔던 행운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 알겠지? 다 해?
1: 알았어.
3: 아, 이게 보충 쿠키라고?
0: 이 다음에 반죽안에 쪽지를 넣고 오븐에 구우면 돼.
4: 우와! 그럼 그 안에 종이도 먹는 거야?
5: 아니, 아니. 봐봐. 먹기 전에 이렇게 쿠키를 쪼개서 종이를 꺼내는 거야. 이 종이에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오늘은 행운의 힘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 행운 가득이래.
6: 그래, 일할 행운이 가득한 날이겠지. 빨리 트레이 갖고 나와.
7: 으잉, 그럼 행운이 아니라 불운인데.
8: 네, 저럴 줄 알았다.
4: 이 보충 쿠키 꼭 미스틱 마을의 행운 과자 같아 나나.
0: 어? 행운 과자?
4: 미스틱 마을 행운 축제에서 먹는 과자야, 솔직히. 행운 축제는 그해 행운을 알아보는 축제지, 솔지.
9: 행운 과자를 먹었을 때 터져나온 빛의 색깔로 자신의 행운을 알 수 있어, 나나.
10: 금색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파란색은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분홍색은 친구 사이가 더 좋아진대. 아무튼 엄청 재밌었어, 꿀에.
4: 뭐 하는 거야, 솔지?
10: 짜잔! 어때? 예쁘지?
9: 선자의 눈, 코, 입이 생겼다, 나나!
11: 뭐? 어떻게 그랬는지 보여줘! 보여줘!
0: 얘들아, 우리끼리 여기서 그 행운축제를 해보면 어떨까? 만드는 방법 가르쳐줄래?
10: 나도 행운과자 먹어보고 싶었쥬!
9: 물론이지!
10: 안녕하세요.
11: 이게 다 뭐야?
4: 어서 문 닫아줘, 솔지.
11: 다들 뭐하는 거야?
9: 별을 잡고 있어, 나나. 행운의 별아, 기다려줘.
11: 행운의 별이라고?
9: 행운과자의 재료야, 그래. 비밀의 방에서 나왔어. 같이 별 좀 잡아줘.
6: 아무튼 잡으면 되는 거지? 좋았어!
9: 잡았다!

0: 아하, 조심히 다뤄.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1: 어? 무슨 큰일?
2: 진짜 별처럼 예쁘다.
3: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하네.
1: 맛있겠다.
4: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솔지.
5: 이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잘 구워야 할 거래.
4: 짜잔! 행운 과자 완성이야. 우와! 자, 모두 다 모여라, 나나. 행운 축제를 시작하자. 모두 손은 깨끗이 씻은 거야, 하츄? 좋아, 이제 먹자, 츄!
6: 잘 먹겠습니다!
4: 우와! 이 분홍색 꽃들 정말 예뻐, 츄!
0: 앞으로 더 예뻐지겠네?
5: 꽃하고 하츄핀하고 잘 어울려.
4: 정말? 고마워, 츄.
5: 그럼 난
4: 금색의 행님이야, 나나.
0: 오, 용돈이 생기겠네.
4: 용돈? 우와, 진짜네.
1: 그럼 나도.
4: 어? 행님이 숨었어, 솔지.
0: 그럼
3: 용돈이 없어지겠네.
4: 이거 돈이 아니라 초콜릿이네. 와! 햇님이 완전히 사라졌어, 꼬레.
1: 어? 이건 어떻게 할 건데?
3: 저런, 다 없어지겠구만.
4: 뭐? 그게 무슨 소리?
1: 어이!
4: 맛있다, 양양! 야, 그거 내 거! 빙수처럼 달콤해! 정말 맛있어, 쭈!
0: 그럼 이제 먹을 복이 넘치겠네!
7: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1: 뭐 어때? 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4: 우후! 네 행운은 뭐야, 나나? 아이고! 왈중시계가 깨졌어!
8: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고쳐.
4: 빨리빨리 고쳐봐! 어서 빨리!
8: 상황이다. 구조대 출동 꼼짝.
4: 폭발은 위험해. 그거 환자 발생. 간호팬 응급처치. 삐뽀.
2: 아유, 이런.
7: 축제는 이렇게 시끌벅적해야지.
1: 우리도 먹어보자.
7: 농구 골대다! 어, 뭐야? 티니 핑 만나잖아?
4: 에휴. 나이스 슛! 팀네!
2: 와, 정말 예쁜 드레스다. 근데 좀 작네.
9: 전문가의 기준에선 최고야, 패션.
4: 아, 하츄핑 인형? 귀여워.
1: 모두 즐거워 보여. 좋아, 내 행운도 봐볼 거야.
4: 제니,
3: 괜찮아. 네이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니까 희망을 가져.
1: 고마워, 상자야.
9: 저 녀석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1: 상자야, 네 행운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0: 난 괜찮아.
1: 그러지 말고 내가 먹여줄게. 자.

0: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행운 축제를 열자고 하지 않았을 거야, 한주.
1: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경신해야겠어. 열려라, 체인지 도!
2: 엄청난 마법의 힘이야, 다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미스틱한 도맹은 어떻게 와?
3: 로맨!

0: 일어난 거지?
1: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2: 어쨌든 모두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상자야, 네가 뭐 했어?
3: 자는 거야, 나나?
4: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
3: 원래대로 돌아온 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분명 우리가 행운과자를 잔뜩 먹은 덕분일 거야, 솔지.
5: 얘들아, 많이 놀랐지?
6: 저 힘은 설마?

역시 노을은 여기서 보는 게 최고야, 퐁당. 내가 살던 미스틱 마을도 노을은 최고였는데. 그거 알아? 하모니 마을의 인어는 있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 물거품이 돼버렸대, 퐁당. 어? 너 그러다 물거품 된다, 퐁당.

0: 있지? 어?
1: 로미! 이거 봐, 이거!
2: 어? 메리루! 무슨...
1: 이것 좀 봐봐!

0: 돌고래? 그런 돌고래가 진짜로 있어?
1: 아니, 돌고래 말고 그 옆에, 여기 티니핀 같지 않아?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아닌 것 같기도 하네쥬.
3: 정말이지. 그러고도 티니핀들을 찾아낼 수 있겠어? 걘 퐁당핑일 거야.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이너 티니핑.
0: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3: 난 모르는 게 없으니까.
0: 아무래도 수족관에 가봐야겠어.
2: 응? 아쭈!
4: 아, 나중에 또 오렴.
0: 이게 무슨 소리지?
2: 진짜 퐁당핑이야, 솔지.
5: 조금만 더 참아, 돌고래야. 우리 꼭 여길 탈출해서 집으로 가자, 퐁.

0: 우리 잠깐 분당팀.
1: 깜짝이야. 너희
2: 우린 널 데리러 왔어. 우리하고 같이 가자꾸래.
1: 싫어 싫어. 내 친구 돌고래 옆에 있어줘야 한단 말이야. 분당
3: 잡히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순수 따라오라고 내가.
1: 왜 우리 못살게 구는 거야 분당.
3: 물속으로 도망치다니.
1: 열려라 테이크닉.
3: 사랑에 피어난 하츠피쉬 타임.
1: 마음을 채우는 사랑의 프린세스 플로라 핫. 수족관 친구들아, 나쁜 녀석들이 날 잡아가려고 해. 날 좀 도와줘.
3: 해보자 이거지.
1: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됐다
3: 페리스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솔지. 바로 저거야. 얘들아 모두 날 따라와. 이번엔 안 놓쳐.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돌고래야 안돼.
4: 어떡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3: 우린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빅보. 긴급 상황입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빅보.
5: 호흡은 저

심장 박동도 정상인데. 그렇다면 대체 뭐가 돌고래를 아프게 하는 거지, 삐뽀? 혹시? 잠깐 쉴래, 삐뽀?

0: 역시 그랬어.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병에 걸린 거야. 삐뽀.
1: 맞아.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해, 퐁당.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죽고 말 거야, 퐁당.
2: 죽는다고?
1: 응.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만 된다면 순순히 널 따라갈게. 제발.
0: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해.
3: 이봐. 거기 누구야? 뭐야? 저건 우리 돌고래잖아. 돌고래 도둑이다. 잡아라. 그 녀석 거기 안 서.
1: 무서운 아저씨들이 쫓아왔다구래.
0: 이대로라면 잡히고 말 거야, 퐁당.
1: 걱정 마, 돌고래는 없어.
0: 움직이긴 해. 그렇다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꽉 잡아, 얘들아. 피리 피리 매지컬
3: 드라!
1: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돌고래야.

0: 쌍당핑. 잘 보내주고 와.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뿐다. 대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재밌게 노는 거야. 알았지, 퐁당? 그럼 너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퐁당. 눈물이. 나도 물거품이 되는 걸까, 퐁당?
1: 아니, 그렇지 않아. 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거든.
0: 나 준비됐어, 퐁당.
1: 좋아, 그럼 가볼까?
2: 트리트리 핑트리 핑크튜브 속으로. 열쇠키니 핑, 퐁당핑 캐.
0: 앞으로 잘 부탁해, 퐁당.
3: 퐁당핑은 아주 건강해, 삐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아도 괜찮아, 삐뽀.
4: 앞으로 여기서 함께 즐겁게 지내자, 쭈.
5: 환영해, 퐁당핑.
0: 모두들 정말 고마워, 퐁당.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피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남반구는 북반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망했어.
1: 왜 그래, 주주? 뭐가 잘 안 돼?
0: 베이커리 새 메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2: 어떡하지? 기대하고 계실 텐데.
3: 걱정 말아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큐.
4: 프랑스와즈 보고 싶어.
1: 아, 나도야.
4: 프랑스와즈.
5: 여기 우울한 공기가 가득하군요. 청소가 필요합니다.
0: 레드나이트, 지금 청소를 해야겠어.
4: 너무해.
0: 이 까마귀가 왜 또 온 거야?
6: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루시, 레드나이트, 주비주도 못 찾고 한눈을 팔다니. 이러면 가족에 대해 하나도 알려주지 않겠다.
0: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6: 오래는 못 기다린다. 서둘러라. 그럼 난 이만.
0: 열받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
3: 지금부터 주비주 쿠키와 아이스바를 만들겠다. 큐.
7: 예, 셰프 주비주.
0: 왜 이렇게 무겁지?

0: 멋진데?
1: 핑크 비주 고마워. 하얗게 불태웠다 큐.
2: 많이 피곤했나봐.
3: 핑크 비주는 좀 재우고 우린 공원에 가서 시식회를 열자.
4: 좋아.
5: 주비 주비 주비 주비.

0: 나다니.
1: 타이어장님 반가워요.
2: 네.
3: 핑크 비주가 자고 있네요.
1: 디저트 만드느라 지쳤거든요. 너무 오래 쪄서 걱정이에요.
2: 이럴 때를 위해 제가 발명한 게 있죠.
1: 뭔데요?
2: 궁금하시죠?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1: 이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네. 레드나이트 더 높게. 너무 신난다, 그치? 언제까지 탈 거예요? 그만 좀 타요.
4: 일루씨, 이제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너희 뭐야? 한참 재밌었는데. 우리도 놀아야죠. 요 꼬마가 겁이 없네.
5: 꼬마라고 무시하지 마요.
1: 그럼 로리타를 걸고 대결해볼까? 너희가 이기면 깨끗이 물러날까?

0: 난 여기까지인가 봐. 얘들아!
1: 마지막 경기는 우리가 이길 거야.
2: 과연 그럴까요?
3: 아차아차, 파이팅!
4: 시작!
1: 진 거야? 괜찮아. 다들 잘했어.
5: 그래. 우리 졌지만 잘 싸웠어.
2: 이제 그네 타도 되는 거죠?
1: 그래. 너희들 제법인데?
6: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1: 나도 어릴 때 오빠랑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는데.
5: 너 오빠가 있었어?
1: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
5: 오빠라니? 만나보고 싶어.
1: 하지만 지금은 어딨는지 몰라. 나 혼자 남았거든.
5: 루시, 혼자라니.
1: 네가 왜 혼자야? 우리가 있는데.
5: 맞아, 우리가 네 가족 할게.
4: 어? 저도 끼워 주십시오.
1: 오늘 가족이 생겼네.
5: 기념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살게. 가자.
7: 와, 맛있어.
8: 진짜 귀엽고 맛있고 최고야.
9: 그럼 핑크비즈를 부탁해요.
10: 여기 눕히시죠.
2: 와, 신기하다뇨. 야,
5: 이럴 수가.
10: 아, 신디님, 제 발명품에 놀라셨나요?
5: 그게 아니라 루시가 나타났어. 네? 어? 어디 어디?
9: 어떡하지? 핑크비주는 자고 있는데.
6: 걱정 마, 주주. 우리가 가볼게.
11: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주주.

0: 것도 일인데!
1: 왜 이러세요?
0: 아, 뭐야? 주비주인 줄 알았잖아!
2: 안 되겠어. 옐로 비주?
0: 응?
2: 트윙클 드림!
3: 청소를 하겠습니다!
1: 어? 강한 마법이야!
0: 또 너희들이야? 이것들이 정말 네 멋대로!
2: 미러쉬!
0: 네 멋대로!

0: 힐링 미라클.
1: 저런, 너희들 이제 내가 상대해주마. 어떡해, 얼른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나 이제 힘이 넘친다. 뀨 핑크비즈
2: 니 못해라.
1: 니 못해라.

타로를 그냥 둬! 어? 탭탭 레인보우 스윙! 어? 뒤에서

0: 원래 모습으로 돌려줄게.
1: 타로! 왜 돌고래? 무슨 일이 있었어?
2: 왔어요, 여신님!
1: 타로!
3: 마법 방귀 진짜 대단했어. 넌 정말 멋진 방귀 타로야.
1: 기억이 안 나. 내가 또 뚱냥이가 됐던 거야?
0: 미스틱 뮤지션의 등장.
1: 또 기억이 안 나다니. 이게 다 자꾸 뚱냥이가 돼서 그래.
4: 타로, 무슨 생각하냐기요? 나랑 놀자기요.
1: 아, 핑크비주,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저리 가.
4: 타로, 너 요즘 이상하다기요.
0: 아, 늦었다 늦었어. 타로, 왜 안 깨워주는 거야?
1: 주주, 난 네 비서가 아니라고.
0: 몰라 몰라, 지각이야.
4: 같이 가자기요. 기요.
5: 오늘도 참 아름답구나.
1: 카이! 카이!
5: 타로? 깜짝 놀랐잖아.
1: 미안. 혹시 여기 변신을 돕는 마법의 물건도 있어?
5: 변신?
1: 다 돼가? 나 이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야?
5: 그럼. 자, 펜던트를 눌러봐.
1: 이게 뭐야?
5: 이걸 빼먹었네. 이제 완벽해. 됐다 됐어.
6: 돌아왔어. 이젠 고양이가 아니야.
5: 아, 역시 난 최고의 발명가라니까.
6: 고마워 카이, 꼭 보답할게.
5: 안 돼, 그냥 가면 큰일 난다고.
7: 이제 곧 정규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팀을 짜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세요.
4: 주주, 넌 관심 없냐, 끼우?
1: 난 별로.
8: 선생님, 전교회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7: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급식 메뉴나

0: 배터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가지 않을래? 물론 내가 회장이고 넌 부회장으로.
1: 뭐? 갑자기?
0: 얘는 내가 부회장 후보로 뽑은 우리 반 친구 배터리야.
2: 아이 참, 주주. 배터리가 아니라 테리잖아.
3: 내가 타로란 걸 잠깐 숨겨볼까?
4: 얘 어디서 만난 것 같다, 뀨?
3: 주비주가 안 보이는 척 해야 해.
0: 갑자기 먼지가. 너 가만히 안 있을래?
5: 안녕, 네가 만화만 듣던 테리구나.
6: 만나서 반가워.
1: 모두 안녕.
4: 이상해. 얘한테서 타로 냄새가 난다, 큐.
7: 타로라니. 쟤는 왕자님 같은데 말도 안 된다, 큐.
8: 타로랑은 다르게 좋은 향기만 난다뇨.
4: 맞아. 요즘 타로한텐 방귀 냄새만 난다, 뀨.
3: 아리실 최고의 미남 천재 마법사인 나한테 방귀 냄새라니. 지금은 내가 타로라고 절대 말 못해.
0: 이거 내일까지 써와. 후보 등록하려면 꼭 필요한 거니까.
1: 알았어.
0: 근데 너 집이 어디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1: 어? 집이 어디긴. 너네 집이 내가 사는 곳인데.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0: 아, 왜? 고마워서 데려다 주려는 건데.
7: 쭈쭈, 나 배고프다, 큐.
4: 나도 나 큐.
2: 주주, 얼른 저녁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갈까?
5: 그게 좋겠어.
0: 알았어. 그럼 페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 안녕.
1: 잘 가. 아, 나도 배고픈데.
7: 너희들 거기서.
1: 루시? 주주가 위험해. 얼른 타로로 변신하자.
7: 방귀 타로. 방귀 타로.
1: 아니, 고양이 말고 다른 모습이 좋겠어. 타로 진접.
7: 뭔가 수상해. 그렇지? 내가 알아볼게.
0: 어쩌지? 지금 변신할 수도 없고.
9: 멈춰라.
7: 뭐야?
0: 누구지?
9: 여긴 제게 맡기고 피하세요.
2: 주주, 일단 피하자.
7: 어디 가는 거야?
9: 잠깐.
10: 당신의 상대는 접니다.
5: 우리가 루시를 막아야 해.

0: 장지가 뭔가 날 막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리모테로.
1: 거죠?
2: 그건 내가 타로이기 때문이야.
0: 너희들 멋대로 날 여기 데려오다니. 리모테로!

0: 적성이!
1: 매드라이트! 저것들을 해치워버려!
0: 클립! 마법 적성이! 최대 출력!
1: 너무 강한 힘이야! 루시, 너!
2: 모두 물러서세요! 매직 크리스탈!

0: 두고보자.
1: 두고보자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2: 아, 그럼 전 이만.
1: 당신은 누구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2: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1: 미스틱 매지션?
3: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카이, 카이! 펜던트가 고장났나 봐. 변신이 안 돼.
4: 그러게, 주의사항을 듣고 갔어야지.
3: 그게 뭔데?
4: 펜던트의 에너지를 다 쓰면 변신이 풀린다고.
3: 그럼 난 언제 또 사람이 될 수 있어?
4: 별빛으로 충전해야 되니까 오늘은 포기해.
3: 안 돼!
5: 정기회장 후보로 등록할 사람 더 없지?
1: 선생님, 저요! 테리가 아직 안 와서 못했어요.
5: 참, 테리는 아파서 못 온다던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구나.
1: 테리, 가만 안 둘 거야!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순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랜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킹.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0: 조심해.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얘들아, 짜잔! 사계절 케이크입니다!
1: 우와, 사유가 최고야!
2: 와, 생크림이 제일 좋아!
3: 유후, 맛있겠다! 그런데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네. 사계절 케이크라서 그런가?
0: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온 시간을 소중히 하자는 의미로 사계절 케이크를 만들어봤어.
4: 사유, 정말 고마워.
3: 네 가지 맛을 한 번에 기대된다. 어디부터 먹어볼까?
0: 잠시만, 얘들아. 우리 허니바니 호도 잊으면 안 되겠지?
5: 허니바니 고마워.
3: 어디든 말만 하라고.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데려다 줄 테니까.
6: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
8: 세계 탐험 대회 다이아 레벨에 진출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이아 레벨의 첫 미션이 도착하였습니다.
7: 치치핑핑 팀 대 코스염 탐정 팀. 두 팀을 기다리는 세계 탐험 대회 미션 대공개. 햇빛 지배인의 고민을 해결하라.
8: 여러분,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호텔이 있다는데 들어보셨나요?
7: 햄릿 지배인님은 바로 그 사계절 호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주 친절한 분이랍니다.
8: 그런 아름다운 호텔에 햄릿 지배인님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7: 먼저 햄릿 지배인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팀이 승리입니다.
5: 그럼 이번 미션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안녕! 뿌뿌! 짠!
6: 삐리삐리 로빈 검색 시작. 삐리삐리 사계절 놀이공원은 각각의 계절과 어울리는 놀이기구들로 가득한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 놀이공원 중앙에 위치한 사계절 호텔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최근 그 사계절 호텔에서 관광객 중 한 명의 가방이 사라져서 햄릿 지배인이 난감하다고 합니다. 이리삐리.
3: 가방이 사라졌다고?
1: 예! 드디어 탐정 드래콩이 나설 차례인가?
3: 탐정 드래콩이 나서서 사건을 해결한 적이 없잖아.
1: 아니야. 이번엔 이 탐정 드래콩을 믿어보라고.
8: 어서 가서 우리가 가방을 찾아주자.
5: 좋아.
8: 그럼 출발!
5: 출발!
3: 사계절 놀이공원으로 유후!
9: 헤럴드, 미션이 우리를 부르고 있네.
10: 맞네, 루크. 이런 미션은 우리 코스염 탐정팀이 전문 아니겠나. 일어나세.
9: 자, 출발해볼까.
10: 그래, 루크. 어서 일어나게.
9: 아까 전부터 일어나 있었다네.

0: 여기가 사계절 놀이공원이라고? 와, 멋진걸?
1: 우와, 정말 예쁘다.
2: 생금! 생금!
1: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사계절 호텔이야.
3: 어서 오세요. 세계 탐험대회 영광스러운 참가자 여러분. 치즈핑핑 팀이시죠? 전 예전부터 여러분들 활약에 깊은 인상을 느끼고 있답니다. 멋져요. 참고로 전 호수염 탐정팀의 팬이랍니다.
0: 네.
3: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4: 자네가 해미 지배인인가?
3: 네. 제가 사계절 호텔의 지배인 햄릿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영광이에요. 저는 호수염 탐정님들의 엄청난 팬이랍니다. 두 분의 활약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봐왔었죠.
4: 나도 자네를 만나 반갑게. 먼저 와 있었군, 친구들.
1: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대결 기대할게요.
3: 내 정신 좀 봐. 여기는 저희 호텔 투숙객인 타샤 아가씨입니다. 페르시아 프리티몽, 백작의 둘째 따님이지요. 자, 인사하시지요.
5: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머, 너무 아름다워.
3: 며칠 전에 타샤 아가씨는 저희 사계절 호텔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념사진도 찍어드렸죠. 사진을 찍고 난 타샤 아가씨는 호텔 로비에 가방을 잠시 내려놨는데 가방이 사라졌지 뭡니까?
2: 생금이 붕붕
4: 걱정 말게나, 우리가 반드시 아니 저건 아니 안돼, 아니
6: 저기 서 꼬마야.
3: 이 가방입니다.
1: 와, 예쁘다.
0: 상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의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3: 그럼 부탁드립니다.
6: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가방을 꼭 찾아오겠네.
3: 정말 멋져.
5: 전 오늘 저녁 패션왕국 패션파티에 참석해야 해요.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 걱정 마세요. 저희가 기차를 타기 전까지 가방을 꼭 찾아드릴게요.
0: 네?
7: 아니, 도켓, 저기 봐.
0: 무슨 일인데?
7: 저기 가방이 저기 있어.
5: 뭐라고?
7: 나와라, 애니보디언. 도켓, 같이 가.
3: 와, 벌써 찾으셨나요? 역시 코수염 탐정팀. 아니, 치치핑핑팀이라니까.
1: 정말 예쁜 가방이야.
7: 거기서
1: 어서 가방을 내놔.

0: 가자.
1: 알았어. 드디어 범인을 찾았다.
2: 세상에, 내 가방을 훔치다니. 어지러워.
1: 괜찮나요, 타샤 아가씨?
3: 어떡해, 어떡해. 어서 타샤 아가씨를 호텔 안으로 모셔주세요.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0: 네, 고마워요, 햄릿 지배인.
3: 타샤 아가씨, 모자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보관해드리겠습니다.
0: 고마워요, 햄릿 지배인.
3: 다행히 의자군요. 괜찮습니다. 혹시 고객님은 아니시죠? 네네.

0: 저기요! 거기 서라고!
1: 이렇게 잡힐 순 없지!
0: 이러다 토끼를 놓치겠어.
2: 아무래도 생크미가 낀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안 되겠어. 마블리!
3: 와! 생크미 난다!
1: 가방이 젖지 않아서 다행이야.
2: 얘들아,

0: 가방을 내놓으시지.
1: 생쿵아, 괜찮아?
2: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0: 아무래도 우리 놓친 것 같아. 풍나다.
3: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가방을 든 토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4: 생쿵!
0: 이 가방, 그 토끼, 겨울 기차역 쪽으로 달려가던 거려.
2: 고마워요.
5: 도켓, 가자.
0: 이번엔 안 놓친다. 저기, 잠시만요. 혹시 겨울역으로 가시는 길이시라면 저쪽 길로 나가.

0: 왼쪽 좁은 길로 가시면 정답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1: 좋았어, 가자.
2: 저기 고마워요.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3: 미스터 콩, 제가 이틀 전에 저 은행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앉아서 얘기할래요?
4: 아, 타샤 아가씨, 전 이만 가방을 찾으러 가봐야 해서요.
3: 아, 가방! 미스터 콩, 가방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4: 네? 정말요?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앉으실 수 있는 의자를 가지고 올게요.
5: 타샤 아가씨! 타샤 아가씨! 서둘러야 해요. 벌써 열차 시간이 다 됐어요.
3: 어머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햄릿 지배인님, 어서 기차역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5: 네, 네. 타샤 아가씨, 이쪽입니다.
4: 중요한 이야기라 명탐정은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 아니 이건
6: 생금 생금.
0: 너무 추워. 정말 토끼가 여기로 올까? 조금만 더 있다간 진짜로 돈 사람이 되고 말 거야.
3: 얘들아 조용. 누가 오고 있어.
7: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도대체 내 가방이 어쨌다는 거야?
5: 예? 자! 드디어 잡았다. 어림없지.
7: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8: 이제 그만 타샤 아가씨의 가방을 돌려줘.
7: 누구? 도사? 나사? 아니 도대체 그게 누군데?
3: 제가 타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가워요.
8: 타샤 아가씨, 저희가 드디어 가방을 찾았어요.
7: 이건 내 가방이라고. 자, 한번 확인해보시죠.
3: 이럴 수가. 드디어 내가 찾던 이건 제 가방이 아니에요.
5: 뭐라고요?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진짜 아니네.
3: 어쩜 좋아. 저기 미안해요.
7: 내가 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야.
5: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샤 아가씨 걱정 말아요. 코스염 탐정팀이 가방을 반드시 찾아주실 거예요.
9: 우리를 기다렸나? 그래, 우리가 가방을 찾았네.
7: 오늘 진짜 짜증나는 날이구만.
10: 역시 우리는 최고의 명탐정 팀이야.
3: 어머, 어쩜 좋아. 미안해요. 그리고 탐정님들, 그 가방은 제 가방이 아니에요.
9: 뭐라고요?
7: 내가 살다 이런 적은 두 번째야. 아이고 기가 막혀.
9: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의 추리가 틀리다니.
10: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가씨. 우리가 꼭 가방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 죄송합니다 타샤 아가씨. 저희 호텔에서 즐거운 추억만 가져가시기를 바랐는데.

0: 아이고, 기차가 출발하겠어요.
1: 그럼 여러분,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미스터 콩에게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2: 타샤 아가씨! 타샤 아가씨! 타샤 아가씨, 가방을 찾았어요.
1: 뭐라고? 미스터 콩!
2: 타샤 아가씨, 여기 가방이에요.
1: 어머, 이건 정말로 제 가방이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미스터 콩.
2: 뭐려. 그럼 타샤 아가씨, 남은 시간 동안 멋진 여행하세요.
1: 미스터 콩,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0: 타샤 아가씨의 가방을 찾아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미스터 콩.
3: 드래콩, 대단해.
4: 와, 드래콩, 오늘 너무 멋져.
5: 드래콩, 오늘 정말로 탐정 같아 보이는걸?
6: 생금, 생금, 생금.
2: 그럼 앞으로 날 명탐정 드래콩이라고 불러줘.
4: 명탐정 드래콩, 파이팅!
7: 어, 맞아요.
8: 헤럴드, 여기 가방을 찾았네.
9: 나도 가방을 잔뜩 찾았네. 가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순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순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5: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6: 자동차의
7: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레이온.
8: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7: 솔레이온 뭘 하려고?
5: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 봇이야 와일드카드 봇이야?
9: 와일드카드 봇이다.
4: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10: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4: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8: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11: 좋았어!
8: 블레이온, 셋업.
5: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인가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 블레이온!
12: 이 녀석이군.
13: 뭐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12: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질러! 그럼, 어디 갔어?
8: 어서 도망가세요.
7: 저는
8: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12: 아마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8: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12: 저기 봤자 넌 용암에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5: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8: 블레이온.

0: 폭발시설 리프트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탈 발사의 목표로 시작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0: 블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리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 주제.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1: 라운드.
0: 미안해.
1: 퓨리!
3: 아주 차례차례
4: 왔군.
0: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5: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0: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5: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0: 응.
4: 이 느낌은 뭐지?
6: 저 빛은 오랜만이군.
0: 레이온!
4: 솔레이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7: 모르겠어.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5: 해보자, 솔레이오.
0: 뭘?
5: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0: 알겠어.
5: 블루캅 블레이온!
0: 슈페리얼 유나이트!

0: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바로 끊어줘. 새끼 사자가 하나로 합쳐왔지. 뭐가 달라지?
4: 솔레이유와 존의 마음, 우린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5: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준, 뛰어! 뭐?
6: 어? 저런데 같이 있으면 안 보면 어떨 거 아냐?
2: 솔레이유, 준, 가자! 그냥 블루레온!
7: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8: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금 그때!
2: 이번엔 괜찮을 거야.
1: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남은 건 이제 너뿐이다, 코뿔아.
1: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2: 이 녀석들, 부끄러운들아! 아이야, 브레이크! 나의 트라클슨!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2: 그딴 염려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두를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6: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3: 울부짖는

0: 역시 나도 따라가겠다.
1: 지금
2: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카드봇 체인지요. 솔리드 공이.
1: 아, 해냈다.
3: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4: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5: 정말 다행이에요.
6: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7: 어머니...
0: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8: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9: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8: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9: 어머니, 저...
8: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온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5: 안 돼요! 오! 죄송해요!
8: 예! 솔레이유...
10: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봇입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안 유지될 것입니다.
11: 시장님도 참. 메탈 카드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12: 와일드 카드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3: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2: 웬일로 마음이 맞아 돼?
3: 우리처럼 메탈 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9: 미안해.
11: 왜 사과를 하고 그래?
9: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울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4: 안나, 응?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13: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4: 시장님, 괜찮으세요?
14: 블루카, 와일드 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13: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4: 가지, 블루카.
15: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11: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15: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16: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11: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15: 사용할게, 준.
9: 고마워, 얘들아.
8: 솔레이유, 밥 먹어야지.
9: 필요 없어요.
8: 이곳이 사춘기.
7: 미움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8: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7: 무슨 일 있어?
9: 어머니 때문에 조금.
17: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9: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17: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9: 고마워, 블레이유.
17: 뭐라고? 안 들려?
9: 고마워.
17: 별 말씀을.
9: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18: 응? 왜 그래?
19: 어? 아무것도 아니야.
20: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9: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11: 그렇다는 건 화장실에 안 가.
9: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8: 메탈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9: 미안해. 아예 사과할 일은 아니지.
11: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9: 애초에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맘대로 부르던가.
20: 나도 친구지. 한스 뻔뻔하긴.
19: 뭐라냐?
3: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12: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겨?
18: 알기 쉽게 좀 말해.
3: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다는 거지.
12: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8: 맞지 맞지.
3: 이건 피차 일반이셔.
15: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21: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22: 솔리드온 나와. 안 나와?
23: 사춘기냐?
11: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22: 나왔다.
15: 솔리드온,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21: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24: 웃기지만 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지닌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22: 메탈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11: 야, 너!
22: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24: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22: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24: 그럼 날 내보내.
22: 좋아.
24: 물론 야생이 힘들 말이야.
11: 하지만 그건...
24: 어서!
22: 준.

0: 내 피나크로시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웹폰 카드는 봉인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0: 달구치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1: 태양?
2: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놓았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0: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3: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4: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2: 뭐래?
5: 아니, 난 알겠어.
6: 또 엉뚱한 생각하지.
5: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1: 어디를?
5: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1: 야, 왜 그래?
7: 아, 야, 잘못 봐.
8: 아하, 포르타카인 특급 열차, 포르타카인 특급 열차. 승객분들께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5: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8: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1: 잘 부탁해.
7: 슛,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5: 그럴래?
6: 페루르한테 안부 전해줘.
2: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9: 아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5: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8: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1: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봇이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5: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7: 일찌감치 무화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5: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7: 그리없다. 그럼 놔두어.
10: 준과 새로운 손님들.
5: 시에로.
10: 포르카카의 온걸 환영해.
11: 저기 보이는구만.
12: 옆에 저 까마귀 같은 녀석은 뭐지?
13: 까마귀? 무섭게 생겼어?
11: 아휴,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6: 준의 새로운 친구래.
8: 포르카카, 포르카카.
12: 어, 아주 탑승인 것이군.
5: 얘들아!
14: 안녕?
12: 야, 준, 준!
11: 오늘 무슨 말 왔어?
5: 준, 베르루!
6: 니가 그 애구나.
5: 이쪽은 솔레이유. 크레스트의 여동생이야.
1: 안녕하세요.
6: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5: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봐.
11: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2: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5: 벡토와 비투는?
6: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인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봐.
15: 오랜만이군, 친구들.
5: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15: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5: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5: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7: 우와. 여기가 바로 그...
6: 응, 우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5: 저거 너야?
7: 멋진데?
16: 우카라가 후세에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12: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11: 설계가 고창해서 말렸는데 우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0: 고대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봇을 기억하려고.
1: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17: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5: 태양의 불꽃이라.
1: 솔리드온의 웹폰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12: 그건 와일드 카드봇의 전설이잖아. 아무튼 알턱이 있냐?
10: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2: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10: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버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12: 그것도 처음 듣는데?
11: 말 안 했어, 나.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입구는 그때 생긴 거야.
7: 너도 감염됐었구나, 버스라이드.
10: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2: 그럼 시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 나야.
1: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11: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7: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상관없었어.
15: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2: 그렇게 옛날부터?
15: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0: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4: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선 옛날과 달라졌지만.
15: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0: 기간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는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15: 베르룩?
6: 응? 기간트렉스? 세서?
15: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웹폰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0: 와일드 카드 보스를 원망하나?
1: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2: 팀이 합쳐졌네. 싸우는 이유니 변하이.
3: 어? 나왔다.
2: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라크루시는 어떻게 할 건데?
4: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주었으면 해. 와일드카드봇과 메탈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2: 어? 고작 그거야, 나.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4: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2: 어떻게 되나 보자고.
1: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4: 좋아. 그럼 부탁할게.
5: 응. 기간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2: 렉스 인페르노.
6: 표면 온도 750도 돌파.
7: 그걸 어떻게 알아?
6: 난 안드로이드거든.
7: 그렇구나.
4: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7: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깜빡할 수가 있지?
6: 내부의 마키나 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4: 아직 멀었어. 화력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8: 오케이.
2: 맡겨줘.
8: 준, 아무튼 칫을 한 개야?
1: 아니, 아직 괜찮다.
2: 힘내, 기간 트렉스. 솔레이, 나도.
6: 블레이온, 세다.
0: 기간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1: 좋은 태동은.
9: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땐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6: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4: 마무리하자.
7: 응.
4: 기간 트렉스.
7: 어세 하이드.
4: 다이건 세로.
2: 원투 스트라이크. 크라울 에스토스.
1: 산산조각난 파편들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0: 하나가 된다 해도 말이야.
1: 그런 것 같고.
4: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1: 걱정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
6: 우리 친구잖아.
1: 아직 그 정도는.
4: 준! 어, 저기 봐봐, 솔리드온.
1: 출근. 밥.
7: 너 고민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10: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1: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10: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2: 잘 먹겠습니다!
1: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티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른 걸 봤어.
10: 용이라고?
1: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뤄준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11: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식물엔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씽씽
2: 빙글빙글달라
1: 최소도랄라.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할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5: 얼굴엔
1: 순한 길길.
5: 중물엔
6: 순하게
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혹시 자라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데일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핑과 함께.
5: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3: 순한 킬킬.
11: 식물엔
13: 덕분만
14: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학생 여러분, 행운을 빌게요. 곧 있을 중간고사 잘 보세요.
1: 어? 이런...
2: 시험? 시험?

0: 시험?
1: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나쁜 거야? 다들 왜 웃는 건데? 어우, 그러니까 겁이 나서 웃은 거구나.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시험이 지구 종말 같은 거야? 전염병 같구나? 헉, 설마 그거랑 관련 있어? 벼룩이랑?
2: 그냥 테스트 같은 거야.
0: 그냥 테스트? 시험은 성적이 영원히 남는다고.
2: 마일로는 시험에 진짜 진지하거든. 혹시나 자기가 시험에서
3: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너희 매번 정체가 들통나니까.
4: 아니에요.
5: 안녕하세요. 또 못된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6: 저기요. 사악한 악당 부하님들이 맨날 사가던 생선이에요.
7: 모두가 좋아하는 악당 부하님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8: 뭐 사실이긴 해.
4: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정체를 다 잊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8: 맞다. 네 기억 삭제 장치가 있었지? 아, 이게 있었던 걸 깜빡했네.
4: 그럴 줄 알았어.
3: 어디까지 말했지? 나는 누구지?
8: 효과는 얼마나 지속돼?
4: 강도를 낮게 해놔서 하기게야 몇 초쯤.
3: 무슨 일이지?
8: 그럼 이만.
3: 분명 썬데이랑 그 반려인간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6: 마일로의 시험 공부 스케줄을 공개합니다.
9: 이미 효과가 인증된 다양한 방법으로 1분 1초까지 공부 계획을 짜봤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몇 초만 빼고. 이건 체육 시험용 마인드맵. 지리 시험에 대비한 플래시카드. 또 수학 시험에 대비한 노래. 빗변이 뭔지 알고 싶다면 명심해. 빗변의 제곱은 바로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
1: 왜 이미 잘 알고 있는 걸 더 외우려고 해? 난 그냥 벼락치기 할래. 어쨌든 걱정 마. 마일로 넌 분명히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흥, 그 누구도 우리 집안의 전통을 깰 수 없어. 1등은 나야.

0: 저기요!
1: 어? 또 만났네요? 아까는 전혀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2: 난 드럼이 더 좋아. 점심시간이 날 부르네.
0: 이 쟁반은 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2: 있지. 네가 들고 있는 건.
0: 동영상을 보여주잖아. 귀신이 들었나?
2: 있지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넌 왜 공부 안 해?
3: 있지가 누구야? 뭘 공부하는데?
2: 왜 그래? 우린 단짝 친구잖아. 마일로 넌 시험 공부해야 하고.
3: 시험? 전혀 기억 안 나는데. 누군가 진정을 좀 해야겠는데. 우와, 저 생선 진짜 맛있겠다.
2: 괜찮아, 친구야? 착한 해더라고? 마치 다 기억이 지워진 사람들 같아. 어?
4: 냥.
2: 진짜 예쁜 고양이네.
4: 냥.
2: 그래, 기억이 지워졌어. 마일로는 통제력을 잃었고. 오케이, 내가 돌봐줄게.
4: 냥.
2: 너무 귀여워서 못 주겠어.
4: 냥.
2: 마일로? 아니, 거기서! 이 누군지 모를 야옹아, 돌아와!
4: 냥. 냥.
2: 지금은 착한 헤더랑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3: 어떻게 된 거지?
4: 냥.
2: 마일로?
4: 냥.
2: 어?
4: 냥.
2: 마일로?
3: 뿅. 예.
2: 이런. 마일로, 그만해! 마일로가 누군데? 아무도 아니야!
4: 냐옹.
2: 어?
4: 냐옹.
2: 야옹아!
5: 야옹이를 구해.

0: 어디 쓰는 거죠?
1: 글쎄요. 냄새가 고약해요.
2: 고양이 콘서트잖아. 야! 야!

0: 것이야? 어? 왜 네가 내 자전거에 타고 있어?
1: 아, 착한 해도가 오랜 못 갔네.
0: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2: 제 최고의 단골이에요. 착한 학당 부하들이요.
0: 어? 아,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3: 어떻게 된 거야? 난 분명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2: 그럼 제일 세게 쏴봐.

0: 우리가 이걸 커다랗게 만들면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영원히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 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해. 베라, 시몬, 최대한 빨리 와. 가디언즈가 나서야겠어. 어? 으아!
1: 응?
0: 이런...
2: 안녕.
3: 급한 일 아니기만 해봐.

0: 기억 안 나? 너희 이제 내 부하야.
1: 정말? 알겠습니다, 대장님.
2: 우리 여기서 뭐해?
3: 썬데이가 네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이제 모두의 기억을 지우려고 해. 시몬과 베라가 지원나왔으니까 다 루카가 꾸민 일일 거야. 그럼...
2: 심각한 일 같은데? 우린 여기 왜 온 거야?
3: 마일로, 잘 몰라서 그래. 가디언즈만이 이 일을 막을 수 있어.
2: 가디언즈? 그게 누군데?
3: 우리... 빌라인 퓨전! 뭐야, 안 되잖아? 만약 네가 누군지 기억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를 테고. 그럼 마일로, 난 네 도움이 필요해.
4: 어? 어? 너희 무슨 일 있어? 도와줄게.
3: 또 헤더가 다시 착해졌네. 좋아, 그럼 왔으니까 저 차를 뒤쫓아가줘. 휴대폰으로 상황 알려주고.
4: 기꺼이 도울게. 네 이름이 뭐라고? 그리고 왜 뒤쫓아야 한다고?
3: 질문할 때가 아니야. 난 샤샤야. 빨리 따라가.
4: 걱정 마, 나만 믿어.
3: 마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우리 돌아가서 공부하자.
2: 공부해? 뭘?
3: 널!
4: 부하 있으니까 좋네.
5: 샤샤! 마일로! 어디 갔다 왔어?
3: 네 기억은 돌아왔어? 근데 마일로는 아직 아니야.
2: 쟨 누구야?
3: 루카가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섬 전체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해. 가디언즈가 막아야 해.
5: 하지만 마일로가 기억을 되찾지 못하면 가디언즈가 될 수 없잖아.
3: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마일로를 공부시키자. 네 최애 음식의 마인드맵이야. 우리 처음 만난 날을 담은 플래시카드고. 아직도 기억 안 나? 좋아. 그럼 이건 어때? 노래. 우리 단짝 친구가 기억할 수 있게.
6: 세상이 왠지 어지러울 땐 이치랑 놀아. 그럼
7: 제발 그만.
3: 아직도 기억 안 나?
5: 자, 이걸 보여줘봐.
2: 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
3: 이게 바로 너야. 이제 끝이야? 너도, 나도, 있지도, 크레센트 섬까지 다. 내 걱정 많은 단짝을 되찾고 싶어. 그 친구는 착해서 항상 옳은 일을 하려 하고 맨날 혼자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가려 하고 또...
2: 아, 많이 힘든가 보구나.
3: 근데 한편으론 어쩌면 이게 나을지도 몰라. 이젠 평범하게 살 수 있잖아. 맘 편히, 걱정도 없이, 가디언즈라는 부담 없이, 영원히, 말이야.

0: 긴급상황! 어? 긴급상황! 이것 좀 봐! 곧 최고 출력에 다다를 거야!
1: 우물댈 시간이 없어!
2: 빌라인 비전!

0: 우리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했어.
1: 그거 잘 됐군. 모두가 내 승리의 순간을 볼 수 있겠어.
0: 그리곤 바로 잊어버리겠지.
1: 아, 이 순간을 좀 즐기게 놔두면 안 되나?

0: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지?
1: 글쎄.
0: 머리를 굴려, 머리. 어? 기억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아하! 기억 삭제 장치를 부숴야 해!
2: 아까 그 전기 충격파 같은 게
0: 기억을 지우는 것 같아.
2: 하지만 우릴 이길 수 없지.
0: 우린 크레센트 지킴이니까?
2: 그래, 그랬던 것 같아.
3: 멈춰! 우리 기억나?
4: 아니...
5: 아, 또 가디언즈야.
0: 가디언즈? 빨리 잡아!
6: 우리가 여기 왜 있지?
7: 여기가 어디야?
2: 내가 이 장치를 끌게!
0: 난 막아볼게!
2: 어디 보자. 이 중 하나가 전원 버튼일 거야. 이런...
7: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6: 전혀 기억이 안 나요?
0: 잘 돼가?
2: 아마도?
0: 이게 해제 버튼 아니야?
2: 알고 있었어.

0: 감히 우릴 네 부하로 만들어?
1: 대가를 치를 줄 알아.
2: 마침내 내가 가디언즈랑 함께 다니게 된 거야? 뭐야, 착하게 군 보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3: 너희들이 감히 내 기억을 갖고 놀아.
2: 아, 죄송해요, 루카님. 앞으로는 절대로 기억 삭제 장치를 쓰지 않을게요. 절대, 절대, 절대로요.
0: 이제부터 대가를
1: 치러볼까?
2: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0: 해줄게.
1: 해도 어? 기억이 돌아온 게 확실해? 응?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멋진 시험 결과를 축하할게요.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0: 예! 뭐야? 책 한 번 안 읽은 샤샤랑 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3: 내가 지금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재미있는데?
0: 모두가 다 최고점을 받았다면 내가 1등이 아니잖아! 당장 다시 채점해 줘요!
4: 해도가 돌아왔네.
1: 아! 학교 가야 돼. 샤샤? 어? 샤샤?

0: 어떤 긴급 상황인데?
1: 저기 긴급 상황이야.

0: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왔어.
1: 어? 왜 교문이 잠겨있지?
2: 토요일이니까.
0: 이왕 왔으니까 공부나 좀 하다가 갈까? 샤샤? 샤샤?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스쿨버스 왔네.
9: 학교 가자.
10: 안녕 친구들.
11: 같이 가자.
12: 안녕.
13: 재밌게 공부해요.
14: 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즈.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하게
3: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네!

0: 원. 어?
1: 어?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않아요. 그렇죠, 멜리나님? 좋아, 완벽해.

0: 지진인가? 아이들이, 아이들이 위험해! 안 돼!
1: 로블리, 괜찮아요?
0: 꿈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2: 로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0: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디 문제 같네요.
3: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0: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3: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0: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4: 네.
0: 멜리나님, 멜리나님. 네?
5: 아니, 여기가 어디야?
0: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5: 며칠 전에 뵀었는데.
0: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5: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5: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0: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0: 메이나님은 항상 방법이 있을 거라 하셨어.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템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1: 로블리가 우리를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0: 자, 이제 가볼까요?
1: 아,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0: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2: 중요한 일이야? 와, 멋지다. 무슨 장인의 방 같아.
0: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2: 네? 뭐라고요?
0: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1: 아,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0: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2: 그게 뭐예요?
3: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0: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봄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쯔를 남고 있는...
3: 아클라봄이라고? 좋았어! 쭈쭈쭈쭈! 뾰로롱! 마법아, 나와라!
0: 안 돼요! 별대치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아클라봉, 아클라봉은 어디로 갔지요? 주니,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템을 쓰려면 꼭 이 별대치가 함께 있어야 하죠.
2: 별대치?
1: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0: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잘했어요. 자, 모두들 따라오세요.

0: 방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1: 네,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1: 뭐요?
0: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2: 진짜요?
0: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2: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2: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 토니? 토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쭈피쭈, 쭈피쭈! 토니! 토니! 변신!
1: 우와, 너무 멋져! 내가 꿈꾸던 마법사 복장이야!
0: 한 번의 변신에 성공하다니. 쭈니, 토니.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2: 어둠의 대마법사.

0: 뭐야? 이래서 다리를 달면 불편하다니까. 응? 교실에 있어야 할 마법 장난감이 여기 왜? 응? 캐네듐이 빠져 안 움직이면 고장났다고 또 툴툴거릴 거면서. 응?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 볼까? 여러분,
1: 날 떨어뜨린 게 누구야?
0: 사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2: 쉿, 지금은 독서 시간. 조용히 해요.
0: 독서 시간? 그럼 모두 도서관에 있겠군요.
3: 쭈피 쭈피 쭈피 쭈! 우주 대스타가 되어라! 나는 대마법사다! 역역차!
4: 자기가 벨리나님인 줄 아나 보지?
3: 쿤타! 지금 벨리나님 따라했다고 비웃은 거야?
4: 아닌데, 만화책보다 웃은 건데.
3: 거짓말! 아, 글러봉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든 마법템! 누굴 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토니, 쿤타가 먼저 놀렸다고. 자.
2: 잠깐. 자, 준이, 쿤타, 제자리로.
5: 준이. 우린 아직 마법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아클라브. 마법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야.
6: 어? 준이?
5: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3: 엄청난 걸 발견했어.
7: 어? 아클라타 마법사를 위한 고급 마법서?
5: 준이, 우리는 기본 마법서도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하...

0: 주니, 토니, 제가 마법템을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마법을 쓰라고.
1: 아이고,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2: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 토니, 잠깐.
3: 응? 또 마법을 쓰려고?
1: 멜리나님을 불러보는 거야.
3: 뭐?
1: 찾았어. 여기에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소환 마법으로 불러올 수가 있대.

0: 그냥 바로 잡으면 돼. 아휴. 쭈피 쭈피 쭈피 쭈. 소환 마법 메리나니. 토니, 됐어. 멜리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1: 그래. 근데 멜리나님은 어디 계시지?
0: 멜리나님?
2: 뭐냐, 이 지저분한 마법은. 누구냐, 날 불러낸 게.
1: 멜리나님이 아닌가 봐.
0: 당연하지. 멜리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3: 토니, 토니, 물러나세요.
0: 로블리.
3: 처자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끝낸 대마법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그게 아마 저희가 불러낸 것 같아요.
0: 멜리나님을 부르려고 소환마법을 썼는데 다른 분이 오셨네요.
3: 뭐라고요? 소환마법은 대마법사 멜리나님 정도는 돼야 쓸 수 있는 초고급 마법. 그런 마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2: 꼬맹이 멜리나가 대마법사가 되었다고? 대충 알겠어. 날 깨우게 저 아가들이겠고. 여긴 멜리나의 성이겠군. 그런데 그 멜리나가 여기 없다. 그럼 내가 이곳의 주인?
3: 이건 마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군요. 주니, 토니.
0: 그래,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바로 잡는 거야.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자, 변신 성공.
1: 그런데 뭘 해야 하지?
2: 받아라, 해종이 마법사들.
0: 주피 주피 주피 주. 도망 마법.
2: 해치웠군. 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0: 얘들아, 도망쳐!
1: 얘들아, 나 좀 살려줘!
0: 우리 공격도 안 통한다는 말이잖아. 어떻게 이기라고?
2: 받아라!
0: 빨리 빨리!
2: 잡았다! 그냥 통과할 거냐? 몸이 필요해!
1: 이건 꿈일 거야. 꿈일 거야.
2: 이 녀석들아, 나 좀 그만 떨어뜨려. 귀찮은 녀석들, 빨리 없애고 몸을 찾아야 해. 마지막 공격이다.
0: 자, 잠깐만요. 아이고, 저희가 대마법사님도 몰라 뵙고 몸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아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2: 이 꼬맹이 보소, 너의 몸이라도 주겠다는 겐가?
0: 아이고, 이 하찮은 제 몸보다는 이 멋진 공룡이 대마법사님께 더 어울리고 말겁쇼. 이 공룡 몸을 받으시고 저를 제발 부하로 받아주세요.
2: 일단 몸은 필요하니까 운이야 좋다. 그 공룡의 몸 내가 받아주마.

0: 나도 네 부하 될 생각 없었거든. 얘들아, 저 아저씨가 공룡의 캐네듐 속으로 들어갔어. 캐네듐을 꺼내야 해.
1: 뭐야 이 꼬맹이 녀석들.
0: 내 말에 따라줘. 우리는 할 수 있어. 봉이야, 공룡을 넘어뜨려줘. 얘들아, 멈춰봐. 잡아
2: 문제 없다고요.
0: 뚜껑을 열어버리고. 없지.
1: 여기는 어디야? 날 내보내줘.
0: 우리가 해냈다.
2: 그런데 잠깐, 어서 이걸 부숴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지럽힌 것들은 다 어쩔 건가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지요.

0: 슈퍼 장소 팀!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점심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저녁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1: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진물엔
13: 덥덥한 말.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새벽 봉사왕.
1: 화이트 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보내주셨구나.
0: 구호 물품?
2: 역시 화이트 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도우시고 그에 비하면
0: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2: 네가?
0: 네가 아직 나 잘 몰라서 그래.
3: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4: 네!
0: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5: 진짜?
6: 그랬는데 말이야.
0: 야! 저기 있다! 그림!
6: 어?
0: 나랑 한 팀 하자.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7: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4: 여왕?
8: 퍼플! 너 진짜 꿈이 없이 들이댄다. 구린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9: 나는 열정의 블루! 나랑 도전하자!
0: 아니야, 아니야.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7: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9: 어?
7: 나랑 같이 할래?
8: 나야 좋지.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9: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0: 맞아. 그리고 너도 나 방해했거든.
8: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0: 알았어. 내 파트너.
9: 퍼플,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야.
0: 좋았어.
10: 자.
7: 감사합니다.
0: 준비 완료.
9: 기어파 위험해.
0: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블루 때문에 겁먹으셨나?
9: 에이, 퍼플! 응? 네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네?
8: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오렌지! 초록불의 깃발을 내렸어야지.
0: 하지만 네가 안 내리길래.
7: 뭐?
0: 답답해.
11: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란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물고기.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잼을 빼앗아오너라.
4: 네? 앵무새요?
12: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0: 난 새 무서운데.
8: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8: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9: 좋았어. 이게
0: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9: 좋은 생각이라는 게 이거였어?
13: 와, 배고파.
0: 작전 성공.
9: 작전 무슨. 으차. 퍼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13: 배고파.

0: 뭐? 네가 시끄럽게 굴어서 날아간 거지.
1: 아니거든.
2: 못생긴 새나.
1: 죽어.

0: 욕 맞으면 어떡해?
1: 그치만 앵무새 무섭단 말이야.
0: 뭐?
2: 아, 진짜.
0: 네 울음소리 때문에 새가 날아갔잖아.
1: 뭐라고?
3: 알렉사!
4: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5: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0: 너 때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5: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0: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1: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5: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0: 팀은 무슨?
1: 이렇게 화날 게 아니었는데.
6: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1: 그게...
6: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주는 거란다.
1: 해고파! 합쳐! 합쳐!
0: 알렉스다!
6: 알렉스?
0: 선생님, 저 가볼게요.
6: 어?
0: 선생님! 고맙습니다!
3: 찾았다!
1: 어? 못생긴 새가!
0: 저기, 어?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블로비!

0: 때문에 뺏겼잖아.
1: 네가 할 수 없어.
2: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0: 우리 팀 혼났어!
2: 도랬지! 정면 공격은 어려울 거야. 내가 돌아가서 블록 뒤에 포털을 만들게. 그때 블록의 뒤를 공격하자.
1: 좋아, 우리가 시선을 뜰게.
0: 버블버블 버블펑!
1: 가들기라!

0: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1: 스티커야.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야.
2: 화이트 골든민 전부입니다.
3: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0: 공주님 안녕하세요.
1: 생일 축하드립니다.
2: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3: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한 걸 절대 느껴선 안 돼.
4: 서프라이즈.
3: 앞에 핑크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4: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소원이야죠.
5: 그게 알아. 고마워.
6: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2: 우리 오늘 초대하겠다고?
4: 소원 들어준다며.
7: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6: 화풀,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4: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6: 응?
4: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7: 아, 난 안 가도 된다니까.
8: 안 돼.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4: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7: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8: 내가 꽉 잡고 있을게.
7: 난 안 가도 된다.
8: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4: 어때?
6: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4: 꿀꿀.
7: 깜짝이야.
4: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퍼플,
9: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4: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9: 잠깐만. 들킬 뻔했네.
8: 지친 건 아니겠지.
4: 어쨌든
8: 이제부터 우리는
6: 마리링 마리링 카. 인어의 모습으로. 야!
7: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꾹꾹꾹.
4: 너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7: 야, 진짜네. 와, 우와, 세상에.
3: 우리 꼬마 공주들.

0: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1: 네.
0: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2: 야, 들어와, 들어와.
0: 오, 퍼플이 왔대. 숨어.
3: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4: 어?
3: 가실까요?
0: 어서 오거라.
3: 아빠?
0: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3: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0: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요정이로군.
5: 어떡해.
6: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0: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려.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7: 저러다 들키겠어.
3: 절대 안 들켜.
8: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성.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0: 나빠는 언제 보는 거야? 나 배고파.
1: 아우, 야, 좀 아.
2: 뭐야? 옮긴다. 조용히 해.
1: 드디어 시작하나 봐.
3: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0: 어? 서프라이즈?
3: 뭐? 아니야.
4: 어?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5: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0: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3: 모르겠다. 파티 시작.
0: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나가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4: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2: 시작하나봐.
0: 다들 저기 있구나.
5: 서프라이즈.
0: 설마 서프라이즈가.
4: 어차피 이놈은 누구냐.

0: 윙클 퍼펙! 변신 완료!
1: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로비야!
2: 이런!
1: 어플이 위험해!
3: 레아 공주 괜찮은? 어?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4: 나중에 설명할게요.

0: 이제는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오렌지 블라스터. 우리가 왔다. 얘들아,
1: 글로벌 스피
2: 더블 터치
0: 제니 윙. 해치워드 잡고도 나타나.
1: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대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0: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1: 퍼플, 우리도 찾아볼게.
3: 나도 찾아보마.
0: 이쪽은 터플아야.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3: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0: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 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3: 그랬어. 대체 이 인간 아이는 누구냐?
0: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야.
4: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1: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4: 오, 저도 믿어요.
5: 좀 믿을만하죠.
6: 맞아요.
3: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온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 그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4: 얼른 들어가자.
1: 아니, 같이 갈래.
0: 오늘의 주인공은 나거든. 같이 가.
7: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진물엔
11: 덤덤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중물엔
10: 덥덥한
11: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결정했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드디어 성공이구나, 칸타.
1: 칸타.
0: 그래, 칸타. 네 이름이 바로 칸타란다.
1: 내 이름은 칸타. 칸타. 칸타.
0: 그래, 칸타.
2: 칸타. 칸타, 이것 좀 봐. 이거.
1: 이게 뭔데요?
2: 네가 좀 봐봐. 뭐라고 쓰여 있나?
1: 파라오께 모든 건강과 기쁨이 담긴 생명의 오일을 바치오니 바라건대 신처럼 영원한 삶을 누리소서.
2: 뭐? 생명의 오일?
1: 네, 그렇게 써 있어요.
2: 그 생명의 오일을 찾으면 아빠가 깨어나시지 않을까?

0: 드디어 도착!
1: 웬일로 이번엔 얌전히 도착했네요?
2: 그러게.
3: 얘들아, 무사히 도착한 거지? 응? 얘들아, 어디 있는 거야?
1: 와, 정말 신기하다.
4: 책에서 많이 보던 곳이야.
0: 저 피라미드 좀 봐. 뭐 거대한 삼각김밥 같다.
1: 아저씨, 어? 이런 순간에 먹을 걸 떠올리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0: 그냥 그렇다고.
3: 얘들아, 어디서 뭐 하냐니까.
5: 이사님, 창밖을 구경하느라고.
0: 근데 밖을 보니까
5: 피라미드가 보이던데.
4: 지금 저희 고대 이집트에 도착한 거예요?
3: 이집트는 맞지만 고대 이집트는 아니란다.
4: 뭐? 1922년이면 왕가의 계곡에서 투탕카멘이 발견된 애 아닌가요?
3: 아주 잘 알고 있구나, 타타. 그래,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투탕카멘 무덤이 발굴된 장소란다.
0: 투탕카멘? 무슨 라면 이름 같기도 하고, 반숙 달걀을 얹은 따끈한 면조리 먹고 싶다.
1: 아유, 맙소사. 내가 졌다, 졌어.
4: 죄가저씨, 투탕카멘은 라면 이름이 아니고 미라로 발견된 이집트의 왕 이름이라고요.
0: 뭐? 투탕카멘이 미라라고? 이거 왠지 무스탁해지는데.
1: 그런데 박사님, 왜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던 거죠?
3: 고대 이집트인들은 삶을,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어.
4: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1: 그래서요?
3: 그래서 죽고 나면 자신들의 영혼이 이집트의 제1신인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 믿었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신이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 무덤에 보관한 거야.
4: 어? 저 상용문자는 무슨 뜻이에요?
3: 왕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야.
0: 꼭 무슨 경고문구 같은데요?
3: 그래, 투탕카멘의 무덤에 새겨진 이 경고문구 때문에 투탕카멘의 저주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0: 우와, 저주야?
1: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3: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 중 20여 명이 병을 앓다가 죽거나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겼거든.
0: 20여 명이나요?
4: 정말 투탕카멘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3: 그건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피라미드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야.
0: 응? 무슨 일인데 그러나? 가보자고. 에? 뭐야?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뭐? 죽음의 날개가 스칠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이까지 그림 몇 개가 내 일을 방해할 순 없지. 에? 뭐야? 놀랄 건 없다니까. 별일 아닐 걸세. 미라다! 미라가 나타났다!
6: 아우, 진짜 웃기네. 저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무덤을 발굴하겠다고. 안 그래, 칸타? 어? 그만해라.
7: 아, 네.
6: 방해꾼들은 쫓아냈으니 투탕카멘이 잠든 곳으로 가볼까나?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
7: 조심하세요, 공주님.
6: 조심하고 있다고. 뭐야?
7: 야! 동굴이 무너지고 있어요.
6: 투탕카멘의 저주인가?
7: 벽으로 붙으세요, 공주님.
6: 반드시 생명의 우위를 구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뭐야?
7: 조심하십시오.
6: 이거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7: 모르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뿐.
6: 갑자기 뭔 소리야?
1: 테리언들이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4: 발굴단의 카터 단장님이시죠?
0: 그래, 근데 지금 무덤 안에서 미라가 나왔어.
1: 에이, 단장님도 참. 무덤에서 미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0: 죽은 미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미라가 나왔으니 문제지. 네? 미라가 살아있다고요? 안 난 이제 망했어. 발굴 투자자 카나번경이 내일 오시기로 했는데.
4: 저 혹시 그 미라가 둘 아니었어요?
0: 그래, 둘이었어. 그걸 어떻게?
1: 그럼 그렇지. 인조 미라라. 이거 왠지 냄새가 나지 않아, 타타? 어.
2: 아, 난다. 공주님의 향기가.
1: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어서 가보자.
4: 여기가 투탕카멘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구나. 드래곤넷, 뭐 좀 찾았어? 어? 붕대잖아?
1: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플랫마이너, 또 무슨 꿍꿍이지?
2: 아, 공주님은 꼭 백합을 닮았어요. 혹시 백합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변함없는 사랑이랍니다. 뭐지?
6: 갑자기 왜 이래? 투탕카멘의 처지인가봐!
8: 드디어 마지막 약초 하나만 넣으면 신비의 생명의 오일이 완성된다. 근데 약초를 채취하러 간 시종들은 왜 아직 안... 어? 뭐야?
9: 아이고, 허리야.
1: 근데 여긴 또 어디지?
8: 나인 대체 누구냐? 행색을 보아하는 평민들 같은데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지?
4: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6: 꽝! 꽝꽝!
8: 오, 날개 달린 파충류라니 놀랍군.
6: 꾸렁꾸렁?
8: 처음 보는 동물인데 박제를 할까? 아니지, 이렇게 희귀한 동물은 미라로 만들어 오시리스 신께 바쳐야겠다.
1: 이봐요, 당신이 뭔데 남의 일행한테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10: 어허, 무험하구나. 감히 대제사장님이신 이모탭님께 함부로 말을 건네다니.
4: 칸타잖아.
1: 저 이모탭이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4: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학자이자 건축가, 그리고 천문학자. 아우, 한 일이 엄청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사람이야.
1: 근데 칸타는 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8: 그래, 약초는 구해왔느냐?
10: 네, 제사장님. 뭐 하고 있느냐? 시종은 어서 약초를 대령하라.
6: 네.
2: 어? 플랫마이너 공주님!
8: 드디어 생명의 오일의 마지막 단서를 완성했다.
10: 그만 가보거라.
6: 네, 물러나옵니다.
1: 이거 뭔가 이상한데?
2: 플랫마이너 공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6: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런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배도 고프고...
2: 공주님, 저한테 와플 있는데...
6: 와플? 진짜 맛있어요, 쉥! 아무리 생각해도 칸타 이 녀석 괘씸해. 생명의 오일 때문이긴 하지만 돌아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도레미 왕국의 공주인 나에게 이런 굴욕을...
10: 제사장님, 다 됐습니다. 자, 받으시죠.
8: 오, 생명의 오일이 완성됐다. 드디어 성공이야.
6: 어? 그 생명의 오일은 이제 내 거야.
8: 야! 그래? 이모탭의 방어 마법실이다. 시종 주제, 감히 대제사장인 나 이모탭에게 겁도 없이 덤비다니. 야!
2: 공주기! 잠깐,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생명의 오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8: 플랫마이너 공주? 그럼 너의 부친이 왕이란 말이냐?
10: 네, 그렇습니다. 전 공주님의 시종으로 저의 주인이신 도레미경의 회복을 위해 생명의 오일을 구하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8: 아, 공주인 네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천한 신분으로 위장까지 하다니 그 효심이 기특하구나. 이 생명의 오일이 완성되는 데는 너희 둘의 목도 있다. 내 특별히 이 생명의 오일 한 병을 너희에게 선사하겠다.
10: 감사합니다, 제사장님. 생명의 오일. 네, 공주님.
8: 아, 마음에 드는 시종들이었는데 아쉽군.
1: 저, 제사장님, 정말 멋지셨어요.
4: 최고예요, 최고.
8: 그래? 그럼 너희도 그만 가봐야지.
1: 네, 제사장님.
4: 죄가저씨.
11: 에밀레오 소환!
8: 에밀레오? 오, 신기한 이동수단이로군.

0: 마녀 공주님이 그렇게 효녀였다니.
1: 아, 믿을 순 없죠.
2: 아빠, 생명의 오일이에요. 할아버지께 바쳤다는 신비의 약이요. 아빠, 꼭 일어나셔야 해요. 꼭이요, 아빠. 약 드셨으니까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0: 늘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1: 그러게 말이에요.
2: 하필 폭우까지 쏟아지네. 어? 저기 뭐가 있어요? 이런데 집이 있네?
1: 빈집 같은데?
0: 뭐 잘 됐네. 비도 오는데 여기서 쉬었다 가자.
1: 그래요. 캠핑 온 것처럼.
0: 맛난 것도 해먹고.
2: 우물도 있고 부엌도 있어.
0: 먹을 것 좀 찾아볼게. 에밀레오엔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어. 그래도 맛있는 식용버섯들이 있을 거야.
3: 세실, 끓일 물 좀 가져올래?
4: 알았어. 금방 떠갈게. 물이 맑은데?
3: 뭐해? 물 가져오라니까.
4: 알았어. 물레박채 들고 가는 게 낫겠지?
2: 방금 뭐였지? 이게 뭐야?
3: 물 가져온다더니 뭐 하는 거야? 불 피워놓은 지가 언젠데? 어? 뭐야? 호지깽인가? 뱀이다!
5: 파파!
3: 세실! 세실, 괜찮아? 무슨 일인데?
5: 저 우물 안에 피가...
3: 뭐? 피라고? 피가 어디 있다고 그래? 맑기만 한데?
5: 분명히 피였는데...
3: 나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어. 쉐가저씨는 괜찮으신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0: 비도 그치고 달빛도 있으니까 버섯이 잘 보일 거야. 소나무가 많은 곳이니까 송이버섯도 있겠지. 어? 그럼 그렇지. 역시 송이버섯이 있었어. 귀하고 맛있는 송이버섯. 아, 이 정도면 송이버섯 구이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기다려, 세실 타타.
6: 어, 근데 내가 올라온 길이 이 길 같은데 아닌가? 어두워서 헷갈리네. 올라올 때 이런 바위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타타랑 세실이 기다릴 텐데.
7: 멈춰라!
6: 누구세요?
7: 아흠, 이놈! 산에 있는 송이버섯을 다 가져가려고?
6: 이런,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7: 뭐, 주인? 나 주인 아니야. 그거 임자 없는 거야.
6: 아이, 놀랐잖아요. 주인도 아니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7: 그냥 재밌잖아.
6: 에이, 아저씨도 참. 그럼 그냥 가져도 되는 거죠?
7: 나랑 씨름 한판 해.
6: 네, 씨름이요?
7: 하하, 그래, 씨름. 힘겨라 쓰게 생겼는데 씨름 한판 하고 가.
6: 아니, 갑자기 웬 씨름? 제가 좀 바쁜데.
7: 그건 네 사정이고, 안 그럼 길 안 내줄 거야.
6: 씨름 해본 지 꽤 오래됐는데.
7: 좋아요, 제가 이기면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지. 반칙하기 없게요. 반칙이라니 뭔 소리야.
6: 아니, 딴소리 하지 마요.
7: 요놈 봐라.
6: 좋네요. 자, 제가 이겼으니까 전 가도 되죠?
7: 제법 힘께나 쓰는데 한 판 더.
6: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기면 비켜준다고 했잖아요.
7: 어? 글쎄, 내가 언제?
6: 뭐라고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7: 한 판 더.
6: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와, 한 판 더. 나도 오비가 있다고요?
7: 오, 그러셔.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야!
6: 무시했어!
7: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어떻게 되긴요. 아저씨가 두 번 다 깨끗하게 진 거죠.
7: 그러니까 내가 힘이 더 센데 왜 진 거냐고.
6: 씨름은 힘보다는 기술이에요.
7: 뭐 어쨌든 너도 사흘을 굶어봐. 배고파서 서 있을 힘도 없네.
6: 비상용 주먹밥인데 어때요?

0: 왜 이런 데서 주무셨어요?
1: 그게 밤새 씨름을 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
0: 에? 씨름이요?
1: 동생이랑 여기서 씨름하다가 어디 갔지? 분명히 동생이 여기 같이 앉아서.
0: 동생이요? 꿈이에요. 얼른 가요. 저희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2: 그래요.
1: 이상한 일?
0: 네. 응? 알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1: 우물물이 이상했다고? 물은 깨끗한 것 같은데.
0: 저게 뱀처럼 움직였어요.
1: 구직쟁이가?
0: 네.
1: 아무래도 너희들 못 먹어서 헛것이 보였나 보다. 내가 캐온 송이로 맛있는 아침 만들어줄게. 너희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2: 네.
1: 예굽지?
3: 형님.
1: 형님이라고? 저건 여기에 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지? 대체 누가 이런 고마운 일을. 어제 잘 먹었어, 형님? 형님?
2: 와,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1: 이렇게 맛있어?
2: 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1: 그래?
0: 아무래도 전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조금만 더 있자. 이 주변엔 음식 재료도 많고 아직 다들 피곤하잖아. 배불리 먹고 나선 잠도 푹 좀 자고.

0: 횃불 모양의 빛이라.
1: 네.
0: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지?
1: 네, 박사님. 쉐가조 씨가 버섯을 따러 갔다가 안 오길래 찾아갔는데 이렇게 생긴 빗자루랑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0: 아무래도 쉐크한테 도깨비 친구가 생긴 모양이다.
1: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아니에요?
2: 사람들을 막 공격도 하고요.
0: 너희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은 잘못 알려진 게 많아. 일본 오니의 모습이 잘못 전해진 거지.
3: 일본의 오니요?
0: 뭐 이웃나라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니까. 한국의 도깨비는 변화무쌍해서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사람과 비슷하단다. 난폭하게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야. 장난스러운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1: 쉐가조 씨가 도깨비랑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4: 뭐가 걱정이야. 빨리 잡아서 이곳을 탈출해야지.
5: 어때, 내 솜씨?
6: 맛있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5: 버터를 살짝 발라서 구운 거야.
6: 버터, 맛있다.
5: 너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세실이랑 타타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가끔 눈높이가 안 맞는다고 할까.
6: 형님, 내가 혼내줄까?
5: 누구? 세실이랑 타타?
6: 당장 혼내줄게.
5: 아냐. 그럴 필요 없어. 걔들은 내 친구들이야.
6: 나도 친구.
5: 너도 내 친구지. 아니, 형님 아우니까 우리 형제지, 의형제.
6: 그럼 다른 소원 말해봐. 내가 들어준다.
5: 플랫마이너 공주님.
6: 걔도 혼내줄까?
5: 아니. 그게 아니고.
6: 공주도 친구?
5: 그분은 친구는 아니고 적이지. 적인데.
6: 혼내줄까?
5: 아니야. 그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서.
6: 맛있다. 버터 송이버섯 구이 맛있어.
5: 세실이랑 타타 기다리겠다.
7: 안녕, 쉑.
5: 플랫마이너 공주님.
7: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길래 찾았는데 이렇게 딱 마주쳤네. 와, 맛있다. 마침 배고팠는데.
5: 제가 만든 버섯구이예요.
7: 역시 음식은 쉑이 최고지.
5: 또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공주님.
7: 고마워요, 쉑.
8: 저것들이 이제 공주님 행세를 다 하고 다니네요.
7: 어디 볼까? 이봐, 거기 너. 너 대체 누구야? 감히 허락도 없이 내 모습을 베끼다니.
5: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둘이라니. 너 누구야?
6: 형님!
7: 잘들 논다, 뭐 형님? 그냥 됐어.

0: 감히!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어?
1: 저 괴물은 또 뭐야?
0: 괴물이라니! 가만두지 않겠다! 으아! 으아! 너도!
1: 엄마야!
0: 인간들은 왜 가만히 있는 날 공격하는지!
2: 어머, 고분한 도깨비가 이리로 오고 있어! 어떡하지? 그렇지!
3: 나와라, 복조리!
4: 위험할 땐 코가 촘촘한 복조리를 써보거라. 호기심이 많은 도깨비는 복조리의 코가 몇 개인지 세느라고 한눈을 팔 거야.
3: 자, 이것 봐!
0: 응?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셋이,
0: 여덟,
2: 지금이야.
0: 아홉.
3: 알겠어.
0: 아, 이거 뭐야?
2: 최가주씨, 뭐예요?
5: 알았어.
6: 아우야, 미안. 나도 계속 너랑 같이 놀고 싶었어. 하지만 더 잘된 일일 거야. 왜냐하면 이제 늘 같이 있을 거니까. 우린 의형제잖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순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집중.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기동.
9: 얼굴엔
11: 순하게
9: 중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4: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날고 싶어.
5: 사건이다! 사건이야! 피트! 쉐리! 큰일 났어! 큰일 났다니까!
6: 무슨 일인데 그래?
5: 켄켄이 안 보여!
7: 숨막꼭질 하나?
5: 아니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떡해!
4: 당장 찾으러 가자!
6: 잠깐! 먼저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다니,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8: 다니가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합니다.
5: 켄켄 조심해!
9: 내가 있어도 나이지도 못하고 속상해.
4: 켄켄
6: 울고 있어.
5: 울어? 켄켄
6: 같이 가.
4: 켄켄 속상해하지 마. 이 명탐정 피트가 꼭 날개 해줄 테니까.
9: 어떡해.
4: 날개가 있는 사부님한테 가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야.
5: 피트.
6: 켄켄의 사부님이 누군지 궁금한데?
4: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다 같이 가자. 출동!
9: 출동!
10: 출동!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4: 명탐정 피트! 궁금해?
9: 켄켄! 맞는 게 제리!
10: 젠틀맨 제제! 우리

0: 새 중에서도 빠르기로 소문난 새야.
1: 우와, 참매잖아.
0: 참매야, 참매야.
2: 거참 시끄럽군. 조용.
1: 조용.
2: 감히 참매의 사냥을 방해하다니.
0: 방해라니. 참매, 너한테 나는 법을 배우러 왔는.
2: 저 아래 사냥감이다. 아!
0: 잠깐만.
3: 위험해.
1: 어서 피해.
0: 피해야 해. 라이너 페이.
3: 켄켄, 피트, 괜찮은 거야?
0: 괜찮아.
3: 오, 참매. 진짜 빠르다. 순식간에 사라졌어.
2: 개서 떠라. 딱 기다려라.
0: 어, 저기 있다.
4: 야, 참매야, 참매.
5: 오, 참매.
2: 잡아. 너희들이 떠드는 바람에 놓쳤잖아.
6: 사부님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내가 본 새 중에서 가장 빨라. 정말.
2: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3: 사부님, 사부님처럼 날고 싶어요. 아,
2: 지금 나한테 사부님이라고 했나?
3: 예.
0: 켄켄한테도 너처럼 나는 법을 알려주면 안 될까?
2: 좋아. 일단 이 큰 날개를 쫙 펴고 계속 움직이면 떨어지지 않고 날 수가 있어. 아! 그리고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빠르게 날 수도 있지. 자! 자! 자, 너도 어서 나처럼 날아봐.
3: 이야, 나도 날아볼까?
0: 어?
2: 그렇게 작은 날개로 나처럼 날겠다고? 어림없어, 더 커서 와. 그럼 난 이만 사냥하러 간다.
0: 켄켄, 포기할 거야?
3: 아니, 절대.
4: 켄켄, 포기하지 마.
0: 켄켄의 새로운 사부님을 찾았으니까.
3: 사부님이 누구야?
0: 어, 저기 있다.
1: 어린가?
7: 어리라니, 난 새야. 새 중에서 가장 작긴 해도 날갯짓이 가장 빠른 새야.
3: 뭘 먹는 거야? 꿀?
7: 난 벌처럼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다고 해서 벌새라도 해.
8: 우와, 공중에서 멈춘 상태로 꿀을 먹다니 대단해.
7: 날갯짓이 빠르기 때문이지. 1초에 60번 정도 하려나?
3: 그렇게 해봐요. 벌새 사부님, 난용법을 알려주세요.
7: 그래, 좋아. 근데 잠깐만, 계속 날갯짓을 했더니 힘이 없어서 꿀 좀 먹고. 이렇게 꿀을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거든.
0: 아, 대체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야?
7: 잠깐만 기다려.
3: 사부님, 누가 왔어요?
7: 저리가, 개구리야.
8: 같이 좀 먹자.
7: 안 돼, 여기 있는 꿀은 다 내 거야. 다시는 오지 마.
8: 가면 되잖아.
7: 켄켄, 네 덕분에 꿀을 지킬 수 있었어. 고마워. 이제 나는 법을 알려줄게. 근데 넌 못 날 것 같은데.
3: 나도 날개 있는데.
7: 깃털이 없잖아. 새들은 가벼운 깃털이 있어서 날 수 있어. 이렇게 깃대를 중심으로 양쪽 모양이 달라야 더 잘 날 수 있다고.
3: 내가 날 수 없다고.
1: 켄켄, 포기하는 건 아니지?
3: 거기 아니야.
9: 켄켄, 스카이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3: 스카이맨!
10: 아우, 켄켄, 걱정하지 마. 나도 깃털이 없지만 날 수 있잖아. 내가 새로운 사물을 소개해 줄게. 저기 동굴로 가봐. 그럼 난 이만.
1: 어우, 여긴 너무 깜깜해.
8: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0: 자, 자, 자.
1: 갑시다.
0: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잡았지?
3: 날개가 손 같다.
0: 맞아. 내 날개는 손이 변해서 된 거야. 손가락뼈가 길게 늘어나고 그 사이에 얇고 튼튼한 막이 채워져서 날개가 된 거지.
3: 박기 사부님, 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깜깜한데 어떻게 나는 거예요?
0: 우리 엄마한테 배웠는데 말이야. 이렇게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주위에 내보내지. 그럼 초음파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걸 통해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고. 자, 켄켄, 너도 나처럼 초음파를 이용해서 날아보는 거야.
3: 야, 못하는데. 날개가 있어도 참외처럼 벌새처럼 화기처럼 날지도 못하고.
1: 켄켄 엄마가 있었다면 알려줬을 텐데.
11: 그러게.
0: 걱정 마. 내가 꼭 켄켄 엄마를 찾아줄 테니까.
3: 정말이야? 그냥 빨리 엄마 찾으러 가자. 가자. 가자.
0: 레벨 업.
12: 켄켄.
0: 내 친구 알.

0: 주방에도 없어.
1: 내 방에도 없어.
2: 그럼 대체 어딜 간 거야? 아, 다니, 켄켄 현재 위치는?
3: 다니가 켄켄의 현재 위치를 검색합니다.
1: 어, 켄켄이 위험해.
2: 맞아. 근데 울고 있는 건 뭐지?
0: 얼른 가보자.
1: 어. 아, 같이 가.
4: 사건이다 출동. 다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5: 명탐정 피트. 궁금해
6: 켄켄. 만능계 제리.
7: 젠틀맨 제제.
8: 우리 함께 어.
1: 나와라, 라이노 클레인, 호클레이! 켄켄, 왜 또 혼자 나온 거야?
0: 아이, 걱정했잖아.
2: 미안해. 다친 데는 없고?
6: 켄야, 켄켄.
1: 근데 이건 뭐야?
6: 내 친구. 아,

0: 뭐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없어 괜찮?
1: 이 아래 엄마가 없어서 켄켄이 돌봐주려고 가지고 왔다고?
2: 엄마가 알을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
3: 알이 사라진 걸 알면 걱정하고 있을 거야.
0: 어떡해.
2: 당장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둬야 해.
0: 가자.
4: 내가 줄게.
0: 내가 줄 거야.
2: 조심해.
3: 조심.
0: 여기서 기다리자, 켄켄. 기다려요, 기다려.
1: 아래 엄마는 안 보이는데.
2: 기다려보자.
3: 근데 알을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우리 황제 펭귄들은 엄마 황제 펭귄이 알을 낳으면 아빠들이 알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따뜻하게 품어주거든.
0: 아빠.
3: 새들도 엄마가 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태어나잖아.
0: 나도 품을 거야.
2: 아, 잠깐. 이 알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1: 그게 무슨 말이야?
2: 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태어나는 동물들도 있지만 품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에서 깨어나는 동물들도 있거든.
5: 안전한 곳에 알을 낳아야지. 아가들아, 무사히 태어나려.
0: 드디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다.
2: 나도 갈 거야. 영차 바다로 가자.
5: 바다 거북은 알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물론 걱정도 되지만 그렇게 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연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거든.
0: 나는 켄켄.
1: 켄켄도 우리가 돌봐주긴 했지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지.
2: 그러니까 이 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려면 일단 누구의 알인지 알아봐야겠어.
1: 이럴 땐 다니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빠를 거야. 다니!
6: 다니가 알을 분석합니다. 이 알은 크레스티드 개코의 알입니다.
2: 크레스티드 개코라면 도마뱀? 그럼 알에서 스스로 깨어나겠네.
6: 맞습니다. 다만 알에서 무사히 태어나려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합니다.
0: 뜨거워. 뜨거워.
3: 키친? 무거운데?
0: 기원해, 아야? 물줄까? 물 필요해? 물?
3: 알았어.
2: 제재, 쉐리!
1: 물 여기.
0: 마셔, 아야.
3: 알은 켄켄이 돌보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피곤한 거지?
1: 그러게 말이야.
2: 아, 근데 알은 대체 언제 깨어나는 거야? 아, 졸려.
3: 졸려.
0: 얼른 나와. 나오자고. 하야, 반가워. 돌봐줘서 고마워, 켄켄. 하이, 뭐이, 부끄부끄부끄. 여기서 놀자. 좋아, 좋아.
7: 나 잡아봐라.
0: 하야,
7: 나 잡아보라니까.
0: 당연다.
7: 난 나물도
0: 올라갈 수 있다. 어미 옆에.
1: 괜찮아. 야, 이봐, 괜찮지?
0: 멋지다.
4: 어머, 아가. 무사히 태어났구나.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0: 엄마?
4: 그래, 엄마야.
0: 진짜 우리 엄마야?
4: 그래, 아가.
0: 안 돼!
4: 안 된다니. 이 아기는 내 아기야.
0: 내 친구야. 안 돼! 경찬.
7: 경찬!
0: 태어났구나.
2: 어? 크레스트드 개코다. 혹시 이 아이의 엄마?
4: 맞아. 아이를 데리러 왔어. 그런데 켄켄이 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잖아. 켄켄 좀 말려봐.
2: 켄켄이 정말 정성껏 나를 돌봐줬어.
1: 맞아, 맞아.
4: 그랬구나. 켄켄, 내 아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2: 켄켄, 아는 엄마랑 같이 가야 해.
3: 그래. 엄마를 따라가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될 거야.
1: 지금은 헤어지는 게 슬프겠지만 또 만나게 될 거야.
0: 싫어, 싫어.

0: 잘가.
1: 다시 나는 연습을 하려나 봐.
2: 알과 멋지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1: 근데 날 수 있을까?
2: 안 되면 또 실망할 텐데.
3: 켄켄, 날았어.
1: 날다니?
3: 내가 아까 봤어. 아마 조금만 연습하면 멋지게 날 수 있을걸.
1: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3: 난 될 것 같은데.
4: 아이고, 날고 말 거야.
3: 레벨 업!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뿔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꾸룩꾸룩 떠나요. 빛이 고!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최근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일대에 이른바 사랑벌레, 러브버그떼가 출몰해
8: 수도권 일부 지역에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벌레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9: 털파리 일종으로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 창궐한 이른바 사랑벌레, 러브버그입니다.
10: 야, 이거 일어나기 싫은데.
11: 아우, 끊기러. 아우.
10: 어? 와! 이게 뭐야? 아, 이거 보세요!
12: 향수는 어디 있는 거야? 숙소엔 있겠지?
13: 아직 자나?
12: 아직 자면 안 되는데.
14: 향수 일어나! 스케줄 가야지! 뭐야?
10: 야야야! 잠깐! 놀라지 마! 잠깐만!
13: 향수 숙소 이상한 게 있어요.
10: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 나 펭수라고.
13: 아니 날개가 있는데 무슨 펭수야?
10: 아니 나 펭수 맞다니까.
14: 아니 진짜 날개가 하트 모양이야. 거두미도 하트고 이거.
10: 아니 그게 아니고.
14: 뭐야 이거 러브버그인가?
10: 아니 러브버그가 아니고 내가 일어난 게 갑자기 이런 게 생겼어.

0: 행수, 아니 어쩌다가 벌레가 된 거야? 이 상태로 스케줄 절대 못 가겠는데?
1: 러브버그? 그러고 보니까 돌! 최근에 사랑한단 말 언제 했어?
2: 기억이 없긴 해.
1: 거봐! 이게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2: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이야?
1: 어우 부족해. 어우 건조해.
0: 이대로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할지 좀 얘기 좀 해보자. 대책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1: 사랑이란?
0: 알았어, 사랑. 응.
1: 사랑이야?
0: 어, 날개 좀 조심해주고.
1: 사랑이야? 오우, 사랑이란?
2: 자, 펭수 오면 한번 의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3: 네. 스카이다이빙.
2: 그래, 스카이다이빙.
4: 어, 왔다.
2: 피디님, 놀라지 마세요.
4: 왜요?
0: 펭수 들어와봐.
1: 사랑비가 내려와!
0: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나 저거 펭수라고 인정 못해. 저거 로고 보고요. 어.
3: 죄송합니다. 저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아! 뭐야 저! 아! 저 이거 벌레 아니에요 벌레! 빨리 잡아요! 뭐예요? 당장 잡아요! 어? 에? 와우! 아! 아! 뭐야 지금! 이거 너무먹어 아니래!
4: 펭수래요 펭수.
3: 아 너무먹었잖아요. 무슨 펭수예요?
5: 이게 저 잘 안 믿기는데 펭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똘비가 비둘기니까 혹시 펭수 한번 쏘아볼 수 있어요.
1: 나를 왜 쏘아?
6: 산성 맛이 난대요, 러브 먹으면.
3: 아, 그러니까 펭수여도 먹기 싫고 러브 버거라도 먹기 싫어요.
1: 나도 먹기 싫어.
3: 아, 나도 안 먹는데 이런 거. 아, 아 너무 시잖아요.
1: 뭐가 있어?
0: 시면 무조건
6: 러브 버거인데.
5: 이거를 확실하게 펭수가 러브 버거인지 펭수인지를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0: 펭수여야만 해.
3: 우선적으로다가 이게
1: 이게?
3: 아, 그러니까 벌레잖아요.
1: 뭐라고?
6: 목소리는 펭수고 말투도 펭수인데
3: 쥐잡이 하는 거 보니까 완전 펭수 선배님인데?
5: 아니 완전 러브버거잖아. 내 생각에는 박멸해야 될 것 같아.
0: 아니 근데 그래도 펭수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박멸을 해요?
1: 러브핀!
0: 이거 펭수인데?
3: 완전히
1: 러브핀!
3: 난 여기 고정할게요.
5: 아니 근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펭수가 러브버거가 됐어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3: 아, 그건 또 맞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0: 설명 힘들긴 한데
6: 내보내면 이거 전국적으로 트라우마 걸립니다.
1: 러브버거는 착해. 사랑을 전파한다고. 어?
3: 어?
0: 어?
3: 어? 뭐야?
0: 왜 그래?
3: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1: 응? 하늘! 최근에 소개팅했니?
0: 어? 소개팅했어?
3: 소개팅한 거.
0: 맞나 본데? 지금 표정이 진짜요? 너무
7: 너무 맞는 거
1: 아니에요? 아쉽겠다.
3: 아, 잘 안 됐대요. 와.
5: 맞아요?
0: 맞나 본데? 맞는데?
3: 눈물 보였는데?
1: 오, 똘비! 너 오늘 호밀빵 플러팅 당했구나!
7: 호밀빵?
3: 아니, 그냥 길 지나가다가요. 그 어떤 제가 저 줬어요.
5: 똘비 인기 많다!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근데 이걸 활용해서 콘텐츠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0: 박명수의 사랑 상담소입니다.
1: 진짜 러브버그예요? 좀 무서운데?
2: 짝사랑하는구만.
1: 어떻게 하셨어요?
0: 이분은 펭수십니다.
1: 아, 제가 플러팅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남자 쪽에서 반응이 없어서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가 싶어서 좀 고민도 되고.
0: 온다.
2: 보인다. 옷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구만.
1: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으로 입고 다녔어요.
2: 아하, 또 보아하니 계속 그 사람 주위를 맴돌고 있구만.
1: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2: 이건 무슨 소리지? 음악 소리가 들리는구만.
1: 그 사람 밴드부에서 드럼을 치거든요.
2: 아니,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1: 에? 연습실 문 앞에서 계속 연습하는 소리만 듣고 있었거든요.
0: 들어가서 인사 같은 것도 안 하고?
1: 아, 네, 그냥 연습하는 소리만 들어도 좋아서.
0: 에? 그거 어떻게 이어지려고 그래? 잘 되고 싶은 거 맞아요?
2: 아이 NFP구만.
1: 네, 맞아요. 저 INFP예요.
2: 가만히 있어봐.
0: 온다.
2: 가만히 있어봐. 돌비.
0: 에?
2: 부적 가져와.
0: 네. 여기 있습니다.
2: 자, 뭐가 좋아야지.
0: 아니, 여기에다가.
2: 어허! 보인다, 보여.
0: 아니, 여기가 예쁜데.
2: 나한테 있다가 혼날 똘비가 보여.
0: 죄송합니다. 자기가 뒤집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사인해주시는 거예요?
2: 사인이 아니고 부적일세, 부적. 러브 부적? No, 러브 버그. 이걸 잘 몸에 지니고 있게.
0: 네?
2: 아마 곧 좋은 소식이 들릴게야.
1: 네, 감사합니다.
2: 그래.
0: 종이 종아리 가지고 어떻게 종이 종아리.
2: 결제!
0: 아니, 저걸로 결제하면 완전 우리 사기꾼이에요.
2: 응, 그냥 컨텐츠로 쓰십니다.
0: 예. 그 남자가 저분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플러팅 한다고는 말했던 것 같은데, 플러팅 한 개도 안 한 것 같아요.
2: 노. 내가 아는 것처럼, 그 남자도 아는 것이지.
0: 아, 그 남자세요?
2: 근데 아까부터 계속.
0: 아, 왜요?
2: 토를 달지 말게!
0: 잠깐만요. 뭐 왔는데?
2: 손님인가?
0: 에? 뭐야?
2: 거봐. 내 말이 딱 맞다.
0: 왜? 어디 아프세요?
2: 아!
0: 왜?
2: 아,
0: 선배님, 날개 좀 떨어지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0: 아, 연애 상담 받고 싶은 사람 진짜 많네요.
1: 바다 숲에 사랑이 수도가 높다.
0: 벌레한테 뭘 들으려고. 사랑에 고민이 많으신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주 궁금한 게 많구만.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야.
3: 요즘 소개팅을 좀 하거든요.
2: 조금?
4: 얼마나 많이요?
1: 80분 정도 했잖아.
3: 하루에 막 두 텀씩 꼈는데도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 보인다!
4: 어허!
2: 아, 이게 그냥... 두부상이네?
4: 두부?
3: 진짜 맞아요. 대박.
4: 얼쑤!
3: 아니, 제가 아랍상이잖아요. 저 두부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2: 오호! 아겐남이네, 아겐남.
3: 또 태토녀거든요.
2: 자, 오늘 한번 줘보시기에 태토의 정수가 아주 한가득이 있구만.
4: 헬스를 얼마나 하신 거야?
2: 아, 이거 날개 좀 흔들어봐. 보인다, 보여! 그만!
4: 아,
2: 사업부구만.
1: 사업부 아니잖아.
3: 아닌데.
2: 그니까 그 옆에 있는 사업부 옆에 있는 곳이구만.
3: 아하. 네, 옆에긴 해요.
4: 옆.
2: 그 남자랑 같이 있을 때 그 내가 누굴 보낼 거야. 아주 맨손으로 때려잡아.
4: 어머, 그게 누군데요?
2: 소기. 자, 반드시 그 맨손으로 잡아야 되네.
4: 왜? 아니, 이게 맞아요? 그냥 모기 잡는.

0: 버그 펭수라고 토달지 말라고 내가 아까부터 말했거늘.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 그래.
2: 네? 뭐가 감사해요?
3: 이상한 거, 모기를 잡으러 이상한데?
2: 아니, 그냥 모기 잡으라고 한 건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0: 똘비, 똘비.
2: 네?
0: 너 누구 편이야, 지금?
2: 그 솔루션 이상하잖아. 모기 잡으면 어떡해.
0: 아니, 몰라. 그 모기가 보였어.
2: 그냥 여기 앞에 눈앞에 모기 있었나 보지.
0: 아니야, 아무튼 보였어. 뭐, 아무튼 뭐, 잘 될 거야. 아주 운전이 성시구만. 운전이 성시야. 쉴 틈이 없어.
2: 예, 안녕하세요. 러브버그 펭수의 사랑 상담소입니다. 아, 예. 예. 아, 그때 그 회사에서 애견남 상담 받으신 분이시구나. 예. 왜요? 고백 받았다고요?
4: 여기 연애 상담하는 곳 맞죠?
2: 네.
4: 엄청 백발백중이라고 하던데.
2: 막
4: 없는 연애 상담도 해결해 준다고.
2: 얼른 비세요.
4: 아, 예.
0: 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대를 원하는구만. 근데 뭐가 고민인가? 잡으면 되지.
4: 그 분야 썸 다 끝났는데.
0: 아, 끝났어? 네. 이거 전 신기할세, 멀리서 자녀를 보러 찾아왔는데.
4: 멀리 살긴 하죠.
0: 남쪽이구만.
4: 강원도 산대.
0: 뭐, 강원도는 남쪽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일산보다 밑에 있으니까.
2: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맞죠, 맞죠?
0: 그 여기가 일산 아닌가? 일산보다 밑에 있으면 남쪽인 거지. 머리가 짧구만.
4: 머리 진짜 긴데.
0: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머리카락이 아니고 이제 두상 머리가, 소두시다, 소두.
4: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제 벌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나온 거예요.
0: 2차를 가가지고 이제 2차에서는 이제 자네가 계산을 했구만.
4: 아니요, 그냥 밥 먹고 일 있다고 하셔서 가셨는데. 그리고 저 차로 이게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
0: 정류장 갔는데 이제 버스를 놓쳤구나.
4: 하진 않았는데.
2: 그럼 그 이후로 안 만나셨어요?
4: 그 이후로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렇게 된 거.
0: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아하니 재회 운이 왔어.
2: 얼쑤.
4: 그럴 생각 없는데. 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2: 아니 왜 오셨어요 이게? 그게 없는데 지금 장난치나?
0: 보아하니 괜히 아직도 그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 자존심을
2: 얼쑤.
0: 버리고 연락을 다시 한다면 분명히 다시 만날 수가 있네. 그
4: 아니 뭐 하고 맞는 게 없네. 러브버그도 아니고 그냥 펭수 아니에요.
2: 잠깐만요.
0: 어이구.
2: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4: 아니 내가 돈까지 내면서 이게
2: 돈 안 내셨잖아요. 돈 낸 척 하긴.
0: 저희 돈 안 받아요.
2: 맞아요. 저희 재능 기부예요. 그 이렇게 장난칠 거면 네. 나가세요. 나가. 어깨는 걸어라. 나가. 괜찮으세요 선배님?
0: 또이구야.
2: 에?
0: 나 사실 이게 안 보여. 애기가 다 떨어졌어.
2: 에? 어머, 아이고. 아 뭐야, 망했네. 아이 참. 날개야, 잘하라. 날개야, 잘하라.
0: 보이지 않아. 사랑이.
5: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 곳곳을 날아다니던 러브버그. 요즘엔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가득 채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장마처럼 조용히 지나간데요.
0: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날개 있잖아. 날개
5: 있지롱. 그런데 이번엔 대벌레가 모습을 드러내며 또 다른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2: 아, 망했다 망했어.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아, 세상은 요지겨. 뭐야, 망했는데. 누구세요? 아, 참. 뭐야? 어? 맛있겠다.
4: 맛있다. 어우,
0: 행아.
4: 어, 왔다. 뭐야, 살쪘어?
0: 응, 보자마자 살쪘다고 그래.
4: 보자마자 살쪄 보여.
0: 중소가 성찬이구만. 안녕히 계세요.

0: 어? 그러네.
1: 아우,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0: 얼굴이 이쪽만 더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볼록한데?
1: 귀엽죠? 귀엽! 맛있게 드세요. 아!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오! 오, 튀어나왔어. 왜 이래 이거? 꿀인가, 꿀이? 분명히 말하면 어머! 펭수! 어우, 병원 가야겠다! 어이구, 어떡하나! 이렇게 분명해. 이렇게 분명해. 머리 문제가 아니라 나 이빨 문제면 치과 가야 되잖아. 치과. 나 치과 가본 적 없단 말이야. 아니야. 난 안 아파. 난 안 아프다. 난 안 아프다! 난 안 아프다!
0: 아하! 봐봐, 일로 와봐. 봤어. 봤어.
1: 뭘 봐! 뭘 봐!
0: 봤어!
1: 뭘 봐!
0: 왼쪽 아,
1: 나
0: 부었잖아,
1: 오늘
0: 너.
1: 샤이니! 저기 가!
0: 부었어, 지금.
1: 뭘 부어! 아.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떴어?
1: 뭐 떴나 보지, 뭐.
2: 뒤에서도 볼이 보이는데?
1: 뒤에서 어떻게 볼이 보여!
2: 아, 이거 제가 출장 갔다가 와서 사왔어요. 어? 여러분, 이거 난식 나눠주세요.
3: 감사합니다.
2: 누가 크래커? 이거 펭수가 좋아하는 맛인데?
1: 아니, 나 나중에 먹을 거야. 나 지금 배불러.
4: 펭수 아까도 안 먹었잖아.
0: 너 여기 병 났지? 뭐 아프지?
1: 난 안 아파. 어.
2: 진짜 안 먹네.
1: 이건 첫 번째 레슨. 지금 먹지 않지. 이건 두 번째 레슨. 주는 대로 먹지 않지. 그다 세 번째 레슨.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기.
0: 진짜 아픈 거 맞아. 펭수 내가 알려줄게. 이쪽 말고 저쪽으로 먹으면 되잖아.
2: 그래 그럼
3: 그러네.
1: 아니 안 아프시다고요.
0: 아 그러니까 먹어봐 이쪽 그럼 뭐 이쪽으로라도 먹어봐.
1: 그래 내가 그럼 먹어준다. 참나 무슨 뭐. 맛있냐?
2: 기운이 없어.
0: 자 이쪽으로 자 씹어보세요.
1: 맛있냐?
3: 와 아. 오 아픈 거 맞자.
2: 보자. 피디님 너무 가까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3: 보이세요?
2: 피디님 들어가시겠어요.
0: 아 여기 부었네. 아~ 이쪽이 안에도
2: 충치?
0: 네, 약간 입안에 부었어요.
2: 아니 펭귄도 충치가 생기나?
1: 그게 아니라고.
0: 저 희한하네. 가자
1: 어디로 가?
2: 치과
1: 오오오 안 가세요. 치과 무섭다 그랬어. 아,
0: 근데 원래 치과 가기 전까지만 무섭지 가면 안 무서워. 이빨 나중에 아파가지고 여기 골무면 어떡해. 지금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야. 가자.
2: 빨리 가.
3: 야, 지금 얼른 다녀와.
0: 갔다 와서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1: 어? 뭐? 그럼 나 뽀로로 선배님 거 사줘.
0: 그거 사줄게. 텐.
1: 왜 떨어? 어? 인물시기가 왜 떨어 지금?
0: 아니 난 돈 많이 나올까 봐.
1: 돈 밖에 모르는 인물이지.
0: 아니 사람은 보험이 되는데 돈이 안 돼.
1: 무슨 소리야? 어? 왜 치과에서 공사장 소리가 나?
0: 아니 원래 이런 소리 나.
1: 왜 치과에서 공사장 소리가 나?
5: 임문식님,
0: 네.
5: 임문식님, 네. 들어오세요.
1: 빨리 가세요.
0: 제가 아니고, 제가 예약됐나요, 지금?
5: 아, 이 보호자 이름이구나.
0: 아, 제 보호자, 보호자.
5: 임문식님? 들어오세요.
0: 갑자기요.
5: 어떻게 오셨습니까?
0: 지금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 왼쪽 볼이 엄청 탱탱 부었었어요.
5: 네?
0: 그리고 아마 아프다고.
1: 네. No tooth.
5: 아, 노투스 치아가 네, 없다고요?
1: 아니. 노투스 프라블럼.
5: 아, 노투스 프라블럼?
1: 예. Yeah.
5: 어떻게 됐건 간에 볼이 보일 정도면 네. 치과적으로 봤을 땐 중경일 수도 있어요. 충치인 경우는 큰일 난 거예요.
1: 노.
0: 충치일 것 같아요.
1: 충치가 생길 리가 없어요. 제가 이걸로 얼마나 열심히 깎는다고요?
5: 이 칫솔 제가 보낸 건데.
0: 아, 그래요?
5: 화장실 바닥솔 같은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0: 그걸
5: 닦으면 안 돼요, 그러고. 칫솔이 너무 깨끗한데 그렇죠. 이걸 잘 썼거나
0: 아니면 안 썼거나
1: 제가 날개스냅으로 아주 섬세하게 닦았어요.
5: 그다음에 칫솔질은 뭘 닦는 거죠?
1: 이빨.
0: 왠지 이빨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예요.
1: 잇몸.
5: 잇몸을 닦는 거예요. 그러려면 살을 닦아야 되니까 살살 닦아야 된다.
1: 그럼 차인표 선배님은 이빨을 잘못 닦아도 한참 잘못 닦으신 거예요?
5: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이에요.
1: 아 내가 그거 보고 멋있어가지고

0: 요만한 게 있어요. 사람 눈치수는.
1: 그것 있으신 게 아니에요?
0: 그래서 제가 또 펭수용을 하나 준비했죠. 펭수용도 있어요.
1: 우와! 우와!
0: 예, 여기 우와! 세트.
2: 우와!
1: 우와!
0: 한 개씩 닦는 칫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동글동글동글. 하나씩 닦다 보면 한 10분에서 15분이 훌쩍 가요.
1: 아니 3분 국룰 아니었어요?
0: 아 국룰 아닙니다. 국룰 잘못된 거예요. 저녁 시간에 칫솔을 들고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나는 뭘 잘하고 살았나.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2: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0: 그렇죠.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1: 잠시만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알려주시죠? 그러면 치과수 선생님은 어떻게 돈을 번단 말입니까?
0: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참고서가 있어도 그럼 전부 다 명문대학교에 탁탁 가냐는 거예요.
1: 정답입니다.
0: 그래서 치과의사가 먹고 살 길은 많이 있어요.
1: 지금 잘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0: 충치냐 사랑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럼 만약에 제가 충치가 있다고 한다면?
0: 한다면? 아, 그렇지 그렇지.
1: 이리 와!
0: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올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사랑니일 수도 있어요.
1: 예? 사랑니는 왜 나는 거예요? 사랑니는 사랑에서 나는 거예요?
0: 사랑니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1: 왜요?
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살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없는 쪽이 진화가 더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0: 잘 생각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펭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개가 다 있다. 근데 진화라는 게 되게 오랜 시간 지나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짐승이라든가 진화가 들됐다든가 이렇게 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 뭐 저는 짐승이긴 합니다만.
3: 네 개 왠지 다 있을 것 같은데. 충치일 줄 알았는데 사랑니 확률이 좀 높아졌다.
0: 네, 엑스레이 안 찍고도 네. 사랑니일 것 같다.
1: 저는 지금 제 이빨을 빼는 거예요?
0: 사랑니는 빼야 됩니다.
1: 네. 싫어!
0: 자, 엑스레이를 봅시다.
1: 싫어요.
0: 근데 봐야 되는데.
1: 아.
0: 자, 고개를 돌려보세요. 사랑니가 있어요. 근데 사랑니가 엑스레이에 사람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사람 치아가 나왔나?
1: 아, 참.
0: 여기 보면 사랑니가 누워있어요. 이 누운 사랑니가 뼛속에 들어있어서 매복 사랑니라고 합니다.
1: 오, 다행이다. 잘 숨었네요.
0: 그렇죠.
1: 그러면 괜찮네.
0: 그러니까 저 숨어있는 거를 빼야 되니까 잇몸을 좀 열어야 돼요. 떼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4: 수술을 해야 돼.
0: 어딜 가요? 수술을.
1: 선생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0: 치과 치료한다고 안 죽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1: 아, 잠깐만.
0: 일어나세요.
1: 이문식. 나 수술을 해.
3: 수술해야 되는데, 시키. 수술해야 되죠.
1: 무서
3: 수술. 어, 좋아.
1: 이문식을 찍어.
3: 아, 나는 수술 많이 했어요.
0: 오늘 빼고 가죠?
1: 그럼. 일어! 일어나! 왜 누워있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0: 누웠다가 가라앉은 거잖아요.
3: 그렇죠.
0: 누워있을 땐 못 빼요. 염증 때문에.
3: 지금 딱 저기.
0: 가라앉으니까 딱이에요. 오늘 빼고 가면 됩니다.
1: 그럼 부음을 못 뺀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아, 요렇게 붓는 건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라 뺄 수 있어요. 펭수 치세요, 부딪히세요. 네, 오늘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1: 오!
0: 누워요. 사랑니 뽑다 기계 망가지겠는데. 입안을 한번 봐야죠.
1: 아, 무서워.
0: 효과 음향이 깔립니다. 뚠뚠뚜두둔. 자, 입안에 소리가 좀 나요.
1: 왜요, 왜요?
0: 침을 빨아내요, 보이니까. 소리가 나요, 소리가?
1: 아, 아, 아! 아!
0: 자, 입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1: 아야, 아야! 아, 오!
0: 오!
1: 아!
0: 아! 아!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바람도 좀 불어볼 건데.
1: 아, 무서워.
0: 자, 거울을 좀 집어넣고. 어? 보세요, 거울이죠?
1: 아!
0: 네, 아주 작은 거울이에요. 자, 입안을 한번 봅시다.
1: 아! 아!
0: 바람입니다.
1: 아!
0: 어디 시려요? 시리면 충치가 있을
1: 수 있으니까
0: 좀 더볼까요?
1: 시원합니다.
0: 아, 아, 괜찮아. 자, 이제 마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선생님, 저는 마취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0: 예, 치과 마취가 네. 신경에 가지 큰 걸 마취해요.
3: 예, 좀 안 아프게 맞는 법이 있나요?
0: 주사액을 천천히 집어넣으면 덜 아프대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오래
3: 맞고
0: 있어야 되나요? 예, 여기시다.
1: 네. 아, 일어나, 저거, 나 싫어!
3: 빠르게 한 번에 놔줘요.
0: 자, 주사를 놔요. 천천히. 손을 많이 흔들면 아플 펭수. 수도 있어요.
3: 잘 쳤네.
0: 됐어요. 자, 의자를 조금 세워드릴 테니까 한번 헹굴 거예요.
1: 아.
0: 의자가 일어납니다.

0: 느낌 이상하지? 됐다 됐다 거기다 됐다.
1: 저 준비한 것 좀 하겠습니다.
2: 준비한 거 뭐예요?
0: 아 이거
2: 자 요쪽에 잇몸을 조금만 열어보겠습니다.
1: 잇몸을 연다고요?
2: 잇몸을 연다는 건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잇몸을 좀 썰어 아니 써는 게 아니고 잇몸을 좀 째야 돼요.
1: 뗀다고?
2: 예.
1: 칼이 좀 째요?
2: 아니 마취가 됐으니까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냥 무서운 거지 아프진 않아요. 지금 느낌 있어요? 없죠? 물이 좀 나와요. 이건 물이 아니고 피예요. 자. 사랑의 머리 부분을 조금만 나눠볼 거예요. 소리가 좀 납니다.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안 아파요. 아직은 안 아픕니다. 네. 자, 이건 침 빨아내는 거고요. 자, 소리가 좀 나요. 네. 아, 요걸 빼달라고요? 보고 싶어요? 아, 네. 치워주시면 됩니다.
1: 이게 없는 게 있어야.
2: 아, 없는 게 낫다.
0: 어떻게 알아서 주신 거야?
2: 아, 이게 맨날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자, 사랑니. 머리 부분을 조금 흔들어 볼게요.
1: 아, 아, 아, 아!
0: 아직 안 났어.
2: 흔들거리는 게 느껴집니까?
1: 아, 아니야.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맞춰요.
1: 아,
2: 자, 얼굴이 딸려올 수 있으니까. 머리를 좀 누르고 빼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이 조금만 머리가 나왔어요. 네, 하나 나왔고 또 다음 쪽 한번 해볼게요. 그냥은 안 나와요 매복이라. 뿌리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어쩌, 다 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자 이제 그 자리에 좀 꼬매고 가면 됩니다. 오늘 사랑니를 뺐어요. 조금 꼬매놨으니까 네, 손 물고 있죠. 예, 네, 오늘 밤에도 조금 피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0: 아, 그렇죠.
2: 예,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일주일 후에 10밥 배로 오면 될 것 같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응가.
2: 애썼습니다.
0: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 펭수 봐봐. 오, 지금 아직 마취 안 풀렸지?
1: 여기 마취가 돼 있지 지금.
0: 안 아프지?
1: 어.
0: 안 아픈다며. 저녁은 뭐 먹지? 미리 시킬까?
3: 펭수 먹고 싶은 거 있어?
1: 다 시켜.
0: 아, 펭수는 죽 먹어야 돼.
4: 아,
0: 못
4: 아,
0: 먹었네. 지금 이빨 발차고 와가지고.
1: 뭐야?
4: 부드러운 거 먹어야지.
1: 아니, 나는, 스테이크에다가.
0: 부드러운 죽.
1: 전 아까 못 먹은 누가 크래커도 주시고요.
0: 죽.
1: 또 시켜야 될 게 있어요.
0: 콩, 국수, 물만 시켜줄게.
1: 아니,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아니,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0: 원래 사랑이 발차고 나면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입 다무세요.
1: 뺏어도 고통이라니. 뺏어도 고통이라니. 당 떨어져. 녹차로 할 땐 먹어야지.
0: 어허, 잠깐만. 하하, 빨대.
1: 이건 왜?
0: 빨대 사용하면 안 돼요.
1: 아! 곤란한 거 같아.
0: 어허, 탄산 안 돼. 탄산. 안 돼.
1: 그럼 뭐가 돼? 간식 온 가도 이거보다 더 잘 먹어.
0: 그럼 내일 보내줄게. 예약할게.
1: 취소할게요. 죽 먹게요. 아, 좀 아파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럴 땐 그냥 자야 돼. 잠이 보양이라 그랬어. 자. 이쪽을.
4: 펭수 가야지.
0: 뭐야?
1: 왜?
0: 피피피
1: 왜?
2: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아, 피 토하고 난리였어요.
2: 아직. 뭐,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 예, 사랑니는 잘 뽑은 거예요.
1: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고, 이부시기가 죽만 먹어라, 이거.
0: 죽만 먹어야지.
1: 죽만 꾸역꾸역 먹었는데요.
2: 그, 왜요?
0: 네?
2: 먹어도 되는데?
0: 먹어도 돼요?
2: 예.
0: 매운 거랑 막 딱딱한 거랑 막 다 먹으려고 해가지고요.
2: 아니, 이가 딴 데도 있잖아요.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사랑니 뺀 건 여기 뺐고.
0: 아, 그런 거예요?
2: 예. 식빈 좀 줄이셨어요?
0: 아니 그 유튜브에서는 또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죽만 먹어야 된다고.
1: 내가 며칠 참았니? 나는 이 사랑니를 뺀 것보다 그게 더 괴로웠어.

0: 이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죠?
1: 그렇죠. 사랑니를 빼고 나면 맛있는 걸 먹어도 됩니다.
0: 오야! 나는 이제 자유다. 아니, 프리덤. 호!
1: 근데 여기를 보세요. 사랑니가 하나, 둘, 셋, 네 개. 펭수는 사랑니가 네 개 있어요. 오, 이제 네 하나 뺐으니까 오늘 술밥을 빼고 두 번째 사랑니를 빼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입니다.
2: 너무 좋아요. 아, 아. 오늘 하나만 뽑나요? 아니면 세 개 다 뽑을 수 있나요?
1: 하나씩
2: 뽑으면
0: 아, 이거를 그러면 세 번을 더 하란 말이에요?
1: 두 번째 사랑니 빼러 네, 가도록 하십시오.
0: 아따! 이건 내 첫사랑. 다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1100명 오셨거든요. 제가 오늘 날인 만큼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6만 분 올 때까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지금 감독님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2000명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 방금 본방 보셨나요? 러버버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러버버그 말고 내가 바퀴벌레 됐어. 그리고 사랑하실 거예요? 키우신다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그냥 바퀴벌레. 근데 이렇게 커. 근데 막 날아다녀. 말을 해. 나처럼. 그건 노노? 너무하네요. 자, 지금 몇 명 먹죠? 자, 2000. 야, 뭐야? 어이, 어이, 어이.
3: 펭수, 생일 축하합니다.
0: 어, 뭐야, 이거? 급하게 준비해온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밀가루네. 이건 마치 신문식이 정수리 같구만. 아. 횡하다, 횡해.
3: 아, 요즘 안 횡해.
0: 이거 근데 많이 조금. 아, 아니구나. 자, 이거 가세요.
2: 오늘은 펭수가 직접 꾸며볼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 자.
0: 아, 뭐야. 야, 뭐가 이렇게 많아?
2: 좋아할 만한 거 다 가져왔어.
0: 이것도 그냥 나 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저거 줘봐, 가루 같은 거. 여러분, 케이크 만드는 거 뭐예요? 기세야! 기세야!
2: 아, 근데 속이 시원하다.
0: 다음 가루.
2: 오, 이번에 하트 가루.
0: 그냥 뿌려봐라! 이쁘게 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자, 이렇게 하고, 메스.
2: 펭수 피카소냐고.
0: 아, 저 같은 핏이잖아요. 오래오래 살아요.
2: 자, 우리 완성입니다.
0: 완성. 노래 불러줘.
2: 자,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펭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커팅을 또 해야죠, 펭수.
0: 생일 파티처럼 다 누나 먹자.
2: 펭수, 오늘 생일이었으니까.
0: 생일이에요.
2: 생일이니까 선물.
0: 뭐야? 아이, 됐어. 뭐 선물이야. 또 선물도 만드는 거 아니죠, 제가?
2: 그거는 만들어서 왔어요.
0: 자, 과연. 뭐야, 이게?
3: 짜잔.
0: 아우, 아우. 아우, 반품해. 안 받아.
2: 아니, 반품이야.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0: 아우, 아우.
2: 좋았어. 되게 인쇄가 되게 밝게 됐다.
0: 근데 나름 재밌네, 이거.
2: 어.
0: 이모식이 윙크. 이거 홍익손 머리거든요. 밥 먹어야지. 자.
2: 아, 얼굴 꾸미지 마.
0: 아.
2: 얼굴. 아, 요리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눈 같은 데 흘리지 마세요.
0: 아, 따가워요?
2: 네.
0: 자, 이거 반품할게요.
2: 진짜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0: 나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 근데 이미 벌써 두 번 속았어요.
2: 그렇죠, 네. 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펭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0: 오, 이거 장난치곤 디테일한데, 이거?
2: 한번 열어볼까요?
0: 하나, 둘, 셋. 오, 뭐야?
2: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그거라고요, 그렇죠?

0: 뚱박씨 나한테 왜 그래? 나 이거 알아. 호작도.
1: 야, 보세요.
0: 덕피랑 서씨가 있어요. 케이팝 대한 컨텐츠. 이거 서씨 그, 같은.
2: 저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0: 아싸, 아싸.
3: 뚱박에서 출근하라고.
0: 조선상비의 멋, 갓. 제일 큰 거다, 이거 뭐야? 반가! 사유상!
2: 와, 우와.
0: 와, 이거 은인가요?
2: 오, 됐어.
0: 와!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이거 건들지 마세요, 제 거예요. 자, 틈내지 말이에요.
3: 근데 이걸로 선물이 끝나면 좀 심심하겠죠?
0: 또 있어?
3: 또 있어.
0: 왜 그래, 나한테?
3: 들어올까요? 네.
0: 와! 어, 자, 그거다!
3: 이거 알아요? 이거 핑크.
0: 야,
3: 알아?
0: 이거 저거다. 라붕!
3: 시크릿이 1.38 확률로 나온대요.
0: 제 갓 윙으로 10개 뽑아버리겠습니다.
3: 행서 먼저 한번 까보세요. 어? 아니, 나부가
0: 원래 언박싱은 이렇게 하는 거야.
3: 까는 거예요,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0: 오~, 오. 어, 뭐야?
3: 뭐야?
0: 어, 가짜 아니에요?
3: 뭐야? 아, 아, 이게 리뉴얼된 버전이래요.
0: 자, 먼저 까요.
3: 색깔이 예쁘다. 짜잔.
0: 오, 민트다.
3: 이거는 스렌티.
0: 야, 뜯어줘. 어, 야, 엄청 예쁘다. 와, 예뻐.
3: 귀엽네요. 또 까면서 우리가 또 우리 할 바는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펭수가 콩국수 냈잖아.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0: 이번 여름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보냈습니다. 금방도 나가고 처음으로. 근데 가갖고 챌린지를 한 200개 했어요. 아니, 제가 웬만해서는 이게 다리가 안 울거리는데 그날은
3: 챌린지 난 좀 재밌던데.
0: 일단은 이특 선배님은 저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야, 여전하시네요. 이게 안 똑같더라고요.
3: 펭수 꽃다발 주게 된 썰을 들려달라는데요.
0: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 있는 게요, 일특 선배님 드리면 된다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어,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 근데 저는 이제 살짝 어이가 없죠.
3: 어이가 없다고요?
0: 그럼 저는 1등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버린 거죠, 1등이 아니라는 걸.
3: 아...
0: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특히 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3: 그렇죠.
0: 펭수 선배님들이 다 펭수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해가지고 와, 여기서 나 이렇게 빡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선배님 다 도와줬어요.
3: 와...
0: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자, 누구야? 누구야?
3: 대박. 대박.
0: 여러분! 시크릿 나왔어요!
3: 이야, 대박.
0: 뽑아서 1%를!
3: 와.
0: 이야! 제가 언박싱 영상도 잡혔죠? 이거 두 장 아닙니다.
3: 100개 뽑으면 한 개 지금 나올까 말까인데, 우리 와. 지금 반도 안 뜯었어, 아직. 이거 나머지는 또 우리 제작진들이 좀 도와줘서 까달라고 하고 저희는 또
0: 아, 그러면 진행해볼까요?
3: 네, 네. 우리 얘기해볼까요? 네, 컬투쇼에서 김태균 님이 저기 귓속 어? 뭐야? 이거 또 하나 더 있어요?
0: 와! 지금이 둘이 나온 거예요?
3: 팬티, 오늘 팬티 생일 8월 8일 이렇게
0: 오, 좋은데요? 오.
3: 안예은 님이 진짜 곡 준 거냐고 지금 물어보시네요.
0: 그럼 뭐 가짜로 줘요. 그럼 뭐 대출입니까? 진짜 주신 거예요.
3: 네.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안예은 님이 안 줬는데 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찍는 것도 잘 쉽지 않는 아, 일이랍니다. 컬투쇼 갔다가 그 1층에서 섭외당했잖아요.
0: 아, 맞아요. 제가 방송국을 가니까 길거리 캐스팅을. 어, 막 고선발로 뛰어오셔가지고. 어,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펭수 그 저희 방송을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못 듣는 척.
3: 오. 무슨 방송이에요? 무슨 방송?
0: 아, 그건 어디냐면
3: 네.
0: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3: 아, 그렇죠. 아, 좋아요. 아.
0: To be continued.
3: 뉴스에 나가냐고.
0: 아, 뉴스 아니고요.
3: 동물농장은요?
0: 동물농장 안 나가요.
3: 아, 제가 또 좋아하는 실화탐사대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0: 아, 그만하세요. 이러다가는 정작 우리 걸 못 찍어요.
3: 어, 맞아요. 또 오늘 생일이라고 펭수도 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0: 그렇죠.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축하 무대 준비하겠습니다.

0: 다들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1: 근데 지금 제가 그 다크서클이 지금 특수분장이냐고 했어요.
0: 기본으로 돼 있어요.
2: 원래 조금 있어요, 다크서클이.
1: 오늘의 하이라이트.
0: 약 120개 정도 되는 그 무서운 사연을 받아봤거든요. 자, 거기서 단 두 개만 골라서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서운 얘기 하면은 어? 내 이야기 하는 거야? 귀신이 이제 자기 이야기인가?
1: 어? 하고 운다?
0: 관종이다 이 말입니다, 관종. 자기 얘기 이제 들을 일이 없으니까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0: 부산에서 혼자 자취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시간은 한 오후 2시쯤 됐었나?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폰을 좀 확인해보니까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었고 그가 말하길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 베란다 쪽으로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119인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람은 이제 현관으로 들어와서 신발장 앞에 잠깐 서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 쪽을 좀 슬금 보면서 화장실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촉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빨래한다고 물을 틀어놨었는데 뭔가 기분이 쎄져가지고 바로 저 남자친구가 씻고 있어서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깜빡했다면서 아래에 있는 대원들이랑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문을 나선 거예요. 아니 근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좀 들어갔나 보다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저녁쯤 됐나? 그때 제가 마트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마침 경비 아저씨가 계시길래 제가 뭐 대수롭지 않게 여쭤봤어요. 그 아저씨 그 아까 낮에 119에서 아래층 무슨 일로 왔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응? 뭔 소리야? 오늘 119가 왜 와? 온 적 없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낯선 사람이 누르는 초인종 절대 문을 안 엽니다.
1: 와.
0: 아, 여기까지입니다. 와.
1: 아니, 뭐야? 진짜 그 사람 뭐야?
0: 아니, 진짜 이번엔 저도 읽으면서 너무 소름 돋더라고.
1: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닌 거야, 뭐야?
0: 어? 아!
1: 갑자기.
0: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네. 다들 어때? 무섭죠?
1: 순간 판단력이 정말 대단했다.
0: 순팔력.
1: 네.

0: 지금 댓글창이 거의 얼어붙은 것 같아요. 와. 지금 펭수 목이 없어서 너무 무섭답니다. 목이 원래 있었나요?
1: 다 목 이거예요.
0: 아, 여기, 아, 회색이 안 보여서?
1: 여기입니다, 여기.
0: 근데 펭수 연기력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심야괴담에 섭외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러다가?
1: 아, 심야괴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저라서,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사연이요. 이번 사연은 학교에서 일어난
0: 일이에요. 오, 학교, 오, 나 무서워. 학교 가봤어요, 밤에?
1: 학교 괴담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치. 뭐, 여고 괴담도 있고. 어,
0: 우리는 학교에 동상이 진짜 많았어요. 100년 넘은 초등학교여가지고. 응. 그 동상들 12시는 움직인다고.
1: 그럼 박물관이 살아있다 아니에요, 이거?
0: 바뀌어 있어요, 막, 호랑이가, 사자가.
1: 어, 그건 좋은데? 그거 알죠? 콩콩콩 귀신.
0: 콩콩콩 귀신?
1: 그 동상은 이게. 어.
0: 야, 조류독감 아니냐고, 그냥.
1: 조류독감 나와!
0: 고2, 겨울,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마지막 과목을 보려고 가방을 탁 열었는데,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가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지러 가기로 했어요. 푸른 빛이 벽에 희미하게 퍼져 있는 그 풍경.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복도. 제 발걸음 소리는 텅 빈 복도 전체에 울리며 메아리처럼 퍼졌고 그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만들더라고요. 거의 뛰다시피 교실에 도착해서 제자리 서랍에서 교과서를 찾고 있던 그때 짤끄덕, 짤끄덕. 쇠가 서로 부딪힌 소리. 아,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고 오셨구나. 어차피 들킬 테니 그냥 먼저 나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죄송해요, 교과서를 놓고 와서요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나갔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착각한 건가? 하면서 스스로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짤라 달려오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학교 밖으로 나오고 큰 길에 나올 때까지 숨도 못 쉬고 막 달렸어요. 교과서는 고사하고 반쯤 벗겨진 슬리퍼에 땀 때문에 신발이 된 머리, 막 산발이 된 머리, 막 너무 놀라서 공부고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오자마자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제 이름이 적힌 교과서가 복도에 막 떨어져 있었고 경비 아저씨도 깜짝 놀라셨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열쇠 뭉치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고. 그때 아저씨께서 무심하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열쇠 뭉치? 열쇠는 마스터키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와.
1: 오. 야, 이게 뭐냐면 다된 밥에 신발 뿌리기였어요. 신발 든 머리에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무서운 이야기.
0: 어, 댓글 한번 볼까요? 신발이 된 머리네. 신발 얘기밖에 없네요. 머리가 신발이면 그게 진짜 공포래요.
1: 무섭진 않았으나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었다.
0: 근데 오히려 그래도 너무 무섭지 않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1: 나쁘지 않았어요.
0: 네.
1: 자, 참고로 그 조미료를 좀 넣었다는 점.
0: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의 각색이 좀 있었죠.
1: 원래 무서운 얘기는 조미료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다 해봤잖아요.
0: 어, 그렇죠, 그렇죠.
1: 그 마지막으로다가 요즘 날씨가 진짜 덥잖아요. 다들 물 많이 드시고 너무너무 덥다 싶을 때는 이제 에어컨 밑에서 저의 콩국수 들으면서 그냥 푹 쉬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우린 또 다음에 재밌는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팽빵.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G-I-A-N-T 팽 워오 자이언트 팽 TV 워오 자이언트 팽 TV 난 하나뿐인 210 자이언트 펭귄 크리에이터 팽팽 요 자이언트 팽 TV 렛츠 구독.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친구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어?

따다!

응.

Don't.

파티!

으흠

으아!

Ha ha ha!

Mm-hmm.

Ah, yeah.

0: 빠빠!
1: 빠빠!
0: 따자!

0: 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
1: Yeah.

Yeah.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히하

아이고.

아,

으아!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길길.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주 멋지게 그려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공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온달이 미술 숙제 도와주고 있어요. 꼭 저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나 뭐라나.
3: 정당아, 모델이 움직이면 어떡해.
2: 아, 미안. 오른팔을 올려야 하지.
0: 어?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0: 네. 그럼 다시. 와, 간식 먹으면서 그래야지. 자꾸 어딜 가는 거야? 발 아파. 온다라, 아직 멀었어.
1: 아, 잠깐만.
2: 온다라, 숙제를 할 땐 숙제에 집중해야지.
1: 네, 네.
2: 그런데 왜 돼지를 그려놨지?
0: 아, 과일이 있었네. 과일이나 먹어야겠다.
1: 너 지금 내가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팔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3: 아니, 그게 아니라.
2: 저렇게 집중력이 약해서야. 그만! 안 되겠습니다. 온다리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1: 지금요? 전 그림 그리는 중인데요.
0: 네가 언제 그림 그렸어? 계속 딴짓만 했잖아.
2: 자자, 진정하고 우선 출발하자. 머리에 지식을

0: 어떠세요?
1: 괜찮긴 한데 생각해 볼게요.
2: 이범이 주인장, 좀 더 좋은 건 없어?
3: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4: 자,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 장터입니다. 이 근처에 계실 텐데.
5: 자, 이거 봐라.
6: 어? 저게 뭐지?
5: 자, 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카레엿이 왔어요.
7: 자, 둘, 셋.
5: 자, 마음껏 먹어라.
6: 선생님, 저게 뭐 하는 거예요?
4: 엿치기라는 전통 놀이야. 저렇게 엿을 부러뜨려서 더 큰 구멍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지.
6: 우와, 재밌겠다. 우리도 해봐요.
8: 이게 뭐야? 하트처럼 생겼네.
9: 온다라. 언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아이, 몰라.
8: 이벤트?
9: 어쩜 하트구멍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밸런타인데이 초콜릿보다 100배는 더 로맨틱하다.
8: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
9: 부끄러워하기는. 괜찮아, 네 마음 제가 될게.
8: 아이참, 우연이라니까.
9: 그렇죠.
8: 안돼, 내가 먹을 거야.
4: 왜 그래, 로빈? 엑스맨!
8: 엑스맨이요?

0: 아직 우리를 못 본 것 같아요.
1: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엑스맨을 잡자.
2: 네? 어떻게 해요?
1: 모여보세요. 엑스맨!
3: 어?
0: 엑스맨이 올까요?
1: 쉿, 올 거야. 이리로 오면 그때 한 번에 덮쳐 잡는 거야. 지금이야! 야! 모두들 잠깐만!
2: 엑스맨이 아니잖아!
4: 그럼 엑스맨도 아니면서 왜 우리를 따라왔어요?
5: 엑스맨이라니 그게 누구요? 난 도와서 화원인데.
1: 혹시 김홍도 선생님?
5: 그렇소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신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 괜찮소. 다른 이와 착각하셨나보. 그럼 난 그림을 그리러 가야 해서 이만.
6: 그림이요?
5: 뭐?
6: 그럼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까요?
4: 저도요. 저 모델 많이 해봤어요. 자, 그리세요.

0: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들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모기 녀석 가만 안 두겠어. 어딨냐?
0: 야, 잠깐.
1: 드디어 모기를 잡았다.
2: 왜요? 왜 저희를 못 그리시겠다는 건데요?
3: 자세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4: 난 일부러 만든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다.
5: 그럼 혹시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도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그러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려볼까?
2: 씨름하는 걸 그리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어떻게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안 들리세요?
5: 쉿. 온 정신을 그림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래.
6: 아, 거기 조심하시오.
4: 일단 구경꾼들은 됐고.

0: 딸기.
1: 우와, 무림고수 같았어요.
2: 그랬나?
1: 우와, 어떻게 사람들을 안 보고 그리세요?
2: 안 보긴 아까 다 봤지. 자세히 보면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3: 우와,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2: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1: 집중이라.
2: 자, 그럼 이제 씨름하는 선수들을 그려야 하는데, 왜 아직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 거지?
4: 이것도 아유!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5: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1: 저희가 보고 올게요!
4: 아, 비켜요! 나 씨름하러 가야 된다니까!
6: 됐고! 네가 무슨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도망가려고?
4: 쟤 어디서 고물 새 덩어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시비야? 빨리 저리 비켜요!
6: 뭐? 고물? 보자 보자 하니까 이 녀석이 거기서! 넌
1: 그만둬, 엑스맨!
6: 뭐야? 지겨운 녀석들 또 너희야?
1: 엑스맨, 이제는 길에서 싸움까지 하는 거냐?
6: 그게 아니라 저 녀석이 내 엑스론을 부쉈단 말이야.
3: 아까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씨름 시합에 선수세요?
4: 그래,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
3: 어서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4: 그래, 고맙다. 참 이상한 녀석이세.
6: 야, 어딜 도망가?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거야?
3: 근데 못 가. 어딜 가려고?
6: 아쭈, 이거다.
1: 경광아,
6: 자리 비켜.
1: 안 돼. 너 때문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신다고.
6: 김홍도? 어허, 김홍도가 저기 있었구나. 알았으니까 빨리 비켜.
1: 싫어! 또 못된 짓을 하게 될 순 없어!
6: 못된 짓이라니! 난 그냥 널 없애려고! 어? 어, 맞네. 이럴 때가 아니지. 너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었어!
1: 절대 못 가!
6: 이건 와! 이 녀석이! 다시 한 번!
1: 내가 말이지, 우리 학교 천하 장사라고 뒤집 뛰지! 어차피 힘으로 나한테 안 되잖아!
6: 아, 내가 깜빡했네. 네가 힘이 좀 셌지.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신체 능력 강화!

0: 너도 당해봐라. 좋았어. 힘이 넘친다.
1: 뭐야? 왜 안 움직이지?
0: 제법이지만 소용없어.

0: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힘만으로는 안 돼.
1: 몬달아! 힘내! 집중해!
2: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렇게! 이렇게! 힘 좀 써보라고!
1: 몬달아! 몬달아! 집중하라고!
0: 집중?
3: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0: 그래, 집중, 집중하자.
2: 이제 슬슬 끝내볼까? 어? 잘 가라.
0: 집중하니까 엑스맨의 움직임이 느껴져. 나 저 바위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난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뒤집기.
2: 아이고 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힘은 내가 더 센데. 이제 어쩌지? 어, 김홍도라고. 그렇지?
3: 자, 다 그렸어.
4: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걸 직접 보다니 영광입니다.
2: 저게 좋겠군.
4: 안 돼!
2: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4: 거기 서라!
0: 설마 씨름도?
1: 엑스맨, 그거 당장 내놔!
2: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0: 안 돼!
2: 자리 서라!
0: 멈춰!
1: 멈춰! 선생님, 어떡해요?
4: 큰일이에요. 엑스맨이 씨름도를 가지고 갔어요.
3: 괜찮소. 그자가 가지고 간 건 별거 아니요.
1: 네?
3: 자, 보시오.
2: 온달 녀석에겐 당했지만 김홍도의 그림을 얻었으니 괜찮아. 이게 그 유명한 씨름도란 말이지.
4: 뭐야 이게?
2: 나 이 녀석들!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1: 오늘의 위인 김홍도!
0: 우와! 김홍도다!
5: 너 어? 김홍도가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내가 멋지게 엑스맨을 이기는 장면을 그려주신 분이잖아!
5: 아, 나도 초상화 한 장 그려달라고 할걸.
0: 걱정 마! 넌 내가 그려줄게!
5: 정중하게 사양할게.
4: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원 김홍도는 정조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입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으로 가는 행차를 그리기도 했고 정조의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을 그린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 중 최고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 인물화, 화훼 등 다양한 그림 분야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는 단원풍속도첩이라는 화첩에 속해 있습니다. 김홍도는 씨름도뿐만 아니라 춤추는 아이, 무동,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서당 등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구수한 그림체로 잘 담아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를 그렸던 김홍도는 화원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인 종육품까지 하사받게 되었답니다.
0: 아, 그렇구나.
4: 이제 김홍도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4: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야호! 김홍도 카드 수집 성공!
5: 경건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0: 백스민이 선생님을 남친 놈아!
6: 아침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키가 크고 싶다.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7: 얼굴엔
10: 순한 킬링.
7: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메롱의 최후 누나 메롱 메롱 메롱 너가 하지마 싫은데 메롱 메롱 메롱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잖아.
15: 아, 입술 아파.
14: 아, 피자 호떡이 네 입술에서 피나.
15: 와, 피. 아하, 이게 다 누나 때문이잖아. 누나가 깜짝 놀라게 하는 바람에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거잖아.
14: 나 때문이라고? 아니, 호떡이 네 입술 때문이야. 네 입술은 평소보다 빨개.
15: 빨개?
14: 하얀 각질도 있어. 네 입술은 튼 거야. 그래서 찢어진 거라고.
15: 어? 누나 입술은 괜찮은데 왜 내 입술만 튼 거야? 누나 입술은 괜찮은데 왜 내 입술만 튼 거냐고. 왜?
14: 아이고, 안 돼. 각질 떼지 마. 각질 떼다가 또 피나면 어떡해.
15: 또 피나면 안 되지.
16: 입술.
14: 입술 딱지가 깜빡인다. 내가 가서 왜 호떡이 네 입술이 튼 건지 알아보고 올게.
15: 응?

0: 입술마을이 또 사막으로 변했어.
1: 이대로 죽는 건가?
2: 물의 요정님, 정탈구님.
0: 입술세포, 자, 이 물방울이라도 가져가. 입술마을엔 땀도 안 나고 피지도 없어서 이 물방울 아니고서는 촉촉할 수가 없잖아. 자, 어서!
2: 아니요! 그 물방울을 제게 주시면 물의 요정님도 위험하시잖아요! 제가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3: 어? 여기가 어디지? 어우, 왜 이렇게 건조해?
0: 입술세포! 자, 이 물방울을 가져가!
3: 오, 우와, 물이다! 감사합니다!
2: 안 돼! 입술세포, 받지 마! 오아시스에서 당장 나와, 당장!
3: 아, 알았어, 나갈게!
2: 응. 아니, 당장 나와!
3: 어, 나갈게!
2: 입술세포, 물의 요정님의 물방울을 받으면 어떡해! 우리 입술마을에 딱 하나 남은 물방울인 거 몰라?
3: 어? 물방울이 딱 하나 남았다고?
2: 그래! 물이 부족해서 입술마을이 사막으로 변했잖아!
3: 그래서 호떡이 입술도?
2: 그래, 맞아! 그래서 튼 거야!
0: 입술세포, 너희들도 물을 먹지 않고 버티다간 하얗게 각질이 돼서 말라 죽게 될 거야!
3: 그래서 너도 나도 하얗게 변한 거야?
4: 끄덕.
3: 이대로 가다간 말라 죽는 거고?
2: 끄덕.
3: 안 돼!
2: 받아들여! 우리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의 요정님의 물방울을 꼭 지켜야 돼!
1: 마지막 물방울을 지킨다고 사막으로 변한 입술마을이 촉촉한 입술마을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아까 호떡이가
3: 빨라고!
2: 아까 자기야!
1: 하고 놀랄 때 입술이 찢어지는 바람에 튕겨나왔어.
3: 척해군님, 어떡해요?
1: 이대로 굳어가겠지. 그러다 결국
3: 이럴 수가! 입술세포는 하얗게 빨라가고 입술이 찢어져서 척혈구님은 튕겨나와 죽어가고!
1: 안 돼!
3: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0: 박수를 외쳐. 또 나왔어?
1: 누군데?
2: 뭐야, 아직도 날 몰라? 나, 메롱, 혀야!
3: 난 침방울?
1: 혀라고?
0: 저 녀석이 자꾸 나오는 바람에 우리 입술 마을이 이렇게 건조해진 거라고!
1: 그러고 보니 호떡이가 계속! 메롱! 혀를 내밀었지? 메롱을 많이 해서 입술이 건조해지고 튼 거라고!
2: 아니! 나 때문이 아니지.
3: 아니지.
2: 쌩! 찬바람 때문이잖아.
3: 잊어라.
4: 입술 세포들아, 너희들도 마르지 않게 이리 와.
5: 네, 물의 여정님.
4: 우와, 물방울이 있으니까 촉촉해.
5: 촉촉하니까 너무 좋다. 앵두 같은 입술이야.
6: 쌩쌩쌩!
7: 우와! 찬바람이다!
6: 소문 듣고 왔으다. 여기 촉촉하다고. 내가 많이 건조해서 그런데.
4: 안 돼! 이 물방울은!
6: 나도 좀 가져갑시다. 쌩쌩쌩!
4: 입술 마을은 원래 물이 귀했는데 내가 찬바람으로부터 물을 지키지 못했어요.
0: 물의 여정님 탓이 아니에요. 찬바람 때문에
2: 사막으로 변한 거 맞잖아.
3: 맞잖아.
2: 그런데 또 입술 마을이 건조해진 게 내 탓이라고?
3: 이라고?
0: 물론 찬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메롱 혀! 네가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너!
3: 나?
0: 그래, 너! 침방울 너!
1: 응? 우와! 침방울 촉촉하다! 잘 됐다! 침방울이 이 오아시스를 채워주면 입술마을도 다시 촉촉해지는 거 아냐? 이렇게!
6: 메롱메롱
3: 침침침
2: 그럼 나도 자주 나와야겠네. 메롱 메롱.
0: 안 된다니까.
1: 왜 안 돼?
0: 침방울이 나오면 더 위험해져.
6: 찬바람 쌩쌩쌩.
0: 깰 거다.
2: 저 칼고.
0: 안녕 안녕 안녕.
2: 메롱. 들어가야지.
6: 쌩! 침방울, 나랑 가자! 쌩!
0: 물의 요정님, 같이 가요!
4: 안 돼!
0: 침방울은 빨리 마르는데, 마를 때 혼자 나가지 않고, 물방울까지 빼앗아간단 말이야!
6: 예쁘다.
0: 그럼 우린 바짝 말라서 하얀 각질이 되고 말 거야.
1: 안 돼!
2: 침방울, 그랬어?
8: 내가 그랬던가?
0: 그뿐인 줄 알아? 여길 봐.
1: 빨개!
2: 침방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8: 이게 왜 이러지?
4: 입술 피부는 얇아서

0: 침방울. 앞으로 입술 마을 출입금지야.
1: 허, 아니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2: 느롱 이 혀가 나오니까.
0: 나는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호떡아, 제발 메롱 좀 하지 마.
3: 알았어. 앞으로 호떡이는 메롱 금지야, 금지.
0: 어, 좋아. 들어가자 침방울.
4: 응. 혈뚜루뚜 혈뚜루뚜 혈뚜루뚜 메롱. 혈뚜루뚜 혈뚜루뚜 혈뚜루뚜 메롱.
3: 이거 떼버릴래.
5: 아! 호떡이가 우리 떼어낼 생각인가 봐.
6: 안 돼! 위험해! 입술 피부는 약해서 입술 세포를 떼어내다가.
5: 아! 또 나왔다.
3: 찔러.
6: 세균 때문에 염증이 생길 거야.
5: 또 나를 핏줄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거야?
3: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5: 제발 약속해줘.
3: 친구들, 혹시라도 입술이 터서 각질이 생겨도 절대 뜯어내면 안 돼.
7: 대신 입술이 트지 않게 촉촉한 입술 보습제를 발라줄래?
3: 네, 촉촉하게 발라줄게요. 오, 입술 최고 딱지다!
8: 충치왕 호떡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두쩐구. 오늘 드디어 너를 먹어보는구나. 그럼 호떡이가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렸잖아.
3: 호떡아, 나 이거 먹어도 돼?
8: 되지, 되지. 어, 도전 크다. 이거 어디서 났어?
3: 여기서.
8: 와, 내 거야. 내놔, 내놔.
3: 먹어도 된다며.
8: 내 건 줄 몰랐지.
3: 호떡이 너 여기 있는 간식 다 먹고 두쫑크도 먹겠다고? 욕심쟁이!
8: 욕심쟁이라고 해도 좋아. 맛있는 걸 어떡해.
3: 너 이는 닦았어? 안

0: 맛있어. 정말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렸잖아. 나 이대로.
1: 충치왕 충치왕 충치왕 충치왕.
0: 충치왕이 돼도 좋아. 어머어머,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헛! 충치왕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혹시 충치왕 딱지가 충치왕 호떡이를 부르는 거 아니야?
2: 와! 나 충치왕 아니거든.

0: 어? 어? 여기가 어디지?
1: 주마마!
2: 젤리!
0: 어? 어? 전화라뇨? 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다들 일어나세요!
3: 어, 준아! 준아야말로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2: 저희가 서운하게 싸웁니까?
3: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뮤탄스들
1: 서운합니다! 춘추왕 준아!
0: 아파! 아파! 아파! 그만! 그만! 근데 내가 춘추왕이라고?
1: 네, 준아!
0: 그럼 너희들은?
4: 뮤탄스 1,
2: 뮤탄스 2, 규, 젤리,
5: 두촌크.
0: 뭐? 젤리 두촌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6: 반갑대, 반가워요.
0: 두촌크. 반갑대, 반가워요. 반갑다, 반가워.
2: 우리보다 얘들을 더 좋아하시다니. 준아, 이러시면 저희 뮤탄스들은 너무 서운합니다.
3: 준아를 충치왕으로 만들어드린 게 바로 저희 뮤탄스들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0: 나를 충치왕으로 만든 게 너희들이라고? 나를 왜 충치왕으로 만든 거야? 나를 왜 충치왕으로 만든 거냐고? 왜?
2: 전화가 시켰잖아요.
0: 뭐라고? 난 시킨 적 없는데.
7: 거짓말쟁이 전화. 전화가 뮤탄스들을 시켜서 어금니인 저를. 아.
0: 뭐라고? 네가 어금니라고?
7: 까맣게 썩어서 못 알아보시겠지만 어금니입니다, 전화.
2: 전화가 시켜서 우리가 얘들이랑 함께 젤리젤리
5: 뚜뚜크
3: 어금니를 까맣게 춤추로 만들었잖아요.
0: 설마!
2: 생각 안 나세요?
3: 생각 안 나시면 생각나게 해드려야죠. 큐!
8: 어금니, 건강한 어금니, 하얗고 단단한 어금니로 뭐든지 딱딱 씹어드리지, 어금니.
2: 금리보다
3: 번쩍번쩍 금리는 어떨런지요, 전하?
1: 번쩍번쩍 금리, 번쩍번쩍 금리.
7: 그래 그래 금리, 번쩍번쩍 금리. 전하, 전하, 전하!
9: 그래, 어찌하면 금리로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금리로 만들 수 있다면 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야.
3: 일단 어금니를 충치로 만드소서.
9: 충치? 좋아. 충치로 만들라.

걸 먹었으니 이제 똥을 싸볼까? 뿌지지지. 한 번 더.

0: 싸고 자꾸 단 게 들어오니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는 것이지요.
1: 뮤뮤.
2: 전화가 자꾸 단 것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1: 저도 진아가 먹어서 들어왔지, 젤리.
3: 나도 쪼그. 그랬지. 내가 먹었지.
2: 젤리도 두청크도 끈적거려서 이에 끼는데.
3: 젤리, 두청크.
2: 아유, 저리 좀 가. 아유. 치카치카라도 해주시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썩진 않았을 거라고요.
3: 누나가 이 닦으라고 할 때 닦을걸. 어금니야, 미안해.
0: 전하, 이제 전하의 소원대로 어금니를 금니로 바꿀 시간입니다.
3: 아니, 어떻게?
1: 어금니가 까맣게 썩었으니 치과에 가서 치료하고 금니로 바꾸시면 됩니다.
3: 치과? 나 치과 무서운데. 그러니까 너희들 왜 어금니에 똥을 싼다고?
0: 네? 전화가 금니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1: 저희는 전화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저도 쪽두기 들어 젤리.
3: 나도 좀 그. 너희들은 조용히 해. 흰 젤리, 흰 두두구. 유탄스, 너희들.
4: 네, 전화.
3: 응? 너희들 다시 돌아가. 호떡이 입에 더는 똥 싸지 말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4: 정말이옵니까?
3: 응, 돌아가라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뭐라고?
1: 아이고, 구구구, 아이고, 구구, 아이고. 우리 호떡이 엄마가 사랑해. 야호! 호떡이 입속으로 들어가자.
5: 호떡아, 아빠가 더 사랑해.
0: 야호! 호떡이 입속으로 들어가자.
1: 치, 엄마랑 아빠는 호떡이만 좋아하고 호떡이한테만 뽀뽀하고. 아니지. 엄마는 우리 호빵이도 사랑하지.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호빵이를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4: 오호! 이번엔 호빵이 차례인가?
1: 저는 호떡이 엄마 입에서 살던 뮤탄스.
0: 저는 호떡이 아빠 입에서 살던 뮤탄스.
4: 뽀뽀할 때 왔습니다.
3: 헉! 뽀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냐?
0: 우리 뮤탄스를 키운 건?
1: 충치왕이십니다.
2: 저를 충치로 만든 것도 충치왕이십니다.
3: 나 어떡해. 충치가 없던 때로 뮤탄스가 없던 때로 돌아갈래.
0: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를 내쫓고 싶으시면 간식 먹고
1: 밥 먹고
0: 이를 잘 닦으면 되겠지.
1: 만 준하는 전혀 그럴 일 없잖아요. 닦고 젤리.
3: 나도 쪼꾸.
2: 아, 이거다, 이거다. 아유, 또 이러다 나만 더 썼겠네. 망했다, 망했어.
3: 아니야, 아니야. 나 이 닦을 거야. 이 닦을 거라고. 어? 치약 칫솔 최고 딱지다.
0: 치약 칫솔 최고 딱지. 가 있으면 뭐합니까?
1: 준하는 절대 그거 쓸 일 없을 거잖아요.
3: 뭐라고? 치약 칫솔 최고 딱지야. 치약과 칫솔을 골라줘.
1: 누구냐?
6: 뮤탄스 꼼짝마.
2: 치약맨
7: 칫솔맨이 너희들을 없애주마.
3: 지금 당장 뮤탄스를 없애라. 당장.
6: 예, 지은아.
7: 칫솔맨 치약 받아.
6: 치약 발성.
7: 칫솔맨 출동!

0: 뮤탄스를 제거하자 쓱쓱쓱 뮤탄스를 제거하자 싹싹싹
1: 좋다 깨끗하다
2: 치카치카 미션 완료
1: 장면 칫솔맨 고마워
2: 친구들 밥 먹고 나서
3: 간식 먹고 나서
2: 잠자기 전에도 꼭꼭 이 치약맨과
3: 칫솔맨을 불러줘
1: 호떡이도 치약맨과 칫솔맨을 꼭 부를 거야 깨끗하게 일을 닦을 거라고 우리 친구들도 호떡이랑 약속
2: 치카치카 약속
4: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든든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썰.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화가 난 두더지.
8: 안녕. 난 더지더지 두더지야. 이 깨끗한 공기, 예쁜 꽃. 난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숲이 좋아. 어? 누가 오네?

0: 대메니사 한입 어 알았어 정말 맛있겠다 어 근데 얘들아 여기 쓰레기통이 없는데
1: 어? 어 쓰레기통이 없어?
0: 어
1: 어 그럼 어, 이거 쓰레기 어디다 버리지? 이거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디다 버려?
2: 아니 어디다 버리긴 뭘 어디다 버려 그냥 아무데나 버려
3: 네. 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4: 맞아.
3: 그럼 숲이 지저분해지잖아
5: 아. 아 그럼 여긴 어때? 어? 여기다가 버리면 쓰레기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쓰레기 버린지 아무도 모른다고
2: 맞아
0: 그런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3: 어?
0: 어디 한번 슝
5: 그렇지
3: 바람도 그럼
1: 나도
3: 우와 여기 우와
2: 야
1: 우와 봐봐 우와 거기다 버리니까 안 보여
4: 쓰레기를 버리는데 꼭 안 버린 것 같아
1: 맞아
5: 거봐 우리 말이 맞지
3: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0: 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알아 그러지 말고 우리 저쪽 가보자 어? 저기
1: 좋아 좋아 가보자
4: 가자
1: 가보자 가보자
3: 얘들아 저기 쓰레기 버린 거 가져가야지
5: 제가
2: 작전 성공
5: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3: 엄마야 엄마야 누가 내 집에 쓰레기를 버린 거야 니들이지
5: 아니 우리 아니거든 쓰레기 버린 거 번개가 아이들이야
2: 어, 네 집을 쓰레기통인 줄 알고 여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어
3: 그래. 뭐? 내 소중한 집을 쓰레기통으로 생각해

내게로 고통받는 두더지여, 너의 분노를 힘으로 바꿔주마. 괴물 두더지로 변신!

0: 누가 그랬어?
1: 어디다 놓고 온 거야?
2: 가방 어디 갔지?
1: 저기 있다!
2: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 버린 애들, 쟤들이야, 쟤들.
3: 맞아, 이거 다 쟤들이 버렸어.
2: 왜 이렇게 괴물이야, 괴물이야.
0: 불 더럽힌 범인들은 내 발톱을 팍!

0: 괴롭히지 마!
1: 경찰이
2: 넌 또 뭐야! 발톱 공격!
0: 양의 주먹!
2: 더 강한데? 그렇다면 일단 후퇴!
0: 아니, 땅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2: 땅굴끼리 연결된 건 모르겠지?
0: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디서 나오는 거야?
2: 야, 여기 있다! 파이터!
0: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너무 정신없어.
3: 친구들의 운의 힘을 모아 번개 총살!
0: 된만에 다시 에너지는 사라져라! 번개 총살!
4: 아차차차!
5: 아니 잠깐만! 우리가 그런 거 아니거든?
6: 맞아, 봉양가인이 저 두더지 집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려서 그래. 내가 화가 난 거거든?
5: 그게 왜 맨날 우리한테만 그래?
6: 맞아, 나빠.
5: 아차!
6: 아차차!
5: 다시!
6: 도망!
5: 망경! 아, 진짜! 아차차, 같이 가!
7: 야, 야, 너네!
8: 도망가는 거야!
0: 괜찮아?
8: 미안해.
7: 미안.
8: 아프다.
7: 미안해. 너네 집인지 모르고.
8: 저 이제 앞으로 절대 숲에 쓰레기 안 버릴 거예요.
7: 아, 그리고 쓰레기가 보이면 잘 치울 거예요. 우리 모두.

0: 두더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 우리가 자연을 잘 지켜줘야겠지?
1: 네!
0: 좋아,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청소 한번 시작해볼까?
1: 좋아요!
0: 자, 쓰레기 청소 시작!
2: 아까 우리 쓰레기들 다 어딨어?
3: 그러니까
2: 아, 저기 있다! 와. 여기 있다 있고!
0: 친구들,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은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연보호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네!

0: 아들과 함께 두더지를 도와줄 거예요.
1: 네, 모두 두더지를 불러봐요. 두더지야!
2: 안녕!
3: 아, 안녕!
2: 더지더지 두더지야. 오늘 문제는 나도 함께 할게. 그럼 시작한다. 따라와봐. 두더더더더더더더.
1: 어, 두더지야, 두더지야.
0: 뚝다가, 뚝다가 뒤에 있다, 뒤에 있다.
1: 두더지가 저기 있네요.
0: 자, 두더지가 보물 상자를 찾으러 가려면 자, 과연 어떤 길로 갈까 궁금한데. 자,
1: 저도 궁금해요.
0: 이따가
1: 자, 보기 나오세요.
4: 1번 노란색 길, 2번 하늘색 길, 3번 분홍색 길.
0: 보물 상자는 몇 번 길로 무슨 색 길로 가야 될까요? 정답하는 친구들은 번개배를 내쳐줘요.
5: 번개배.
6: 두더지가 어떤 색깔의 길로 가야 보물 상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힘차게 손 들어주세요. 아하. 좋아요, 우리 친구 두 팔을 아주 힘차게 뻗어줬는데. 자, 두더지가 가야 할 길은 몇 번이죠?
4: 1번.
6: 1번 노란색 길 정답입니다.
1: 정답!
6: 맞아요. 우와, 두더지가 1번으로 가죠.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으차, 으차. 아, 휴. 겨우 가져왔네.
1: 우와, 두더지야. 보물상자 찾았구나. 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
2: 어, 뭐가 들었냐면, 짜잔!
1: 와!
2: 내가 좋아하는 달팽이가 있지. 어제 세 마리, 오늘 네 마리를 모았어. 여기서 문제. 보물상자 속 달팽이는 모두 몇 마리일까?
0: 보기 친구들, 나와주세요!
3: 유, 정답은 여섯 마리야. 무슨 소리? 일곱 마리가 정답!
7: 아니야, 여덟 마리를 골라주세요.
0: 우와, 과연 몇 마리일까? 자, 정답을 잊지 않은 친구들은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줘요.
5: 번개맨.
6: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6: 자, 힘차게 손 들어주세요. 어, 좋아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아주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자, 우리 저 카메라 보고 정답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자, 정답은요?
4: 일곱 마리.
6: 일곱 마리. 정답입니다. 맞아요. 달팽이는 총

0: 7마리가 들어있죠. 아주 잘했어요. 봉개미니 또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봉개미는 이만 안녕.
2: 안녕.
3: 더 재미있는 퀴즈로
2: 다시 돌아온다. 두더지랑 함께한 알쏭 알쏭 퀴즈.
0: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어린 양들과 늑대.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숲속에 양 유치원이 있었어요.

0: 우리 양 친구들 정말 멋지죠? 박수 한번 치셔줄까요? 저기 선생님,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건가요?
1: 아, 네. 오늘은 숲속에서 무서운 늑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배워볼 거랍니다.
0: 오,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군요.
1: 네네.
0: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볼까요?
1: 속에는 아주 무서운 늑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늑대는 이것을 아주 좋아해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2: 저요. 어? 정답은 퀴즈입니다.
1: 오, 맞았어요.
3: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 늑대가 싫어하는 건 뭘까요?
4: 저요! 정답은 멍멍 개입니다.
1: 아, 맞아요. 개. 자, 그런데 만약 숲속에 길을 가다가 늑대가 친구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그럴 땐 친구를 구해줘야 돼요.
1: 안 돼요, 안 돼. 숲속에 있는 늑대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직접 맞서지 말고 꼭 우리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알겠죠?
5: 네.
1: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 끝. 자, 내려가 내려가. 운동장 가자, 운동장. 아, 조심 조심.
0: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양도리와 양순이는 숲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3: 나 강의사
2: 너무 빨라서 못 잡겠지.
4: 야야야 양순아, 너
2: 아, 늦게 움직이라고 싫은데.
4: 아야야, 그게 아니라
2: 늦게 하다고? 네가 더 늦게 하거든.
4: 그게 아니라
6: 늑대가 나타났대.
2: 어? 늑대?
4: 어.
2: 아, 늑대.
6: 늑대! 늑대가 나타났다.
2: 아, 늑대다. 도망가.
6: 일로와, 일로와. 야, 거긴 어딜 가.
2: 나한테 도와줘.
4: 어디까지? 아,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해야겠다. 양순아, 내가 곧
0: 데리러 오겠어.
2: 양순아, 어디 가?
6: 뭐야. 근데 네 친구 도망갔다.
2: 아니,
6: 친구를 놓고 도망가냐.

0: 아니야.
1: 너 퀴즈 좋아한다며? 내가 퀴즈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0: 이야, 너 나 퀴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나 퀴즈 진짜 좋아해. 그리고 나 심지어 잘한다니까. 잘해. 궁금해? 좋았어. 그럼 퀴즈 한번 내봐.
1: 좋아. 그럼 간다. 꿀을 좋아하는 두 글자 동물은?
0: 꿀을 좋아하는 두 글자 동물. 꿀을 좋아하는 두 글자. 꿀이면 거의. 한 글자네.
1: 어?
0: 그러면 꿀을 좋아하는 곰도 한 글자네. 꿀을 좋아한다. 꿀. 아? 꿀. 정답! 정답은 돼지! 돼지 맞지?
1: 왜?
0: 잘 들어봐. 꿀꿀. 돼지 맞잖아!
1: 정답!
0: 아우! 정답! 박수 안 치니? 으아! 정답 맞췄다! 아, 맞췄지? 아, 진짜 재밌다! 와, 퀴즈 진짜 재밌어. 야, 하나 더 해봐.
1: 정말?
0: 내가 만약에, 내가 틀리면 내가 너 풀어줄게.
1: 정말?
0: 풀어.
1: 약속했어?
0: 약속했지. 난 약속.
1: 그럼, 이번에 어려운 문제를 내야 해. 자, 그게 좋겠어. 그럼, 100 곱하기 100 곱하면?
0: 100 곱하기 100 곱하면? 100 곱하기. 이런 거 조금 어려워해.
1: 빨리.
0: 기다려봐. 이게 100 곱하기.
1: 뭔데?
0: 이럴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자, 친구들! 정답 알고 있죠? 100 곱하기 100 곱하면? 만! 오케이! 정답! 정답은? 만!
1: 땡!
0: 뭐야? 만이라며? 아니야?
1: 배꼽하고 또 배꼽을 파면 배꼽에서 피가 나지.
0: 정말 재밌다.
1: 그러면 약속대로 나는 간다.
0: 이렇게 배꼽 빠지게 웃겨놓고 그냥 가면 어떡해. 나는 약속을 지키는 늑대가 아닌데 엄청 배고파졌어. 안 되겠어. 그냥
1: 부르면 안 될까?
0: 진짜. 그래도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알았어. 한번 불러봐.
1: 마지막 기회야. 뭐 부르지? 그게 좋겠다. 자, 잘 들어봐. 늑대가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늑대가 10원짜리 팬티를 3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0: 잠깐! 너 뭐하니 너 지금? 20원짜리 팬티, 30원짜리 팬티, 40원짜리 이렇게 하면서 이거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나 알았어. 너 분명히 그 다음에 늑대가 30원짜리 팬티를 입고 4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40원짜리 팬티를 입고 5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1: 늑대가 10원짜리
0: 팬티를 입고
1: 20원짜리
0: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네. 내가 뭐 속을 줄 알았냐. 속은 건가? 아무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난 너무 배고파. 그냥 잘 가.
1: 안 돼.
2: 못된 늑대, 양순이를 풀어줘!

0: 몰라? 나 그 돼지 삼형제 집 후하고 날려버린 그 늑대야 늑대. 자 그럼 니들도 한번 날려줄까? 아우 늑대바람 후아!
1: 늑대를 물친 양들에게 박수. 네, 지금까지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전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2: 안녕.
3: 아침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9: 더듬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8: 순하게
6: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 떠니 떠니.
3: 오늘은 떠니가 산책을 하나 봐요. 안녕 떠니.
4: 떠니 떠니.
3: 어? 떠니가 뭔가에 겁을 먹었나 봐요. 무엇을 본 걸까요?
5: 떠니 떠니
4: 떠니 떠니.

0: 떠니가 누가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것 같다고 말하네요. 떠니가 많이 무서운가 봐요.
1: 떠니! 떠니!
2: 떠니! 떠니!
3: 떠니! 떠니!
4: 지니!
0: 친구들은 떠니가 괜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해요.
1: 떠니! 떠니! 떠니!
2: 떠니!
0: 하지만 떠니는 아직 불안한가 봐요.
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써니가 떠니를 위로해주네요. 떠니의 기분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1: 떠니! 떠니!
0: 떠니가 이제 괜찮아졌을까요? 재밌게 놀아요, 니니키즈!

0: 언니.
1: 떠니가 바닥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0: 친구들이 떠니의 뒤를 쫓아왔어요. 떠니가 무서워하는 게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1: 떠니, 떠니, 떠니, 떠니, 떠니, 떠니, 떠니, 떠니, 아하, 떠니,
2: 떠니, 떠니.
0: 미니 퀴즈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2: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써니.
0: 꼬니가 써니에게 그림자를 잘 보라고 하네요.
1: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3: 찐이
1: 떠니
2: 짠이 짠이
0: 우와, 친구들의 노력으로 떠니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이젠 두렵지 않아졌나 봐요. 친구들 덕에 떠니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아주 잘했어요, 니니 퀴즈.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안녕!

Windy.

snowy. Rainy. Thunder. Storm.

Red. Green. Purple. Black. Blue.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니니키즈가 사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0: 어? 저기 꼬니가 누워있어요. 근데 어디가 아픈 걸까요? 꼬니, 어디가 아픈 거니?
1: 꼬니.
0: 이런. 꼬니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나 봐요.
1: 꼬니. 따니.
2: 언니.
1: 언니.
0: 떠니가 꼬니가 왜 누워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직 꼬니가 아픈 걸 모르나 봐요.
2: 언니!
1: 떠니!
0: 떠니, 꼬니는 지금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리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단다. 지금 꼬니는 휴식이 필요해.
1: 언니.
3: 떠니.
1: 떠니.
0: 떠니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런, 꼬니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열을 내리는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4: 싸니!
0: 어? 미니키즈들이 모두 모였어요. 꼬니가 모두 불러왔나 봐요. 써미가 꼬니의 열이 내릴 수 있게 차가운 수건을 가져왔네요.
5: 써니?
0: 아하, 써니는 꼬니의 체온을 확인하기 위해 체온계를 가지고 왔어요.
5: 써니!
6: 찐니.
0: 찐니는 땀을 흘린 꼬니가 춥지 않도록 이불을 준비해 왔네요.
1: 따니.
2: 따니.
1: 따니.
0: 떠니는 꼬니의 열이 내릴 수 있도록 해열제를 가져왔네요. 정말 대단해요. 미니키즈들이 아픈 꼬니를 위해 이것저것 많은 걸 준비해 왔어요. 꼬니가 친구들의 간호로 빨리 나으면 좋겠네요.
5: 싸니.
6: 진니.

0: 우와, 꼬니가 감기가 다 나았나 봐요. 그런데 친구들은 모두 어디 있는 걸까요?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0: 이런, 꼬니의 감기가 올 맞나 봐요.
1: 여보, 꼬니.
0: 이런, 꼬니를 간호해주다가 다들 감기에 옮았나 봐요. 감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감기 환자와 접촉했다면 꼭 손을 씻어야 해요.
1: 꼬니.
2: 꼬니.

0: 꼬니가 약을 가져왔네요. 이번에는 친구들을 간호해줄 생각인가 봐요.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0: 꼬니가 아픈 친구들에게 모두 약을 주었어요. 친구들이 푹 쉬고 얼른 나았으면 좋겠네요. 니니키즈, 이제 모두 건강해졌나 보구나. 정말 다행이야. 아프니까 정말 힘들었지? 니니키즈, 앞으로는 밖에서 놀고 와서 꼭 손을 씻도록 하자.
1: 함께 놀아요. ABC 니니키즈.

Purple, blue, indigo, white, green, Kelly, red, white, pink.

0: A.
1: 아하.
0: G. 그레이프스. C. 크로커다일. I. 아이스크림. P. 푸딩. S. 샤크. T.
1: 아하.
0: 티라노사우루스.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하게,
1: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Bo Big Bo.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Oh.

0: Oh, Seelu, Cobit, hi.
1: Mr. Handy, what are you doing?
0: Me?

Together.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럼 이제 알파벳 도미노를 세워볼까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Mr. Handy!

hear that?

0: Mr. Handy! Mr. Handy! Mr. Handy!
1: Oh, hi!

0: What?
1: Your hair.
0: Oh.
2: What are you doing?
0: Me?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준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안녕, 도레미 친구들.
1: 안녕하세요.
0: 우리 공놀이 하러 갈까요?
1: 어? 못하겠어요. 배불러요.
0: 아, 배가 부를 때는 방귀를 뀌면 편해져요. 친구들, 오늘은 방귀맞이 체조를 해봅시다.
1: 방귀맞이 체조?
0: 방귀맞이 체조 시작!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2: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0: 하나, 둘, 셋, 넷. 옆구리 스트레칭. 셋, 넷. 이번에는 발을 뻥뻥 차서 음식 내리기.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으로 모두 손발을 털어볼까요? 신나게! 신나게!
2: 신나게! 신나게!
1: 어? 방귀다! 방귀? 날아간다!
0: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1: 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나도요.
0: 배부를 땐 방귀맞이 체조를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2: 네.
0: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뿡뿡이는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하는 풍선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1: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은 두 개나 있지.
0: 뿡뿡이는 풍선을 자랑하려고 뛰어가다가
1: 빨리빨리 괜찮지? 내가 잘 멈춰서 내 풍선!
0: 뿡뿡이가 놓쳐버린 풍선은 높이 높이 올라 빨간 구름이 되었어요.
1: 구름? 그럼 노란 풍선은? 우와!
0: 색깔 구름을 보고 뿡뿡이는 갖고 있던 풍선을 모두 하늘 위로 올려줬어요.
1: 우와! 하늘 좀 봐! 알록달록 색깔 구름이야! 저거 봐! 예쁘지? 왜 그래? 목말라서 힘이 없어? 내가 물 가져올까? 뭐지?
0: 알록달록 색깔 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 우와! 색깔 구름에서 내린 비가 꽃을 예쁘게 만들어줬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그러자 우리 이대한 교수님은 지금 보이질 않네요.
9: 맞아요.
10: 네. 이대한 교수님 지금 학회 참석 때문에.
8: 학회 맞습니까? 네.
9: 아 그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김은비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 아니 그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9: 에이 거짓말.
8: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의 1년 만인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1: 취미는 과학 보면서.

0: 네.
1: 에프컷님이 나날이 나날이. 네. 어, 이제 뭐 거의 과학자.
0: 제가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1: 유사과학자.
0: 네, 유사과학자요? 예, 예, 예. 자, 그나저나,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 우리 오감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그 시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청각.
2: 촉각.
0: 그러면 우리가 중요도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3: 네. 네. 저는 시각, 촉각, 그 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또 행복을 느껴야 되니까 미각.
0: 미각.
1: 저는 시각, 그다음에 청각. 왜냐하면 음악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후각, 미각, 촉각.
4: 저도 비슷한데 저는 미각보다 오히려 후각을 좀 더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0: 저도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3: 어, 보고, 어. 듣고, 맛보고.
0: 어, 그다음에는 이제 뭐 냄새냐 아니면 뭐 촉각. 만지는 거냐.
3: 그렇죠.
0: 뭐 이 정도인데 네. 후각이 대체적으로 좀 뒤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후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후각이 약간 언더독 느낌이 있어요.
3: 그렇죠.
0: 네, 오감 중에.
3: 맞아요.
1: 그런데 저 세 번째에 놨잖아요. 아, 딱 중간에 놨잖아요.
0: 네.
1: 제가 최근에 그 아티스트들이랑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0: 협업이요?
1: 예. 네. 그 냄새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네. 어, 우리가 보통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시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모든 걸 시각에 뺏기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한번 의도적으로 냄새를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그 냄새 지도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아, 어디가 무슨 냄새가 나더라. 근데 냄새 지도를 만드니까 냄새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힘을 주는 냄새.
0: 힘을 주는 냄새.
1: 네. 또는 뭐 고독한 냄새.
0: 아.
1: 그래서 와, 냄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감정을 담아주는 그 냄새 표현이 되더라고요.
0: 아, 그것도 되게 좀 일리가 있긴 있네요. 네. 우리가 또 고향 내려갈 때 그 중간에 약간 창문 열면 그 똥 냄새가 확 나잖아. 항상 그 냄새가 나야 이제 아, 고향 쪽으로 가는 거야.
3: 그렇죠.
0: 생각이 들듯이.
3: 네.
0: 아, 그런 또 느낌도 있네요. 그죠?
4: 그래서 신기한 게 사실 화학자 입장에서도 이 후각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데 어, 결국에는 화학 물질과 분자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걸 텐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료하지가 않아요. 네. 딱 이건 이거다가 그렇죠.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 항상 관심이 있던 차에 우리나라 후각 연구의 1인자분을 기차에 모시게 됐습니다.
0: 아, 후각 연구의 1인자분이 나오신다고요?
4: 네.
0: 이야, 좋습니다.
1: 제가 아주 좋은 시기에 잘 나왔네요.
0: 네.
1: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0: 네. 저도 사실 이 후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 네.
0: 자, 나와주시죠.

0: 아, 반갑습니다. 야. 냄새가 난다. 1인자 냄새가 나.
1: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데지스트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뇌과학과의 문재일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 교수님. 아니, 그 후각 연구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코 쪽을 연구하시는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뇌과학을 하신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코는 그 후각을 받아들인 첫 번째 감각기관이고요. 네. 실제 모든 것들은 뇌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뇌과학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처리는 뇌에서 한다.
2: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그래서 향기를 뇌로 만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0: 아, 어쨌든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어, 이게 뭔 냄새지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자 우리 교수님은 어쩌다가 후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2: 저는 이제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는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후각 시스템이 굉장히 기억 연구하기 좋은 그런 모델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후각을 파기 시작했죠.
0: 그럼 후각이 더 재밌어서 이제 틀으신 거예요?
2: 네.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후각 별로 안 중요하시다고 그랬는데.
0: 아, 저도 중요해요.
1: 들으셨어요?
2: 밖에서 다 듣고.
0: 아, 저는 후각보다 후각이었어요.
1: 넷 중에는 제가 제일.
2: 네, 맞습니다. 중간이라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저도 만지는 것보다 후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후각 연구자로서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왜 후각이 항상 뒤냐?
2: 저도 처음엔 그랬기 때문에 예. 서운한 것보다 이해를 합니다.
0: 아, 이해를 한다?
2: 네. 제가 이해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안 보이고 안 들으면 바로 이제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2: 그런데 공기처럼 정말 중요한 건 그냥 항상 저희 주변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실제 생존에 굉장히 많이 닿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0: 후각이 점점 떨어지시니까 아. 이제 집에 뭐 가스가 새거나 불이 났을 때 아, 냄새를 못 맡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1: 경보 시스템이죠, 경보 시스템.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면에서 생존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고요.
1: 그렇겠네요.
0: 아주 단세포 동물서부터 사람까지 사용하고 있는 감각입니다.
1: 네.
0: 이제 뭐 단세포 동물이라고 보면 이제 달달한 게 있으면 다가가고 쓰면 뒤로 물러납니다. 그게 이제 냄새를 맡는 거거든요.
1: 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됩니다.
0: 상한 음식도 첫 번째 냄새로 먼저 아, 피하게 되죠.
2: 그렇죠.
3: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창 코로나 유행할 때 코로나에 정말 많이 걸리셨잖아요. 다들 한 번씩 걸리시지 않으셨나요?
1: 그렇죠.
3: 그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있었어요.
1: 아, 예, 예. 코로나 저도 걸렸었잖아요.
3: 네.
1: 이제 냄새가 한 3일째 때부터 막 안 나기 시작하는 거 답답하고.
3: 진짜 안 나셨어요?
1: 안 났어요. 가지고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는 거야.
3: 아, 진짜요?
1: 그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0: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1: 그죠? 그죠? 영국 외과 같은 게 좀 발표가 된 게 있습니까?
0: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냄새 맡는 세포가 이제 감염이 되면 사실 뇌로 그 바이러스가 직접 들어갈 수 있으니 걱정을 했는데 이제 집이 있으면 이제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썩어서 집이 이제 폭삭 가라앉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기둥들이 지지세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알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신경세포가 감염되는 거랑 지지세포가 감염되는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살짝 뭐 잘난 척은 아니지만 잘난 척을 하자면 이제 그걸 밝힌 사람이 제 제자입니다.
1: 야, 지지세포가 망가져서 네.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거를 밝혀낸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네. 그거를 우리 교수님이 제자분께서
0: 네. 저도 뭐냐 셀에 발표를 해서
1: 그 내 제자니까 내가 한 거랑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는 거죠?
0: 아니죠. 아, 그러면 나쁜 사람인데.
1: 아니, 거의 큰일 나요. 야, 어차피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면 안 되죠.
4: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세포가 망가지는 게 오히려 좀 경증인 것처럼 들리는데 기둥이 무너져 집이 폭삭 주저앉으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1: 그 집은 끝난 거 아닙니까?
0: 큰일이죠. 근데 이제 복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신경세포는 평생 거쳐서 재생이 되고요. 이제 접근시 지금 냄새 맡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재생을 계속합니다. 이제 더 좋은 거는 후각 같은 경우는 재생할 때 별다른 훈련 없이 다시 이제 원래 맡던 냄새들을 맡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청각을 잃으신 분이 요즘에 인공와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목소리로 이제 책을 한 3만 권 정도 읽어야
3: 3만 권이요?
0: 네, 그 정도 읽어야 이제
1: 회복이 돼요?
0: 네.
1: 그러면 후각을 돌아오게 하려면 홍어를 3만 마리를 먹어야 돼요?
0: 그렇죠. 근데 네, 데프콘 씨는 이게 홍어다 훈련해서 그 냄새가 다시 기억이 나셨나요?
1: 홍어 냄새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던 그 냄새인데요?
0: 그죠.
1: 네.
0: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각은 별다른 훈련하지 않고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는 그런.
1: 복구된다.
0: 네. 소리는 저희가 다시 훈련을 해야 되지만.
1: 아니, 그나저나, 왜 후각세포는요, 잘 망가지고 또 재생은 또 잘 되는 걸까요?
0: 사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면 네. 저 안쪽에 각막으로 해서 눈 안구 쪽에 보호가 되어 있고요.
1: 네.
0: 피부도 보면 뭐 노출되어 있는 신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후각은 우리 몸 쪽에 유일하게 공기 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뭐 먼지도 들어오고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 공격도 있고 하면
1: 네.
0: 이제 이것들이 빨리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된다. 다시 재생을 하지 않으면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런 기능들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면은 이런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후각신경세포들을 타고 뭐 뇌나 이런 데로 전달이 가능한가요?
0: 그렇게 이제 되면 안 되니까
3: 네.
0: 사실은 이제 감염이 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네. 바로 후각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시키는 거죠.
1: 손절.
0: 네.
1: 꼬리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염되기 전에 야, 저쪽에서 그럼 잘라버리자. 이렇게.
3: 그럼 죽을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네요, 오히려.
0: 남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소리쳐야 돼.
5: 그리고 왜 후각은 금방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0: 네.
5: 특별히 그 후각 신경세포가 그렇게 빨리 마비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빨리는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0: 그래서
1: 인종에
0: 이제,
1: 따라서요?
0: 네, 그런 뭐 인도분들을 보면 네. 이렇게 카레가 공통적으로 가끔 냄새가 있고 카레의 종류를 나누는 냄새들이 있는데 네. 카레의 본 냄새는 본인들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냄새는 본인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카레를 200종류를 구별은 잘하는데 자기 몸에 나는 원 카레 냄새는 모릅니다.
1: 그러니까. 항상 나니까 나한테. 어. 네. 그죠?
2: 나한테 나는 채취는 괜찮은 거예요. 네. 아, 후각이 재밌네요. 자, 그나저나 후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냄새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극을 하는 건 냄새니까. 도대체 냄새란 무엇입니까?
3: 뭐 냄새라는 게 결국엔 느껴지기 전까지를 먼저 본다면 사실 화학 물질이에요, 단순하게.
2: 화학 물질.
3: 뭐 커피면은 커피 냄새가 나는 거고 그렇죠. 빵이면 빵 냄새가 나는 것처럼 얘네들이 어떤 화학 물질이 있고 네. 또 얘가 기화돼서 날아와야지 우리 코로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보통 이런 분자를 잡는 걸 보통 수용체라 부르는데 근데 화학 쪽에서는 보통 정말 위험한 거 위주로만 연구를 해요. 예를 들어 뭔가 구린내가 난다거나 하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왜 우리가 구리게 느끼느냐. 결국 후각 세포 안에 구리 같은 게 그 우리 금속으로 쓰는 이게 원자로 몇 개가 있는데 얘가 그걸 냄새를 잡아요.
2: 아,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다. 네.
3: 그래서 이 특정한 위험하거나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이 분자를 잡는 곳이 있다는 아는데 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냐는 여전히 화학에서도 미지의 영역으로
2: 신기하네. 코 안에 이미
1: 구린내를 구리가 잡아요?
3: 뭐 맞습니다.
2: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0: 네, 실제 이거는 오랜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화학 물질에 이제 수용체가 당연히 있습니다. 수용체가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를 알아볼까? 크게 이제 싸우는 두 부류가 하나는 화학물의 구조를 알아볼 것이다. 네. 그리고 한 부류는 화학물질 에너지 라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그 진동 에너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네.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디베이트가 있었고 그 1991년도에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리차드 엑셀 교수님, 린다버 교수님이 수용체가 구조를 알아본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찾아내면서 이제 지금은 화학물질이 구조를 알아본다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면서 그 구조 외에도 진동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는 게 요즘 아~ 다시 또.
2: 냄새가 가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냄새가 진동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게 최근에 좀 밝혀지기 시작했다.
0: 네, 그렇습니다.
3: 아, 전 듣다가 이런 진동 같은 게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미각은 미각에 있는 혀에 있는 수용체의 물질이 와서 느끼잖아요.
2: 그렇게 다 해야죠.
3: 얘는 먹은 다음에 들어가든지 침으로 씻기든지 제거가 잘 될 거예요. 또 피부 같은 데도 뭐가 닿으면은 느껴지고 이게 없어지면은 다시 사라지는데 네. 그럼 냄새 분자 코에 왔던 건 어디로 갈까? 아하. 이게 항상 너무 궁금했어요.
2: 중발이냐.
3: 숨 쉰다고 다시 나갈 리도 없고.
2: 쌓이는 건지 우리 몸에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3: 흡수될까요 몸에?
0: 대부분의 경우는 그 수용체가 몸안 그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2: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숨을 또 코로 쉬면은 하면서 내뱉을 때 이제 뭐 같이 나가기도 하고
0: 그러기도 하고 콧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2: 아 콧물로 빠져나와 아,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사실 그 후각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후각이요. 분해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네. 사실 이 사람의 후각이 개보다도 후져요.
1: 개는 유난히 잘 맞잖아요.
2: 그러니까 개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들 뭐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뭐 산에서 조난자도 찾아버린 애들인데 왜 그럴까요?
0: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동물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 속에 있는 통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는 코 안에 있는 면적이 다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사람은 뇌에 가까운 바로 위쪽 부분만 일부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분자 하나 정도도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감도가 좋습니다.
2: 걔네들은 이미 레이더가 크니까.
0: 네.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구별하는 능은 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별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건 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네. 당연히 저희가 개보다는 조금 지능이 뛰어나니까 그런 일에서는 훨씬 더 개보다 나은 부분이 있죠.
4: 저도 저 교수님 의견에 네. 동의하는 게 다 네. 전체로 보고 사람의 후각이 개보다 못하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흔히 말하는 흙냄새라는 거 있거든요.
2: 흙냄새.
4: 보통 사람들은 숲에 가서 아, 이 냄새, 자연 냄새, 힐링 냄새 얘기하는데 그 주 성분을 보면 주로 땅에서는 그게 이제 그 방성균들이 내는 그 지오스민이라는 화합물인데요.
2: 균들이 내는요?
4: 예, 그 화합물인데 그게

0: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게 올림픽 수영장에 예를 들어서 그 소금 한 날 들 정도, 그 정도의 제우수님만 들어가도 올림픽 수영장 200개 배프로라도 우리는 그 냄새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1: 아, 예. 아.
0: 그러니까 이 냄새에서 특정 냄새는 인간도 개 못지않게 예, 감지할 수 있죠.
2: 그리고 인간이 개보다 무작정 후각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이런 궁금증을 실제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2007년에 그 네이처 그 뉴로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왔는데 사람들 한 30몇 명을 놓고 바닥에 초콜릿 향기로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길을 찾게 실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2 정도는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길을 다 찾고 거기서 이제 콧구멍을 한쪽만 쓰는 경우 두 개 다 쓰는 경우에 효율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것도 그렇지. 발견돼서 생각보다 사람이 후각이 좋긴 하다라는 걸 찾기도 했었고요.
1: 길은 하다.
2: 네. 그리고 저는 개가 그 사람보다 후각이 좋다라는 것보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요.
1: 좋아졌다.
2: 왜냐면 우리가 심하다. 그 색을 볼 때도 전자기파 이야기할 때도 예. 강아지들이 보는 세상의 색깔과 사람의 색이 달랐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린 시각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후각에서는 부가적인 정보만 좀만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덜 써서 그런 것뿐이지 훈련하면 좋아질 거고 사실 인간의 후각도 만만치 않게 기능할 수 있다.
1: 눈이 있기 때문에 후각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진짜 범용적으로 키울 필요는 없었다.
3: 저희가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후각이 좀 이렇게 퇴화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아.
3: 왜냐하면 언어 처리하는 부분과 후각 처리하는 부분이 좀 겹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하는 게 더 많은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네. 냄새 쪽은 이제 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4: 아, 그러니까 약간 냄새가 표현하기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게, 아, 이게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냄새를 묘사하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3: 네. 조향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험하는 게 그 같은 냄새를 맡고 50개 단어를 써봐라, 100개를 써봐라, 200개를 써봐라.
4: 단어요?
3: 네. 점점 이제 그 묘사하는 단어를 늘립니다.
4: 그러면은 우리 보통 냄새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맡을 수가 있는 건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텐데
3: 계산 내각으로 테스트해봤을 때 사람은 한 1조 개 정도로 구별할 수
1: 있어요. 1조 개예요? 네. 우리가 1조 개를 맡을 수가 있다고요?
3: 네.
1: 야, 그렇습니다. 1조 개 세상 모든 양에 1조 개가 있나?
4: 개가 안 부러운데요?
1: 아니 근데 한국에는 지금 그 후각 연구자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일쪽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걸까? 일쪽에 연구하려면 후각 연구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3: 네, 많이 있어야죠.
1: 혼자서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예, 후체 몇? 예? 후각 최대 몇 개요?
3: 어렵습니다.
1: 예.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후각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십니까?
3: 제가 하는 연구는 뭐 후각에 관련된 건 거의 다합니다.
1: 다요?
3: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를 MD PhD라고 부릅니다.
4: MD요? 메디컬 닥터?
3: 메디컬 닥터가 아니고 뭐든지 다 하는 과학자다. 그래서 후각은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뭘까요?
3: 실험이 어렵습니다.
1: 실험이 어렵네요. 어떤
3: 연구자 입장으로 보면 네. 이제 가설을 세우고 네. 이제 그 가설을 실험하는 이제 실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가설을 세워서 그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 방법에서 어려움.
1: 실험 방법.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마이크로몰짜리 네. 향을 썼다. 그럼 내일도 1마이크로몰이어야 되는데 그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아.
3: 뭐 빛으로 하자면 뭐 파장대를 딱 정해놓으면 저희가 그 라이트를 쓰면 이제 거의 내일도 실험할 수 있고 모레도 실험할 수 있는데 네. 오늘 향 만들어 놓으면 내일 그 향 쓰면 사실은 그 향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실험 정량화하기가 어렵고 냄새를 맡으면 열이면 10명이 딴소리 합니다.
4: 주관적인 거죠?
3: 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방식은 이제 사람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뇌를 빌려줘. 그럼 이제 뇌파를 찍거나 아니면 뇌영상을 찍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뇌에서 나오는 신호로 이제 정량화를 해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사실 저는 후각 연구가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실험 자체는 쉬울 것 같아요.
4: 지금 계속 어렵다고 하시는데
2: 이거는 왜냐면 실험은
1: 돕겠다는
2: 실험은 쉽고 해석이랑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울 거라 보는 게 사실 1마이크로몰은 저희 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걸 못 맞추면은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없을 정도.
4: 아, 그래요?
3: 마이크 타이슨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나 다

0: 적이 있어요.
1: 아, 누구나군요.
2: 네, 누구나입니다.
0: 근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실험하는 실험자한테도 몸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하는 도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할 때 변수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실험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니까.
1: 그런데 삼원색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후각에는 이렇게 RGB처럼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연구가 조금 쉬워질 것 같은데요.
0: 네.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빛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눈에 뭐 굉장히 세포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요. 네. 이 세 가지 감지하는 거는 흑백. 이 센서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개로 총천연색을 저희가 맞아요. 뇌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코 속에 그런 센서가 400개 있습니다.
1: 아, 기본 센서가 400개인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그냥 센서로만 보자면 일단 400원 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극이 너무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뇌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3: 뇌에서 처리하는 거?
0: 네. 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신호를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후드업을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봤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그런 이제 SF 영화 보면 눈 크게 뜨게 하고 막 기억 뽑아내잖아요. 그게 맞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0: 네, all to one으로 하나로 수렴되니까 네. 이 하나를 잡아내면 이제 어떤 자극이었는지 거꾸로 유추해낼 수 있는데
3: 후각은?
0: 후각은 all to all이라고 합니다.
1: 아, all to all.
0: 네,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뇌에 다 뿌립니다. 간첩이 한 군데 딱 숨어 있으면 거기를 다 털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쫙 퍼져서 온 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전체 뇌 영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연구가 어렵다.
0: 네.
3: 아니 그나저나 교수님.
0: 네.
3: 아니 원래 기억을 연구하시다가 이제 후각을 연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억이랑 후각이랑 관계가 뭐 있나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다른가요?
0: 뭐 후각 연구, 후각과 기억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반드시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3: 뭐죠?
0: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3: 잃어버린 시간을
0: 프랑스 찾아서.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네. 그런 이제 소설인데요. 앞에 놓여 있는 마들렌이 바로 그 소재입니다.
3: 아, 마들렌이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어느 날 이제 되게 힘든 날 이제 홍차에 마들렌 찍어 먹으면서 갑자기 옛날 고모님이 이제 매주 주말마다 이제 구워주시는 마들렌과 홍차를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향으로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죠. 프로스펙트가 예. 아마 향과 기억의 대표적인 것들.
3: 그러네. 뭐 노래든 뭐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랬던 그 된장국, 뭐 그런 거, 냄새, 뭐 김치찌개, 뭐 그런 향. 기억이.
1: 그런데 감각이라고 하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꼭 후각만은 아닌데 왜 이거를 특정하게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0: 이건 뭐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서 네.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3: 아, 실험 좋습니다. 아, 실험이요? 좋습니다. 예, 어떤 실험이죠?
0: 그러면 제가 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향수 거기 가면은 항상 그
3: 말론말론 네. 가면 저거
1: 예. 말론말론 가면
3: 가정 가면은 예.
0: 하나씩 한번 넘겨서 냄새를 맡아보시죠.
1: 이거.
3: 아, 맡아봅시다.
1: 무슨 향인지.
3: 닿네, 달콤한.
2: 손이 끈적해진 느낌이야.
4: 다이어트 할 때는 아주 괴로운 향이네요, 이거.
3: 참아야 된다.
4: 네.
3: 첫 번째가 손사탕이고, 카라멜 팝콘.
1: 카라멜 팝콘.
0: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3: 아, 그냥 팝콘은 무조건 극장이니까.
2: 놀이동산. 네.
3: 저랑 같이 갔던 그 저기 친구들 뭐 동료들 이렇게 극장 같이 갔었던 막 그때가 딱 떠오르네요.
1: 이성이요?
3: 아 이성 남성 다. 네 심야 프로.
4: 저는 제가 제일 처음 가봤던 멀티플렉스 극장이 딱 떠오르네요.
3: 아 언제였습니까?
4: 91년에 이제 미국 공부하러서
3: 미국에서
4: 그때 예. 지금은 딱 그게 지금 떠오르네요. 이 아. 향이 이렇게 맡으니까 왜냐 그때 팝콘이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큰 걸.
0: 똑같은 팝콘 냄새인데 지금 그 멀티플렉스 이야기하시고 네. 친구들하고 갔던 극장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팝콘을 보여드린 팝콘을 봤다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향을 맡으시니까 본인들 경험 이야기를 계속 있죠. 하시게 되죠.
3: 네, 용산 CGV.

0: 변화시켜 많이 봤는데 옛날에.
1: 그게 바로 향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억이 구체화되고 많은 이야기를
2: 하고. 그러네요.
1: 이제 후각은 그 상황의 기억을 떠올려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시각이나 청각이 주는 기억과 다른 점입니다.
3: 지금 맡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이 냄새가 우리 기억을 깨워주잖아요. 정말 이게 희미해진 기억을 휘발유를 부어서 확 끌어올려주는 이 기억의 휘발유네요, 냄새가.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표현하는 게 향은 기억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렇게 얘기하는.
0: 그렇죠, 그렇죠.
1: 사실 까맣게 까먹고 있던 것들도 기억나고요. 아마 그 친구들도 그 얼굴도 기억나고 이름도 기억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0: 이게 행복이에요. 맡기 시작하면서 아 생각난다. 아 젖어드네. 감상에 빠지게 네. 되고.
1: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조향사들 분 같은 경우는 네. 그 도시에 가면 다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때 향수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을 맡으면 이제 그 관광했던 모든 것들이 상황이나 그런 기억, 감정들이 다 떠오르죠.
3: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오시기 전에 제가 그 냄새 지도라는 거를 네.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저랑 하셔야죠.
0: 아, 같이 하셔야 돼요.
3: 진짜 그거를 저희가 와 그렇게 했더니 이 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언어가 네. 달라졌는데 네. 이제가 이해가 됐네.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네. 네.
0: 야, 이게 사업적으로 그렇게 지금 약간 그 무슨 월드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아예 이런 향을 일부러 싹 뿌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입구 나갈 때 그 향을 팔아버리면 대박나겠네요.
4: 그렇죠, 그렇죠.
0: 야, 이거, 그 기업 회장님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야, 이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4: 정말로.
0: 내 거 그냥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딱 떠오르네. 어,
4: 진짜로요?
0: 그죠? 네. 아니, 근데 왜 후각은요? 이 감정적인 기억을 왜 불러 일으킬까요? 후각이라는 게.
1: 그 냄새는 이제 후각 망울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처리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정보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서 일단 두 가지 길로 통로로 가게 됩니다.
0: 두 가지 길로 간다.
1: 네. 네. 두 갈래 길 중 하나는 시상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0: 시상이요.
1: 네. 네. 거기는 감각의 정보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모든 감각 저희가 하고 있는 오감은 모두 시상에 가서 일단 정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많이 들어보셨어요. 해마라고 하는 네. 기억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후각은 다른 감각기관과 다르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게 이제 편도체로 가는.
0: 편도체?
1: 네. 편도체는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주 옛날부터 공포기억이라든지 뭐 어떤 게 무서웠다. 뭐 어떤 게 좋고 싫은 호불호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3: 보통 네. 우리가 이제 해마는 기억의 저장소고 편도처럼 거기다 감정을 입혀주는 곳이잖아요.
1: 네,
3: 맥락이 딱 맞네요.
1: 네, 그렇습니다.
3: 누가 글로 왔다 딱 감정을 입혀주는 거.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정을 입혀서 네. 이제 기억으로 올리기 때문에 네. 거꾸로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투 올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데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이제 향기로 하나로 해서 딱 잡아내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 실타래를 풀어내는 거죠.
0: 다른 감각들은 한번 필터링을 좀 하기는 하는데 후각이라는 건 바로 이제 감정용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5: 냄새나 이런 후각이 감정이랑 관련돼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궁금한 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보통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거나 좀 결여돼 있다라고 많이 그렇죠. 말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후각도 좀 안 좋다거나 떨어지나? 이런 문제가 있나요?
1: 어떨까요?
5: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4: 같은데요.
0: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을 때 후각이라는 게 어쨌건 그 되게 감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5: 편도체를 안 거친다거나.
2: 편도체를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0: 아니, 그런데 편도체 이상이든지.
1: 사실 그 실험은 이제 그 호주에서 그 했었던 실험이 있었는데요.
2: 아, 진짜로 했었어요?
1: 네,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에 있는 분석 하고 네. 이제 냄새를 맡는 능력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네. 사이코패스 경향이 높을수록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런데
0: 아~
1: 네. 흥미로운 점은 네. 감지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별해내는 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0: 구별.
1: 저희는 그 뇌로 냄새를 맡습니다 하는 이유를 네. 말씀드리는 게 사이코패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뇌가 저희랑 다른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뭐 좋고 나쁜 거의 이슈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장미 냄새를 맡고 장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랑 다른 뇌 구조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된다.
5: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 와인 향기를 맡고 막 되게 절묘하게 분석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걸 못 하잖아요. 장미인데 향을 맡고 네. 못 알아챌 정도의 분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간 문제가 아니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 냄새 못 맡는다고 사이코패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2: 아, 그럼 코로나 때에서 얼마나 많은 사이코패스가 생성이 됐겠어요?
4: 왜냐하면 비염 있는 분도 계시고 가끔씩 네. 술렁 중이라던가.
2: 그럼요, 그럼요.
4: 냄새를 좀 일시적으로 못 맡는 분도 계신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샤워 아이템 얘기했잖아요.
2: 아, 그거 기가 막히던데, 진짜. 아,
4: 그거 기가 막히죠. 네.
1: 아마 뇌를 이용한 마케팅 가장 첫 번째 한 게 후각 마케팅일 겁니다.
4: 그죠?
1: 향기 마케팅이 첫 번째고요.
4: 그쵸, 향기 마케팅.
1: 네, 그 어떤 데 냄새 맡고 거기 다시 찾아가고 싶다.
4: 네네네. 공간이야.
1: 그거는 요즘 향 블렌딩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제 특정한 향을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어느 호텔이다. 그럼 네. 그 호텔의 시그니처 향을 만들어서 아~ 예, 비누, 수건 모든 데 다 그 향을 입힙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에서도 사용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예. 뭐 동그라미 많이 달린 그런 자동차에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향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들은 그 자동차에 입히는 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동차에 이제 안에 있을 때 뭐 시트도 있고 뭐 대시보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의 향을 다 모아서 이제 고 땡땡이 향을 만듭니다. 그거의 강한 점은 뭐냐면 중고차가 돼도 그 냄새는 안 없어집니다.
4: 아니 왜냐면 그 독감사 차들이 브랜드별로 안에 들어가면 내장 이 향이 달라요 다.
2: 아 그래요?
4: 그리고 진짜 자체적으로 디퓨저도 아예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네들 향이 있잖아요. 이게 전략인 거죠.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중고차에도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그런 독삼사차를 탈 정도면 행복한 기억이 많은 어린애겠죠.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성공하면 되게 미국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에 보면 또. 이제 막 화려하고 빨리 달리는 차 사거든요.
2: 네.
1: 근데 나중에 오너가 돼가지고 네. 자기 회사 차는 옛날에 아빠 차 삽니다.
2: 아.
1: 그게 이제 연어가 돌아오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4: 이게 생각보다 후각이 엄청나게 파워가 센 거예요, 지금.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맞아요.
4: 네.
1: 아빠랑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4: 그건 맞죠. 네.
2: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한테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마침 병원에 갔는데 당뇨더라, 암이더라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후각이 이 병을 찾아내는데 조금 사용이 되고는 있나요?
4: 기사 본 것 같아요. 약간 후각으로 이용해가지고
2: 맞아요.
4: 좀 심각한 질병을 갖다가 네. 뭐 진단했다든지. 뭐.
1: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2: 아 그래요?
1: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2: 아,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네.
4: 진짜요?
1: 네,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뜨거운 돌에 침을 뱉어보라고 해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로 병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2: 오.
1: 병이 생겼을 때 몸에서 변하는 냄새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몸 안에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후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내서 병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2: 이야. 대표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1: 네. 가장 최근에 각광받았던,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은 이제 영국의 간호사인데요.
2: 예.
1: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남편한테 냄새가 나요. 약간 이제 머스크 향이에요. 그러려니 했는데 10년 뒤에 파킨슨 병으로 판정이 났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환우애들을 이제 모아서 다녔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간호사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모든 환자들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정상인 6명하고 환자군 6명을 했는데 11명을 맞췄어요.
4: 네, 11명.
1: 이제 한 명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정상인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8개월 뒤에 다시 불렀어. 간호사를 불러서 그분이 파킨슨으로 판정이 났대요.
2: 아.
1: 그러니까 병원에서 판단하기 8개월 전에 파킨슨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0: 냄새로.
1: 네, 그래서 몸의 피지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걸로 이제 뭐 면병으로 이렇게 피부 긁어서 파킨슨을 미리 판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0: 간호사분이 약간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뭐 냄새로
1: 찾아낸
0: 거죠.
3: 후속 연구로.

0: 피부만 보지 않고 정상인과 파킨슨 증상 있는 분의 그 피부 미생물을 비교해 봤다면 그 냄새의 근원이 어딘지 알수 있을, 보통 우리 채취하는 건
1: 그렇습니다.
0: 미생물이니까. 그렇다면 뭐까지 알 수냐면 미리 우리가 피부 미생물 검사만 가지고도 조성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지금 얘기거든요.
1: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실제로요?
1: 피부 이제 면봉으로 긁어서 미생물도 생성해 보고 뭐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화학물질이 있는지도 감지해
2: 두
1: 보고.
2: 분 MOU 하세요. MOU 하셔야 될것 같아요. 두 분이 뭉치면은 아 진짜 로켓 주먹 나갈 것 같아요.
1: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이제 환자가 되게 되면
3: 치매.
1: 뭐 냄새를 못 맡아요. 거의 100%못 맡게 됩니다. 근데 뇌가 망가지기 훨씬 전부터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게 보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랜뱅크에서 뇌를 얻어서 실험해보고 또 신경과 교수님들하고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렇다면 냄새 맡는 쪽 것들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각신경세포에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세포들이 죽으면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다면 저희가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이제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 안에서 이게 굉장히 그런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분들이 3년 내에 훨씬 치매로 넘어가는 요인이 높다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었죠.
2: 아,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3: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진단도 할수 있겠네요.
1: 이제 진단회사랑 같이 이런 일을 개발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갈 길은 좀 멀지만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콧물 속에서 이제 어떤 뭐 물질을 찾아낸다면 미리 치매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각에서도 치매를 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내신 거잖아요.
1: 콧물에서 찾은 게 중요한 거고요.
2: 콧물에서
1: 네, 그래서 주변에서 다 저보고 코묻은 돈으로 연구를 했다고
3: 코묻은 돈으로요?
4: 틀린 말은 아닌데.
2: 근데 치매에 걸리면 진짜 냄새를 아예 못 맡습니까?
1: 못 맡습니다.
3: 아예 못 맡아요.
2: 그래요?
1: 알츠하이머는 100%고요.
3: 네.
1: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말기에 갈 때까지로 하면 90% 정도? 그리고
2: 90%?
1: 완전 말기 되면 100% 못 맞습니다.
4: 후각을 상실한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1: 후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0: 그 후각 상실이 여기 신경세포에 묻는 거예요? 뇌에 묻는 거예요?
1: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랑 비슷한 이야기고 내가 냄새를 못 맡으면 치매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특징적으로 이제 냄새를 맡는 거 이상이 생기는 건 특정 냄새부터 못 맡습니다.
3: 예를 들면요?
1: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피넛버터.
3: 땅콩버터?
1: 그런 거라든지 레몬 그 오렌지 향 같은 경우
3: 시트러스
1: 약간 시트러스 향 같은
2: 향.
1: 경우가
2: 나야 되는데.
1: 안 나면 이제 병원에 이제 가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냄새는 나는데 그 냄새가 안날 때.
2: 고소한 향이라든가 이렇게 뭐
3: 시트러스 향.
2: 시트러스 향. 감귤이라든지 뭐 레몬 향 이런 게 갑자기 안 난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또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2: 이렇게 후각으로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4: 후각으로 진료를 한 거면 코가 망가졌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뇌가 망가져서 후각을 잃은 걸
2: 둘 다
4: 따르게 알게 돼요?
1: 정말 과학자라 예리하십니다. 코로나 연구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후각신경세포 망가져도 재생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뭐 감기 들어서 그 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이상한 게 냄새 맡았던 부위, 냄새 신호를 처리하는 부위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퇴행이 되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앓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치매 테스트 같은 거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신경과 치료를
2: 그래요?
1: 조금 더 자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2: 연령대는요?
1: 요즘은 뭐 연령 없습니다.
2: 치매가요?
1: 반드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 또 추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2: 무섭다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그냥 감기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건 지나가니까 낫더라 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코로나는 일반적인 다른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데미지를 분명히 남겼다.
1: 냄새 맡는 통로만 이상하게 흔적을 남겼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지난 한 2, 3년 코로나 심한 이후로 생존하신 분들 위주로만 한 2, 3년 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좀더 깊숙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0: 그럼 교수님, 약간 치매에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치매 증상이 이제 냄새를 못 맡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에 두 번씩 홍어 냄새를 맡는다든지, 예, 그러면 이라든지 그 있어요. 암모니아 냄새 나는 양수요 이런 거. 그거 가끔씩 똥 따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게 유지를 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 좀더 도움이 될까요?
1: 네, 실제로 그 독일에 계시는
0: 네.
1: 이제 뭐 정말 메디컬 닥터면서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인데
0: 네.
1: 그분 연구실에서 했던 걸로는 한네 가지 정도 향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맡게 되면
0: 예,
1: 훈련을
0: 말씀해
1: 하게
0: 주세요. 예,
1: 되면
0: 네 가지 향.
1: 네.
2: 장미가 있고요.
0: 장미?
2: 유칼립투스.
1: 네.
2: 시트러스.
0: 시트러스야.
2: 클로버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 향들이 있습니다.
1: 근데 중요한 거는 그네 가지만 쓰시면 안 되고요.
0: 예.
1: 이제 규칙적으로 바꿔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인지 기능 떨어지는 것을 이제 늦출 수 있다는 그런 보고는 나와 있고, 그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0: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한 향들을 계속해서 좀 맡으려고.
3: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이런 향들을 맡았을 때좀더 감각을 깨워서 이거 무슨 향이지라는 궁금증 정도를 가질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뇌도 좀 활성화가 될
1: 네.
0: 거고. 운동을 할 거고, 뭐,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되겠네요.
1: 네, 근데, 홍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0: 아니, 홍어는 그냥 가끔.
3: 네. 실내에다가 꽃 피는 화분, 꽃향기 맡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후각에 대해 많이 알았으니까, 오늘부터는 서로 또 좋은 동료나 아니면 또 주변인들에게 장미 한 송이씩을 서로 교환하는 거. 아,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 향도 맡으면서 어떤 뇌도 지키고.
1: 맞습니다.
0: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3: 집에 있어요. 주기적으로 장미꽃을 좀 사가야겠는데요.
0: 야, 이거 난 뭐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오늘 교수님 목표가 이 후각이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감각이라는 거를 알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성공입니다.
3: 네.
0: 예,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3: 맞아요.
0: 예. 그래서 말인데, 아니,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좀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향 같은 거는 어디 있을까요?
3: 많이 있는데요.
0: 사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뿌리는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약간 호감이야.
1: 향수라는 영화 보시면 네. 그 주인공이 찾아다니는 궁극의 향수잖아요.
3: 네.
1: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향은 없습니다. 그러니 소설이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너무 진하게 뿌리면 다 싫어하고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향수는 5명 중에 4명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향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향과 이어서 행복한 기억을 만드십시오.
3: 네.
1: 그러면은 그 기억은 평생 가고 이제 그 냄새가 힘들 때마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0: 오늘 사실 뭐 이 두 향.
3: 그러니까요.
0: 이 두 향을 맡는 순간 저는 어린 시절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냄새를 맡으면 이제 여기에 함께 있었던 우리 과학자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3: 네.
0: 떠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 후각을 위해 가지고 즐거운 연구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수님 두 분이서 MOU 하셔가지고
1: 네.
0: 진짜 노벨상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아,
0: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
0: 좋은 향이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의사는 둘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EBS 명예에 나온 의사와 안 나온 의사.
5: 다행히 운이 좋아서
0: 오늘 감기를 그냥 과학으로 다 끝내버릴게요. 아직도 그게 생생해가지고 야.
5: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모형을 갖다가
0: 모형을 가져오셨어요.
5: 네, 모형을 갖다 왔습니다.
0: 어? 모형을 미리 갖다 놓으셨네.
3: 언제 들어오셨대요?
0: 누구한테 허락 받으셨지? 근데 감기는 왜 예방 주사를 따로 안 맞는 거예요?
5: 감기 백신 만드는 노벨상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0: 장 교수님은 바이러스 만들 수 있어요?
6: 운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코로나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어요.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 시중 바이러스는 온다.
0: 감염내과의 살아있는 전설과 미생물계의 권위자가 함께하는 그런 또 콜라보레이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최근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일대에 이른바 사랑벌레, 러브버그떼가 출몰해
5: 수도권 일부 지역에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벌레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6: 털파리 일종으로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 창궐한 이른바 사랑벌레, 러브버그입니다.
7: 진짜 이거 일어나기 싫을게.
8: 아우, 끈기러. 아우.
7: 어? 달라고. 와! 이게 뭐야?

0: 수는 있겠지?
1: 아직 잠아?
0: 아직 잠 안 되는데.
2: 행수 일어나! 스케줄 가야지!
3: 이상한 게 아니고 나 펭수라고.
1: 어? 아니 날개가 있는데 무슨 펭수야.
3: 아니 나 펭수 말 때문에.
2: 아니 진짜 날개가 하트 모양이야. 도드미도 하트고 이거.
3: 아니 그게 아니고.
2: 뭐야 이거 러브버그인가?
3: 아니 러브버그가 아니고 내가 일어난 게 갑자기 이런 게 생겼어.
2: 펭수 아니 어쩌다가 벌레가 된 거야. 이 상태로 스케줄 절대 못 가겠는데.
3: 러브버그? 그러고 보니까 둘 최근에 사랑한단 말 언제 했어?
1: 기억이 없긴 해.
3: 거봐. 이게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1: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이야?
3: 어우 부족해. 어우 건조해.
2: 이대로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할지 좀 얘기 좀 해보자. 대책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1: 맞아.
3: 사랑이란?
4: 알았어 사랑.
3: 사랑이야.
2: 어, 날개 좀 조심해주고.
3: 사랑이야. 오우 사랑이란.
1: 일단 펭수 오면 한번 의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5: 스카이다이빙.
1: 그래 스카이다이빙
5: 하고 왔어.
1: 피디님 놀라지 마세요.
5: 왜요?
0: 행수 들어와 봐.
3: 바람비가 내려와.
2: 기다려.
1: 내가 들어가서.
3: 와. 전화 끊어.
1: 아니야, 빨리 신고해요, 사장님. 근데 왜 저렇게 된 거예요?
0: 몰라,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됐대.
3: 여기 좋다. 여기 편해.
1: 그러니까 지금 러브버그인 거지?
0: 아니, 하는 습성이 러브버그긴 한데.
3: 어?
0: 어 뭐야? 아이, 날개가
1: 야.
3: 그만. 사랑을 모르는 당신들이 불쌍해.
1: 지금 성우가 흰 옷이라서.
2: 아, 저거, 나 저거 펭수라고 인정 못해. 저거 러브버그야.
6: 어. 죄송합니다. 저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1: 아, 뭐야, 뭐야! 아, 왜 이거 벌레 아니야?
5: 안 믿기는데 펭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똘비가 비둘기니까 혹시 펭수 한번 쏘아볼 수 있어요?
3: 나를 왜 쏘아?
1: 산삼 맛이 난대요, 러브버그면.
6: 아니, 그러니까 펭수에도 먹기 싫고 러브버그라도 먹기 싫어요.
3: 나도 먹기 싫어!
6: 아, 나도 안 먹는데 이런 거. 아! 아, 너무 쉽잖아요!
3: 뭐가 있어!
2: 쉬면 무조건
5: 이거를 확실하게 펭수가 러브버그인지 펭수인지를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0: 펭수여야만 해, 일단.
6: 우선적으로다가, 이게!
3: 이게?
6: 아, 이거 벌레잖아요!
3: 뭐라고?
1: 목소리는 펭수고, 말투도 펭수인데.
6: 쥐잡이 하는 거 보니까 완전 펭수 선배님인데?
5: 아니, 완전 러브버그잖아. 내 생각에는 박멸해야 될 것 같아.
0: 아니, 근데 그래도 펭수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박멸을 해요?
3: 러브핀!
0: 이거 펭수인데?
6: 완전.
3: 러브핀!
6: 난 여기 고정할게요.
5: 아니 근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펭수가 러브버그가 됐어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6: 아, 그건 또 맞아. 그거 맞아요.
0: 설명 힘들긴 한데.
1: 내보내면 이거 전국적으로 트라우마 걸립니다.
3: 러브버그는 착해. 사랑을 전파한다고. 어?
6: 어?
0: 네?
6: 어?
0: 뭐야? 왜 그래?
6: 무서워요.
3: 하늘 최근에 소개팅했니?
0: 어? 소개팅했어?
6: 소개팅했어.
0: 맞나 본데? 지금 표정이 진짜요? 너무
7: 아, 너무 맞는 거 같아요.
3: 아쉽게 됐다.
6: 아, 잘 안 됐대요.
5: 맞아요?
0: 맞나 본데? 맞는데?
6: 눈물 보였는데?
3: 오, 똘비. 너 오늘 호밀빵 플러팅 당했구나.
7: 호밀빵?
6: 그냥 길 지나다가요 그 어떤 제가 저 줬어요.
5: 똘비 인기 많다.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이거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박명수의 사랑 상담소입니다.
1: 진짜 러브버그예요? 좀 무서운데?
2: 짝사랑하는구만.
1: 어떻게 하셨어요?
0: 이분은 펭수십니다.
1: 아, 제가 플러팅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남자 쪽에서 반응이 없어서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가 싶어서 좀 고민도 되고.
0: 온다.
2: 보인다. 옷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구만.
1: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으로 입고 다녔어요.
2: 아하, 또 보아하니 계속 그 사람 주위를 맴돌고 있구만.
1: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2: 이건 무슨 소리지? 음악 소리가 들리는구만.
1: 그 사람 밴드부에서 드럼을 치거든요.
2: 아니,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1: 에? 연습실 문 앞에서 계속 연습하는 소리만 듣고 있었거든요.
0: 들어가서 인사 같은 것도 안 하고?
1: 아, 네, 그냥 연습하는 소리만 들어도 좋아서.
0: 에? 그거 어떻게 이어지려고 그래? 잘 되고 싶은 거 맞아요?
2: 아이 NFP구만.
1: 네, 맞아요. 저 INFP예요.
2: 가만히 있어봐.
0: 온다.
2: 가만히 있어봐. 돌비.
0: 에?
2: 부적 가져와.
0: 네. 여기 있습니다.
2: 자, 뭐가 좋아야지.
0: 아니, 여기에다가.
2: 어허! 보인다, 보여.
0: 아니, 여기가 예쁜데.
2: 나한테 있다가 혼날 똘비가 보여.
0: 죄송합니다. 자기가 뒤집으면 되지. 왜 이렇게 사인해주시는 거예요?
2: 사인이 아니고 부적일세, 부적. 러브 부적? No, 러브 버그. 이걸 잘 몸에 지니고 있게. 아마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게야.
1: 네, 감사합니다.
2: 그래.
0: 종이 쪼가리 가지고 어떻게 종이 쪼가리.
2: 결제!
0: 아니, 저걸로 결제하면 완전 우리 사기꾼이에요.
2: 응, 그냥 컨텐츠로 쓰십니다.
0: 예. 그 남자가 저분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플러팅 한다고는 말했던 것 같은데, 플러팅 한 개도 안 한 것 같아요.
2: 노. 내가 아는 것처럼, 그 남자도 아는 것이지.
0: 아, 그 남자세요?
2: 근데 아까부터 계속.
0: 아, 왜요?
2: 포를 달지 말게!
0: 잠깐만요. 뭐 왔는데?
2: 손님인가?
0: 에? 뭐야?
2: 거봐. 내 말이 딱 맞다.
0: 왜? 어디 아프세요?
2: 아!
0: 왜?
2: 아,
0: 선배님, 날개 좀 떨어지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0: 사랑해 주셨어요. 아, 연애 상담 받고 싶은 사람 진짜 많네요.
1: 과자스테 사랑이 수도가 높아.
0: 벌레한테 뭘 들으려고. 사랑에 고민이 많으신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주 궁금한 게 많구만.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야.
3: 요즘 소개팅을 좀 하거든요.
2: 조금?
4: 얼마나 많이요?
1: 80분 정도 했잖아.
3: 하루에 막 두 텀씩 꼈는데도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 보인다!
4: 어허!
2: 어! 이게 그냥... 두부상이네?
4: 두부?
3: 진짜 맞아요. 대박.
4: 얼쑤!
3: 아니 제가 아랍상이잖아요. 저 두부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2: 아견남이네 애견남.
3: 또 태토녀거든요.
2: 자 오늘 한번 줘보시기에 태토의 정수가 아주 한가득이 있구만.
4: 헬스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0: 거야?
1: 아, 날개 좀 흔들어 봐. 보인다 보여. 그만 그만.
0: 아, 에이.
1: 사업부구만.
2: 사업부 아니잖아.
3: 아닌데.
1: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업부 옆에 있는 곳이구만.
3: 아하. 네, 옆에긴 해요.
0: 옆.
1: 그 남자랑 같이 있을 때 그 내가 누굴 보낼 거야. 아주 맨손으로 때려잡아.
0: 어머, 그게 누군데요?
1: 모기. 자, 반드시 그 맨손으로 잡아야 되네.
0: 에? 아니, 이게 맞아요. 그냥 모기 잡는 사람인 것 같은데.
1: 나야, 나 러브버그 펭수라고. 토달지 말라고 내가 아까부터 말했거늘.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래.
0: 에? 뭐가 감사해요?
2: 모기를 잡으러 이상한데?
0: 아니, 그냥 모기 잡으라고 한 건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1: 똘비.
0: 에?
1: 너 누구 편이야, 지금?
0: 아니, 그 솔루션이 이상하잖아. 모기 잡으면 어떡해.
1: 아니, 몰라. 그 모기가 보였어.
0: 그냥 여기 앞에, 눈앞에 모기 있었나 보니.
1: 아니야, 보였어. 뭐, 아무튼, 뭐, 잘 될 거야. 아주 문전이 성시구만. 문전이 성시야. 실증이 없어.
0: 뭐야. 네, 안녕하세요. 러브버그 펭수의 사랑 상담소입니다. 예. 아, 그때 그 회사에서 애견남 상담받으신 분이시구나. 예, 왜요? 고백 받았다고요?
4: 여기 연애 상담하는 곳 맞죠?
0: 네.
4: 엄청 백발백중이라고 하던데. 밥 없는 연애 상담도 해결해준다고.
0: 얼른 비세요.
4: 아, 네.
1: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대를 원하는구만. 근데 뭐가 고민인가? 잡으면 되지.
4: 그 분이랑 썸은 다 끝났는데.
1: 아, 끝났어?
4: 네.
1: 이거 참, 신기할세. 멀리서 자녀를 보러 찾아왔는데.
4: 멀리 살긴 하죠.
1: 남쪽이구만.
4: 강원도 산대.
1: 뭐, 강원도는 남쪽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일산보다 밑에 있으니까.
0: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맞죠.
1: 그러니까 여기가 일산 아닌가? 일산보다 밑에 있으면 남쪽인 거지. 머리가 짧구만.
4: 머리 진짜 긴데.
1: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머리카락이 아니고 이제 두상 머리가 소두시다, 소두.
4: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제 벌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나온 거예요.
1: 2차를 가가지고 이제 2차에서는 이제 자네가 계산을 했구만.
4: 아니요, 그냥 밥 먹고 일 있다고 하셔서 가셨는데. 그리고 저 차로 이게 정류장까지 데려다.
1: 정류장 갔는데 이제 버스를 놓쳤구나.
4: 그렇진 않았는데.
0: 그럼 그 이후로 안 만나셨어요?
4: 그 이후로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렇게 된 거.
1: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아하니 재회 운이 왔어.
0: 얼쑤.
4: 그럴 상관 없는데. 다시 만날 상관 없어요.
0: 왜 오셨어요 이게?
1: 그게
0: 없는데 지금. 장난치나?
1: 보아하니 괜히 아직도 그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
0: 얼쑤.
1: 자존심을 버리고 연락을 다시 한다면 분명히 다시 만날 수가 있네.
4: 아니 뭐. 하도 맞는 게 없네.
1: 오호!
4: 러브버그도 아니고 그냥 펭수 아니에요.
0: 잠깐만요!
1: 어이구!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4: 아니, 내가 돈까지 냉척이.
0: 돈 안 내셨잖아요. 돈 냉척 하긴.
1: 저희 돈 안 받아요.
0: 맞아요. 저희 재능 기부예요. 그, 이렇게 장난칠 거면 네. 나가세요! 나가! 나가! 나가! 어깨는 벗어라! 나가! 괜찮으세요, 선배님?
1: 똘비야.
0: 에?
1: 나 사실 이게 안 보여. 날개가 다 떨어졌어.
0: 에? 어메. 아이고. 아 뭐야, 망했네. 아이 참. 날개야 잘하라. 날개야 잘하라.
1: 보이지 않아. 사랑이.
5: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 곳곳을 날아다니던 러브버그. 요즘엔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가득 채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장마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듯한데요.
1: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날개 있잖아. 날개 있지롱.
5: 그런데 이번엔 대벌레가 모습을 드러내며 또 다른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0: 아, 망했다 망했어.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아, 세상은 요지겨. 아, 뭐야 망했는데 누구세요? 아 참. 뭐야?
6: 맛있다.
7: 어우, 행아.
4: 어, 왔다. 뭐야, 살쪘어?
1: 응, 보자마자 살쪘다고 그래.
4: 보자마자 살쪄 보여.
1: 중도가 성천이구만. 맛있으세요?
4: 어우, 이거지. 어, 뭐야, 이거.
1: 배불려.
4: 어? 배불렀다고?
1: 아니 이거 먹어.
4: 어, 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1: 나 지금 이거 먹었잖아.
4: 그거 하나 먹고 배불렀다고 지금?
1: 저 요즘에 소식해요. 소식. I'm so sick.
4: 너 유지어토라며. 그걸 먹으면서 유지한다며.
1: 노노노.
4: 아 근데 어? 지금 살 좀 살찐 것 같긴 해 얼굴이. 여기 부었잖아 이렇게 얼굴이. 아니. 어? 어? 그러네?
1: 아우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4: 얼굴이 이쪽만 더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살짝 볼록한데?
1: 귀엽죠? 뀨! 맛있으세요? 아!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오! 뭐 튀어나왔어? 왜 이거? 뿌리인가, 뿌리? 분명히 말하면. 어머! 펭수! 어우, 병원 가야겠다! 어이구, 어떡하나? 이렇게 분명해. 이렇게 분명해. 머리 문제가 아니라 나 이빨 문제면 치과 가야 되잖아. 치과? 나 치과 가본 적 없단 말이야. 아니야. 난 아파. 난 아프다.
4: 아하. 봐봐, 일로 와봐. 봤어.
1: 뭘 봐? 뭘 봐?
4: 봤어.
1: 뭘 봐?
4: 왼쪽
1: 아,
4: 볼 부었잖아,
1: 오늘
4: 너.
1: 샤이니. 제가.
4: 부었어 지금.
1: 뭘 부어?
8: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8: 살쪘어?
1: 뭐 뺐나 보지 이거.
8: 뒤에서도 볼이 보이는데?
1: 뒤에서 어떻게 볼이 보여?
8: 아 이거 제가 출장 갔다가 와서 사왔어요. 어? 여러분 이거 난식 나눠.
4: 감사합니다.
8: 누가 크래커? 이거 펭수가 좋아하는 맛인데?
1: 나 나중에 먹을 거야. 나 지금 배불러.
9: 펭수 아까도 안 먹었잖아.
4: 너 여기 병 났지? 뭐 아프지?
1: 난 안 아파. 어.
8: 진짜 안 먹네.
1: 이건 첫 번째 레슨. 지금 먹지 않기. 이건 두 번째 레슨. 준대로 먹지 않기. 드디어 세 번째 레슨.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기.
4: 네, 진짜 아픈 거 맞아. 펭수 내가 알려줄게. 이쪽 말고 저쪽으로 먹으면 되잖아.
8: 그래. 그럼
4: 그러네.
1: 아니, 안 아프시다고요?
4: 아, 그러니까 먹어봐. 이쪽, 그럼 뭐 이쪽으로라도 먹어봐.
1: 그래, 내가 그럼 먹어준다. 참나 무슨 뭐 어 맛있냐
8: 기운이 났어.
4: 자 이쪽으로 자 씹어보세요.
1: 맛있네.
4: 오 아픈 거 맞자.
8: 보자 피디님 너무 가까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4: 보이세요?
8: 피디님 들어가시겠어요.
4: 아 여기 부었네.
8: 아~
4: 저기 안에도
8: 충치?
4: 네 약간 아, 입안에 부었어.
8: 아니 펭귄도 충치가 생기나?
1: 그게 아니라고.
4: 저 희한하네. 가자
1: 어디로 가?
8: 치과
1: 오오오 안 가세요. 치과 무섭다 그랬어. 아,
4: 근데 원래 치과 가기 전까지는 무섭지. 가면 안 무서워. 이빨 나중에 아파가지고 여기 골문 어떡해. 지금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야. 가자.
8: 빨리 가.
10: 지금 얼른 다녀와.
4: 갔다 와서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1: 어? 뭐? 그럼 나 뽀로로 선배님 거 사줘.
4: 그거 사줄게. 텐.
1: 왜 떨어? 이문식이가 왜 떨어 지금?
4: 아니 난 돈 많이 나올까 봐.
1: 돈밖에 모르는 이문식.
4: 아니 사람은 보험이 됐는데 보험 난 돼.
1: 무슨 소리야? 왜 치과에서 공사장 소리가 나?
4: 아니, 원래 이런 소리 나.
1: 그 치과에서 공소장 소리 나냐!

0: 제가 이걸로 얼마나 열심히 닦는다고요?
1: 이 칫솔 제가 보낸 건데.
0: 아, 예?
1: 화장실 바닥솔 같은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닦으면 안 돼요. 그러고 칫솔이 너무 깨끗한데 그렇죠. 이걸 잘 썼거나
2: 아, 정말 잘 썼거나.
1: 안 썼거나.
0: 제가 날개스냅으로 아주 섬세하게 닦았어요.
1: 그다음에 칫솔질은 뭘 닦는 거죠?
0: 이빨.
2: 왠지 이빨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예요.
0: 잇몸.
1: 잇몸을 닦는 거예요. 그러려면 살을 닦아야 되니까 살살 닦아야 된다.
0: 그럼 차인표 선배님은 이빨을 잘못 닦아도 한참 잘못 닦으신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이에요.
0: 아, 내가 그거 보고 멋있어가지고.
1: 요만한 게 있어요. 사람의 칫솔은.
0: 그거 이쑤시개 아니에요?
1: 그래서 제가 또 팽수용을 하나 준비했죠.
0: 오, 뭐야?
1: 팽수용도 있어요.
0: 우와! 우와!
1: 예, 여기 우와. 세트.
2: 우와!
0: 우와!
1: 한 개씩 닦는 칫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동글, 동글, 동글. 하나씩 닦다 보면 한 10분에서 15분이 훌떡 가요.
0: 아니, 3분 국룰 아니었어요?
1: 아, 국룰 아닙니다. 국룰 잘못된 거예요. 저녁 시간에 칫솔을 들고,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나는 뭘 잘하고 살았나?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2: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1: 그렇죠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0: 잠시만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알려주시죠? 그러면 직관수 선생님은 어떻게 돈을 번단 말입니까?
1: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참고서가 있어도 그럼 전부 다 명문대학교에 탁탁 가냐는 거예요
0: 원사들입니다
1: 그래서 치과의사가 먹고 살 길은 많이 있어요
0: 지금 잘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1: 충치냐 사랑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0: 그럼 만약에 제가 충치가 있다고 한다면?
1: 한다면? 아, 그렇지 그렇지
0: 이리 와!
1: 글쎄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사랑니일 수도 있어요
0: 예? 사랑니는 왜 나는 거예요? 사랑니는 사랑니에서 나는 거예요?
1: 사랑니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0: 어? 왜요?
1: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살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없는 쪽이 진화가 더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1: 잘 생각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펭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개가 다 있다 근데 진화라는 게 되게 오랜 시간 지나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짐승이라든가 진화가 들렸다든가 이렇게 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뭐 저는 짐승이긴 합니다만
3: 네 개 왠지 다 있을 것 같은데 충치일 줄 알았는데 사랑니 확률이 좀 높아졌다.
1: 네, 엑스레이 안 찍고도 네. 사랑니일 것 같다.
0: 오. 저는 지금 제 이빨을 빼는 거예요?
1: 사랑니는 빼야 됩니다.
0: 네. 싫어!
1: 자, 엑스레이를 봅시다.
0: 싫어요.
1: 근데 봐야 되는데.
0: 아.
1: 자, 고개를 돌려보세요. 사랑니가 있어요. 아! 근데 사랑니가 엑스레이에 사람 음식을 많이 먹어서 가람치가 나왔나?
0: 아, 진짜.
1: 여기 보면 사랑니가 누워있어요. 이 누운 사랑니가 뼛속에 들어있어서 매복 사랑니라고 합니다.
0: 어, 다행이다. 잘 숨었네요.
1: 그렇죠.
0: 그러면 괜찮니?
1: 그러니까 저 숨어있는 거를 빼야 되니까 잇몸을 좀 열어야 돼요. 째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4: 수술을 해야 돼.
1: 어딜 가요? 수술을.
0: 선생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1: 치과 치료한다고 안 죽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0: 아, 잠깐만.
1: 일어나세요.
0: 이모식. 나 수술을 해.
3: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해야 되죠.
0: 무서워.
3: 수술. 어, 좋아.
0: 이모식을 찍어.
3: 아, 나는 수술 많이 했어요.
1: 오늘 빼고 가죠.
3: 그럼.
0: 일어. 일어나. 왜 누워있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1: 부었다가 가라앉은 거잖아요.
3: 그렇죠.
1: 누워있을 땐 못 빼요. 염증 때문에
3: 지금 딱
1: 가라앉으니까 딱이에요. 오늘 빼고 가면 됩니다.
0: 그럼 부음을 못 끈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아, 이렇게 붓는 건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라 뺄 수 있어요. 붙이세요. 네, 오늘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0: 오!
1: 누워요. 사랑니 뽑다 기계 망가지겠는데. 입안을 한번 봐야죠.
0: 아, 무서워.
1: 효과 음향이 깔립니다. 뚠뚠뚜두둔. 자, 입안에 소리가 좀 나요.
0: 왜요, 왜요?
1: 침을 빨아내요, 보이니까. 소리가 나요, 소리가?
0: 아, 아, 아! 아!
1: 자, 입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0: 아야, 아야! 아, 오! 오! 아!
1: 아! 아!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바람도 좀 불어볼 건데.
0: 아, 무서워!
1: 자, 거울을 좀 집어넣고. 어? 보세요, 거울이죠?
0: 아! 네,
1: 아주 작은 거울이에요. 자, 입안을 한번 봅시다.
0: 아!
1: 자, 바람입니다.
0: 아!
1: 어디 시려요? 시리면 충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 시원합니다
1: 아, 괜찮아 자

0: 이제 마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저는 마취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0: 예, 치과 마취가 네. 신경에 가직 큰 걸 마취해요. 예.
1: 좀 안 아프게 맞는 법이 있나요?
0: 주사액을 천천히 집어넣으면 덜 아프대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오래
1: 막고
0: 있어야 되나요? 예, 있어요.
2: 네. 아, 일어나, 저런, 나, 희라!
1: 빠르게 한 번에 놔줘야 돼요.
0: 희라! 주사를 놔줘요. 천천히.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아플 수도 있어요.
1: 잘 참네.
0: 됐어요. 자, 의자를 조금 세워드릴 테니까 한번 헹굴 거예요. 아. 의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1: 느낌 이상하지? 됐다. 거기다 됐다.
2: 저 준비한 것 좀 하겠습니다.
0: 준비한 거 뭐예요?
1: 아, 이거.
0: 자, 요쪽에 잇몸을 조금만 열어보겠습니다.
2: 잇몸을 연다고요?
0: 잇몸을 연다는 건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잇몸을 좀 썰어, 아니, 써는 게 아니고, 잇몸을 좀 떼야 돼요.
2: 뗀다고?
0: 예. 칼을 좀
2: 떼요.
0: 아니, 마취가 됐으니까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냥 무서운 거지, 아프진 않아요. 지금 느낌 있어요? 없죠? 무슨 느낌 나요? 이건 물이 아니고 피예요. 사랑의 머리 부분을 조금만 나눠볼 거예요. 소리가 좀 납니다.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안 아파요. 아직은 안 아픕니다. 네. 자, 이건 침 빨아내는 거고요. 소리가 좀 나요.
2: 아이고, 캐시야.
0: 아, 이걸 빼달라고요? 보고 싶어요? 아, 네. 치워주시면 됩니다.
2: 없는 게 있다야.
0: 아, 없는 게 낫다.
1: 어떻게 알아서 주신 거야?
0: 아, 이거 맨날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자, 사랑니. 머리 부분을 조금 흔들어 볼게요.
2: 아, 아, 아, 아!
0: 아직
1: 안 났어.
0: 흔들거리는 게 느껴집니까?
2: 아니야.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맞춰야 되는데. 자, 얼굴이 딸려올 수 있으니까. 머리를 좀 누르고. 빼볼게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머리가 나왔어요. 예. 하나 나왔고. 또 다음 쪽 한번 빼볼게요. 그냥은 안 나와요, 매복이라. 뿌리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어쩌! 다 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자, 이제 그 자리에 좀 꼬매고 가면 됩니다. 오늘 사랑니를 뺐어요. 조금 꼬매놨으니까. 네, 손 물고 있죠? 예, 오늘 밤에도 조금 피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1: 아, 그쵸.
0: 예,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1: 조심시켜야죠.
0: 예,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일주일 후에 10밥 배로 오면 될 거예요.
2: 네.
0: 자,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안녕히 가!
0: 애썼습니다.
1: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 펭수, 봐봐. 오. 지금 아직 마취 안 풀렸지?
2: 여기 마취가 됐지, 지금.
1: 안 아프지? 안 아픈다며. 저녁은 뭐 먹지? 미리 시킬까?
3: 펭수 먹고 싶은 거 있어?
2: 다 시켜.
1: 아, 펭수는 죽 먹어야 돼.
4: 아, 못 먹었네.
1: 지금 이빨 발차고 와가지고.
2: 아니야!
4: 부드러운 거 먹어야지.
2: 아니, 나는, 스테이크에다가.
1: 부드러운 죽.
2: 전 아까 못 먹은 누가 크래커도 주시고요.
1: 죽.
2: 또 시켜줄 게 있어요. 강.
1: 콩, 국수, 물만 시켜줄게.
2: 아니,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아니,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1: 원래 사랑이 발차고 나면,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입 다무세요.
2: 뺏어도 고통이라니. 당 떨어져. 녹차를 할 땐 먹어야지.
1: 어허, 잠깐만. 하하, 빨대.
2: 이건 왜?
1: 빨대 사용하면 안 돼요.
2: 아, 혼란한 거 같아.
1: 어허, 탄산 안 돼. 탄산 안 돼.
2: 그럼 뭐가 돼? 간식 온가 또 이거보다 더 잘 먹어.
1: 그럼 내일 보내줄게. 예약할게.
2: 주세요. 죽 먹게요. 아, 좀 아파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럴 땐 그냥 자야 돼. 잠이 보약이라 그랬어. 자. 이쪽을.
1: 펭수. 가야지.
0: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아, 피토하고 난리였어요.
0: 아주. 뭐 아직 살아 있는 거 보면 예, 사랑니는 잘 뽑은 거예요.
2: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이 무시가 죽만 먹어라 이거.
1: 죽만 먹어야지.
2: 죽만 꾸역꾸역 먹었는데요.
0: 그 왜요?
1: 네?
0: 먹어도 되는데?
1: 먹어도 돼요?
0: 예.
1: 매운 거랑 막 딱딱한 거랑 막 다 먹으려고 해가지고요.
0: 아니 이가 딴 데도 있잖아요.
2: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 사랑니 뺀 건 여기 뺐고.
1: 아 그런 거예요?
0: 예. 식빈 아니, 좀 근데... 줄이셨어요?
1: 아니 그 유튜브에서는 또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죽만 먹어야 된다고.
2: 내가 며칠을 참았니? 나는 이 사랑니를 뺀 것보다 그게 더 괴로웠어. 이제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죠?
0: 그렇죠. 사랑니를 빼고 나면 맛있는 걸 먹어도 됩니다.
2: 오야! 나는 이게 자유다. 아니, 프리덤.
0: 근데 여기를 보세요. 사랑니가 하나, 둘, 셋, 네 개. 펭수는 사랑니가 네 개 있어요.
1: 오,
0: 이제 하나 뺐으니까 오늘 술밥을 빼고 두 번째 사랑니를 빼면 어떨까라는
1: 아,
0: 생각입니다.
1: 너무 좋아요.
0: 아,
1: 오늘 하나만 뽑나요? 아니면 세 개 다 뽑을 수 있나요?
0: 하나씩
1: 뽑으면
2: 아, 이거를 그러면 세 번을 더 하란 말이에요?
0: 두 번째 사랑니 빼러 네, 가도록 하십시오.
2: 아따! 이건 내 첫사랑. 다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1100명 오셨거든요. 제가 오늘 날인 만큼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6만 분 올 때까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지금 감독님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2000명 개명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방금 본방 보셨나요? 러버버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러버버그 말고 내가 바퀴벌레 되겠어. 그리고 사랑하실 거예요? 키우신다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그냥 바퀴벌레. 근데 이렇게 커. 근데 막 날아다녀. 말을 해. 나처럼. 그건 노노? 허, 너무하네요. 자, 지금 몇 명 먹죠? 자, 2000. 예, 어, 뭐야? 오! 어이, 어이, 어이.
1: 펭수, 생일 축하합니다.
2: 어, 뭐야, 이거? 급하게 준비해온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밀가루네. 이건 마치 신문식이 정수리 같구만.
1: 아.
2: 횡하다, 횡해.
1: 아, 요즘 안 횡해.
2: 어, 근데 많이 조금. 아, 아니구나. 자, 이거 가세요.
1: 오늘은 펭수가 직접 꾸며볼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 자.
2: 아, 뭐야! 야, 뭐가 이렇게 많아?
1: 좋아할 만한 거 다 가져왔어.
2: 이것도 그냥 나 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저거 좁아요. 가루 같은 거. 여러분, 케이크 만드는 거 뭐예요? 기세야! 기세야!
1: 어, 근데 속이 시원하다.
2: 다음 가루. 오!
1: 이번에 하트 가루.
2: 그냥 부어봐라! 이쁘게 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 다른 대로. 자, 이렇게 하고, 메스.
1: 펭수 피카소냐고.
2: 아, 저 같은 핏이잖아요. 오래오래 살아요.
1: 자, 우리 완성입니다.
2: 완성! 노래 불러줘.
1: 자,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펭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커팅을 또 해야죠, 펭수.
2: 생일 파티처럼 다 누나 먹자.
1: 펭수, 오늘 생일이었으니까.
2: 생일이에요.
1: 생일이니까 선물.
2: 뭐야? 아이, 됐어. 뭐 선물이야. 어? 또 선물도 만드는 거 아니죠, 제가?
1: 이거는 만들어서 왔어요.
2: 자, 과연. 뭐야, 이게?
1: 짜잔.
2: 아우, 반품해. 안 받아.
1: 아니, 반품이야.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2: 아우!
1: 좋았어. 되게 인쇄가 되게 밝게 됐다.
2: 어, 근데 나름 재밌네, 이거?
1: 어.
2: 이모식이 윙크! 이거 흥미꾼 머리거든요. 밥 먹어야지. 자.
4: 아, 얼굴 꾸미지 마.
2: 아.
4: 얼굴.
1: 아. 요리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눈 같은 데 흘리지 마세요.
2: 아, 따가워요.
1: 네.
2: 자, 이거 반품할게요.
1: 진짜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2: 나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 근데 이미 벌써 두 번 속았어요.
1: 그렇죠. 네. 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펭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2: 오, 이거 장난치곤 디테일한데 이거?
1: 한번 열어볼까요?
2: 하나, 둘, 셋. 오, 뭐야?
1: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그거라고요. 그렇죠?
2: 박지 나한테 왜 그래? 나 이거 알아. 호작도.
4: 야 보세요.
2: 덕피랑 서씨가 있어요. 케이팝 댐 헌터스. 이거 서씨 그 같은.
1: 저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2: 아싸 아싸.
1: 북쪽방에서 출근하라고.
2: 조선 삼비의 멋 갓. 제일 큰 거다. 이거 뭐야? 반갑 사유상.
1: 와 우와.
2: 와 이거 은인가요?
1: 오 됐어.
2: 와.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이거 건들지 마세요. 제 거예요. 자, 탐내지 말이에요.
1: 근데 이걸로 선물이 끝나면 좀 심심하겠죠.
2: 또 있어?
1: 또 있어.
2: 왜 그래 나한테?
1: 들어올까요? 네.
2: 어? 어 자, 그거다!
1: 이거 알아요? 이거 핑크
2: 야 알아? 이거 저거다. 라붕.
1: 시크릿이 1.38 확률로 나온대요.
2: 제 갓 윙으로 10개 뽑아버리겠습니다.
1: 펭수 먼저 한번 까보세요. 어? 아니, 나부가
2: 원래 언박싱은 이렇게 하는 거야.
1: 까는 거예요.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2: 오~, 오. 어, 뭐야?
1: 뭐야?
2: 어, 가짜 아니에요?
1: 뭐야? 아, 아, 이게 리뉴얼된 버전이래요.
2: 자, 먼저 까요.
1: 색깔이 예쁘다. 짜잔.
2: 오, 민트다!
1: 이거는 쓰렌티.
2: 나 뜯어줘.
1: 어.
2: 야 엄청 예쁘다. 와 예뻐.
1: 귀엽네요. 또 까면서 우리가 또 우리 할 바는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펭수가 콩국수 냈잖아.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2: 이번 여름을 누구보다 뜨겁게 보냈습니다. 금방도 나가고 처음으로 그냥 가갖고 챌린지를 한 200개 했어요. 아니, 제가 웬만해서는 이게 다리가 안 우글거리는데 그날은
1: 챌린지 난 좀 재밌던데.
2: 일단은 이특 선배님은 저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야 여전하시네요. 이게 안 똑같더라고요.
1: 펭수 꽃다발 주게 된 썰을 들려달라는데요.
2: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일특 선배님 드리면 된다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어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 저는 이제 살짝 어이가 없죠.
1: 어이가 없다고요?
2: 그럼 저는 1등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버린 거죠. 1등이 아니라는 걸.
1: 어...
2: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특혜 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2: 펭수 선배님들이 다 펭수 지금이야 지금이야 해가지고 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선배님 다 도와줬어요.
1: 와...
2: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자, 누구야? 누구야?
1: 대박. 대박.
2: 여러분! 시크릿 나왔어요!
1: 이야, 대박.
2: 뽑아서 1%를!
1: 와.
2: 이야! 제가 언박싱 영상도 잡혔죠? 이거 두장 아닙니다.
1: 100개 뽑으면 한개 지금 나올까 말까인데, 우리 와. 지금 반도 안 뜯었어, 아직. 이거 나머지는 또 우리 제작진들이 좀 도와줘서 까달라고 하고 저희는 또
2: 아 그러면 진행해볼까요?
1: 네, 네 우리 얘기해볼까요? 네 컬투쇼에서 김태균님이 저기 귀송 어 뭐야 이거 또 하나 더 있어요?
2: 와 지금 이 둘이 나온 거예요?
1: 팬티 오늘 펭수 생일 8월 8일 이렇게
2: 오 좋은데요? 오
1: 안예은님이 진짜 곡 준 거냐고 지금 물어보시네요.
2: 그럼 뭐 가짜로 줘요. 그럼 뭐 대출입니까? 진짜 주신 거예요.
1: 네.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안예은님이 안 줬는데 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찍는 것도 잘 쉽지 않는 일이랍니다. 컬투쇼 갔다가 그 1층에서 섭외당했잖아요.
2: 아 맞아요. 제가 방송국을 가니까 길거리 캐스팅을 막 보선발로 뛰어오셔가지고 어 부인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펭수 그 저희 방송을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못 듣는 척.
1: 오. 무슨 방송이에요, 무슨 방송?
2: 아, 그건 어디냐면. 네.

0: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1: 아, 그렇죠. 아, 좋아요. 아.
0: To be continued.
1: 뉴스에 나가냐고.
0: 아, 뉴스 아니고요.
1: 동물농장은요?
0: 동물농장 안 나가요.
1: 아, 제가 또 좋아하는 시라탐사대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0: 아, 그만하세요. 이러다가는 정작 우리 걸 못 찍어요.
1: 어, 맞아요. 또 오늘 생일이라고 펭수도 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0: 그렇죠.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축하 무대 준비하겠습니다.

0: 다들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1: 근데 지금 제가 그 다크서클 지금 특수 분장이냐고 해서
0: 기본으로 돼 있어요. 네,
2: 원래 조금 있어요 다크서클이.
1: 오늘의 하이라이트
0: 약 120개 정도 되는 그 무서운 사연을 받아봤거든요. 자 거기서 단 두 개만 골라서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서운 얘기 하면은 내 이야기 하는 거야? 귀신이 이제 자기 이야기인가?
1: 하고 온다.
0: 관종이다 이 말입니다. 관종. 자기 얘기 이제 들을 일이 없으니까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0: 부산에서 혼자 자취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시간은 한 오후 2시쯤 됐었나?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폰을 좀 확인해보니까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었고 그가 말하길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 베란다 쪽으로 좀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119인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람은 이제 현관으로 들어와서 신발장 앞에 잠깐 서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 쪽을 좀 힐끔 보면서 화장실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촉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빨래한다고 물을 틀어놨었는데 뭔가 기분이 세져가지고 바로 네네 저 남자친구가 씻고 있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깜빡했다면서 아래 있는 대원들이랑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문을 나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좀 들어갔나 보다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저녁쯤 됐냐? 그때 제가 마트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마침 경비 아저씨가 계시길래 제가 뭐 대수롭지 않게 여쭤봤어요. 그 아저씨 그 아까 낮에 119에서 아래층 무슨 일로 왔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응? 뭔 소리야? 오늘 119가 왜 와? 온 적 없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낯선 사람이 누르는 초인종 절대 문을 안 엽니다.
1: 와.
0: 아, 여기까지입니다. 와.
1: 아니, 뭐야? 진짜 그 사람 뭐야?
0: 아니, 진짜 이번엔 저도 읽으면서 너무 소름 돋더라고.
1: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닌 거야, 뭐야?
0: 어? 아!
1: 갑자기.
0: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네. 다들 어때? 무섭죠?
3: 순간 판단력이
1: 정말 대단했다.
0: 순팔력.
1: 네.
3: 지금 댓글창이 거의 얼어붙은 것 같아요. 와. 지금 펭수 목이 없어서 너무 무섭답니다. 목이 원래 있었나요?
0: 자, 목 이거예요.
1: 아, 여기. 아, 회색이 안 보여서?
0: 여기입니다, 여기.
1: 근데 펭수 연기력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심야괴담에 소배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러다가?
0: 아, 심야괴담. 잘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저러서.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사연이요. 이번 사연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 오, 학교. 오, 나 무서워. 학교 가봤어요, 밤에?
0: 학교 괴담이 또 유명하잖아요.
1: 그치.
0: 뭐, 여고 괴담도 있고.
1: 우리는 학교에 동상이 진짜 많았대요. 100년 넘은 초등학교여가지고. 그 동상들이 12시는 움직인다고.
0: 그럼 박물관이 살아있다 아니에요, 이건?
1: 바뀌어 있어요, 막, 호랑이가, 사자가.
0: 그건 좋은데? 그거 알죠? 콩콩콩 귀신.
1: 콩콩콩 귀신?
0: 그 동상 있는 게.
1: 조류독감 아니냐고 그러네요.
0: 조류독감 나와!
3: 고2 겨울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마지막 과목을 보려고 가방을 탁 열었는데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가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지러 가기로 했어요. 푸른 빛이 벽에 희미하게 퍼져 있는 그 풍경,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복도, 제 발걸음 소리는 텅 빈 복도 전체에 울리며 메아리처럼 퍼졌고 그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만들더라고요. 거의 뛰다시피 교실에 도착해서 제자리 서랍에서 교과서를 찾고 있던 그때 절끄덕 쇠가 서로 부딪힌 소리. 아,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고 오셨구나. 어차피 들킬 테니 그냥 먼저 나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죄송해요, 교과서를 놓고 와서요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나갔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착각한 건가? 하면서 스스로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4: 잘라
3: 뭐 달려오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4: 어머.
3: 학교 밖으로 나오고 큰 길에 나올 때까지 숨도 못 쉬고 막 달렸어요. 교과서는 고사하고 반쯤 벗겨진 슬리퍼에 땀 때문에 산발이 된 머리 막 너무 놀라서 공부고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오자마자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제 이름이 적힌 교과서가 복도에 막 떨어져 있었고 경비 아저씨도 깜짝 놀라셨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열쇠 뭉치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고. 그때 아저씨께서 무심하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열쇠 뭉치? 열쇠는 마스터키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와.
0: 야, 이게 뭐냐면 다른 밥의 신발 뿌리기였어요. 신발 든 머리에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무서운 이야기.
3: 댓글 한번 볼까요? 신발이 된 머리. 네, 신발 얘기밖에 없네요. 머리가 신발이면 그게 진짜 공포래요.
0: 무섭진 않았으나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었다.
3: 근데 오히려 그래도 너무 무섭지 않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0: 나쁘지 않았어요.
3: 네.
0: 자, 참고로 그 조미료를 좀 넣었다는 점.
3: 그렇죠. 네. 약간의 각색이 좀 있었죠.
0: 원래 무서운 얘기는 조미료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다 해봤잖아요.
3: 그렇죠.
0: 그 마지막으로다가 요즘 날씨가 진짜 덥잖아요. 다들 물 많이 드시고 너무 덥다 싶을 때는 이제 에어컨 밑에서 저의 콩국수 들으면서 그냥 푹 쉬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우린 또 다음에 재밌는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3: 팽빵.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

0: 하는 거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미술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난생 처음 그림 그리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오늘 사용할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사비 연필 꺼내주시면 좋고요. 사비 연필 없으시면 집에 굴러다니는 연필 아무거나 꺼내와 주세요. 그리고 종이는 A4 용지나 아니면 집에 굴러다니는 연습지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물 준비하셨으면 이제 같이 연필 잡는 법이랑 선 연습해볼 건데요. 연필 잡는 법을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나중에 습관을 고치느라 애먹는 일이 없어요. 사용하는 선의 길이에 따라서 연필 잡는 방법이 다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이 짧은 선, 중간 선, 긴 선이에요. 이렇게 선의 길이에 따라서 연필 잡는 법 같이 배워볼 건데 긴 선부터 배워볼게요. 연필을 주실 때는 엄지랑 검지 이렇게 마주 잡아주시고 뒤에 세 손가락 가볍게 움켜져 주세요. 이걸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요거를 손에 힘을 꽉 주지 말고 누가 연필을 이렇게 툭 치면 떨어질 것 같이 가볍게 움켜주시는 게 좋아요. 요때

힘이 세게 들어가면 선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엄지나 검지 둘 중에 뭐 하나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면 가해지는 힘이 세져서 선이 신경질적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연필 쥐어주시면 되세요. 우선 긴 선부터 같이 그어볼게요. 긴 선을 연습을 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긴 선이 스케치할 때 가장 중요한 선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긴 선을 요거 쥐는 방법 자체가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어색할 거예요. 특히 세로선이 진짜 어색할 건데, 세로선은 진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선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필의 앞쪽 세게 이렇게 잡지 말고 중간이나 뒤쪽을 잡고, 이렇게 뒤쪽을 잡고 종이에 닿을 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걸 왜 연습하냐면 스케치를 할때 처음부터 잘 그릴 수가 없거든요. 요렇게 연한 선을 연습해서 내 스케치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가늠할 때 사용하는 선이에요. 선을 그을 때이 선이 동그랗게 손목만 이렇게 핑핑 돌면 선이 동그랗게 말리거든요. 요러지 않게 곧게 곧게 그을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종이 끝을 노려보면서 내가 지금 긋고 있는 선이 평행한가 안 한가 확인하면서 그어주세요. 그 연필을 너무 눕혀서 그으시면 선이 되게 지저분하게 퍼지거든요. 요렇게 연필을 약간 세워서 그어주시면 훨씬 더 선이 예쁠 거예요. 저는 지금 요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있지만 혹시 이질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가 나를 이렇게 정면으로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긋고 계시면 잘 긋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연습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엔 가로선으로 넘어갈게요. 가로선을 그을 때는 세로선이 이렇게였으면 가로선은 이렇게인데요. 세로선보다 아마 가로선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가로선을 그으실 때는 오른손잡이들은 가는 길에 이렇게 힘 풀려서 쭉 처지지만 않게 주의해서 그어주세요. 이게 또 막상 보는 건 쉬운데 아마 긋고 계시면 이렇게 축축 처지고 계실 걸 알아요. 요 종이 끝과 평행하는 선을 그어주시면 되세요. 또 너무 연필 눕혀서 연필선 퍼지지 않게 약간 붕 띄어서 그어주세요. 요게 굉장히 지루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연습 과정이에요. 이렇게 가로선이랑 세로선 해봤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쪽 대각선이랑 그 다음 중간선 사용해 볼 건데요. 연필 잡는 방법은 똑같아요. 방금 긴선 그을 때보다 연필을 조금 더 앞에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이것도 똑같이 방금 선 사용한 거에 3분의 1 정도 길이로 연습해 볼게요. 이것도 선 간격 최대한 좀 일정하게 붙여서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연필선이 이렇게 진하게 시작해서 막 흐려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건데, 그럼 아마 닿을 때 힘이 세게 들어갔다 풀리는 거여서, 그거 손에 힘이 조금 더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이게 말렸다가 펴지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한번 튕겼다가 나와서 그런 걸 거거든요? 그러지 않게 곧게 곧게 펴주세요. 또 똑같이 이번에 가로선 해볼 건데, 그냥 아까 선 사용한 거에 3분의 1 정도만 또그 위에 그어볼게요. 익숙해졌다면 요 연필 조금 더 빠르게 선을 그어주세요. 여기까지 지루한 긴 선과 중간선 긋는 법이 끝났고, 이번에는 짧은 선 그어볼 건데요. 짧은 선은 그냥 필기하듯이 잡으시면 돼요.
그냥 글씨 쓰는 거랑 똑같이 연필 앞에 잡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짧은 선을 사용할 때는 보통 스케치에서는 형태가 이제 얼추 잡혔다. 나 이제 위치랑 크기가 여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렇게 연필을 짧게 쥐고 다듬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연필 소묘할 때는 짧은 선을 쓸 일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난 여기 이제 톤도 다 깔린 것 같고 스케치도 완벽해. 이제 난좀더 세밀하게 그리겠어 할때 이렇게 짧은 선 그으실 거예요. 이렇게 연필 앞에 편하게 쥐시고 지금 같이 연습할 건뭐할 거냐면 이게 사비 연필이거든요. 하나의 연필로 근데 사실 그냥 필기용 연필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힘을 세기만 연습하는 거여서 왔다 갔다 왕복해서 진하게 그어주시고요. 근데 또 너무 손에 힘꽉 주면서 진한 선쓴 거랑 손에 힘 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왕복해서 진한 선쓴 거랑 선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너무 힘꽉 줘서 종이 막 파낼 것 같이 쓰시면 진한 선도 되게 신경질적으로 느껴지니까 나는 그렇게 손에 힘이 센 사람은 아닌데 진한 색을 내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왕복을 같은 자리를 여러 번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연한 색을 이번에 사용해 볼 건데, 연한 선을 쓸때 왔다 갔다 왕복을 해버리면, 여기랑 여기만 볼펜 똥처럼 진하게 남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연한 선 사용할 때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를, 그었다 뗐다가, 그었다 뗐다가 해서 간격을,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붙여서,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서 선을 붙여서 색을 내주세요. 완전 진하게 할 때는 사실 왕복을 해도 보이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연해져도 왕복하면 볼펜 똥처럼 여기랑 여기만 진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손에 힘을 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손에 힘을 풀고 선을 그었다 뗐다가 그래서 점점점점 연해지는 그라데이션 발을 여러 개 만들어 보시면 힘의 세기를 익히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직선 연습해봤고 이번에는 곡선 연습해볼게요. 연필 이렇게 엄지랑 검지 이렇게 움켜쥐고 뒤에 세 손가락 이렇게 주셨으면 편하게 힘을 일정하게 긋는 연습을 또 해볼 건데, 잘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연필이랑 나랑 친해진다, 요런 마음으로, 꼬불꼬불 멍 때리면서 곡선 그어주세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계속 뚝뚝 끊기고 계시거나 아니면, 흔들리고 계실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연습해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번에는 손을 바들바들 떨어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게 왜 필요하냐? 자연을 그릴 때는 불규칙적인 형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연필이 너무 뚝뚝뚝뚝 규칙적으로 그려지면 엄청 어색해지거든요. 이 불규칙적인 선을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진짜. 손을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바들 떨어서 부르르 부르르 떨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어주세요. 요 선을 연습을 자주자주 하시면 풀 그릴 때, 뭐 나무 그릴 때, 구름 그릴 때 엄청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배운 손 파르르 떨어서 그리는 요 선을 연습을 하시면 그냥 요렇게 한 바퀴 두르면 귀여운 나무가 되고요. 방금 또 푸르르 떠는 선 이렇게 한 바퀴 두르면 귀여운 구름이 됩니다.

우리가 배운 아까 힘의 세기를 다양하게 줘봤던 짧은 선을 응용하면 이렇게 풀도 그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림 진짜 처음 그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연필 잡는 법, 선 연습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게을리하면 그림 실력이 막 늘고 싶어도 늘 수가 없어요. 오늘 요 배웠던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오늘은 연필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펜이랑도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펜을 꼭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늘 병원에서 낮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 식당을 가시게 되면 우리 어머님들 모임이 그렇게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분들 또는 지인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여쭤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즐거움이시겠죠. 우선 만나시기 전에 전화든 깨톡이든 미리 약속을 잡으시겠죠.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갈비나 뜯어보자. 아니야, 아니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회를 먹어보는 게 좀 어때? 뭐 어디에 좋은 식당이 생겼는데 거기 반찬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어디 어디를 가실지 메뉴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죠. 그럴 때 항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유, 나 그거 못 먹어. 나 이가 안 좋잖아. 얼마 전에 뭐 이를 새로 했어. 이빨을 뺐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꼭 계세요. 남들 맛있는 식사 드실 때 그거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옆에서 또 맛있게 드시면은 그것도 화가 날 정도로 짜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뭐 단순하게 맛있는 걸 못 먹는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심하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야, 그것보다는 어디 가면은 두부 전문점 정말 기가 막힌 데가 있어. 거기 가자. 이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질긴 음식들을 드시기가 좀 힘드시다는 거죠.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치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단순하게 맛있는 거를 못 먹는 그런 즐거움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치아가 안 좋아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시게 되면은 장수로 가는 길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제대로 씹지 못한 음식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를 잘 못합니다. 치아가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지내신 분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잘 먹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고요. 균형 잡힌 음식은 어떤 약보다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단순히 잘 먹지 못하고 그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문제만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구강 건강은 우리 몸의 전신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19세기의 유럽에는 포칼 인펙션 시오리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이론이냐면은 국소적인 염증이나 감염이 있었을 때 이 국소적인 염증 때문에 전신적인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국소적인 감염이 있는 조그만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상처를 꼭 치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이를 빼버리는 그런 참극이 벌어진 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을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바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결과인데요.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균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균들이 입안에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평상시에는 우리 몸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않고 있지만

치주 질환이 좀 심해지셔서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손상된 혈관을 타고 균들이 우리 몸속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동맥경화 환자분들의 혈관 내 노폐물 속에서 치주 질환의 원인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구강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균들은 또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심내막염의 많은 경우에서도 구강 내 세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신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자분들이 발치라든가 치과치료 등을 받으실 때는 특히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구강세균은 또 뇌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고령자분들, 시니어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것들이 치매인데요. 치매 환자분들의 뇌 조직 속에서도 구강 내 세균들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강 내 세균과 치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치매를 구강 내 세균이 직접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강 내 세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구강 내 세균들은 폐렴을 일으키거나 임신부한테는 또 조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또 이렇게 구강 내 세균이 전신적인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강 내 세균이 이미 있는 전신 질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면 당뇨병이 호전이 되고요.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는 당뇨병도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개선이 되면 구강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또 전신적인 건강을 살펴볼 때는 치아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저절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낫는 건데, 그거는 우리 몸속에는 세포들이 잔뜩 있고, 이 세포들이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치아에는 그 세포가 없습니다. 물론 치아 내부에 치수 조직이라는 우리가 흔하게들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세포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전체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치아 내에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치아가 뼈보다도 더 단단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세포들을 다 배제하고 무기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아가 깨지거나 썩거나 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치아는 저절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중한 치아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받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100세까지 치아 건강을 좋게 유지를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치질입니다. 사실 요즘은 양치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누구나 다 양치질을 하고 계세요. 이 양치질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옛날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원시인들도 어느 정도 칫솔질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시왁 또는 미스왁이라고 부르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고대 중동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미스와고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양치질을 하기를 매우 좋아했다는 기록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게 고대 이집트인 같은 경우에는 식물과 더불어서 다양한 광물을 활용을 했는데요. 주로 계란 껍질을 잘게 빻거나 아니면 굴껍데기를 잘게 갈아서 치아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만 쓰기는 조금 힘드니까는 꿀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빻아서 같이 섞어 갖고 연고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이집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물뼈나 굴껍데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특이하고 좀 재미난 점은 로마에서는 양치질을 할때 인간의 소변을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변으로 양치를 하면은 치아가 하얘진다.

약간의 미백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대부분 충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입안에서 산을 만드는 산성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아시겠지만 염기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화를 하면 혹시 충치 예방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있고 위생적인 방법으로도 양치를 하시면서 치아를 관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칫솔질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고려시대에 계림유사라는 책을 보면은 이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버드나무 가지 끝을 잘게 으깨는 후그 갈래로 이와 이 사이를 쓸어내듯 하면 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중동 지역에서 미스왕 나뭇가지를 쓴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질겅질겅 씹는 거죠. 질겅질겅 씹으면은 끝에가 이제 막 섬유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이를 닦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양치질이라는 말의 어원이 양지질이라는 것에서 나왔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라는 것은 이제 버드나무 양자와 가지지자를 사용을 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을 했다 해서 양지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지나면서 양치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이 내용을 맞춰보면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양치질을 했다는 것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치약으로는 소금을 사용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데, 소금으로 이를 닦고 더운 물로 양치를 하면 이에 남은 독이 제거된다라는 내용이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비싼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소금을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지푸라기나 아니면 그냥 손가락을 칫솔 삼아서 모래를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직히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일반 백성들은 이에 뭐가 낄 것도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뭐, 그리고 정제된 설탕이라든가 단 음식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양치질을 갖고도 충치가 그렇게 심하게 퍼져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치약은 1950년대 모 공업사에서 행운이 생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치약이 판매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튜브 형태의 치약이 그때 나오게 됐는데요. 지푸라기나 모래로 이를 닦던 우리 선조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우리 세대는 축복받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런 소중한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양치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평생 학교, 100년 치아 건강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00세 건강의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치아 건강, 그리고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국 구강 건강을 지켜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치아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치아 건강의 파수꾼, 치약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박영순입니다. 차가운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아가 딸을 제치기 시작하더니 이젠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 아가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눈치채셨겠지만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일컫는 것이죠. 2018년 겨울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런 강추위 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얼어 죽을 지경인데 아이스 커피를 마시느냐, 그런데 얼어 죽어도 우리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겠다, 아니다 우리는 쪄 죽어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다 해서 얼죽아와 쪄죽뜨가 막 양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지지의 글을 퍼

아래는 가상 게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얼주가와 쩌죽뜨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이처럼 차가운 커피를 즐기는 현상이 한때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그 세계적 통신사인 AFP가 이런 뉴스를 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한국인의 차가운 커피 사랑이 너무나 뜨겁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차가운 커피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빨리빨리 문화와 연관짓는 시각도 있고요.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시간조차 없으니 차가운 커피를 훌쩍 마셔버리고 다시 일한다. 결국 노동 환경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추운 겨울에 차가운 평양냉면을 즐기는 이런 이한 치안의 식습관이 커피 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인기 비결을 맛으로 풀어낼 수는 없을까요? 따뜻한 커피에 비해서 이 차가우니까 한가득 입을 담을 수 있어가지고 양적인 포만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입에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무게감도 더 좋지요. 그러니까 차갑더라도 따뜻한 커피보다 묵직하고 바디감이 더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량감 때문에 입에 들어오자마자 짜릿하게 해주니까 더확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것, 차가운 커피를 찾는 것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만 빼고 나서는 유럽 전역, 중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민텔이라고 하는 조사 전문 기관이 2017년에 세계적으로 출시된 그 커피 음료 제품을 봤더니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다찬 음료였습니다. 16%가 더 증가가 되고,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 10%씩 차가운 커피의 생산량, 판매량이 늘어나고요. 2017년 한 해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커피보다는 냉커피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한국에서 이 얼주가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2017년 요즘이었어요. 따라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현상을 시대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스커피의 시작은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거나 강을 끼고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습기차기 때문에 낮에 그 더위를 갖다가 극복하려면 차가운 게 필요한 거거든요. 1990년대에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큰 누구나 이름을 대도 아는 그런 대형 회사가 있죠. 이제 거기에 회장이 보스턴에 커피 커넥션이라고 하는 매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매장입니다. 봤더니 이 아이스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블렌더에다가 큰 얼음을 갈아서 잘게 조각을 내더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는 차가움이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 회장이 무려 250억 원을 주고 그 사용권을 삽니다. 그리고 커피 커넥션이라고 하는 물론 24개의 매장도 샀지요. 당시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아우,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250억 원을 메뉴 하나를 사는데 쓴단 말이야? 다 그렇게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만에 프라푸치노 하나를 가지고 얻은 수익이 2천억이 넘죠. 자, 차가운 커피 음료에서 콜드브루라는 것이 있죠? 이걸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구분은 간단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커피를 추출할 때 뜨거운 물로 추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완성되고 얼음을 집어넣어서 차갑게 만드는 거고요. 콜드브루는 아예 차가운 물로 길게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찬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성분이 잘 추출되지 않죠. 그러니까 커피가루와 물이 만나는 시간을 12시간 정도는 주는 거예요. 이건 물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렬하게 커피 맛을 즐기냐에 따라서 3시간을 두기도 하고 24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자, 찬물로 커피 성분을 추출할 때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기름 성분이 나오질 않죠. 찬물에는 기름이 녹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커피의 기름이라는 것이

지방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쫙 짜낼 때 지방산도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지방산이 신맛, 자극적인 신맛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방산을 덜 나오게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 차가운 물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지방산을 적게 하는 방식이 바로 콜드브루이고, 이거를 드셨을 때 속이 편안해지니까 콜드브루 커피는 속이 편한 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드브루의 이른바 관능적 장점은 맛의 경쟁력은 이런 데 있습니다. 콜드브루를 추출할 때 그 커피가루는 단 한 번도 뜨거움을 만나질 못했죠. 다 차가운 거로 추출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입에 들어와서 우리의 체온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피어나는 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뜨거운 커피를 갖다 추출할 때는 이 향기가 우리가 엔젤스 쉐어라 해서 천사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근데 콜드브루는 차갑게 내려서 얘가 커피에 모두 다 농축을 시켜놓고 이게 입에 들어와서 번져나가니까 향미를 느끼는 것이 더욱더 풍성하다라고 콜드브루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콜드브루에는 또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찬물로 커피를 내리는데 우리가 흔히 더치커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러다가 한 5, 6년 전부터는 커피의 문화가 미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젠 콜드브루라고 얘기하고 토디 방식이란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시간, 먼저 발명된 시간을 보면 미국의 토디 방식이 더 빠릅니다. 때는 1962년 정도가 되고, 당시 미국 코넬에서 화학을 전공했던 토드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테말라에 이어서 파나마까지 중남미 쪽을 쭉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마을에 갔더니만 환영을 한다 그러면서 커피를 준다는 거예요. 본인은 바빠서 거절하기도 힘들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커피를 만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냥 이런 항아리 같은 데서 나와서 하나를 푸더니만 뜨거운 물을 붓고, 혹은 또 시원하게는 찬물을 붓고 주는 거예요. 저게 뭔가 라고 해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물통에다가 커피가루를 갈게 집어넣어서 오버나이트 시키죠.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종이로 걸러서 마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길고 찬물이지만 커피의 색다른 맛이 나왔던 거예요. 또 하나 더치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더치란 말이 붙었냐 하면 일본의 커피를 처음 전달해 주는 데가 바로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일본의 커피 문화에는 네덜란드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1979년경에 교토에 홀리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콜드브루 방식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방식의 더치커피는 교토커피라고도 부릅니다. 토디 방식은 물통에 커피가루를 넣고 물에다가 잠기게 했던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커피가루와 물이 만나서 성분을 이끌어내니까 조금 거친 느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본이 갖고 와서는 커피가루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똑똑 떨어뜨리면서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커피가루가 물에 잠겨있지 않으니까 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커피를 어느 정도 볶았느냐, 얼마나 품질이 좋으냐에 따른 그런 차이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콜드브루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의 함량이 더 적다. 왜냐하면 찬물로 내리니까 카페인이 녹아내리지 않는다. 뜨거운 물로 내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녹아내리니까 카페인을 덜 마시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녹지 않던 그런 카페인도 12시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이 다 빠진다고 보는 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 다음에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뜨리는 방식이나 물에 담그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카페인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갈수록 차가운 커피가 인기라는 사실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사실 예전에는 소수의 취향으로 봤었거든요. 하지만 콜드브루의 커피의 시장 규모가 아메리카노 판매량을 넘보는 수준이 됐고요.
아메리카노 커피에서는 이른바 아가따르를 이미 제쳤습니다. 차가움이 주는 관능적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이 됐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보면 공기가 순환도 좀 안 되고 답답하고 요즘 창문 열리지 않는 그런 사무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휴식 시간을 통해서라도 기분을 경쾌하고 활달하게 하기 위해서 찬 걸 요구한다. 좀 시간을 내셔서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좀 취해보십시오. 커피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건한 잔에 담겨 있는 향과 맛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켜볼 때 커피가 있을 때 항상 휴식을 취하고 있고 커피가 있을 때 행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반복이 되면 커피와 행복이라는 정서가 연결이 돼서 커피만 떠올려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도 커피를 만나시거든 휴식을 취하시고 좋은 기억을 계속 쌓아나가시면 커피를 드시지 않고도 행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퍼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4: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3: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3: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4: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0: 미연어 극구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1강에서는 연필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2강에서는 펜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요 사진 엄청 어려워 보이죠? 요 건물도 펜으로 그려볼 건데요. 같이 오늘 수업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수업 준비물 같이 살펴볼게요. 종이랑 연필,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유성펜 0.5mm로 준비해 주세요. 펜으로 선 긋는 법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짧게 연습하고 들어갈게요. 사실 저번에 배운 짧은 선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쓰시면 돼가지고 짧게만 연습해볼게요. 또 똑같이 필기하듯이 가볍게 움켜쥐시고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는 같은 자리를 두 번씩 지나가 주세요. 그럼 펜 하나로도 두꺼운 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펜을 최대한 기울여서 앞에 바짝 잡지 말고 중간쯤 잡고 손에 힘을 최대한 풀어주고 스치듯이 이게 묻었나 안 묻었나 싶게끔 요 얇은 펜선 긋는 게 어려우시면 펜을 조금 더 얇은 펜 굵기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마 약한 선은 잘 안 되실 테니까 연한 선은 잘 안 되실 테니까 조금 더 연습해 주세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 종이를 마주하면 막 마음이 너무 무섭잖아요. 빨리 더럽힌다는 생각으로 가장 긴 선만 체크해서 그려주세요. 막 복잡한 거 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냥 긴선한 3개 정도? 사진을 봤을 때 제일 긴선한 2개에서 3개만 먼저 찾아서 종이에 넣어주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사진 봤을 때 바닥선 하나, 그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얼추 비슷하게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고, 펜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요 위치랑 크기 잡는 스케치는 연필로 진행을 할 거고요. 1강에서 연습한 지워지는 연한 선으로 같이 그어볼게요. 그냥 어디에 그릴 건지,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그릴 건지가 딱 처음 그림을 마주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가장 긴선 2개에서 3개 정도만 종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 가장 큰 도형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잘 보이는 도형이 저 문의 네모 있죠? 그거 큼지막하게 잘 보이니까 그것만 문한 이쯤 그리겠다. 지금 또 위에 천막 같은 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실 게 요렇게 건물 네모, 문 네모, 요 천막 네모 요렇게까지 하시면 펜으로 들어갈게요. 긴 선을 쭉 끊는 것도 무섭잖아요. 멀리 잡고 희미한 선으로 세워라, 내워라. 한 이쯤에 그리면 좋을 것 같군. 연하게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그리고 펜은 수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쭉 그어버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꼬불꼬불이야. 그러면 고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사진이랑 뭐 똑같이 그리려고 하진 않더라도 이건 좀 그리고 싶었던 부분이야 하면은 연필로 난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은 좀 모양을 살리고 싶은 부분이야 하면은 이렇게 연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펜으로 그어주세요. 벌써 이제 우리 어디에 뭘 그릴지 다 나와버렸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연필을 또 쥐고 여기 보면 줄무늬가 되게 많잖아요. 저것도 개수 아무도 막 이 사람이 8개 그렸나 막 7개 그렸나 세보로 오지 않거든요. 그냥 대충 비슷하게 한요 정도 개수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은 연필로 그리고 펜으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진한색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형태랑 만나는 부분을 좀 정리하면 훨씬 예쁜데요. 필기하듯이 앞에 편하게 잡고 형태 정리해주세요. 약간 옆면이랑 아랫면을 한 줄씩 더 긋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훨씬 입체감도 생겨요. 너무 엉성하게 칠해진 부분 있으면 좀더 깔끔하게 메워주세요. 처음에 패널을 연습할 때는 이렇게 정면인 건물을 연습하시면 훨씬 쉬워요. 약간 틀어져 있으면 옆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초보자한테 좀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순서 확인해 보시면 큰 스케치 한 거를 조금씩 다듬고 있거든요. 큰 스케치 먼저 하고 그 형태 다듬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뭐 여기 보면 화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꾸며주는 거는 최대한 나중으로 미뤘다가 나중에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쉽고 마음 편하게 그림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창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창이 보여요. 여기 또 네모 그어주고 항상 순서는 큰 네모, 작은 네모, 그 다음 꾸며줄 거. 여기 보면 안쪽에 뭐가 엄청 많거든요? 내가 저걸 다 그릴 순 없지, 그쵸? 하지만 대충 비슷하긴 할 수가 있어요. 저 창문에 붙은 것들 이렇게 남기면서 뒤에 까맣게 칠해주세요. 진한 색을 진하게 이렇게 색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한 색 진하게 표현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도 찍찍 그려주고,
요거 입가판 같은 거 네모 그려주고 바로 그리기 무서우면 계속 연필 사용해주세요. 그 펜은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앞에 뭐 풀을 그리고 싶었어. 그러면 걔를 나중에 그리기 어렵거든요. 내가 요 입가판 앞에 있는 풀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걔를 먼저 여기다가 막 엄청난 스케치를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다가 그릴 거야 하고 위치 가늠한 다음에 여기다가 화분 자리, 여기 또 화분 자리 이렇게 동그라미로 여기 지나가지 말라고 표시라도 해놓고 그리시면 나중에 이거 그리고 싶었는데 자리 없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펜화하면 자주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뭐 그릴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놓고 그 위에다가 또 차분히 그려주시면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려 싶은 거는 펜을 그냥 이렇게 흘리거나 이렇게 둥글둥글 흘리거나 가로로 이렇게 흘리거나 하면 꽤나 그럴싸하거든요. 뭐 엄청 대단한 무늬를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치듯이 이제 하나하나 추가해 볼게요. 나머진 다 비슷해가지고. 풀 그릴 때는 이거 하나하나 또 그릴 수 있지만 우린 지금 초심자니까 아까 1강에서 배웠던 불규칙적인 손. 손 파르르 떠는 손. 여기다가 써먹어 볼게요. 화분색이 다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건 세로선 한번 지나가고. 색깔 다양하게 사용해서 더 멋진 펜화를 완성해 보자고요. 펜화에서 선의 강약이 되게 중요한데 형태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 꺾임의 시작조 한번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진하게 그어주시면 옆면들 왔다리 갔다리 해서 조금 더 진하게 그으시면 훨씬 더 멋질 거예요. 그리고 선을 쭉 긋기보다는 그었다가 뗐다가 그었다가 훨씬 더잘 그려 보여요. 그늘진 쪽은 세로선이나 대각선선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1강에서 선 연습을 열심히 했나 안 했나 나오겠죠? 간격 일정하게 붙여서 그늘진 쪽선 이렇게 쌓아주세요. 바닥 쪽은 가로선을 이렇게 길게 뿌려주시면 훨씬 안정감 있게 표현이 될 거예요. 바닥은 가로선, 바닥은 가로선. 계속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천막도 꺾임이 있으니까 옆면으로 꺾이는 애들은 세로선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훨씬 입체감 생겨요. 그리고 연필 스케치했던 거 지저분하니까 펜다 말랐나 확인하고 시간 좀 두고 나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같이 펜화 그려봤는데요. 제 것도 막상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요. 근데 그냥 봤을 때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펜이랑 친해지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펜화 그릴 때딱 진짜 요것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위치랑 크게 가늠하는 게 1번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암만 잘 그려도 나중에 30분, 40분 썼을 때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랑 크게 가늠해서 그리는 거 가장 중요하니까 딱빈 종이를 마주하면 위치랑 크게 가늠하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세부적인 걸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긴 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큰 네모, 그 다음에 작은 네모 이렇게 점점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형태를 마주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채화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4강에서는 펜화랑 수채화 같이 그리는 거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수채화를 배우면 좋겠죠. 3강에서는 수채화를 배워볼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누구나 반복적으로 하시는 루틴이 있죠? 보통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반쯤 뜬 채로 화장실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는 치약을 묻혀갖고 양치를 이렇게 하시면서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 양치가 다 끝나신 다음에 세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저한테 물어봅니다. 양치질 꼭 해야 하나요? 물론 꼭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루 세 번씩 꼭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서 양치질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아침 먹고 양치하는 게 맞나요? 이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충치 예방적인 목적에서는 아침을 드시고 양치하시는 게 맞고요. 입냄새를 제거하는 목적이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한번 했는데 아침밥을 드셨다. 그러면 양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충치 예방 효과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루 세 번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세 번 양치질을 하라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사실 양치질의 목적은 우리가 밥을 먹은 뒤에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에 네 번을 밥을 먹었다. 나는 중간에 간식도 먹었다. 자기 전에 치킨 한번 먹었다. 그러면은 네 번, 다섯 번 양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보릿고개도 있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뭐 정말 간식 같은 것도 없던 그런 시대에서는 하루 세 번 끼니 챙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세 번 식사하고 양치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밥 먹고 양치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그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걸 다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하루 세 번 식사하신 뒤 양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뭐 드신 뒤에는 양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도 오늘 양치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양치질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냥 칫솔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바빠서 대충 닦았거나 혹은 제대로 닦은 게 아니라는 거를 속으로 다 생각하시니까는 그렇게 좀 당황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양치질을 대부분 배우는데요. 좌우로 이렇게 치카치카, 노래도 있죠. 치카치카 닦으라고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양치 이렇게 하는 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횡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횡마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칫솔이 있으면은 좌우로 이렇게 이를 닦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횡마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자, 횡마법만 양치질에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양치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치 방법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회전법, 스틸만법, 바스법, 차터스법, 와타나베법, 폰스법, 횡마법.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는데 먼저 회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전법은 치과 다니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양치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양치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전법은 이렇게 칫솔을 치아에 대고 이렇게 돌리면서 쓸어내리듯이 이를 닦는다고 해서 회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칫솔을 이에 대고 이렇게 돌리면서 닦는 방법이 있어요. 둥글둥글하게 돌리면서 닦는 방법인데 이걸 폰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폰즈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닦기가 쉽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처음 칫솔질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제부터는 조금 낯선 방법들인데 칫솔을 잇몸쪽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스틸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바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칫솔을 씹는 면 쪽으로 이렇게 45도로 각도를 기울여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차터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동일한 방법인데 칫솔모를 굉장히 작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치아 사이에 찔러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와타나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각 칫솔질 방법들은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방법, 어떤 경우에는 저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양치 방법을 한 가지만 쓰시는 거는 아니고요. 다 섞어서 각 치아 부위에 맞게 골고루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러면 원장님은 그 7가지 방법들을 다 여기저기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통 횡마법과 차터스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스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 씹는 면들이 있죠? 이 씹는 면은 횡마법으로 닦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타면서 닦기 때문에 닦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옆면들은 차터스법을 사용을 합니다. 칫솔모를 씹는 면 쪽으로 이렇게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위쪽으로 저는 올려서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닦을 때 장점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을 잘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 쪽으로 치아를, 칫솔을 이렇게 45도 기울인 다음에 진동을 줘서 잇몸 안쪽 부분까지 닦을 수 있는,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을 닦을 수 있는 칫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를 닦으면 한 군데 놓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입니다. 이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은 칫솔로 닦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안 쓰신다면은 이 이와 이 사이 부분은 평생 이한번안 닦은 곳이 되고 그쪽 부분부터 충치라든가 잇몸병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실 때는 치실이라든가 치간 칫솔을 꼭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치간 칫솔이 들어갈 수가 있다면, 치간 칫솔이 들어갈 수 있다면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치간 칫솔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없다 그러시면은 그때는 치실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이걸 그냥 넣었다가 이렇게 빼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넣으신 다음에 구두 닦듯이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역시 손을 좀 넣어서 구두 닦듯이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서 이를 좀 사용을 하셔야지 치실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아무래도 범위가 좀 크고 그러면은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솔로 그냥 한 번에 쑥쑥 닦아주시는 게 훨씬 좀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종류가 이 칫솔 모양의 종류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칫솔모의 굵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작은 거를 사용을 하시고요. 틈이 크신 분들은 굵은 거를 쓰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 쪽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틀어서 몇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닦아주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아기들 젖병 브러쉬 갖고 젖병 닦을 때나 아니면 요즘 텀블러들 많이 쓰시죠? 텀블러 내부 닦는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 방법으로 깨끗하게 꼼꼼하게 닦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치간 칫솔이나 치실 많이 쓰면 이 사이 벌어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치간 칫솔을 벌써 2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쓸 때는 양치 전에 써야 되나요? 양치 후에 써야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딱히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고르자면은 저는 양치 후에 하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치를 방금 다 끝내고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의외로 거기서 음식물들이 나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때 치약을 묻혀서 써야 하나요? 라고 또 묻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칫솔이 작다 보니까 치약이 잘안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치를 먼저 다 하고 입을 헹구기 전에 입안에 거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간 칫솔 쓰면은 입안에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또좀 헹궈만 내긴 찜찜하니까 저는 그때 칫솔질을 한번더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칫솔질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약을 좀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치약을 그러면 두개 쓰는 얘기냐? 맞습니다. 저는 치약을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두개 치약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기능성 치약이라는 것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미백 치약도 있고 불소 치약도 있고 아니면 치주염 예방 치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약성분들이 치아에 잘 스며들려면은 치아의 플라그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서 깨끗한 치면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치약들은 입 닦는 효과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치약으로 그냥 양치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연고 바르는 기분으로 시린 경우에는 시린 치약을 시린 부위에 좀잘 닦아주시고, 또 불소 치약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좀잘 생길 만한 부분들을 잘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능성 치약의 효과도 훨씬 더 증진이 될 거고, 여러분들 구강 건강도 한번 닦는 것보다 두번 닦는 게 훨씬 좋을 테니까 더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치약은 어떤 걸 구입해서 쓰는 게좀 좋을까요? 라고 굳이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각 치약 회사들마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치약 같은 경우엔 저는 그냥 마트에서,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 그냥 사서 쓰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트 가면은 뭐원 플러스 원 이런 거 그냥 저렴한 거 사서 쓰고 있습니다. 치약을 구입을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린다면은 불소 함유라고 되어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간혹 양치할 때 피가 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잇몸에 피가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 양치 잘안 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잇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불량한 구강위생 상태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따라서 입안에서 피가 나시면은 오히려 더 양치를 잘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입안에 피가 나더라도 양치를 잘 해주시면은 구강위생 상태가 개선이 돼서 많이 피가 나는 게 줄어들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권해드린다면은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들도 좋습니다. 이 치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떼낀 게 아니고 균덩어리이기 때문에 치석들이 붙어 있으면 균들이 계속 잇몸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염증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양치를 일주일, 이주를 했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고 똑같다, 증상이. 그러면은 그때는 치과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좀 좋습니다. 단순하게 양치질로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잇몸 질환이 진행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치아는 한번 썩고 손상이 되면 스스로 회복이 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건강할 때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치아 관리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양치질입니다. 오늘 배운 양치질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100년 치아 건강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 의사 이상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박영순입니다. 최근 3, 4년 전부터 탄력을 받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가 홈카페 문화죠. 집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도구를 구입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생두를 직접 볶는 방향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홈카페가 사실 시작되어 가방에서 먹던 커피가 믹스커피가 등장하면서 이제 집에서도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홈카페는 발전 단계에 따라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개 주방이나 거실 한켠에 작은 커피 스테이션을 만들죠.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만든다 해서 DIY 카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 규모를 좀 키워지고 싶죠. 그래서 여분의 방이나 창고 같은 데다 아예 커피숍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죠. 이걸 우리가 전용 홈카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는 마지막 단계가 팝업 홈카페입니다. 이젠 그거를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어떤 이벤트장이라든가 시장에까지 가서 사람들과 커피를 나누고 일부 판매도 하죠. 그 블루보틀 창시자인 제임스 프리먼 같은 경우에도 홈카페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가판까지 펴고 그 가판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게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보다 훨씬 더 맛있으니까, 당신 내가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우리 공간에서 커피를 좀 이거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거죠. 자, 이제 점점 커피를 갖다가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모카포트가 홈카페의 상징적인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카포트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더라도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우유를 섞어 마실 수 있거든요. 모카포트라는 거잘 아시겠지만 밑에 물을 끓이면 그 가운데에 세탁기 봉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 봉을 타고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분사가 되면서 뜨거운 물이 압력까지 한 1에서 1.5 기압이 걸리면서 커피가루를 통과하게 되니까 바로 에스프레소와 같은 원리로 쥐어짜내는 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도 에스프레소와 같은 강한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여기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마시니까, 야, 커피 전문점의 카페 라떼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구나 해서 이 모카포트가 홈카페 문화에 이른바 불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좋은 도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커피 자체가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공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제는 홈카페도 좋은 커피를 다뤄야겠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바로 이것이 한간에서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스페셜티 커피는 값만 비싼 커피가 아닙니다. 스페셜티 커피의 본질은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확처도 정확하고 생두이건 볶은 원두이건 되도록 커피가 생산된 구체적인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를 생산한 농장까지 알수 있다면 좋지요. 보면 그 표기에 farm 혹은 finca, fazenda, hacienda, capital 이게 다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것이 표기되면 농장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품종에 따라서 커피를 갖다 즐기고 싶어 하시는 욕구들도 있어요. 자,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생산지,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품종과 같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 품종을 어떤 농법으로 하느냐, 어떤 가공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건 분명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나라를 따지는 것이 결국 품종을 따지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커피가 자란 땅을 벗어나서 생소한 다른 땅에서 자라게 되면 그 환경과 그 토양과 여기에 견뎌야 되잖아요. 거기를 오랫동안 견뎌내면서 커피는 그 자기의 DNA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렇게 커피의 품종이 전파되면서 그 나라에 적응이 되고 따라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그 나라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커피들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커피를 즐기실 때는 너무 품종명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건데 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맛이 좀 달라. 그 나라의 형편에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모두 존중을 해줍니다. 커피가 자란 땅을 한 잔에 담긴 커피의 향미로 즐기는 이 문화, 이것이 진정한 스페셜티 커피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스페셜티 커피의 중요한 키워드가 제철 커피입니다.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커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들은 마땅히 농장 단위의 이름으로 유통됩니다. 농장에서 커피를 수확할 때는 한번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번에 걸쳐서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에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익는 속도가 서로 달라요. 따라서 처음과 두 번째 수확할 때는 잘 익은 거, 같은 정도 익은 거를 수확하죠. 요때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건 일일이 손으로 수확을 해서 농장의 이름으로 따로 팝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익어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제 한참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 농장 이름을 따져가면서 커피를 드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익고 품질이 좋은 커피를 드시는 것이죠. 너무 인터넷에서 싼거 찾지 마세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보통 1kg에 그래도 2만 원 정도는 되는 것들. 그 위에도 물론 비싼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2만 원 정도 선에 있는 것들 중에 농장이나 조합 단위까지 명기되어 있는 커피들. 자, 이렇게 좋은 생두를 이제 만났다라고 하면 자네 문제는 이거죠. 아, 그걸 언제 볼까? 뽑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먼저 냄비나 프라이팬. 근데 얘는 다른 음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 좋습니다. 얘를 불에다가 올려놓고 후드 있잖아요. 후드 밑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욕심내셔서 한 번에 200g 볶으려 하지 마십시오. 200g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100g씩 두번 볶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100g 이상이 되면 커피 생두에는 실버 스킨이라고 해서 얇은 막이 있습니다. 얘가 볶는 과정에 먼지처럼 막 날려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체프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호흡기에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후드 밑에 따는데 100g만 볶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을 세게 해줍니다. 왜? 처음에 세게 해도 생두에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지나치게 세다 하더라도 탈 가능성이 덜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저어주시는 거예요. 저어주시다가 얘는 로스팅하기도 쉬워요.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죠. 녹색이 노란색, 갈색, 그 다음에 갈색에서 진한 초콜릿빛이 되는데, 와, 갈색과 초콜릿빛,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소리가 이제 약간 틱 나올 때, 그때 불을 줄여줍니다. 중간 정도로 줄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젓는 것도 빨리 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커피 생두에 수분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콩이 멈춰 있거나 열이 너무 세면 겉면이 타기가 쉽습니다. 프라이팬을 공중으로 드셔서 불꽃에서 멀리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틱틱틱 소리가 계속 많이 나고 이 소리가 커졌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을 해요. 그 잦아드는 시점에서 로스팅을 마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다음부터는 빨리 식혀야 돼요. 그래서 망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선풍기 앞에 가서 얘를 빨리빨리 식혀주거나 아니면 발코니로 나가서 공기를 갖다 막 쐬어주시는데, 왜냐하면 커피 로스팅에서는 논문에서도 나왔는데 4분 이내에 40도까지 낮춰줘야 단맛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로스팅하고 난 다음에 빨리 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볼까요? 커피 추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커피는 영혼으로 내린다? 아니죠. 커피는 손으로 내리는 거죠. 다만 저울과 초시계가 있으면 돼요. 저울과 초시계 없이 커피를 내리는 것이 전문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울과 초시계를 쓰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일관되게 커피를 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10g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커피 10g을 준비할 때 물은 150을 준비합니다. 커피가루와 물의 비율을 1대 15로 하는 거예요. 커피가루는 자기 몸무게의 두 배의 물을 머금습니다. 물 20. 먼저 고르게 펼쳐줘서 커피가루 곳곳에 물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커피가루가 고르게 추출하려고 하는 하나의 장치예요. 자, 150 중에 물을 20 썼습니다. 이제 130이 남았어요. 7, 4, 2. 물을 3번 나눠서 붓는데, 첫 번째 물을 붓을 때 70, 두 번째 40, 그 다음에 20을 붓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마음 편하게. 기왕에 반복적으로 할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커피 물을 1대 15로 하고, 총 커피 추출 시간을 3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건, 커피의 모든 성분들이 다 나와버리면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캡슐커피라는 게 있죠. 캡슐커피 자체는 너무나 그 좋은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집에서 버튼 하나면 편하게 캡슐커피를 마시는데 캡슐커피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원두커피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카포트처럼 이런 물을 끓이고 하는 이런 불편함 없이 진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만들어서 다양하게 우유를 섞어가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조일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캡슐 커피는 법령상 캡슐 자체에는

호일로 쓰여 있고 안에는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얘들을 다 분리해야 됩니다. 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철칙 혹은 신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커피를 추출하는데 공을 들이지 않을수록 커피를 편하게 마실수록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이 맛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커피는 좀 깐깐하게 드셔야 됩니다. 산지도 따지셔야 되고 수확철도 따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을 좀 들여서라도 직접 뽑고 커피를 추출해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안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0: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3강에서는 그라데이션 수채화하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다음 강부터 펜화랑 수채화를 섞어서 해볼 거거든요. 수채화의 기초,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우리 연필 연습할 때 강약 연습했잖아요. 수채화에서도 강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약 연습, 이렇게 그라데이션 연습하면 강약 연습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강하고 약하게, 진한 색부터 연한 색까지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업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은 종이가 저번에 1, 2강에서는 제가 아무 종이나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저번에 연습했던 종이 두께가 이렇게 흐물흐물 얇았으면 오늘 사용할, 이제 3강부터 사용할 종이는 300g 정도는 되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두꺼운 종이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미니 고체 수채화 팔레트인데요. 너무 귀엽죠? 요게 이제 갖고 다니면서 그리기 진짜 좋아가지고 여행 드로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 진짜 그림 초보인데 수채화 물감 검색했는데 막 이것저것 구비하다 보면 막 10만원 넘고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요거는 그렇게 막 비싸지 않으니까 요거 하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물붓인데요. 저는 오늘 중 사이즈를 사용할 거예요. 얘는 다른 붓이랑 다르게 이렇게 물을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굳이 막 물통까지 준비 안 하셔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엄청 간편해서 물붓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트가 작아서 계속 닦아서 사용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물티슈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키친타올은 수채화할 때 꼭꼭꼭 필요하거든요. 키친타올이랑 아니면 수건. 키친타올 아까우시면 수건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할게요. 물붓은 이거 이렇게 뚜껑 열어서 뒤에 이렇게 꽂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 앞쪽을 꾹 누르면 물이 쾅쾅쾅쾅 나와요. 그래서 색깔을 만약에 주황색 쓰시다가 이 색깔 이제 안 쓸 거야 하면은 요거 꾹 눌러서 키친타올에 주황색 안 나올 때

색까지 이렇게 닦아내고 다른 색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그라데이션 연습 시작해 볼게요. 방금 사용한 뭐 색깔은 사실 여러분 사용하고 싶으신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진한 색부터 할 거여서 물감을 진짜 한 10번 왔다 갔다 해서 물감 잔뜩 묻혀주세요. 생각보다 수채화는 마르면 또 연해져서 진한 색쓸 때는 물감을 이렇게까지 많이 해도 되나 싶게 캉캉캉 묻히고 바르시면 훨씬 색이 선명해요. 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붓을 눕혀서 안쪽을 비비듯이 이렇게. 여기 꾹 누르면 물 캉캉캉 나오니까 누르지 말고 가볍게 쥐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 누르는 거는 닦을 때만. 그리고 수채화할 때는 요 물동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를 아무데나 두면은 그림이 되게 지저분해요. 요거를 항상 마르기 전에 이사시키고 말려주세요. 다음 색깔 또 연습해 볼게요. 또 색깔 캉캉캉캉 묻혀주시고, 선 하나 긋고, 안쪽을 비비듯이 붓을 눕혀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물동 생겼을 때는 잘 이사 보내서 어두운 쪽으로 이사시키고 말려주세요. 우리가 이걸 연습하는 이유는 강한 색과 약한 색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펜화 위에 수채화를 할 때는 펜화로 스케치를 다 이미 해놓은 상태 위에다가 수채화를 하는 거여서 엄청나게 막 수채화를 디테일하게 올릴 일이 없어요. 가볍게 한두 터치만 해서 끝낼 거거든요. 그러려면 한두 터치 안에서 강과 약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 색깔을 어느 부분은 캉캉캉캉 많이 쓰고 어느 부분은 적게 쓰고를 연습하시면 수채화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진하게 사용하고 싶은 부분에 물감을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쓰면 물감이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키친타올에 닦아내고 깨끗한 붓으로 요거를 끌고 와 다니면서 마르기 전에 끌고 와야 얼룩이 안 지거든요. 재빨리 움직여서 얘를 끌고 다니면서 요렇게 퍼트려 주시면 강약이 한꺼번에 표현이 돼요. 요 표현법이 번짐 수채화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거든요. 요거 연습 계속 해주세요. 붓을 사용할 때도 연필을 사용할 때처럼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 그리고 붓을 어떤 각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얇은 선을 얇게 그을 때는 그냥 우리 짧은 선 연습했던 것처럼 필기하듯이 앞에 가볍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난 진짜 약한 선할 거다. 우리 펜이랑 연필했던 거랑 똑같아요. 진짜 스치듯이 약한 선할 거다. 그러면 앞에 바짝 말고, 중간쯤 잡고 얘를 스치듯이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요거 해볼게요. 무언가를 다듬는다. 그러면 필기하듯이 앞에 잡고 요렇게 예를 들어 건물 끝을 다듬고 싶다 하면 요 선이 아마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난 진짜 여기 완전, 진짜 얇은 선을 여기다가 살짝만, 뭐 건물 무늬가 엄청 복잡하다던가, 건물 무늬 여기 진짜 복잡하게 막 사인하듯이 막 꾸꾸꾸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선으로 하면 그림이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얘를 중간쯤 잡고, 근데 너무 힘 주면 이거 물 나오니까 힘 빼고, 우리는 손에 힘이 없는 사람이다. 중간쯤 잡고, 스치듯이. 그럼 진짜 완전, 완전 연하게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림 진짜 오래 그린 사람들도 이렇게 약한 선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이거 어렵다고 지금 그림에 소질 없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계속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얇은 선을 연습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큼지막한 면을 칠할 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붓을 세우지 말고 세우면 여기가 얇게 닿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닿지 않게 붓을 눕혀서 기울여서 얘를 이렇게 비비듯이. 비빌 때힘 최대한 빼고 비비듯이 지나가시면 얼룩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넓은 면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넓은 면 채울 때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동 조심. 물동이 수채화해서 되게 지저분하게 그림을 더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동 어디다 놓지? 어떤 데다가 이사시키지? 그거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의 색을 사용할 때난 그라데이션을 하늘에다가 위에는 진하게 하고 아래는 연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물감을 계속 떠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붓을 종이에다가 씻는다는 느낌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시면 위에는 진하고 아래는 연하게 이렇게 하늘 같은 거 표현할 때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풀 같은 거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우리 연필 연습했을 때 우리 막 불규칙적인 선 연습했잖아요. 그 연습한 게 빛을 볼 날이 왔어요. 손을 파르르르 떨어서 바깥 외곽선은 이렇게 뭐 점을 찍으셔도 좋고요. 최대한 불규칙적인 선을 이렇게 바깥에 먼저 그어주세요. 그다음 마르기 전에 안쪽을 빠르게 이렇게 비벼서 채워주세요. 여기 좀 단순해. 그러면 이렇게 튀기듯이 점 한번 찍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수채화는 요 바깥 테두리를 항상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제대로 안 그리고 안을 채워버리면 나중에 그 예시를 또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그리고 말렸어.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면은 수채화는 한번 마르면 이렇게 경계가 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위에 멋있게 바꾸고 싶다고 한들 지나간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깥 테두리를 노려보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꼭 그리겠어 하는 마음을 바깥 테두리에서 표출하고 안쪽은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채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채화할 때는 요거 진짜 초보자들한테 꼭꼭꼭 중요한 내용인데요. 수채화는 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물을 사용하면 봐봐요. 이렇게 작은 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 뭐 꽃을 그렸다고 해봐요. 꽃안 같지만 꽃을 그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꽃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풀을 칠하고 싶은 거예요. 풀을 안 칠하고 꽃을 그려버린 거죠. 그러면, 어우, 잘 가. 우리가 예쁘게 그린 꽃이나 막 세부적으로만 묘사한 것들이 씻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밑에 바탕, 그리고 넓은 면을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작고 세밀한 묘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 순서 잊지 않으면서 수채화하시면 수채화하다가 슬픈 일이 안 생길 거예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펜화 배운 거랑 수채화 배운 거 이렇게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100년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그 양치하시다가 물로 이를 헹구실 때 가끔 아 시려 뭐 이런 거, 또는 식사를 좀 잘 하시다가 아 시큰해 뭐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시리다와 시큰하다의 차이가 뭘까요? 치과에 오셔서 증상을 말씀을 하실 때 시리다와 시큰하다를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시리다

식다와 시크하다를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치과에서 이야기하는 시리다라는 증상은 찬 것을 드실 때 시린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끔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아, 나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시려서 못 먹어. 뭐 이런 얘기하실 때는 차가운 것에 시린 게 맞고요. 가끔 보면은 어른들이 시큰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통증을 의미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있죠. 아이고, 무릎이 시려. 아니면 뼈가 시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한여름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시큰하다는 증상을 시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시리다라는 증상이 그러면 왜 나타나느냐? 시린 증상은 치아의 속살, 정확하게는 상아질이 노출됐을 때 나타나고요. 대부분 치아에서는 뿌리가 드러났을 때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어머님들이 그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를 못 드시거나 찬물을 못 드시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증상들입니다. 이게 시린 겁니다. 또 이런 시린 증상은 뿌리가 드러나지 않은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충치 때문에 치아가 파여서 속살이 노출됐을 때, 상아질이 노출됐을 때 느끼는 증상인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시린 증상을 또 느끼실 수가 있죠. 머리 아픈 거 그런 증상이랑은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시큰하다라는 증상은 치주질환의 증상입니다. 치주질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풍치 또는 잇몸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치은염을 포함한 잇몸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이 치주질환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흔한 만성질환인데요. 그러면 이 잇몸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잇몸질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속적인 구강세균의 공격으로 인해서 잇몸뼈, 즉 치조골이 녹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강세균이 잇몸을 공격하는 현상은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피해는 더 누적이 되고 점점 또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해지면은 그 진행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 이가 하나씩 둘씩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까지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게 노화의 과정이 아니고 잇몸병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들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잇몸병의 원인은 구강세균의 지속적인 공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균들에게 아주 좋은 서식지를 제공하여 주는 곳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은 입안에 생긴 플라그에 칼슘이나 인과 같은 무기질들이 침착되면서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생기는 현상입니다. 덜 생기는 사람들이나 늦게 생기는 사람은 있겠지만 안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석은 심지어 틀니에도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 치석이 생기면 이 치석 표면에 다시 균들이 달라붙게 되고요. 또그 위에 플라그를 형성해서 다시 그 위에 인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규모가 큰 석회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석은 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치석은 양치질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에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독소를 내뿜게 되고 그러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녹게 되는 잇몸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잇몸병을 구분을 하게 되면은 크게 병이 아직 잇몸 뼈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즉 치조골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치은염 상태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주질환이기 때문에 양치만 잘하셔도 건강한 잇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치주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균들이 잇몸뼈를 파괴시키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주질환이 잇몸뼈까지 파괴가 되면은 저절로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허리가 들어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치아를 잃어버려서 틀니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가 없는 채로 지내셔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빠져서 없게 되면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잇몸으로 살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제가 병원에서 만나보면은 정말 정말 힘들어들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게 잇몸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잇몸병을 치료할 것이냐? 사실 잇몸병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잇몸 질환이 비가역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한번 파괴된 치조골은 다시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잇몸 질환인 성인형 치주염 같은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잇몸 치료의 최선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춰줘갖고 치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은 원인을 제거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잇몸병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치석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치석이 오래되지 않아서 잇몸 위쪽에만 쌓여 있는 상태라면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병 예방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연 1회 성인들한테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치석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면서 치아 뿌리를 타고 잇몸 아래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렇게 잇몸 아래쪽으로 파고든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를 치주소파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나 치과에서 잇몸 치료 받고 왔어 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아, 잇몸 밑에 있는 치석들을 긁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치석이 저 잇몸 깊숙한 데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그냥 긁어내서는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기구가 닿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치석을 제거를 하는데 이것을 치주판막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치과에서 나 잇몸 수술 받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치주판막술을 받은 겁니다. 치과에서 잇몸 수술까지 받으실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때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쓰실 때까지 쓰시든가, 아, 나 이제 심하게 흔들려서 밥도 잘못 먹어. 그러면 그때는 발치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잇몸도 붓고, 피도 나고, 통증도 심하고, 고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게 잇몸약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은 원인을 치료해야지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혹 어르신들께서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병원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잇몸 질환이 심한 상태라서 당장 임플란트도 쉽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임플란트도 못 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잇몸뼈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하셔도 잇몸뼈가 녹거나 잇몸이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그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도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상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잇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이가 안 좋으시다면은 먼저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에 대한 상담도 받지만은 잇몸 관리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쉽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도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까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되기 전에 항상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우선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칫솔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치간 칫솔이나 치실들을 사용을 해서 이와 이 사이에 붙어 있는 플라그를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플라그에 무기질들이 들어가면서 치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치석이 생긴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치석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냥 뺏긴 것 빼내는 정도 생각하셔갖고 아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치석이 생기면은 양치질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을 그러면 얼마나 자주 받는 게 필요한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두 번, 그러니까는 6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스케일링 받을 거를 치과에서는 권해드리고요. 이거는 평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 4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번 정도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서 연 1회 스케일링의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스케일링은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연 2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의 재정이라든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 1회에 한해서만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 오신 분들한테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셔야 하는데 한 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보험으로 받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 이놈들 돈 벌려고 나라에서도 한 번만 하라고 하는데 맨날 두 번씩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과 의사들도 괜한 오해받기 싫으니까 아유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 2회가 기본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질환은 노화의 과정이 아니고 질병입니다. 그것도 치과에서 치료하는 쉽지 않은 만성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치주질환이 생긴 분이라면 치과 진료를 잘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아직 잇몸이 건강해서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잇몸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100세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박영수입니다. 오늘 커피 드셨나요? 어떠셨어요? 참 맛있죠. 검고 쓴 물을 왜 마시냐라고 말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맛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좋은 커피는 향기가 꽃 같기도 하고 잘 익은 과일 같기도 합니다. 한 모금 입에 담으면 참깨를 볶은 듯한 근사한 향이 퍼지면서 고소한 견과류의 느낌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게다가 크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노화 방지와 각종 질병에 견디는 힘을 주고 카페인은 짧은 시간에 각성 효과를 주니 커피는 건강관리와 정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데도 매우 요긴합니다. 커피의 이런 놀라운 면모를 인류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체리처럼 빨갛게 익은 열매를 보면 군침이 돕니다. 포도송이처럼 열매들이 몰려서 자라는데요.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만을 가려내 볶고 가루내고 끓여서 좋은 성분만을 추출해 마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처음 커피를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를 그냥 먼 옛날이라고 할 뿐 특정 시기를 확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물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어떤 상황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추론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인류가 커피를 마신 시기를 13세기 경으로 지금처럼 커피 씨앗을 볶고 성분을 추출해 마신 것은 15세기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류가 커피를 처음 만나는 시점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가 볼까요?

아프리카,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카파라는 지역에서 인류는 커피나무를 처음 보게 됩니다. 자스민과 비슷하게 생긴 하얀 꽃이 마치 우리네 쌀이 꽃처럼 가지를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것이 멀리서 이렇게 커피 밭을 보면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3, 4개월이 지나면 빨간 열매가 커다란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본능적으로 손을 가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커피 열매에는 과육이 거의 없어서 과일로 먹기에는 좀 허전하고 또 주변에 다른 열대 과일이 막 열려 있으면 굳이 그것을 따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잎은 커피나무가 상록수이니까 1년 내내 볼수 있죠. 커피 열매가 열릴 때에는 다른 나무에도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인류는 과육이 없는 커피 열매보다는 커피나무에서는 잎을 씹으면서 카페인에 친숙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흥미있는 추론이 시작됩니다. 육식동물도 가끔 풀이나 나뭇잎을 뜯어먹습니다. 육식만 하다 보면 소화가 잘안 되고 기생충에 감염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식물체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또 단순히 먹이가 없는 상황에 오래 처해지면 풀이라도 뜯어서 배고픔을 채우려 합니다. 잡식인 인류도 같은 이유에서 우연하게 커피나무의 잎을 씹게 됐는데 이게 다른 식물과는 달랐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지고 에너지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반복해 먹으면서 잔병치레도 사라지는 효과를 봤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조상은 열매가 열리는 계절에는 커피 열매를 먹어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열매를 먹는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흥미있는 추론이 있습니다. 커피 열매는 습기와 당분을 많이 머금은 과육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땅에 떨어져도 잘 썩지 않고 단단하게 마릅니다. 다른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 썩고 사라진 뒤에도 커피 열매는 땅에 마른 채 많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던 것이죠. 가뭄이 지속돼 먹을 게 없어지게 되면 이 커피 열매를 기억한 사람들이 마른 커피 열매를 모아 물에 불리거나 끓여 먹었습니다. 열매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해도 씨앗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 성분들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음식이자 약이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커피를 섭취하는 오로모족이 있습니다. 오로모는 힘이 있는 자를 뜻하는데요. 명칭에서부터 커피와 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인구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최다 민족이죠. 이제 이들은 유목민이어서 자주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지니고 다니며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쏙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과 같은 그런 음식이 필요했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커피, 말린 열매를 잘 모아두었다가 버터처럼 보이는 동물 기름과 섞어서 이렇게 끓여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당구공처럼 뭉쳐서 가지고 다니죠. 이렇게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그들은 무나 칼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커피를 사육한다는 뜻인데요. 커피 추출이 곧 사육자와 같은 의식이 된 것입니다. 이 의식은 오로모족의 주술사가 그 마을의 여인네들을 쭉 이끌고 나와서 시작을 합니다. 분화칼라를 하면서 읊조리듯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커피 향기를 신에게 드리니 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한 기도를 올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전통 커피 추출법이라고 하면 에티오피아 커피 세리머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커피의 씨앗을 골라내서 볶고 제베나라고 하는 토기 주전자에 담아서 물로 끓인 다음에 성분을 추출해서 나눠 마시는 일종의 접대 문화거든요. 2015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 4개국이 커피 문화가 너그러움의 상징이라고 하는 뭐 아랍 커피라는 명칭으로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올랐는데요.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산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커피 추출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에티오피아의 세레모니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커피 씨앗을 볶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커피

씨앗을 뽑기 시작한 것은 사실 15, 16세기부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모족의 분화 칼라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볶기 전에 더 초창기에 커피 추출의 형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죠? 인류는 언제부터 커피 씨앗을 볶은 것일까요?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전해집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3, 14세기로 추정됩니다. 커피를 볶기 전이죠. 아덴의 율법학자 게마레드니 1454년경에 에티오피아에 갔다가 커피를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음용법은 열매를 달여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5세기 중반까지도 씨앗을 로스팅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는 자료인 것이죠. 그리고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자료가 마론파의 언어학자인 파우스투스 나이론이 1671년에 로마에서 발행한 인류 최초의 커피 논문, 커피에 관한 담론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불면의 수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논문이 발행된 후 250년이 지난 1922년 미국에서 그 유명한 윌리엄 무커스가 펴낸 All About Coffee에 바로 이 나이론의 논문이 소개되면서 칼디라는 목동이 염소가 먹는 것을 보고 커피 열매의 효능을 알게 됐다라는 이런 말들이 한강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논문에서도 커피를 발견한 당시 섭취하는 방법이 로스팅이 아니라 커피 열매를 물에 넣어 끓인 물을 마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700년대 유럽 여러 국가의 학자들도 커피의 기원에 관한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서는 칼디에게서 열매를 받은 수도승이 불결하다며 불 속으로 던졌더니 멋진 향기가 피어났다거나 오마르가 산속을 헤매다 열매가 달린 마른 가지를 땔감으로 쓰다가 향기나는 커피 열매를 발견했다는 식으로 커피를 발견할 당시부터 씨앗을 로스팅했던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와 시리아에서는 제작 시기가 15, 16세기로 추정되는 커피 로스팅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손잡이가 긴 펜과 커피 생두가 타지 않도록 저어주는 긴 손잡이의 숟가락이 한짝을 이룬 형태입니다. 그물국자 형태의 다공성 질그릇이나 철제 그릇 등 커피 볶는 도구와 분쇄기들도 속속 발견되면서 1500년대를 전후에 커피를 로스팅하기 시작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하면 커피는 본래 음식이자 약이었다. 건강을 위해 잎과 열매부터 먹기 시작해 보다 점차 맛있게 먹기 위해 씨앗을 뽑게 됐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스팅의 시작이자 커피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꾼 튀르키예 커피에 담긴 의미와 이로 인해 파생된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대.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나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4강이네요. 오늘은 나무를 그려볼 건데요. 나무는 초보자가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잘 못 그리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불규칙적인 형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꼭 연습해보면 실력 완전 훨씬 좋아지니까요. 오늘 요 사진 보이시죠? 요 사진 속 나무 같이 그려볼게요.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같이 해보면 그래도 그릴만 하거든요. 오늘 수업도 같이 이제 시작해볼게요. 오늘 같이 사용할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300g 정도 되는 두꺼운 종이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귀여운 고체 팔레트, 물분, 키친타올, 연필과 지우개, 마지막으로 유성펜 0.5mm까지 준비해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나무 그려볼게요. 연필을 잡아주시고요. 우리 연습했던 중간쯤, 긴 선 긋는 법 배웠잖아요. 중간이나 중간 뒤쯤 잡고 손에 힘 풀고가 제일 중요해요. 손에 힘 풀고 나무를 어디다 그릴 건지 위치를 먼저 잡아줄 건데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긴 선을 먼저 봐버릇하면 그림 그리는 과정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막 잔가지 보지 말고 가장 두꺼운 나무 기둥 이쯤에 오지 하고 선 하나 그어주고 바닥 한 이쯤에 오려나 선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제일 두꺼운 가지 하나나 두 개 정도 어디쯤 오지를 이 긴 대에서 중간보다 아래인지 윈지까지만 확인하고 한 이쯤 올, 지금 보면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오는 것 같죠. 그까지만 확인하고 선 하나 긋는 거 여기까지 하고 한 템포 쉬고 조금 끊어서 가면 훨씬 쉽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럼 제일 두꺼운 애 끝, 그 다음 두꺼운 애 끝, 또 그 다음 두꺼운 애 요거 끝, 그 다음 요쯤 요렇게까지만 하고 펜으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혹시 너무 무서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무가 지금 완전 일자 아니고 약간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까지는 연필로 살짝 이렇게 휘어졌다 가네. 그거까지 관찰하셨으면 그거까진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하고 나 이것도 바로 펜하기 무서워하는 두께의 가지까지는 연필로 스케치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필요 없는 선은 지워주고요. 약간 휘어지게 그리면서 우리 아까 일자로 쭉쭉 뻗게 그렸던 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지워주고 항상 가정마다 필요 없어진 선을 지워버렸대야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요. 필요 없어진 선 지워주고 그 다음에 펜 잡아주세요. 펜으로 뭘 하냐? 우리가 지금 딱 그린 것까지만 막 더 그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두꺼운 가지랑 제일 두꺼운 기둥, 바닥 이렇게만 그렸잖아요. 딱 그것까지만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걔만 그려주세요. 막 더 그리려고 하지도 말고 펜은 진한 선은 진하게 써야 예쁘거든요. 진한 색은 안쪽을 칠해주세요. 칠할 때 선의 방향은 그 형태 생겨먹은 방향대로 칠하면 자연스럽거든요. 지금은 세로 방향으로 쓰면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얇은 가지들은요. 어떻게 그리냐면 두꺼운 쪽을 항상 먼저 시작하고 바깥으로 빼주세요. 두꺼운 앞쪽 가지를 먼저 칠하고 밖으로 빼주세요. 이것만 잘하면 장가지 진짜 예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시작을 앞에다 두고 밖으로 빼고 앞에다 두고 밖으로 빼고 바깥으로 뺄 때 약간 펜을 축 붕 종이에서 약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가지 방금 배운 거 옆에 촤르륵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배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 가지한테 붙은 또 자잘한 잔가지들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서 숯을 많이 많이 만들어 줄게요. 이 바깥쪽은 숯 채우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점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리듯이 선 여러 개 이렇게 그으셔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보여요. 시간 투자하는 게 힘드시면 이렇게 스치듯이 괜히 막선 흘리듯이 써보고 점도 찍어보고 하면 숯이 좀 채워지거든요. 가지 그릴 때는 계속 설명하고 설명해도 모자라게 짙은 걸 먼저, 연한 걸 나중. 이 잔가지가 두꺼워지는 순간 그림이 슬퍼져요. 그래서 사진이랑 똑같이 해보고자 하시면 막 이렇게 어디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잔가지들 더 그리시면 훨씬 더 멋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불규칙적인 형태를 그릴 때 꼭꼭꼭꼭 생각하시면 좋은 게이 나뭇가지 사이의 여백의 크기가 내가 지금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거든요. 이게 또 초심자는 나는 그렇게 안 그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멀리서 보면 이 삼각형, 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 틈들이, 이 여백들이 굉장히 일정해요. 그래서 봤을 때 되게 뻣뻣한 나무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만 볼게 아니라 형태 바깥에 이 여백들을 꼭꼭꼭 봐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무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머리론 이해가 돼도 손이 안 따라오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 장 그리면 세 장만 그려도 나무는 제가 얘기한 거를 새하얗게 잊지만 않으신다면 아마 잘 그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필요 없어진 우리 연필선 처음에 그렸던 거 있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지워주고 수채화 가볍게 올리고 마무리할게요. 마음에 드는 푸른색 고르셔서 전 밝은 하늘색 하나 골라서 칠할게요. 연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풀어서 여기 꾹 누르면 물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거 더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눌러서 물 풀어서 연하게 물감을 녹인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하늘을 칠할 건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예요. 가로로 비비듯이 넓은 면은 이렇게 비비듯이 그래야 얼룩이 안 생기거든요. 넓은 면은 비비듯이 위쪽 하늘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아래쪽 하늘은 약간 더 연하게 해서 진했다가 연해지는 하늘을 그려볼게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생각보다 얘가 수채화가 마르고 나면 더 연해지거든요. 마르고 나면 연해지니까 물감을 조금 더 많이 많이 써서 이 정도로 진해도 되나 싶게 바르는 게 말랐을 때딱 마음에 들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똥 같은 거 얼룩지지 않아 보이게 잘 이사시키면서 비벼서 표현해주세요. 밑에 풀도 같이 칠해볼 건데, 저번에 배웠던 선을 먼저 긋고,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칠하고, 물감 빼고, 사르르 비벼서 풀어주는 거. 까지 하면 이렇게 강약 표현이 확실하게 표현이 됐죠. 진짜 단순하게 수채화 색깔 하나로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저번에 배웠던 수채화 기법 응용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펜화부터 수채화까지 그림 한장 완성해 봤는데요. 물론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네, 알려드린 거 내용 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따라 그려보시면 마음에 들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꽃을 그려볼 거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백년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양치질 습관을 가르치실 때면은 양치질 안 하면은 벌레가 우리 치아를 갈아먹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보통 이가 썩었다 또는 벌레가 먹었다라는 의미에서 벌레 충자를 써서 충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치과 하면은 당연히 이가 썩는 충치부터 떠올리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만큼 충치 환자가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이조실록에 보면은 성종 임금이 지독한 치통으로 고통을 받아서 제주도에 있는 은혈을 불러올려서 그 지긋지긋한 치통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은혈은 임금님 입속에서 기다란 벌레를 하나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충치 안에는 벌레가 있을까요? 있었다면은 어떤 벌레였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충치균은 치아를 뜯어먹고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충치균들은 뭘 먹고 살까요? 바로 충치균은 치아가 아닌 포도당을 먹고 삽니다. 충치는 설탕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충치균은 이 설탕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삽니다. 그럼 치아는 왜 썩는 걸까요? 충치균은 설탕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균들이 그 배설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산입니다. 즉, 충치균이 설탕을 먹고 싼 똥이 우리 치아를 녹여서 썩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나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들 충치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독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안 좋은 집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분들 중에는 간혹 우리 집에서 이 치과에 중형차 한대 사드렸잖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 입속에 내 입안에 소형차 한대 넣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 닦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충치 하나 없고 반면에 나는 물만 먹어도 양치하고 또 양치하고 그러는데도 충치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치과 의사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치아가 단단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치아가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뭐 어쩌겠습니까? 타고난 건데. 결국 약하게 타고 태어났다면 그만큼 더 관리를 잘해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충치는 타고난 체질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식생활 문화가 더큰 관련이 있습니다. 충치는 주로 외가를 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집의 음식은 주로 엄마의 입맛과 손맛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엄마는 결국 음식을 외할머니한테 배웠을 거고 외할머니는 또 외할머니의 외할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결국 그 집안의 음식은 외가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안은 하루 세끼 밥만 먹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안은 또 수시로 간식을 먹고 밤에는 꼭 야식을 먹어야 하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충치 정도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충치는 집안 내력이 체질적인 부분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 집안의 식생활 문화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충치는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치과에서는 충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교합면 충치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씹는 면 쪽에 생기는 충치들이 좀 있습니다. 이 교합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씹는 면에 생기다 보니까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충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충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 교합면 충치를 말합니다. 교합면 충치는 보통 10대나 20대, 어렸을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30대 이후부터는 충치가 잘안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썩을 만한 곳은 이미 10대, 20대 때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30대 이후에는 새로 충치가 생기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 썩어서 썩을 게 없어요. 교합면 충치는 양치하기도 쉽고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에 양치하는 습관만 잘 들어도 쉽게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접면 충치라는 게 있는데, 인접면 충치는 이렇게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에 생기는 충치입니다. 이 인접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치아가 같이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을 하더라도 두개 치아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치아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밥 먹다가 이가 깨졌어요 하고 치과를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정말 음식물들이 단단해서 치아를 쪼개거나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구리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접면 충치는 이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까지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해 주셔서 이와 이 사이 부분을 잘 닦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뿌리 충치가 있습니다. 이 뿌리 충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잇몸이 이렇게 치아를 잘 감싸고 있어서 뿌리가 노출이 되지 않지만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치주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40대 이후부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충치는 양치 시 잇몸과 더불어 치아 뿌리 부분을 잘 닦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충치가 나타나는 연령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연령에서는 모든 충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양치 방법들을 섞어서 꼼꼼하게 양치를 하시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꼭 써주셔야지 충치 예방을 효과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충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즉, 외부에서 충치균이, 병균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야지 걸리는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이랑 전염성 질환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염성 질환은 코로나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자꾸자꾸 퍼져나가지만 감염성 질환은 외부에서 한번 들어오면은 그냥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삽니다.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충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충치균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충치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충치균은 누구로부터 감염이 되었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범인은 대부분 엄마입니다. 정확하게는 아기가 이가 날 때 아기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한테 충치균이 아기를 감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이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충치균은 엄마의 충치균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엄마의 구강 건강 상태는 아이의 평생 구강 건강 상태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신문을 보실 때 키스만 해도 충치가 없는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정말 키스만 해도 충치균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물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키스를 하시거나 뽀뽀를 하실 때 충치균이 옮겨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옮겨간 균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치아 건강이 좋지 않다면 충치균이 있다면 하루빨리 치과에 같이 가셔갖고 치료를 받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치는 다양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우는 치료도 있고 씌우는 치료도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충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치과 의사가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치과 가시면은 치과 의사분들과 검진 후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과거에는 아말감이라고 해서 수은에다가 여러 가지 합금들을 섞어서 만든 충치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감에서는 수은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말감에서 수은이 조금씩 방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입안에 아말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고민을 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람한테 해를 줄 정도의 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안 좋은 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즘은 치과에서도 아말감을 많이 권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임산부한테는 아말감을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말감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아말감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방치하시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레진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진이라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인데 쉽게 이해하시면은 의료용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색깔도 치아 색깔이랑 거의 유사하고 치아를 삭제하는 양도 아말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치아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착색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착색이 됐을 때는 그 착색된 부위만 제거하고 다시 떼우실 수도 있고 착색이 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다. 그럼 전체를 제거하고 다시 레진으로 떼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게 금으로 치아를 떼우거나 씌우는 금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금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체 친화적인 재료로서 옛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사람 입속에는 침이 있는데 이 침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말감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부식이 될 수 있는데 금은 아시겠지만 녹이 슬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강도도 자연치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과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충치 치료 방법입니다. 근래에는 세라믹 소재의 충치 치료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입니다. 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치아 색깔이고 또 강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즘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충치 치료 재료입니다. 이를 씌우거나 떼올 때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금니 부분에서도 충분히 교합력을 견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를 치료받았기 때문에 충치가 안 생긴다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는 치아의 썩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으로 때우든 모를 때우든 떼어놓은 부분은 썩지 않겠지만 남아있는 치아 부분들은 얼마든지 더 썩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은 부분들은 이미 제거된 부분을 제외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한 치아보다 더잘 썩을 수 있습니다. 이를 2차 충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충치 치료를 받으신 치아는 오히려 더 양치 등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충치로 통증을 느껴본 분들이라면 충치의 고통이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아실 겁니다. 치아가 아프고 턱까지 아프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다 아픈 것 같고 머리까지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치아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섭취하신 다음에는 꼭 양치질을 해주시고 1년에 두 번씩 스케일링을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하신다면 우리의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치아 100세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박영순입니다. 대중화한 커피 추출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추출법이 무엇일까요? 에스프레소라고요.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멋진 크레마를 갖춘 것부터 따지면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드립커피 있잖아요. 핸드드립은 19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시작했으니 100년이 훌쩍 넘었고요. 천에 찌꺼기를 걸러 치아에 끼지 않도록 한 필터 커피는 320여 년 전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부터 귀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니 꽤 오래된 커피 추출법인 편입니다. 그런데요, 5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추출법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13년 터키식 커피 문화와 전통을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추출법이 바로 제지베입니다. 지금은 트리키에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려서 터키식 커피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지베는 단순히 커피 추출법 하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지베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의 카페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제지베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인지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커피나무는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지만 국민 전체가 마실 정도로 대중화한 곳은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 권역입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자 사우디아라비아 남단과 예멘에서도 13세기경부터 커피나무를 재배해 이집트, 이라크, 이란 등 당시 광활한 아랍 권역에 공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수확한 커피 열매가 멀리 운송돼야 하고 때론 오래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성분이 가장 많이 농축된 씨앗만 남기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멀리 가지고 다니기에도 간편했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자연스레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씨앗을 볶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불에 그을린 씨앗을 끓여 먹게 되면서 씨앗을 적절하게 불로 처리하면 이렇게 맛도 좋아지면서도 각성 효과는 여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로스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스팅은 커피 음용 역사에서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기호음료를 탄생시킨 하나의 사건이었죠. 아무 맛이 나지 않는 커피 씨앗을 볶았더니만 매력적인 향이 피어났고 여러 종류의 맛 성분이 맛있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향미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존의 열매를 달여 마실 때 몸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정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커피가 있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카페 모습에 시초라 할 수 있는 커피하우스의 태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때가 13, 14세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를 뜻하는 키바한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카페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즘 커피는 음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원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정치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 이거 말릴 수 없습니다. 이제껏 그 어떤 나라도 일단 커피를 마시면 소비량이 줄어든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커피를 빠르게 추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물을 빨리 끓이기 위해 도구는 불에 닿는 아랫부분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커피는 한때 금보다 비싸다고 할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씨앗에 있는 성분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서 진하게 볶고 또 최대한 가늘게 갈아서 여러 번 끓여내서 농축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커피를 아끼는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커피가루를 물에 타 끓이면서 다리다시피에 수차례 끓였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또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물을 조금 사용하면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나요? 바로 제집의 추출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500년이 넘도록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집에는 커피의 역사에서 로스팅을 거치고 커피 성분을 최대한 농축시켜서 맛과 각성 효과를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커피하우스에 몰려들어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뜻도 있죠. 기존에는 종교인들이 잠을 쫓는 효능을 위해 마시는 음료였다면 제집애가 탄생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커피의 효능만 중시하지 않고 맛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커피에 이제 생강과 비슷한 카르다멈이라고 하는 향신료, 정향 같은 것을 함께 넣어서 그 향도 같이 즐겼어요. 이른바 카페 베리에이션 메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아울러 쓴 커피를 보다 편리하게 즐기라는 의미에서 제제베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과일향이 나는 젤리에 설탕가루를 입힌 로쿰이라고 하는 과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튀르키예 사람들은 같이 주면서 접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죠. 커피로 점을 치는 것도 제제베가 낳은 하나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제제베는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달걀 반개만한 크기의 핀잔이라고 하는 잔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마십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에 커피잔을 돌리면서 소원을 빈 다음 잔이 식을 때까지 접시 위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커피가루가 그 내부에 액체가 남은 것이 조금 흘러가면서 문양을 남기게 되지요.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인데요. 타로점처럼 점괘를 풀어주는 사람들을 카페에 별도로 고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트리키에는 점을 믿지는 마라. 그러나 점도 안 보고 살지는 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커피점을 보면서 덕담을 나누고 정을 쌓으며 살아가라는 지혜가 담긴 말이라고 트리키에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커피는 이렇게 이웃이나 친구 간에 속내를 털어놓는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제집애가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하게 파고들었는지는 트리키에의 결혼 풍습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트리키에에서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대목이 신랑과 그 가족들이 예비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신부 측에서 커피를 대접하는데요. 신랑이 마음에 들면 설탕을 잔뜩 넣어서 신랑이 마음에 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거꾸로 얘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설탕 대신 소금이나 후추를 넣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신랑 측에서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신부와 그 가족들이 마음에 들면

0: 받는 커피를 기쁜 마음으로 다 비우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커피에 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혼인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 전합니다. 자, 이제 커피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와 접한 유럽의 문을 두드립니다. 콘스탄티누프를 장악한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은 전쟁이 끝난 뒤 들어선 오스만 제국과 소통하면서 1615년경 이슬람의 음료라고 일컬어지던 커피를 수입합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커피는 신을 만나기 위해 황홀경에 빠지거나 졸지 않고 코란을 암송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관능을 즐겁게 만드는 향기로운 한 잔의 음료였던 것이죠. 커피는 유럽에 도착해 기호음료로서 빠르게 진화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커피 소비의 주체는 아랍인에서 유럽인들로 바뀝니다. 교황 클레멘토 8세가 커피에 세례를 줘 그리스도교인들도 마음껏 즐기게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커피에 대한 유럽인의 거부감은 이제 빗장이 풀렸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커피가 제지배를 통해 종교의 색채를 벗고 대중화합니다. 효능과 함께 맛을 추구하는 문화가 싹트면서 커피를 볶는 로스팅 문화가 확산이 됐고 귀한 커피에서 성분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제지배 방식의 추출법이 탄생합니다. 제지배를 통해 일상 깊이 파고든 커피는 이제 종교 색채를 벗고 유럽의 그리스도교인들을 유혹합니다. 제지배는 커피의 세계화를 견인한 커피 추출법이었습니다. 이후로 커피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는데요. 이한 잔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3: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3: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3: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3: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3: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Yes. Yes. 이번에 또 이렇게 여행 영어 배우시고 주말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 비행기 한번 타볼까요?
1: 오, 너무 좋죠. 네. I love airplane.
0: 저도요. 비행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렸어요.
1: 네.
0: 내렸는데 우리 가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 seat pocket에다가
1: yeah.
0: 뭐 넣고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 솔직히 있죠.
1: 예, 네. 있죠, 네. 있죠.
0: 특히 이런 거 뭐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것들 놓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시츄에이션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여권만 아니면 돼요.
0: 그렇죠. 여권 두고 뭐, 오 마이 갓. 오케이. 자, 요런 내용 구성을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네.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비행기에서 제 이어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뭐 승무원이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1: 아하.
0: 끔찍하네요.
1: 자, 이거 한번.
0: 해보시고요.
1: 네네.
0: 자, 미션 두 번째는 좌석 A23번이에요. 이러면서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1: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0: 오늘 미션은 그래도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문장이 좀 길긴 합니다, 솔직히. 자, 요거 어떻게 꽁성시 한번 해볼까요?
1: 가봐야죠.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1: Excuse me.
2: Yes, ma'am.
1: 저기 비행기에서 제 이어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두고 나왔다고. I dropped my earphone at the plane.
2: Oh, you mean in the plane?
1: In the plane, 있나 뭐.
2: You dropped your earphones.
1: Yeah.
2: Where did you sit?
1: Where did you? Seat, my seat. My seat, 좌석 A23번이에요.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도 되나요?
2: 선생님?
1: 그러니까, my seat is A23.
2: A23.
1: Can I check inside me?
2: Inside you. Oh, you
1: Inside,
2: inside the
1: yeah, you
2: plane.
1: inside the plane.
2: I'll do that. You wait here. I'll do that.
1: Wait.
2: Okay? You wait here.
1: Okay.
2: Earphones.
1: Earphones.
2: Okay,
1: Yeah,
2: awesome.
1: yeah, yeah. White color.

0: 오늘 꽁상씨 너무 잘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1: 괜찮았나요?
0: 괜찮았어요. 아, 자세히 들어보면 전치사 같은 게몇개 잘못되긴 했어요. 네. 근데 뭐, 이거는 꽁상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사, 전치사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죠.
1: 가장 나중에 따라온다고 들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이거
1: 그래서
0: 마치 외국인이 조사? 한국의 조사? 이런 거 너무,
1: 어디에 해야 되는데 어디를 뭐 이렇게
0: 그죠,
1: 바꿔
0: 맞아.
1: 부르듯이. 근데
0: 맞아요, 뭐.
1: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0: 당연하죠.
1: 전치사를 틀리시더라도 그냥 해보는 게 낫습니다.
0: That's the spirit.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 뭐 조금 틀렸더라도 제가, 이렇게 픽스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좀 즐겁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3: Where did you sit?
2: Seat A23. Can I go in and check?
3: I'll do that. You can wait 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다이얼로그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가 꼭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상 나왔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비행기에서 제 이어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1: 요거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요게 굉장히 요거 하나 붙이면서 이 말맛이 좀 좋아집니다.
0: 맞아요. 맛이 바뀌죠.
1: I think 평소모. 아, 뭐뭐인 것 같아요. 나는 떨어뜨렸다. 나의 이어폰을 어디에? 아, 온더플레인이군요.
0: 맞아요. 아까 전치사가 약간 미스가 났어요.
1: 애시 장소여가지고.
0: 그죠.
1: 그래도 안 돼요?
0: Ah,
1: At the
0: well,
1: 플레인 안 돼요?
0: at the plane은 안 되고, 그거 at the building?
1: 그건
0: 무슨 뭐
1: 되고.
0: 이런 거는
1: 뭐,
0: 가능하지만은.
1: 건물 수는 없죠.
0: 아니, 근데 소통은 되죠. 소통은 됩니다. 소통은
1: 귀엽게
0: 됩니다.
1: 봐주겠죠?
0: 아이, 그럼요.
1: 여기 이제 이어폰이니까, ear, 귀,
0: 네.
1: phone.
0: 아하.
1: 하고,
0: One word인가요?
1: 아니죠. 아, 이거는 원월드고,
0: S를 붙였네요?
1: 이어폰 한쪽만 뭐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0: 아니,
1: 예, 두개 끼고 다녀야 되는데.
0: 요즘에는 이게 하나씩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1: 아시죠?
0: 워낙
1: 서로,
0: 와이어리스로 쓰다
1: 나
0: 보니까.
1: 왼쪽밖에 없고 오른쪽밖에 없어. 서로
0: 어떻게 해요?
1: 그 장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0: 네네네.
1: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
0: 그냥 몰아주기 합니다,
1: 몰아주기에
0: 요즘에.
1: 있어요.
0: 와, 요즘에, 와, 이게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는 줄로 돼 있으니까. 근데 또 줄로 돼 있는 것도 약간 좀
1: 그래서 요즘에 그 이어폰에
0: 트렌디하지 않나요?
1: 다시 줄을 다는 액세서리도
0: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think, 저는 생각해요. I dropped my earphones. 어디에? On the plane. 정답? Perfect. 되겠습니다. Okay, so earphone이라고 하는 거는 S를 넣어서 해주는 게 아무래도 one pair. 확실하게 한 쌍을 이룬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거 이어폰이 아니라 pH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1: F 성질이죠.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earphone이 아니라 phone. 이런 식으로 아랫 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닿는 느낌. 바람 뿜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earphone, earphone.
1: Earphone.
0: Yes.
1: Earphone.
0: 오케이. 자, earphone을 떨어뜨린 것 같다. 떨어뜨린다는 걸로 동사 못 썼어요.
1: Drop.
0: 자, drop. 떨어뜨리다. 이거 발음 벌써 느낌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는 드롭 이렇게 안할 거죠?
1: 아니죠, 이제. 그
0: 그렇죠?
1: 우리가 그뭐 드롭킥 이런 거 있거든요. 기술 중에. 드롭킥.
0: 드롭.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DR 모음은 약간 지읒 비슷하게 소리가 뭉쳐버립니다. 이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드랍하지 마시고 자, 제 입모양 봐주세요. 드롭. 드롭.
1: Drop.
0: Yes.
1: Drop.
0: Okay. 자, so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Hold on one second, okay? Drop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 네.
0: 이거 비슷하게 fall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아, fall.
0: 네.
1: 알죠, 알죠. Fall down.
0: 이렇게 뭔가 휴 fall 한다. 떨어지는
1: 떨어진다?
0: 거.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상우 씨?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가 나온 적 있는데, drop하고 fall은.
1: 혹시 drop이 떨어진 상태?
0: 그러니까
1: 요거는
0: 상태
1: 뭐,
0: 동작 강조 차이가
1: 아, 예, 그런 거
0: 아닐까?
1: 아닐까요?
0: 오케이. 사실은 good try. 근데 둘다 동사예요. 둘
1: 오.
0: 다 동사인데 drop은 내가 떨어뜨리는 것도 되고요. something dropped 해서 그게 떨어지는 것도
1: 아,
0: 됩니다.
1: 떨어지는 것도
0: 예,
1: 되고.
0: 맞아요. 근데 fall은 떨어지는 거는 되는데 내가 떨어뜨린다라고 할때 I fell it 이라고 쓰진 않죠.
1: 아, 참.

0: 자의적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드랍밖에 안 된다.
1: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So drop은 내가 뭔가를 떨어뜨릴 때도 I dropped it. Or 그 물건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it dropped. 둘 다 된다. 근데 fall 같은 경우에는 I fell it. 내가 떨어뜨렸다. 이렇게는 못 쓰고요. It fell. 그게 떨어졌다.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조금 더 뭐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So 여기서는 내가 떨어뜨렸다. Right? 나중에 오늘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지만 Oh, my earphones dropped.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Yeah. Okay. 자, 이렇게 단어를 알아봤고요. 상우 씨, 아까 전에 상우 씨가 얘가 붙으면서 I think 붙으면서 약간 막갈이
0: 예, 막갈이요? 맞죠, 막갈나게.
1: 막갈나게. 예. 뭔가 달라졌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사실 얘를 빼고 그냥 I dropped my earphones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떨어뜨렸다, 팩트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내 생각을 좀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을 주는 거죠.
0: 왜냐면 우리도 대화할 때 뭐뭐야, 뭐뭐입니다 보다는 아, 뭐뭐인 것 같아.
1: 맞아요.
0: 뭐뭐야, 약간 습관적으로 이런 거 많이 쓰죠.
1: 거의 습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의 있게 하는 또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자, 그래서 평소문 앞에 think만 붙여서 I think 붙여서 뭐뭐라고 생각해. 아니면 뭐뭐인 것 같아. 요거 부드럽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가볼게요. 나 있잖아. 그거 택시 안에 두꺼운 것 같아. 두고 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left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요?
0: I think.
1: 오케이. 나는 그거를 내버려 뒀어.
0: I left it.
1: 자, 그 택시 안에?
0: In the taxi.
1: Right. So I think I left it in the taxi. 그러면 택시 안에 두꺼운 것 같아. 이런 느낌.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나 있잖아. 그거 여기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나 생각해. 그렇죠? 어떻게 하죠?
0: I think
1: 나는 그걸 잃어버렸어.
0: I lost it
1: 여기 근처에서 주위에서
0: around here.
1: Yes, perfect. I think I lost it around here. 괜찮죠, 그렇죠?
0: Yeah.
1: All right. So 얘는 큰 거는 아니고요. I think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난 생각해. 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평소문으로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0: Yeah.
1: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think I left it in the taxi.
0: I think I left it in the taxi.
1: Mm-hmm. I think I lost it around here.
0: I think I lost it around here.
1: Yes. 자, 근데 여기서는 택시 안에 두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Right? 근데 저기서는 전치사
0: on을 썼어요.
1: 예. 상우 씨 그거 기억나요? 우리가 뭘 탄다라고 할 때 right?
0: 너무 잘 알고 있죠.
1: Get on, get in.
0: 배래요.
1: 배요.
0: 시비라지나 그런 플레인 같은데 큰데 우리가 이제 버스 서서 걸어 다녔다가 앉았다 할 수 있는 큰 뭐 그런 미끄는
1: 뭔가 판이 있는
0: 그죠. 그런 오늘 쓰는 거고요.
1: 네네.
0: 안으로 이렇게 꾸겨서 앉아서 타야 되는 뭐 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in을 쓰는
1: exactly. 거예요. Exactly. 오케이. 이런 딱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on을 써주는 게 저게 맞고요. 여기서는 in on이 아니라 in the taxi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아까 a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장소를 얘기를 할 때 at the building, at the cafe 이런 거에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맞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plane 안쪽에, 기계 안쪽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려면 써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탑승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할 때는 on을 쓴다는 거.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0: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1: Beautiful. 자, 그랬더니 거의 승무원 분인가 봐요.
0: 아,
1: 어디 앉으셨죠?
0: Oh, where? 어디에? Did you? 당신은 했나요? 앉으셨나요? Where did you sit? 근데 이것도 앉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sit, 요거 써줘야 돼요. Sit.
1: 오, S-E-A-T 아닙니까?
0: 그거는 자리.
1: 아,
0: seat.
1: 오케이. 자, 맞는지 볼게요.
0: 카 seat 할 때 그 seat.
1: Exactly. So, where did you sit? 정답. 그렇죠. 앉다라는 일반 동사죠. 아, 요거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과거형, PP형이 뭘까요? 이게 sit일까요?
0: Sit. Sat.
1: 아, 지금, 잠깐만, 카메라 감독님들의 한숨이.
0: 이봐, 좀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혹시
1: 토요일 약간 줄인, 토요일 줄인 느낌, 이럴까?
0: Set?
1: 아니면 저기, 이거는 좌석이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인데. 우리 토요일, 에, 그렇지.
0: Set.
1: Set.
0: 똑같이.
1: 네.
0: Set.
1: 시트에 썩 탈까 봐가 저는 또 지금
0: 시트 날 뻔했어요. 시트.
1: 그러니까 우리가 와 시트 대박인데요. 이게 안 서버로 타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걸 모른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 눈물이 나옵니다.
0: 이제 네. 공부하시면서 나 분명 어제 배웠는데 왜 또 기억 안 나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1: 네.
0: 예, 정말 지금 한창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면 저희는 네. 계속 이렇게 반복하셔야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요.
1: 저는 이제 칭찬하는 것도 좀 해드리고 싶지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남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반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많이 문장 만들어 보셔야 돼요. 네. 오케이, so set. 자 그리고 이 상훈 씨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 어순에다가 의문사 넣는 걸 너무 잘해요.
0: 언제 어디서 이상하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육하원칙.
1: 육하원칙에 따라서. 예. 자 오늘은 where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질문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앞에다 요거 넣어주면 맥락에 따라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기타 등등의 질문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꼭 써달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또 복습해볼게요. 오케이? 너 먹었니?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너 먹었어?
0: Did you eat?
1: 너 어디서 먹었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0: Where did you eat?
1: Where did you eat? 두 번째, 제가 머물러도 되나요? 제가 있어도 되나요?
0: Am I stay here?
1: 아, no, no, no. Oh. 해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니까?
0: Can I stay
1: 그렇죠,
0: here?
1: 그렇죠, right? 자, can I stay here or can I stay? 그러면 그 앞에다가 어디에 제가 머물러도 되나요? Here가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0: Where can I stay?
1: 그렇죠, where can I stay?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아직은 의문사 요런 것들 헷갈리시는 분들은 질문 어순 만드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0: 먼저 해놓고 그 뒤에 yes. 붙이시면 돼요.
1: Of course. 자, 읽어볼게요. Where did you eat?
0: Where did you eat?
1: Mm-hmm. Where can I stay?
0: Where can I stay?
1: 본문 갈게요. Where did you sit?
0: Where did you si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Where did you sit?'
1: 자,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좌석 A23번에 앉았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내가 직접 해도 되냐.
0: 좌석 A23이요. 23 해줬고. Can I? 어? Can I check 해야 되는데 여기 check이 여기 있어요. 아,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체크 해봐도 되나요? 이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는 거니까 can I 들어가는 게 go 그죠? Go 오 이게 뭔가
1: 들어가다 덩어리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0: going? 들어가니까 아 근데 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go로 가는 거야 going 안으로 can I go in and Go-in and 뭔가 이상한데
1: 뭔가 안 써봤던데
0: 고인물
1: right? Okay. Go-in and check. Okay, 만들어 보겠습니다. Seat 823. Can I go in and check? You got it, man. 오. Yes. 자 들어가다 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냥 go만 쓰면 가다잖아요, 그렇죠? So can I go in and check?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요거 나왔어요.
0: 네.
1: 상훈 씨가 이거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을 저한테 줬거든요.
0: 네.
1: 얘는 명사로 뭐예요?
0: seat이라는 좌석입니다.
1: 그렇습니다. 좌석이에요. 실제로, 누군가를 앉히다라는 동사로 쓸 때도 있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것보다 좌석이란 명사로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그리고 발음도 주의해야 되죠. 이거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냥 입모양을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음이 연속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입모양을 좀 벌리란 얘기고요. 천천히 발음해라, 빠르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약간 늘어지는 느낌, 입모양이. So, set 이게 아니라 seat, seat 해보세요.
0: Seat,
1: yes.
0: Seat.
1: 네, 훨씬 좋아요. So, seat 823. Or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듣겠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Can I 어쩌고 저쩌고.
0: Yeah.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Can I?
0: 약간 허락을 좀 구하는 거죠.
1: Yes, there you go.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Can I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Alright, so 여기서는 go in and check 해도 되나요? 동사 원형이 두 개가 써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도 가도 돼?

0: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대신에 그 사람 입장이니까 come을 써볼게요. 어. 나도 와도 되죠, 직역하면.
1: Can I come together? Enjoy?
0: 나 도우니까 뭐예요?
1: 아, can I come to?
0: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Oh, yes, of course you can. 이런 식으로 쓰거나 No, you can't. 이렇게 하거나 So, can I come to?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쉬는 거 뭔지 알아요, 영어로? 휴식 시간을 갖는 거. 아, 이거 우리 한 시간 촬영을 했는데
1: 휴식을
0: 쉴까요? 그리고
1: break.
0: 어, 맞아요, 맞아요. 동사가 뭐죠?
1: Break time.
0: 무슨
1: 휴식 시간.
0: 맞긴 한데 동사로 써야 되니까 take.
1: Take a break.
0: Take a break. 들어본 적은 있죠, 그렇죠?
1: 들어봤어요.
0: Take a break. 오케이, 이게 휴식 시간을 갖는 건데 자, 저희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가 좀 휴식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쉴 수 있을까요?
1: Oh, I'm sorry. Can we take a break?
0: 그렇죠. 이번에는 주어를 좀 바꿨어요. So, 이런 식으로도 응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So, can we take a break?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I come to?
1: Can I come to?
0: Can we take a break?
1: Oh, can we take a break?
0: All right. 자, 그리고 요거는 아시겠죠? Can I? 보다 조금 더 정중한 클래스가 있는 듯한 느낌.
1: 여러분. 요거 우리 많이 합니다.
0: May I help you? 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친구들끼리 쓰기에는 어색하죠.
1: 네.
0: 그렇죠, right? 장난으로는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at 기억하세요? Seat A23. Can I go in and check?
1: Seat A23. Can I go in and check?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which is this. 자.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뭐 두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딱 이렇게 발을 내 밖으로 내딛는 순간 다시 못 들어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확실하게.
1: Yeah. I will check 할 수도 있겠지만 I will do that. 내가 그것을 해볼게요. 네. You can. 당신은 뭐 하시면 됩니다. Here.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0: 네.
1: 기다리다. You can wait here.
0: 네. 이거 동사 원형인가요?
1: 잘 들리죠. 네. can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에요.
0: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해냈어요.
1: 이거 네. 아는데 3년 걸렸어요.
0: Okay. We made it, right? So I'll do that. So you can wait here.
1: Wow.
0: Got it. 기다리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죠. 자, 제가 뭐 해도 될까요? 아까 전에?
1: Can I?
0: 그러면 너 뭐 해도 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1: You can.
0: 그렇죠. 뭔가 허락을 해주는 거. 그래서 방금 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can I, you can. 처음에는 요거만 연습을 하다가
1: 네.
0: 나중에는 이제 응용이 점점 편해지면서 막 she can,
1: oh.
0: can we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연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얘는 동사 원형만 바꿔볼게요. 그래서
1: 네?
0: 상대방한테 허락을 한번 해볼게요. 너도 와도 돼. 아까 그거 있잖아요.
1: Oh.
0: 너도 와도 돼.
1: Oh, you can come.
0: Mm-hmm, 너도.
1: To.
0: Mm-hmm, you can come too. 아까 can I come too?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번에 아까 전에 can we take a break?
1: 쉬어도 돼요.
0: 그랬더니 너희들은 쉬어도 돼. 너희들이 영어로 뭘까요? 우리 뭐 여러분, 너희들.
1: You guys.
0: You guys, right? 그래서 너희들 쉬어도 돼.
1: Oh, you guys can take a break.
0: 그렇죠. You guys can take a break. Come back in 5 minutes. 이런 느낌으로 이제 또 추가할 수 있겠죠. You got it?
1: Yeah.
0: Alright. So 이번 기회에 take a break도 가져가는 거죠.
1: 네, 요거 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0: 쉬는 시간을 갖다? 뭐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Oh, you can come too.
1: You can come too.
0: Alright. You guys can take a break.
1: Oh, you guys can take a break.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I'll do that이라는 게 I'll check it for you.
1: Yeah.
0: 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ll do that. You can wait here.
1: Oh, I will do that. You can wait here.
0: Beautiful.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eat A23. Can I go in and check? Seat A23. Can I go in and check? I'll do that. You can wait here.
0: All right, you guys.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0: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우리 frame patterns, 뼈대 패턴 활용해서 이병작 해보겠습니다. I think 어쩌고저쩌고, 얘는 진짜 핵심 패턴이거든요.
1: Yeah.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I think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해요. 자, 비행기에서 제 이어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이어폰들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일단.
1: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0: 아, 그 비행기에?
1: on the plane.
0: On the plane, 그쵸? 제 이어폰을요, 그 비행기에다 떨어뜨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1: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0: 와우, beautiful. It was a long sentence. Alright? 자, 두 번째. 나 그거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 나 있잖아. 나 생각해. 그 택시 안에다가 그것을 놔뒀다고.
1: I think I left it in the taxi.
0: 저요. 그거 그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1: I think I left it in the
0: In the
1: taxi.
0: taxi, 그죠? I think I left it in the taxi. 이게 연습이 나중에 되면 이 내용 자체가 확 들어오면서 창훈 씨도 표정 같은 거가 이번엔 좀
1: 좀
0: 딱딱했잖아요.
1: 긴장했죠.
0: 솔직히. 예,
1: 안
0: 근데
1: 틀릴래요.
0: I think I left it in the taxi. 고민하는 느낌. 거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나 그거 이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나 생각해. 내가 그거 잃어버렸다고. 일단 거기까지.
1: I think I lost
0: 요
1: it
0: 근처에서
1: around here.
0: around here. 약간 좀
1: 이제
0: 연기해볼까요?
1: 해볼게요.
0: 나 그거 이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
1: Oh, I
0: 같아.
1: think I dropped it. I lost
0: I
1: it
0: lost
1: around
0: it
1: here.
0: around here.
1: 조금 이렇게 연기하면 틀린다니까. 아직은 집중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손형작하고 이병작 해보고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연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요런 느낌. Right? 자, 두 번째 보면, Can I do something? 가볍게 해볼게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나요? 제가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확인해도 돼요?
1: Can I go in and check?
0: 그렇죠. Can I go in and check? 나도 가도 돼? Come으로 써볼게요.
1: Can I come too?
0: Oh, yes, you can. Let's try one more. 우리 쉬어도 돼? 우리 휴식 시간 가져도 돼요?
1: Oh, can we take a break?
0: 그렇죠. Can we take a break? You're so tired. 이러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병자 패턴 한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비행기에서 제 이어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나 그거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 I think I left it in the taxi. 나 그거 이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I think I lost it around here.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나요? Can I go in and check? 나도 가도 돼? Can I come too? 우리 쉬어도 돼? Can you take a break?
0: Alright, you guys,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2: 해결!
0: 해결!
1: Excuse me.
2: Yes, ma'am.
1: I think I dropped my earphones on the plane.
2: Where did you sit?
1: Seat A23. Can I go in and check?
2: I'll do that. You can wait here.
1: Okay.
2: Just one second.
1: Thank you.
0: Well done, you guys.
1: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0: Yes.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손모델로서 일하고 있어. 자, 뭐뭐로서라고 할때 전치사 뭐 쓸까요?
1: As.
0: As, right? So I'm working as a hand model.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I think 뒤에 평소문 붙이는 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1: 이건 약간 좀 소름이 끼치는데요.
0: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1: 네, 여러분 쓰시는 거는 뭐안
0: Yes.
1: 오르그러드니까 한번 써주세요.
0: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 보정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주말이니까 푹 쉬시고요. 마음껏 노시고 또 즐기시고 그리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next week.

0: 김상훈입니다.
1: Welcome to
0: 왕초보영어.
1: Welcome to 왕초보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이 밝았네요.
0: 네. 월요일도 가정영어 배우고요.
1: 네네네네.
0: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1: 준비됐을 것 같아요. 자, 뭔가 따뜻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걸 따뜻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0: 네.
1: 영어에 거부감이 있는 아들이라고 해서, 요즘에 솔직히 아이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너무 많죠.
0: 그렇죠.
1: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무조건 네가 가서 영어를 해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부모님이 함께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뭐랄까 아이들이 좀 거북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대화가 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0: 네.
1: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 마유가 나랑 영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부부끼리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1: 네네. 마유가, 뭐, 원하지 않아요?
0: 이게 생각보다 좀 문장이 길긴 한데,
1: 길어요.
0: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꽁상시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죠. 어색한 기분이 든다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그 아이가 말하기를 뭔가 기분이 어색하다고 한다. 요걸 해야 되는데, 단어 좀 아시겠어요, 상우 씨?
1: 예, 알것 같아요. 어색하다는 진짜 배워가지고
0: 오케이,
1: 확실히
0: 오케이.
1: 머릿속에 있네요.
0: 오케이. 자, 오늘 어떤 점수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시죠. 시작.
0: 영어합시다.
1: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마유가 나랑 영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2: What about Mayu?
1: 그러니까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됐나 봐. 그러니까 뭐 걔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어색한 기분이 든다나?
2: 응?
1: 그러니까 he says he felt awkward feeling.
2: Awkward.
1: Awkward feeling. Awkward feeling.
2: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1: Word game?
2: Word games.
1: 뭐그막 이렇게 말 놓고 하는 거?
2: Yeah, we can do that like a word
1: 무슨
2: game.
1: 땡땡 그거 마블 그거?
2: Like a word game. Not world, word. Like cat,
1: 단어, 단어.
2: dog,
1: Okay, I got it.
2: giraffe,
1: Yeah, yeah,
2: this
1: yeah.
2: kind of thing.
1: Oh, yeah.
2: Maybe we can sing together too.
1: 갑자기 노래를 해?
2: Like in English.
1: 아, English
2: I love English.
1: 아, 노래는 하지 마. Don't sing.
2: Together.
1: You. 아, together?
2: We love English.
1: No, no. Don't sing a song.
2: Why?
1: 어? 아니, 그냥, just.
0: 오, 박수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1: 좀 받을게요. 여러분들 좀
0: 네,
1: 쳐주세요.
0: 와. 여러분 느끼셨나요? 오늘은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제가 쓴 스크립트 그대로 읽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거의 완벽에 가깝게, 거의도 아니라 그냥 완벽한 한 문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든다. 요거는 시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1: 그러네요.
0: 그거 빼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형 씨,
1: 예.
0: 이런 날이 오네요.
1: 또 내일 되면 또 타박하고 아주 아쉬웠어요. 30점 드릴게요. 뭐 그러실 수 있으니까.
0: 아닙니다. 근데 또 좋은 일도 있고 아닌 일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절대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왕초보 영어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 네.
0: 오늘 만약에 처음 봤다. 처음부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스스로한테 좀 시간을 주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He says it feels awkward.
4: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Maybe we can sing together too.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dialogue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갈 텐데요. 이긴 문장을 완벽하게 꽁상 씨가 처리했다는 거.

0: 마유가 나랑 영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마유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니까 마유 doesn't want to 3인칭 단수 써서 해줬고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하고 싶지 않아요. Speak English 써주면 됩니다. 네,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관건이었는데 나와. 그러니까 with me.
0: With me.
1: 네, 요건 사실 저도 꽁상치도 약간
0: 아하.
1: 반반이었어요. 맞는지 아닌지 전치사를 헷갈리긴
0: Right.
1: 했지만
0: 아, 나와 함께 한다는
1: 네,
0: 거.
1: 또
0: 오케이.
1: 완벽하다 하셨으니까.
0: 근데 너무 완벽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 또
1: 네.
0: 그것도 3인칭 단수니까 doesn't want 이런 거 doesn't 썼고 원한다. want to 그리고 심지어 뭔가 구사한다라고 쓸때이 동사까지. 자, speak 확인하면 obviously you got it. All right. So speak 뭔가 말하다 혹은 구사하다. 언어 구사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뭐 speak English, speak Korean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동사를 여기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speak도 혹시 몰라서 요거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해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sit 했을 때
1: 네, 지난 시간에 조금
0: 살짝
1: 고생했었는데,
0: 고생했죠?
1: 잠깐만요.
0: 과거형.
1: spoke.
0: Okay, spoke.
1: spoken.
0: 아, 오히려 어려운 걸좀 잘하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짧으면 오히려.
1: 이거는 뭐 어렵고 쉽고가 아니고요. 기억나고 안 나고.
0: 아,
1: 이
0: 그렇습니까?
1: 웬만한 불규칙은 다 외웠었어요.
0: 아.
1: 중고등학교 때 이거 불규칙 여러분들 다 외우시지 않았어요?
0: 맞아요. 이게 불규칙 동사가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1: 외울
0: 네.
1: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0: 그렇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외우다 보면요. 거기에 규칙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1: 불규칙 속에
0: 네.
1: 규칙이 있어요.
0: 뭔가 되게 포에틱한 시적이고 라임이 살고 그죠?
1: 네.
0: 불규칙 안에 규칙이 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 안 하면 나중에 have PP를 활용한 거 어떤 경험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무조건 해 주셔야 돼요. 전 세계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ESL 학생들만이 아니고요.
1: Yeah.
0: 실제로 외국인들도 미국인들도 예를 들면 다 배우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거 뭐라 그래요? Want
1: want to.
0: to something. So, want to do something, correct? 근데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앞에다가 그냥
1: Don't.
0: don't나 아니면 3인칭 단수면
1: Doesn't.
0: 요런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꽁상씨가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I였으면 I don't want to do something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녀, 그 이런 식으로 3인칭 단수 바로 마유.
1: Mayu.
0: So, my son이 나온 거잖아요. son이 나왔기 때문에 뭐 썼죠? 얘가 아니라
1: Doesn't.
0: 얘를 쓴 거죠. You got it? Right. So, I don't want to do something. She doesn't want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이 명작 한번 해볼게요. 우는 게, 상우 씨, 우는 게 동사로 뭐죠?
1: Cry.
0: 나는 울고 싶지 않아.
1: I don't want to cry.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일어나는 거는 뭐라고 하죠?
1: Wake up.
0: Wake up, get up, 이런 거 쓸까요? 자, 그녀는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
1: She doesn't want to get up.
0: 그렇죠. Because she is very tired.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So, 여기서도 I이니까 don't인 거고, 여기서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업그레이드도 아니고요. 시제를 바꿀 수도 있죠.
1: Yeah.
0: 원하지 않았다. 과거형으로 쓰면
1: I didn't want to cry.
0: exactly. So, didn't로 또 fix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기하는 느낌으로. I don't want to cry.
1: Oh, I don't want to cry.
0: She doesn't want to get up.
1: She doesn't want to get up.
0: 이렇게 게을러.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She doesn't want to get up.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So,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나랑. Okay, with me까지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1: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0: Alright, 좀 길긴 한데 완벽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미션 문장이 바로 이어질 거예요.
1: 네.
0: 여기서 살짝 에러가 있었는데, 뭐 어색한 기분이 든다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석은 해놨는데요. 결국에 그가 말하는 거죠. 그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1: 이게 보니까 he says 그러니까 그가 말했는데 저기도 이제 아까 앞에를 speak 했더니 그냥
0: 네.
1: 자연스럽게 he speak 이렇게 했어 speaks.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그죠?
0: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말했다. 시제를 맞춰서 he said로 해도 돼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할때 현재형을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1: 네.
0: he says.
1: 그가 말하더라고. 그는 느낀다. 어색한 기분을. 어색하다. 아까 우리 목공상씨도 잘했지만, awkward죠, awkward. 뭔가 스펠링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0: 상훈 씨
1: 와,
0: 대박인데요?
1: 잠시만요. 이게 awkward.
0: 이렇게 맞추는 분 처음 봤네.
1: 잠시만요. 예. 어?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0: 오.
1: awkward.
0: 저 단어를 다르게 쓰는 사람 처음 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AWK 하고 나서 단어 할 때 word 맞나요? Is that correct?
1: 아, 뭔가 전에 맞췄었던 것 같은데 이거. word.
0: Are you 100% sure? 확실해요?
1: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0: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스펠링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He says he feels awkward. 다 맞았는데?
1: 이게 몸이 A네요.
0: A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틀리지 않고요.
1: 어디서 틀려요?
0: 여기 WKW를 순서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1: 이거는 완벽히 알아요. 우리가 어색하다가 네. 들어가서 단어 자체가,
0: 자체가
1: 어색하다 하면 요거 들어가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네. 와, 쉬운 부분을 강구했네요.
0: 네네네. So awkward라고 하면 어색한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아, 여기서 희한하게도 K가 좀 된 소리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awkward보다는 awkward처럼 약간 된 소리 느낌으로 두 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kward, awkward,
1: awkward.
0: 아하.
1: Awkward.
0: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얘 만나도 되게 편하네, 편해라고 하면은 뭘 쓰면 될까요?
1: Comfortable.
0: 음흠. 스펠링 여러분 같이 필기하겠습니다. 맙소사.
1: 왜요?
0: 오늘 칭찬 많이 했는데 확실해요 이거?
1: F까요?
0: 하나만 바꾸면
1: 되는데. Comfortable.
0: 오케이 그렇습니다. C-O-M-F입니다. Comfortable이 아니라 Comfortable.
1: 혹시 그 네. 자동차 뚜껑에 그 Comfortable.
0: 그건 Convertible.
1: 그거는.
0: 걔는 아예 다른 거예요. 스펠링이 좀 다르고요. C-O-N-V-E-R.
1: 아, V예요?
0: 이런 식으로 T-I-B-L-E. 그거는 이거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It's okay. 사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거 희한하게요. 이 단어가 comfortable처럼 T를 플랩을 해서 comfortab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원래 주류 발음이, 그러니까 많이들 뭐라고 발음하냐면 이 OR 발음을 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1: Comfort.
0: comfortable.
1: 아, comfortable.
0: comfortable. 아, 예, comfortable. 그래서 OR 발음을 좀 제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아무튼 어색한 건 awkward, right? 스펠링도 awkward. 뭔가 편안한 거, 그런 건 comfortabl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실 보시면 he says he is awkward.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어색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fee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feel 뒤에다가 형용사를 쓰면요. 그런 형용사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So he feels awkward. He는 3인칭 단수니까 그냥 feel 아니라 feels, correct? So for example, 내가 만약에 갑자기 걸어가다 어지러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아, 어지럽다. 어지럽다.
0: 뱅글뱅글.
1: 어지러운 거잖아요.
0: 네네.
1: 현기증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0: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1: 뭐죠?
0: 자, 드릴까요?
1: 네.
0: Dizzy.
1: 아, 들어봤습니다.
0: 들으면 맞아. Dizzy.
1: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오케이. 나는 어지러운 기분이 드나요?
1: I feel dizzy.
0: 그렇죠. I feel dizzy. 뭔가 팽팽 도는 느낌이 들 때 이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방금 awkward라는 거 있죠.
1: 네.
0: 활용해서 시제를 좀 바꿔볼게요. Feel의 네. 과거가 뭐예요?
1: Felt.
0: 그러면 우리는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 우리는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
1: We felt awkward.
0: 그렇죠. We felt awkward. 이렇게 felt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너 외로운 기분이 드니? 너 외로운 기분 들어?
1: Did you
0: 드니?
1: Feel?
0: Did you 아니죠? 너 드니 그냥? Did는 과거잖아요. 들었니죠?
1: 드니 do you feel
0: 외로운 거?
1: Lonely?
0: 그렇죠. Do you feel lonely? 그러면 당신 외로운 기분이 드나요? 이거고 Did you feel 하면 과거에 그때 들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시제도 바꿔보고 그리고 질문형으로도 바꿔보고 feel 일반 동사니까 are you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He says he feels awkward.
1: He says he feels awkward.
0: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He says he feels awkward. He says he feels awkward.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마유랑

0: 단어 게임 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왜냐면은 그냥 말하는 거 어색해 하니까
1: 네.
0: 게임을 해보자.
1: 그러니까 why don't we 우리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0: 네.
1: 플레이 게임을요. 그렇죠? with him 그와 단어 게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 게임을 해보는 게 플레이 해보는 게 어때요? 단어가 word 아니에요? word?
0: 오케이. 아까
1: yeah.
0: 업그레이드 할때 잘못 썼던 그 스펙 맞으시죠?
1: word.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얘는 A가 아니라 WORD, word가 되겠고요. 그래서 words라고 하잖아요.
1: 오,
0: 그럼
1: 예.
0: 단어들이 여러 개 생겼잖아요.
1: Yeah.
0: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말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말. 네. 오케이. So words. 오케이? Okay? So 알아두시면 좋죠. 가사란 뜻도 되고요. 복수로 하면은. 야.
1: 오.
0: 자, 우리 어떻게 보면 단골 표현이기도 한데 너 뭐뭐하는 거 어떠니? 이렇게 할땐뭐 했었죠, 우리?
1: Why don't
0: Why
1: you?
0: don't you do something, right? 하지만 우리 같이 하는 게 어때? 그러면은
1: Why don't we something?
0: exactly, right? So 오늘 이렇게 활용한 게 되겠습니다,
1: 제가
0: right?
1: 해드릴까요?
0: 제가 밑줄을 잘못 그어요. Okay, so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 원하는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결국엔 같이 하자라는 느낌이죠.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가벼운 제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당신 하지 말고 play word games 하는 게 어때? 함께. 자, 예를 들어서 함께 노래하는 게 뭐예요? 노래하다가 뭐 노래하다?
1: Sing a song.
0: sing a song. Or 그냥 you can
1: I
0: just say
1: sing.
0: sing,
1: Okay,
0: right?
1: 오케이.
0: So 함께 노래하다는 sing
1: Sing together.
0: together. 그러면 야, 우리 함께 노래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1: Oh, why don't we sing together?
0: Yeah, let's do that, right? How about this? 영화관 가는 거 상훈 씨 혹시 표현 기억나나요? 그 영화들한테 가는 거예요. 안녕, 나
1: Oh,
0: 니네 보러 왔어. 이런 식으로.
1: go to movie.
0: Go to the movies. Oh, you're almost there. You're 진짜로 맞을 뻔했어요. Okay,
1: go
0: so
1: to the
0: you almost got it,
1: movie.
0: right? So,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So,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영화들한테 가는 거 어때? 한마디로 우리 영화관에 가는 게 어때?
1: Hey, Mayu, why don't we go to the
0: 그죠?
1: movie?
0: Why don't we go to the 오, 플랩까지 내면서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right?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가는 거 어떨까?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오케이, okay,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0: Okay, Why don't we sing together?
1: Why don't we sing together?
0: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1: Why don't we go to the
0: All
1: movies?
0: right, very, very nice. 참고로 아직까지는 왕초보 영어에서 많이 쓰진 않았어요.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How about we 이렇게 가는 거.
1: 사실 이거는 why don't you랑 how about you에서 why don't we랑 how about we 정도 바꾼 거
0: 위로
1: 아니에요?
0: 바꾼 건데
1: 예.
0: 사용 빈도가 글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얘가 훨씬 높아요. 이 훨씬 높아서 사실 이거를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제가 기회가 될때 우리 교재에 새로운 또 내용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y don't we do something? How about we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어색하지 않게 아이들한테 단어부터 접근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님께서 스스로 어색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1: 맞아요.
0: 있거든요. 난 영어 못하는데 내가 애한테 헬로, 아이한테 헬로. Did you have lunch? 이걸 내가 영어로 말하면서 아이한테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쑥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하면 오히려 아이도 그거를 센스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1: 애들이
0: 때문에
1: 재미없어 할것 같아.
0: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오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완벽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1: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0: 오,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같이 노래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러면서 아이디어죠.
1: Maybe. 어쩌면 아, 뭐할 수도 있다. 뭐. Maybe we can sing. 우리는 노래할 수도 있다. 같이. 예.
0: 우리 아까 잠깐 예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1: Together.
0: Okay. Alright.
1: To. 도.
0: Okay. 자, 여러분들 스펠링 확인하시고요. 보겠습니다. Maybe we can sing together too. Yep. 그렇죠. 함께 같이. 라는 단어, together, right. 자, 여기 마지막에 우리 문장,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문장 구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1: 네.
0: 마지막에 to 나온 거는 어떤 느낌이었죠?
1: 뭐뭐도.
0: 뭐뭐도 또한 이렇게 조금 더 추가를 해준 것뿐입니다.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내는 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시간을 내다?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1: Make a time.
0: 그냥 make time. 아니요, 괜찮아요. Make time. Oh, I can make time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도 시간을 낼수 있어. 그러면
1: Oh, I can make time.
0: 또한?
1: Two.
0: I can make time too. 이런 식으로. 어, 우리도 집을 샀는데. 우리도 집 샀어. by의 과거를 써야겠죠.
1: We bought a house too.
0: 그렇죠. We bought a house too. Did you guys buy a house too?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왕초보 영어에 거의 뭐 한 글쎄요. 한 에피소드 한 10개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잖아요, 2가.
1: 네.
0: 그러니까 반복이 계속 되지 않나요, 당신?
1: 이것도 사실 또 외국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뭔가 나도 뭐 이런 것도
0: 너도 그랬어? 한다든가.
1: 우리 미투 많이 배웠잖아요, 미투.
0: 맞아요. You too 이런 것들.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억지로 넣는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의 필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And again, 이것 또한 아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래를 같이 불러준다든가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 can make time too.
1: I can make time too.
0: Oh, we bought a house too.
1: Oh, we bought a house too.
0: 자, 이것도 자신감 있게 읽어볼게요. Maybe we can sing together too.
1: Maybe we can sing together too.
0: Beautiful job. Okay.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들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He says he feels awkward. He says he feels awkward.
2: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Maybe we can sing together too. Maybe we can sing together too.
0: 오케이, 자 우리 뼈대 패턴, 프레임 패턴을 활용해서 이명작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do something. She does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Let's go. 마유가 나랑 영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1: Oh,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0: 어, 마유가 저랑 영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네요.
1: Oh,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0: 그렇죠.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She doesn't want to eat. He doesn't want to drink. 계속 바꿔보세요. 자, 난 울고 싶지 않아. 이거 약간 가사 같은데.
1: I don't want to cry.
0: 전 울고 싶지 않다고요.
1: Oh, I don't want to cry.
0: I don't want to cry. 그러면 그는 울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1: Oh, he doesn't want to cry.
0: Yes.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걔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해. 그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한다.
1: Oh, she doesn't want to get up.
0: 어, 그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해.
1: Oh, she doesn't want to get up. She's lazy.
0: She's lazy.
1: She has been lazy.
0: Beautiful. Alright. She is lazy. 그럼 걔는 그냥 lazy 해. She's been lazy.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최근에 좀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쭉 그래온 느낌.
1: 지금 계속 게으른 상태야.
0: Oh my goodness.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I feel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그가 어색한 기분이 든대요. 그는 말해요. 일단은 그거 해볼까? 얘는 추임새일 뿐이에요. 그는 말해요.
1: Oh, he says.
0: 그가 어색한 기분 든다고.
1: He feels awkward.
0: 그는 말해요. 그가 어색한 기분이 든다고.
1: Oh, he says he feels awkward.
0: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네. 아, 편안한 기분이 든대요.
1: He says he feels comfortable.
0: Exactly, right? Okay. 자, 두 번째. 난 어지러운 기분이 들어.
1: Oh, I feel dizzy.
0: 어, 나 어지러운 기분이 드네.
1: Oh, I feel dizzy.
0: I feel dizzy. 혹시 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밥 먹어야죠.
0: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우린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
1: Oh, we felt awkward.
0: 아, 우리 있잖아.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니까.
1: We felt awkward.
0: 그렇죠. 자, 뭐 어제 뭐 파티를 갔는데 전 애인을 만났다던가.
1: 왜 이렇게 전 애인을 자꾸 만나세요? 아니, 토픽에 전 애인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뭐 연락하세요?
0: 지내지, 잘 지내지. 이런 느낌 됐습니다.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사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마유가 나랑 영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난 울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cry. 그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해. She doesn't want to get up. 그가 어색한 기분이 든대요. He says he feels awkward. 난 어지러운 기분이 들어. I feel dizzy. 우린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 We felt awkward.
0: 네, 오늘은 사실 이렇게 영어 배우는 거 내용도 좋았지만 뭐라 그럴까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했잖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왜 흔히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분들을 직접 이렇게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1: 네.
0: 그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attitude, mindset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차피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배운 만큼 아이랑 같이 소통을 해줄 거야. 파트너가 돼줄 거야. 이게 돼야 됩니다.
1: 그리고 반대로 네. 요즘에는 영어를 네.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이런 데서 많이
0: 어허?
1: 배우고 오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럼 오히려 선생님을 아이로 두고 본인이 네.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배워도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할 겁니다.
0: 와.
1: 엄마, 아빠를 언제 가르쳐 보겠어요?
0: 진짜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있어도 될 정도예요.
1: 네.
0: 정말, 내가 배운다는 느낌? 이렇게 하면 아이는 신나서 그걸 얘기하면서 또 여기 머리에서 강화가 한 번 더 될 거거든요.
1: 그거죠.
0: Very nice. 오케이. 자,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요. 우리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4: 허니. Mayu doesn't want to speak English with me.
2: Oh,
4: he says he feels awkward.
2: Why don't we play word games with him?
4: A word game?
2: Yeah. Maybe we can sing together, too.
4: Oh, that's a good idea.
2: Yeah. I love
4: Don't sing. Don't sing.
2: English.
1: Okay.
0: All right, you guys did a great job.
1: 잘하셨어요.
0: All right.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1: 와.
0: 이거 어떻게 했죠?
1: I think I love you.
0: 그래서 I think I love you. Alright, 좋습니다. 느끼한데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바로 feel 형용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시면 됩니다. 넌 어색한 기분이 들었니? Right?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친구가 X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물어볼 수 있겠죠? 넌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 요거 질문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성훈 씨 할 수 있을까요?
1: 네네. 그리고 요게.
0: 네네네네.
1: 과거로 가는 거죠.
0: 오.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0: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화요일 또 yes. 일상 영어 배우고요.
0: 그럼요, 그럼요.
1: 어떤 내용일까요?
0: 자, 오늘은요. 제목이 아무튼 넌 식물은 못 키우겠다. 못 키우겠어. 뭐 이런 내용인데 상훈 씨,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는요, 식물을 정말 잘 못 키웁니다. 하지만 사랑해요. 근데 안 돼요, 잘.
1: 예. 네. 저도

0: 식물을 잘 못 키우는 편이죠.
1: 네.
0: 저희 어머니가 진짜 식물을 잘 키우시죠.
1: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저의 예전에 할머니도, 네, 살아생전에 그런 할머니가 굉장히 식물을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좀 잘 키우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잘 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글을 써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미션을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이죠? 이런 식물들이 다 죽었네. 어떡해?
1: 살려내.
0: 요거 영어로 해보고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나 날마다 물 줘. 보통 이런 거좀안 되지 않나요? 이게 식물이라고 하는 거를 매일 주면 좀안 된다는
1: 안
0: 얘기도
1: 돼요, 안
0: 있는데.
1: 돼요. 이게 다 달라요.
0: 자, 요거 물을 준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성우 씨?
1: Yeah.
0: 오케이.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홍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 시작.
0: 합시다. 도전합시다.
1: 이런 식물들이 다 죽었네.
2: What's wrong?
1: Oh my god.
2: What?
1: All plants died.
2: France?
1: Plants.
2: Oh,
1: plants.
2: plants.
1: 아, 예,
2: Oh.
1: 식물.
2: Oh, how often do you water them?
1: water, 물. often 자주, 물 자주 주냐고.
2: How often?
1: 얼마나 자주? 나, 날마다 물 줘. I give water to them, water them every day.
2: You water them every day?
1: Give water, yes.
2: You a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1: Once a week?
2: In
1: 일주일에 한 번?
2: one week, one time.
1: Only one time?
2: Every day?
1: Yes, seventh time.
2: Of course they're dead. Oh
1: Oh
2: my
1: my gosh.
2: God.
1: I'm sorry, Fred, my baby.
0: 오케이. 좋습니다. 최근에 좀 꽁상 씨가 계속 잘했잖아요. 엄청 잘했는데, 오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워낙 또 지난번에 완벽에 가까운 문장을 하나 하다 보니까,
1: 한번 했다고 뭐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진
0: 네,
1: 않잖아요.
0: 완벽하진
1: 예.
0: 않았지만, 충분히 소통은 됐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보니까 뭐, 식물들이 죽었다라는
1: 예.
0: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라 그럴까? 다른 품사를 활용해서 좀 써본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마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단어, 동사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물을 줬다? 뭐 이렇게 쓴
1: Give the water.
0: 거거든요. 네. 그런 걸쓴것 같은데, 심지어 워러도 두 번째 잘안 썼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조금 픽스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수다거리,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표현 오늘 배워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4: How often do you water them?
3: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4: You a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문장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런 그러면서 식물들이 다 죽었네.
1: 아.
0: 와, 제 케이스입니다.
1: 오.
0: 이렇게 제 손을 닿으면 다들 안녕 이러고 가더라고요.
1: 살식만 해요, 살식만.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네.
1: 이런.
0: 네.
1: 주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죠?
0: 그러네요.
1: 식물들이 전부 죽었네? 이렇게
0: 근데
1: 쓰셨네.
0: 아까 전에 다른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죽은 거를.
1: 그냥 died.
0: died를 쓴것
1: 과거로
0: 같아요. 맞아요.
1: 죽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자, 식물,
0: 일단 식물이
1: 여러분들
0: 뭐예요?
1: 아시죠? plant.
0: 오!
1: 근데 여기에 s 붙여서 식물들이니까 the plant.
0: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식물이란 단어를 굉장히,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
1: 맞아요.
0: 생각에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flowers? 이렇게 꽃.
1: 꽃.
0: 이라는 거를 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정답입니다. PLANT 거기에 이제 복수로 써서 plants 식물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됐고요.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어떤 단어 썼어요?
1: 네드를 썼습니다.
0: 이 단어가 일단 뭐예요, 형 씨?
1: 죽음이라는 명사.
0: 명사? 죽음? Are you sure?
1: 죽다?
0: 그건 die고요.
1: 죽어?
0: 잠깐만요. 저한테 혹시 저한테
1: 아니요,
0: 얘기하신 거
1: 아니요.
0: 아니죠?
1: 이걸 지금 표현해 주세요.
0: 오케이. 자, 지금
1: 죽음?
0: 비슷비슷한데 그 죽음이라는 명사는
1: 아,
0: death고요. 예, 그래서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dead라고 하는 거는
1: 이제 알았어요. 뭘까요? 이거 보니까 떠올랐어요.
0: Yes.
1: 아, 뭘까요? 지금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쓰니까 이거 형용사네요.
0: Yes, there you go. 맞습니다. 죽은이라고 하는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D-E-A-D, dead라고 얘기를 쓰는 게 맞아요. 형용사가 되겠고요. 자, 상훈 씨가 근데 아까 공상 씨가 died라고 했잖아요.
1: Yeah.
0: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1: Oh.
0: Alright, let me show you something. Die와 dead. 일단 품사, 아, 뜻부터 주세요. 상훈 씨, come on. 뜻부터 주세요.
1: 죽다,
0: 죽다,
1: 죽은.
0: 자, 품사는?
1: 동사, 형용사.
0: Exactly, exactly. So, 아까 공상 씨는요. 과거 동작을 쓴 거예요.
1: 네.
0: So the plants died. 괜찮아요.
1: 오호.
0: 괜찮지만 포커스가 포커스 이런 어디 집중하는 거가 과거에 간 거예요. 어떤
1: 죽었었다.
0: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뭐 예를 들어 뭐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때 죽었네. 거기에 포커스를 뒀을 뿐. So the plants died. 근데 나는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건 거죠. 지금 죽어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어요.
1: 아, 지금 보고 하고 죽었네.
0: 이미 죽어 있는 상태. So, 그렇기 때문에 상토에 강조하는 dead를 써서, oh, the plants are dead. 죽어 있네. 그래서 과거에 죽은 딱 그 동작보다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So, focus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 문장, 어떤 걸 써도 충분히 소통이 돼요. 그래서 잘했다고 한 거예요, 사실.
1: 예. 네. 사실 죽었다라고 저희가 제가 한국말을 받으니까 과거를 네. 썼던 건데, 네. 그럼 이게, 아, 지금 다 죽어 있네. 라고 쓰면은 저는 아마 비동사하고 형용사를 썼을 거예요.
0: 장훈 씨.
1: 이거는 마유쌤 잘못이에요.
0: 나 지금 같은 표현 하려고 그랬는데 Welcome to Mayu's World 하려고 그랬는데 장훈 씨가 지금 제 머릿속에 좀 들어온 기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한국어 말투 이런 거랑 좀 시스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죽었네라고 하면 이게 과거 동사인지 현재 상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시스템적인 차이입니다.
1: 죽어있네.
0: 맞아요. 죽어있네 혹은 죽은 상태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는 직역으로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역 훈련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영어의 그런 뭐라 그럴까 시제 네. 이런 거 이해하기에 최고 좋아요.
1: 그래서 우리도 네. 계속해서 직역을 조금 더 네, 좋아한다.
0: 강력 추천합니다. Okay? Alright, so die. dead 차이를 알아봤고요. 모두 다 죽었대요. 그러려고 뭘 썼죠?
1: All dead. Mm-hmm.
0: A-L-L 얘는요. 모두 다란 뜻도 되지만 완전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h, look at him. He's all happy. 이러면 모두 행복해가 아니라 완전 행복하네. 이렇게도 문맥에 따라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정말 다 죽었다라는 느낌으로 갈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다 죽었다. 어떡하지? 원어민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큰일 났다라고 할 때 어떡하지 우리 죽었다 이제 아유 이렇게 많이 쓰죠.
1: 아 그걸
0: 아이들도
1: 진짜로
0: 아이들도 숙제 못했는데 죽었네 이렇게도 쓰는데 원어민들도 그렇게
1: 어머.
0: 써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어 어떡해.
1: 어떻게 어떻게 해. We are all die.
0: We are all dead. 그렇죠. We are all dead. 어떡해. 이럴 때는 오히려 근데 We all died는 어색하겠죠.
1: 그러네요.
0: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상태를 현재형으로 위트 있게 그냥 쓴 것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전부 굉장히 기분이 좀 상했었어. 기분 상한 거 약간 어떤 느낌이죠?
1: Upset.
0: Upset. 그들은 모두 기분이 상했어. 과거형으로.
1: They were all upset.
0: 그렇죠. They were all upset.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전부라는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We are all dead.
1: Oh, we are dead.
0: 영화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They were all upset.
1: They were all upset.
0: 본문들 읽어볼게요.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1: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0: 자, 이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 얼마나

0: 자주 물을 주는데 저 이런 거 몰라가지고 많이 보냈거든요.
1: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주라고 아주 그냥 잘 되어 있네요.
0: 오.
1: 저희가 초반에 왕초보 때 들을 때이 often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우리는 열다밖에 생각을 못 해요.
0: 아,
1: 근데
0: open.
1: 하나의
0: open.
1: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often.
0: often?
1: 네.
0: 열다는 무슨 말이죠, 지금?
1: open the door.
0: 아, 그건 open이죠. open.
1: 그렇죠. 이제 왜
0: 오케이.
1: 오픈 오픈하는지 그런 거 생각 안
0: right.
1: 했는데
0: 그럴 수 있죠.
1: 선택지가 하나 생기기도 했고 발음도 다르고
0: 완전 발음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1: 얼마나 자주 드시는
0: 자주
1: 합니까? them. 어? them?
0: 그들에게 그게
1: 그들에게
0: 뭘까요? 그 them이 뭘까요?
1: 물을 주는 행위 아니요? 아, plant.
0: 그렇죠.
1: 여기가 물을 주는 행위가 더 아니죠.
0: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무슨 give?
1: 네.
0: 뭐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 그러니까 이게 동사인지 몰랐어요. 워터. 이게 사실 우리는 워터 하면은
0: 네.
1: 물이라는 명사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0: 오케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워낙 그쪽으로만 배워갖고 문장을 안 써봐서 그래요. So how often do you water them? 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1: 우와.
0: Perfect. 물을 주다. 실제로 동사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많아요. 명사인 줄 알았는데 어? 동사로도 쓰네? 이런 것들도 많고요. 사실 신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 이름인데 그걸 마치 워낙 많이 쓰니까 동사로 막 써버리기도 하고요. 특히나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도 이런 경우 많으니까 이런 거 나온다고 어색해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so,
1: 그 이메일이
0: 네네네.
1: 동사로도 된다게
0: 맞아요.
1: 맞나요? 그쵸?
0: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슬랭이라기보다는 뭐 email me.
1: 어.
0: I'll send you an email. 그래서 이메일을 명사로 쓰기도 하고 동사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좀 flexible, 약간 유동적이라고 할까요?
1: 네.
0: 예, 융통성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잠깐만요. 이거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1: 자주.
0: 자주, 종종 이런 뜻이에요. 자, 얘는요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often 해서 T 사운드를 내는 거, 또 하나는 T를 묵음 처리해서 그냥 often. 아마도 요즘에는 often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personal choice일 뿐입니다. 오케이? 자, 하나씩 해볼게요. 발음. often, often.
1: Often.
0: 아하.
1: Often.
0: 자, 이번에는 T를 제거해 볼게요. often, often.
1: Often.
0: 으흠.
1: Often.
0: 좋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자주 너는 그들에게, 그 식물들에게 water 하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문사.
1: 네.
0: 여태껏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좀
1: 네.
0: 심플한 거. who, where, how, 이런 것들. 근데 오늘은, 약간 멋있는,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의문사예요. 뭘까요? 바로?
1: How often?
0: 그렇습니다.
1: 의문사.
0: 이 전체를 그냥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빈도를 좀 물어보는 느낌 아닌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했던 뭐, where, when,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뒤에 어순이 어떻게 돼야 돼요?
1: 질문 어순이죠.
0: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너는 너의 여자친구를 보니?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너는 너의 여자친구를 봐? Do you, 뭐 한다?
1: Do you see your boyfriend,
0: 아,
1: girlfriend?
0: girlfriend? 그러면, 너 얼마나 너의 여자친구 자주 봐? 얼마나 자주 너의 여자친구를 봐?
1: Oh, how often do you see your girlfriend?
0: 그렇죠. 그러면, I see my girlfriend 몇 번 times a wee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 올 수도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너 운동하니?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너 운동해?
1: 어, do you
0: 응?
1: exercise?
0: 그러면 너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데?
1: 어, how often do you exercise?
0: I don't exercise at all.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오케이, so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so 얘는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의문사다. 크게 뭐 뭔가
1: 어렵진 않아요.
0: 이상하거나 이러진
1: How
0: 않죠.
1: do you see you? 해서 뭐, 너는 어떻게,
0: How often?
1: 하지만, How often? 얼마나 자주?
0: 그렇죠.
1: 이렇게 할수 있어요.
0: 얼마나 자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낭독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세요. How often do you see your girlfriend?
1: How often do you see your
0: 자,
1: girlfriend?
0: 이번에 오, 야, 너 되게 건강해 보인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1: Wow, how often do you exercis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How often do you water them?
1: How often do you water the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How often do you water them? How often do you water them?

0: 자, 미션 문장 나왔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날마다 물 많이 마셔 이러면서 이제
1: 썩어요.
0: 시커매지더라고요.
1: 아유, 어떡해요.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이제 give로가 주면 안 되고 원어 자체가 물을 줘. 나는
0: 네.
1: 물을 준다라는 동사까지 들어갔어요. 주어
0: 네네네.
1: 동사. 그러면 어떻게 every single day 이게 날마다 좀 강조하는 거죠.
0: 네.
1: 그러면은 뭐가 빠졌죠? 목적어가 빠졌나요?
0: 오!
1: 이거를
0: 도대체 어디다 줄인지는 말해야 되잖아요.
1: 그들에게서 아무를
0: 그렇죠.
1: them? them 쓰면 되나요? 그죠? them? I water
0: 템이라고 쓰는 줄
1: them.
0: 알았어요. THEM, them.
1: I water them.
0: Okay.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You got it. 그쵸? I water, 이상해요. 그쵸? You water what? Right? So, 그래서 어디에 물을 주는지를 이 water이라는 동사는 써줘야 됩니다. 얘는 꼭 뒤에 누구에게 물 주는지를 써줘야 돼요.
1: Yeah.
0: So, 여기서 them이라는 거는 the what? The
1: Plants.
0: plants. There you go. Right? So, I water the plants every single day. 자, 여기서 them은 다시 한번 그들, 그것들이라는 목적어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게 되겠고요. 자, 문장 마지막이에요.
1: 네.
0: 매일이라고 안 하고, 진짜 날마다 좀 강조한 느낌 아니에요?
1: 그러네요. 우리가 원래 everyday 뭐 배웠었지만
0: That's
1: every
0: right.
1: single day에서
0: Every single day.
1: 날이면 그냥 날마다.
0: 이 가사 같은 데서도 들어본 것 같은데. 한국 뭐 K-pop 가사 같은.
1: 날이면 날마다요?
0: 아닌가요?
1: 밤이면 밤마다 아니에요?
0: 아, 그런가요? 아, 헷갈리면서 뭔가 어떻게든 시간 맞추게 됐는데. So,
1: 장터에서 많이 쓰죠.
0: 아,
1: 날이면 날마다
0: 오는
1: 오는
0: 게
1: 게 아니야.
0: 아니야. 그죠? So, every day, 가운데 single 넣어가지고 every single day 하면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매일!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산책 가는 거를 take a walk 한다고 하는데, 들어봤나요?
1: 예. Take a walk.
0: Okay. Take a walk. Walk예요. 발음할 때 walk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 진짜 매일 산책해. 나는 그거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1: I take a walk every single
0: Because I
1: day.
0: take a walk every single day. 여기 막 억양 주시고 오버하셔도 좋아요. 강조니까. 자, 이거 해볼까요? 아, 제시카가 나한테 매일 전화했었어.
1: 과거로. Oh, Jessica called me every single
0: 네,
1: day.
0: 근데
1: Don't call me.
0: 근데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1: I miss you. 밀당을 잘해야
0: 이게
1: 되는 거죠.
0: 사람이 심리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더 강조해준다. 물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이따가 테스트 하나 할게 있어요. 좀 이따, 아무튼 미리 말씀드립니다.
1: 테스트요?
0: 아니, 아주 간단한 거예요.
1: 우린 테스트하면 긴장돼요.
0: 자, 요거 여러분 낭독 같이 해보실게요. I take a walk every single day.
1: I take a walk every single day.
0: 자, 두 번째는요. Jessica called me every single day.
1: Jessica called me every single day.
0: 네. 자, 여기서 무슨 테스트냐면 별거 아니고요. 복습 느낌인데요. 그때 격일로라는 걸 한번 한적 있거든요.
1: 제가 이 격의를 못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0: I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you remember this.
1: 이야, 요게 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날까요?
0: 그쵸. Every day.
1: Every
0: 에이.
1: 두 이음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나
0: 염절.
1: 보셨던 분 앞에 스펠링 하나 맞춰주세요.
0: Every
1: Every
0: every o가 들어가요. o.
1: Other day. 어우, 정말
0: 아
1: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0: 아니에요. 이러면서 쌓여요. 이러면서.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오케이. So every day는 매일, every single day 하면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강조. 그리고 every other day 하면 격일로라고 하는 거.
1: 우리가 이거 용돈 격일로 받는다 할때
0: 맞아요.
1: 배웠었는데요.
0: 맞아요. 계속 써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1: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0: 네. 그랬더니 맙소사. 얘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야 해. 이게 또다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한 달에 한번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틀에 한번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0: 그러니까
1: 모르세요?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이런 거
0: 저는
1: 심력수.
0: 선인장에도 매일 주고 막 그랬었어. 네, 참고로. 카메라 감독
1: 갑자기
0: 완전히 목 잡는데 지금.
1: 슬프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You are supposed.
0: 네.
1: 너는 서포트? 아, 서포즈? 서포즈는 뭐죠?
0: 오케이,
1: 네.
0: 일단.
1: water를 그들에게 줘야 돼. Only 일주일에
0: 일주일에 한
1: 한번.
0: 번.
1: 와.
0: 요거는 덩어리예요. 제가 하나만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거. 이거는 뭐 잊어버리시고요. 위에는 일단
1: 한 번, 그러니까 once.
0: 어? once.
1: 언제? A week.
0: 오? 킥이요?
1: 제가 혼자 마음이
0: 급해서. 와, once a week? 덩어리 여러분 맞는지 보겠습니다. Hey, you'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1: 대박이에요.
0: 또 덩어리로 알고 있었어요?
1: 몰랐는데 저희 이제 뭐 꽁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네. 들리잖아요. 이런
0: 맞아요. 이거 그리고 사실 해본 적이 있기는 해요. 예, 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할 때 우리가 once a week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무슨 공식을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모양을 따가지고 스스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가 뭐뭐 당이라는 느낌이에요.
1: 그쵸? 일주일 당.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만약 두 번이라고 응용하고 싶으면
1: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트와이스.
0: 스펠링 뭐 감당 되시겠습니까 이거? 트와이스 분들한테?
1: 맨날 보는데 그죠? 트와이스.
0: 네. 잠깐만. C.
1: 알죠.
0: 네. 그렇죠. Twice a week. Three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가 있겠죠. 세 번, 네 번 이렇게도 한 달에 한 번. 얘는 어떻게 할까요?
1: 자, 앞에 한 번이니까 once 해주고 once 한 달 당이니까
0: yes.
1: once
0: that's right
1: a month.
0: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당 어쩌고 이렇게 안 써도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그대로 보면서 연습이 가능하겠죠. Once a week, twice a week, three times a week.
1: Once a year.
0: Once a year, yeah.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도 업그레이드 가능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원래 오늘 이 스크립트를 안 쓰려고 그랬어요. 이 패턴을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1: 오, 네.
0: 제가 여러분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지금 못하셔도 돼요. Be supposed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거 프레임 이병작 패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빈도 1위라고 생각합니다. 1위. 그래서 저는 미리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 아, 맛보기로.
0: So, be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는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의역하면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Suppose 예를 들어서 I'm supposed to go to work today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오늘 학교 일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일 가기로 돼 있는 거.
1: 아, 그러니까 일 가야 한다.
0: 원래 가야 돼.
1: 의역하면
0: 원래 그러기로 돼 있는 것을 표현할 때 be supposed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중급 정도는 돼야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맛만 보여드릴게요.
1: 네.
0: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오케이. 얘는 제가 문장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 You are 비동사라 그랬죠?
1: 네.
0: So you are supposed to pick it up. 이거 뭐 하기로 돼 있다. 그럼
1: 야,
0: 뭐예요?
1: 너 이거 픽업하기로 돼. 픽업 해야 돼.
0: 해야 돼. 맞아요. 그거예요. 해. 너 원래 그거 픽업하기로 돼 있는 거야. 너 해야 돼. 원어민들 정말 많이 쓰게 돼요. You're supposed to pick it up, right? 자, 이거 어떻게요? I'm supposed to call him.
1: 나 그에게 전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0: exactly.
1: 나 그에게 전화해야 돼.
0: 돼.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Be supposed.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덩어리 표현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느낌만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 걔네한테 월을 하기로 돼 있어. 얼만큼?
1: 일주일에 한 번.
0: 이렇게 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1: You a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You a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You a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0: 오케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2: How often do you water them? How often do you water them?
3: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2: You a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You a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0: 살려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날마다 물을 줘. 이 그들은 the plants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1: Yeah.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0: Exactly.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두 번째, 나 날마다 산책해. Take a walk.
1: Oh, I take a walk every single day.
0: 하루도 안 빼먹는다. 자, 하나 더요. Jessica는 나한테 날마다 전화했어.
1: Oh, Jessica called me every single day.
0: Beautiful job. 오늘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자 패턴 상호 씨 달려볼까요?
2: 네.
1: 그 식물들이 다 죽었어. The plants are all dead. Oh, 우리 다 죽었다. We are all dead. 걔네 모두 기분이 상했어. They were all upset. 나는 그들에게 날마다 물 줘.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나 날마다 산책해. I take a walk every single day. 제시카는 나한테 날마다 전화했어. Jessica called me every single day.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해결. Oh no. The plants are all dead.
3: How often do you water them?
1: I water them every single day.
3: You are supposed to water them only once a week.
1: Once a week?
3: You killed them.
1: I'm sorry. 어떡하나 이거.
0: Okay. Alright, alright. Amazing job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넌 어색한 기분이 들었니? 넌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
2: 과거로 가야 되니까.
0: 맞아요.
1: Did you feel
0: awkward? Awkward. 여기까지. 그렇죠. Do you가 아니라 Did you feel awkward?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바로 every single day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영어를 날마다 공부해. 근데 날마다를 좀 강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만약에 영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격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써주세요.
0: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2: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2: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예, 수요일 직업 영어 배우고요.
0: That's right.
1: 오늘 어떤 직업입니까?
0: 자, 오늘은요, 직장인의 얘기이기도 한데
1: 네.
0: 대표님을 만나게 되다니, 요런 제목입니다.
1: 대표님.
0: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상사를 처음으로 볼 때도 있잖아요. 보통 특히 대표님이라면은 워낙 큰 회사라면.
1: 큰 회사 회장님, 사장님 만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인사가 제대로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복습하는 또 기회도 있을 겁니다.
1: 네.
0: 자, 일단은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이죠. 오, 자네가 피터군. 자네 상사가 매번 자네 얘기를 한다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 문장이 엄청
1: 일단
0: 길어요.
1: 앞에 뭐, 당신이 피터군요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첫 번째 미션이죠.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네 상사가 매번 자네 얘기를 한다. 자, 두 번째 미션을 보면요. 자네가 엄청 열심이라는군. 예, 요런 문장도 만들어 봐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영어로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상식 보내볼까요?
1: 가봐야죠.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

0: 합시다. 도전합시다.
1: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2: 오, 자네가 피터군. 자네 상사가 매번 자네 얘기를 한다네.
1: Sorry.
2: 그러니까, oh, you are Peter.
1: Yes, Peter.
2: Oh, your boss talk to me with you. Talk to Peter, Peter. Oh, Peter, nice.
1: Oh, oh. About, talked about me.
2: Talk about, talk about you to me. 아무튼 자네가 엄청 열심히 일하는군. 그러니까 자네가 되게 열심히 일한대. 열심히 일해.
1: Sorry.
2: 그러니까 he says you are honest guy.
1: Honest? Oh. Yeah. I don't lie. Yeah. I'm honest.
2: Lie? 거짓말 아닌데. 열심히 막 work hard.
1: I you, work hard. Oh. Yeah. Honest everything.
2: Good guy.
1: Great. Yeah, good. Thank you.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2: 아, 단지? 나, just, 아, 겸손. 어, you are 겸손.
1: 아, 손.
2: 아, 손. Yeah. 많이, 아니, 손 yeah. 말고. 겸. 아, 이걸 뭐라고 하지? 아무튼. Good, good.
1: Good. Thank you.
2: 앞으로도 화이팅. Have a nice day.
1: Have a nice day. Thank you.
2: 아우, 어색해.
3: 잘 봤습니다. 한편으론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오늘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잘했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꼬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중간에 뭐 자네 상사가 매번 자네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가 좀 많이 꼬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렸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케이.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렇죠. 뭐 자기 소개를 하고 상대방이 얘기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든가 이게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소개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2: 네.
3: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워두시면 두루두루 사용도가 높을 겁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Oh, you are Peter.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3: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러면서 회계부서의 피터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Oh, hello, sir. 안녕하세요, 대표님. I'm Peter. 피터입니다.
3: 네.
2: 어디에서 왔어요? 회계 부서에서 왔다.
3: 그렇죠.
2: 회계 예전 얼마 전에 배웠었던 것 같아요. 계좌 부서 하잖아요.
3: 약간 비슷해요.
2: Account
3: 비슷해요.
2: 계좌 이거 아니었나? Account.
3: 아하. Okay.
2: Account department.
3: 일단은 여기까지 기억이 뭔가 난다는 네. 거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So hello, sir. 그러면서 I'm Peter from the account department. Very close. Check it out. 네. Account, 뒤에다 ing를 붙여서 accounting, accounting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회계를 얘기합니다. 진짜 실제로 최근에 했었어요. 그렇죠?
2: 네.
3: Okay, very nice. Accounting 대신에 NT가 저기 중간에 들어가 있죠?
2: 네.
3: 이렇게 NT가 모음 사이에 껴있으면 T가 탈락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요. 제가 옵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So, accounting or accounting. 둘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T를 날리고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갈게요. Accounting. Accounting.
2: Accounting.
3: Mm-hmm.
2: Accounting.
3: Yes. 자, 그리고 부서라는 단어 또 복습합니다. 뭐죠? 부서?
2: Department.
3: Oh, very nice. Yes. 얘는 강세가 어디에 갔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2: Department.
3: Okay. 자, A의 강세가 너무 가버린 나머지 T가 발음이 될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department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Department. Department 이런 식으로 하면 T가 아주 약화되거나 거의 안 들릴 겁니다. 제가 다시 두 번 들려드릴게요. Department, Department,
2: Department.
3: 아주 좋아요.
2: Department.
3: Okay. So accounting department에서 나온 누구다라고 자기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sir이라는 거를 대표님이라고 의역을 한 것뿐이에요.
2: 네.
3: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실제로 무슨 position, 무슨 뭐 부장님, 과장님 이런 거를 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거기다가 약간 respect를 두는 단어를 쓸 뿐입니다. 그래서 sir이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2: 남자죠.
3: 그렇죠.

0: So, sir, 남자를 부르는 존칭입니다. 이거 한국어로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이건 흐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참고로.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ir,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저는 마유입니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1: Oh, hello, sir. I'm Mayu.
0: I'm Mayu. Or my name is Mayu.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들어오는 거는 come in이거든요, come in. 네. Right? So,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선생님. 남자분한테.
1: Oh, sir. Don't come in.
0: Okay. That's fine, too. But you can't come in here. Oh.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조금 더 디테일해졌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에 대한 그런 존칭이다라고 하는 거. 여자분들은 어떻게 불렀죠? 그때?
1: Ma'am.
0: Ma'am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다음번에 또 다루도록 할게요. So, 요거 연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Hello, sir. My name is Mayu.
1: Oh, hello, sir. My name is Mayu.
0: Oh, you can't come in here, sir.
1: Oh, you can't come in here, sir.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라고 했죠?
1: 네.
0: 나는 피터예요. 근데 원래 어느 부서에 있다라고 할 때 in을 저번에는 썼어요.
1: 네.
0: in도 가능은 한데 여기서 느낌 자체가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처로 나온 느낌? 그렇죠. So from을 썼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상훈 씨, 전 마케팅 부서 상훈입니다. 이거 혹시 응용 가능하겠어요?
1: I'm 상훈.
0: S 대문자인가요? 상훈 씨가 본인 이름 영어로 쓴 거 처음 봤어요.
1: 그래요? 대문자죠.
0: 오케이.
1: I'm 상훈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0: Yes. 여러분들도 각자 써주시고요. 상상해가지고 부서도 넣어주시고요. 스펠링 아주 잘 쓰네요. 잠깐만요. Right, that's right. So 이거는 뭐 무슨 공식을 쓰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I'm 누구다. 근데 어디서 나온 누구예요? 라고 할 때는 from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1: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0: By the way, 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는 네. 틀리죠. 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모음 발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랬을 때 자네가 피터군. 그러면서 자네 상사가 매번 자네 얘기를 한다네. 네.
1: 일단 you are Peter.
0: 네.
1: 당신이 피터군요. Your boss 한데 about you. 너에 대해서.
0: 네. 아까 전에 너랑 같이 너 얘기를 한다. 이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Your boss talk about you. 너에 대해서 얘기하네.
0: 그렇죠.
1: talk. 근데 이게 일반 동사란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빠진 거고.
0: 네. 그렇죠. Your boss talk
1: about you.
0: Is that right?
1: talks는 아니죠.
0: Maybe, I don't know.
1: 맞아.
0: 아니, 평소 때 넣었었는데. 왜요? talk about이 뭔가 좀 느낌이 더 많이 와요?
1: 예. 네. 3인칭 단수니까 넣어야 되는 게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저는 talks about you는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0: 그죠. 네. 자, 안 들어봐서 그런 거지. 그런 안 쓰는 거죠. 게 아닌 겁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 어법상 3인칭 단수에 S를 안 붙이는 동사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0: 이렇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냥 들리는 대로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 해서 응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응용을 하더라도 에러가 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문법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응용이 완전 돼버리는 거예요.
1: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의심하게 돼요.
0: 좋은 습관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Peter구나. 그러면서 your boss가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해. That's right. So, talk about. 예를 들어,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뭔가 S가 들어가는 게 어색했지만, 당연히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talks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talk는 얘기하다고 당연히 L 발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 안 들어가요.
0: talk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입 모양을 조금 벌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talk보다는 talk. 약간 벌려서 talk.
1: talk. talk.
0: 그렇죠. 그래서 talk to me 하지 마시고 talk to me.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So your boss talks about you.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 네.
0: 근데 얼만큼 얘기해요?
1: Yeah, all the time 하네요.

0: right. 자, 덩어리 표현 나름대로 우리 또 왕초보 영어에서 자주 나왔었죠. All the time은 매번, 항상이라는 느낌, 계속 벌어진다는 느낌이 자주 이제 강조가 돼 있어요. All the time이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맨날 그거 그 얘기하더라. 매번 그 얘기하더라. 한다든가. 너는 매번 뭐 그런 변명을 지어낸다라든가. 나는 이 뭐 식당에 매번 와라든가. All the time. 덩어리로 엮을 수가 있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걔 있잖아. 걔는 매번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아우 귀가 아파 죽고 죽겠어. 짜증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녀는 자 그녀는 얘기해. 일단 어떻게요? 그녀는 얘기해.
1: She talks.
0: 그녀의 남친에 대해서.
1: About her boyfriend.
0: 매번 말이야.
1: All the time.
0: All the time. So she talks about her boyfriend all the time.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여기 매번 오는데요. 단골이라고요.
1: Oh, I come here all the time.
0: 그쵸? I come here all the time. 요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좀 길긴 했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죠? So 그녀는 그녀의 남친에 대해서 매번 얘기한다. 너무 자주 얘기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단골이라는 표현할 때 이거 엄청 많이 써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She talks about her boyfriend all the time.
1: She talks about her boyfriend all the time.
0: 지금 너무 좋아요. 상훈 씨가 표정이 짜증난 표현, 표정이에요.
1: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0: 그렇죠? I come here all the time.
1: Oh, I come here all the time.
0: 네, 저 여기 매번 오는데, 그렇죠? 자, 요거는 자네가 피터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만나서 뭐 인사하고 얘기를 할 때, 말씀 많이 들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던 안 들었던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예. 살짝 인사치레로도 하죠.
1: 맞아요.
0: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you are Peter.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1: Oh, you are Peter.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Oh, you are Peter.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Oh, you are Peter.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0: Yeah, 그러면서 미션 문장이 나왔어요. 아, 참 자네가 엄청 열심히라는군.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항상 일을 챙겨서 하고 기타 등등, right?
1: 네. He says, 그가 말했다. 당신은 매우 열심히 뭐 일한다고.
0: 한다.
1: 네. 이제 딱 보니까 아니네요. Hard working.
0: 오, 상훈 씨 이거 알고 있었나요?
1: 예, 예.
0: Really?
1: Yeah.
0: Oh my goodness.
1: Hard working.
0: 이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제 주위에서 학생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Hard working. 이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One word에다가 check it out. 맞습니다. 이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근데 work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일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을 굉장히 진짜 hard하게 한다는 느낌. 그래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죠. 뭔가를 배워나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진짜 직업적으로 일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대충하는 느낌이 아니다. So hard working. 얘는 품사가 뭘까요? You're very hard working.
1: 형용사죠.
0: Exactly. Okay. 비동사랑 같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이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만약 얘를 빼면 you are very hard working.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1: 와, 너는 매우 열심히 일한다.
0: 팩트처럼 그냥 얘기를 해 버리잖아요. 아는 듯이. 하지만 앞에 he says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줬잖아요. 그렇죠? 그가 말하기를 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네드는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 자네는 열심히 하는군이 아니라 열심히라고 하는구만 이런 느낌 전해들은 뉘앙스를 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대로 좀 가져와 봤는데 주어 says 주어가 말하기를 여기서 주어가 he죠.
1: Yeah.
0: 그리고 나서 뒤에 blah blah blah 평소문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fact보다는 내가 들은 거 누가 말한 남이 말한 거를 강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녀는 한국을 좋아한다라고 팩트를 그냥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한국을 좋아해.
1: She likes Korea.
0: 그러면은 그녀는 자기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하는군.
1: Oh, she says she likes Korea.
0: Oh, she says she likes Korea. So 이거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런 느낌이죠. She says she likes Korea,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고용하다가 뭐였죠? Fire
1: Hire.
0: 말고 Hire. Hire가 고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1: They say.
0: 어, no. 그냥 일단 가면은 그들은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1: They don't hire students.
0: 그게 원래 기본형이란 얘기예요. They don't hire students. 근데 앞에다 조금 추가하는 거죠. 그들은 말해. 그들이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1: They say they don't hire students.
0: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렇죠. 남이 한 말이라는 걸 조금 더 말투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이것도 심지어 이것마저도요. 주어 동사 매칭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So she는 3인칭 단수니까 she says. Alright?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She says she likes Korea.
1: She says she likes Korea.
0: Mm-hmm. They say they don't hire students.
1: They say they don't hire students.
0: Alright.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Oh,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1: Oh,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0: Okay. 자, 이랬을 때 대답을 여기까지 멋지게 했는데 I know 이러면 안 되겠죠.
1: 아, 그럼요.
0: 너무 이거는 건방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겸손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전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1: 아,
0: 네, 그런 느낌.
1: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I'm just 난 그냥 난 단지
0: I'm just doing
1: 그냥. 하고 있다.
0: 네.
1: 나의 일을.
0: 아하.
1: 뭐 여기 약간 my work 써도 될 것 같아요. My job 하면 될 것 같아요.
0: J-O-B.
1: Yeah.
0: I'm just doing my job. I'm just doing my job. 제가 읽어봐도 입에 착착 붙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익숙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반복이 많이 되는 표현인데요. 볼게요.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That's right. So job이 일자리 일도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내 임무를 다할 뿐이다. 이런 거죠.
1: 네.
0: 그래서 임무라는 느낌으로도 job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They're just doing their job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의 임무를 다할 뿐이다. 이렇게 쓴다든가. I'm just doing my job. That's all.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화 같은 아니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영웅이 된 케이스들 있잖아요.
1: Yeah, yeah.
0: 근데 저는 그냥 제 일을 다할 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오랜만에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1: 네.
0: 비동사 ing는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걔보다 더 기본적인 게 뭐 있죠?
1: 현재 진행형.
0: 그렇습니다. 진행형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동사가 사실 과거면은 과거 진행도 가능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비동사 ing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현재 진행형이면 지금 한참 뭔가를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고 과거 진행형이면 과거의 한 포인트쯤에 한참 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을 강조를 주는 거죠.
1: 네.
0: Do you understand?
1: 네.
0: Okay. So 여러분 뭐 하고 있다. 한참 하고 있다. 해볼게요. 나 농구하고 있어. 나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러면서 나 농구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I am playing basketball.
0: 그렇죠. I am playing basketball.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쉬는 거.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하는 거.
1: Rest.
0: Rest. Okay, that's fine too. But relax 한번 써볼까요?
1: Relax.
0: 그걸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냥 쉬고 있어. 편하게 힘 빼고.
1: Oh, we are relaxing.
0: 그죠. We are relaxing or we are just relaxing. 근데 we are just resting도 괜찮아요. Rest도 괜찮습니다. Rest도 동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통적으로 비동사 ing, 또 비동사
1: ing.
0: ing. 한참 뭐 하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 진행형은요. 사실은 지금 정확히 지금 한참 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는데 약간 포괄적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방금 요 즈음에 하고 있었던 것도 당장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있다가 사고 씨가 전화가 왔어요.
1: 네.
0: 그럼 밥 먹는 걸 멈추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What are you doing? 했을 때 I'm eating이라고 하거든요.
1: 그쵸.
0: Do you understand what
1: yeah,
0: I mean?
1: Yeah, yeah.
0: So 지금 막 행동, 액션 자체를 안 취해도 이 즈음에 했으면 진행형으로 여전히 이렇게 합쳐줄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이거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I am playing basketball.
1: I am playing basketball.
0: All right. We are just relaxing.
1: Oh, we are just relaxing.
0: 본문도 읽어볼게요.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1: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0: 제 임무를 다할 뿐인걸요. 여기까지. All right.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0: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1: Okay. 자, 우리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0: Oh, you are Peter.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Oh, you are Peter.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2: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1: Okay, you guys. 입영작 할 시간 돌아왔습니다. 입영작, 입으로 하는 영작이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 패턴을 익히게 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스피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그냥 팩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계신 분들 목소리 키워서 정말 뭐라 그럴까 연기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1: 자, 준비됐어요?
3: 네.
1: Alright. 자, all the time. 매번 활용해서 갈게요. 자네 상사가 매번 자네 얘기를 한다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네 상사가 자네에 대해서 얘기를 해.
3: Your boss talks about you.
1: 매번.
3: All the time.
1: 자네 상사가 매번 자네 얘기를 해.
3: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1: Very, very nice.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원하면, your wife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Your husband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3: 예, 근데.
1: 네네네.
3: 당신의 남편이 매번 자네 얘기를 되게
1: 되는 가능하죠. 그렇죠. 칭찬을 하던 아니면은 그만큼 자네를 사랑하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왜 그런 경험이 없으신
3: 아니죠.
1: 예.
3: 어디 가서 제가 와이프 칭찬 많이 하잖아요.
1: 아,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자, so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How about this? 걔는 매번 자기 남자 친구 얘기를 해. 그렇죠? 그녀는 그녀의 남자 친구 얘기를 해. 일단
3: she talks about her boyfriend.
1: 매번.
3: All the time.
1: 걔는 매번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해. 표정까지 살려서.
3: she talks about her boyfriend all the time.
1: 그렇죠. 맙소사. 이러면서.
3: 지겨워. 지겨워는 뭐예요,
1: I'm so sick, sick of hearing that.
3: I'm so sick of hearing that.
1: okay. 자, 그거 듣는 거 너무 지겨워. 이런 느낌. 자, 저 여기 매번 와요. 어떡하죠?
3: I come here all the time.
1: There you go. I come here. All the time. 이거 진짜 실제로 단골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3: 네.
1: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Right. So, Joe says,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뭐래. 뭐뭐다. 뭐뭐. 이런 느낌보다는 뭐뭐래.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전해들은 그런 느낌. 그쵸? 자, 볼게요. 자, 요거 갈게요. 첫 번째는 그는 자네가 엄청 열심이라는군. 자, 나눠볼게요. 그는 말해.
3: He says,
1: 당신이 엄청 열심이라는 거.
3: You are hardworking.
1: 그렇죠. He says you're very 뭐 hardworking.
3: Very. 이렇게.
1: 자, 그녀는 한국이 좋다고 하는군.
3: She says she likes Korea.
1: 걔는 한국이 좋대.
3: She says she likes Korea.
1: 그렇죠. She says she likes Korea. 하나만 더요. 그들은 학생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네. 그들은 말해.
3: Wow. They say
1: 그들이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3: They don't hire students.
1: 그렇죠. 이렇게 앞에 말한다라는 걸 좀 붙여봤습니다.
3: 네.
1: Alright, 자 입영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혼자 달려볼까요?
3: 네. 자네 상사가 매번 자네 얘기를 한다네.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그녀는 매번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해. She talks about her boyfriend all the time. 저 여기 매번 와요. I come here all the time. 그는 자네가 엄청 열심이라는군.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0: 그녀는 한국이 좋다고 하는군. She says she likes Korea. 그들은 학생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네. They say they don't hire students.
1: Alright, you guys,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2: 해결!
3: Hello, sir.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0: Oh, you are Peter. Your boss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He says you are very hardworking.
3: Oh, thank you. I'm just doing my job.
0: Oh, yeah.
3: Yeah, it's nothing.
0: Wow. Alright.
4: 30분 동안 아주 여러분들 집중 잘하셨어요.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제들은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난 영어를 날마다 공부해. 이건데 날마다를 좀 강조해줬죠. Every day 말고 every
0: single day.
1: Yes, so I study English every single day.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 all the time, 매번 항상을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는 한국을 매번 방문해. 그는 한국을 매번 방문해. 이거
4: 자,
1: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여러분들 앞에 잘 마무리하시고 뒤에 딱 매번 요거 써주시면 될것
1: 덩어리로 쓰면 될
4: 같아요.
1: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4: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1: 네, 실수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4: tomorrow.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0: It's summertime.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타파시켜줄 친구들이 있다는데요. 설쌤은 알고 있죠?
1: 오늘은 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정말 오지에서 즐겁게 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게 무슨 소리죠? 오토바이 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야, 이게 코 고는 소리였어요? 땡! 바로 이 친구가 내는 소리입니다. 뒷공무늬에 자석이라도 붙은 건지 졸졸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 내 안에 시험폭탄 있다? 공포영화만큼이나 서늘한 견생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최전방 산골마을인 강원도 화천에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오지답게 진입부터 난코스인데요.
2: 이런 곳에 집이 있긴 있어? 가자.
0: 야, 잠깐 피디님, 길이 없는데요? 여기 맞아요?
2: 아, 가자.
1: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돼요?
0: 급기야 자동차도 입산 거부.
3: 아, 피디님 안 될 것 같은데?
0: 설마 이대로 포기하는 건 아니죠? 얼른 연락해 보세요.
2: 여기 전화가 안 터지는데요?
3: 안 잡혀? 네, 안 잡힙니다.
0: 설상가상 전화까지 먹통.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됐는데요. 어떡해?
2: 헬기다! 여기!
0: 피디님, 정신 좀 차리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요, 여기!
2: 저 위에 올라가려는데. 네. 좀 저희 좀 태워다닐 수 있으세요?
4: 아, 네, 타세요.
0: 아유, 살았네요. 도착지는 마을에서부터 2km. 아직 갈 길이 멉니다.
5: 나 여기 와서 살아 한 사람도 오는 거 못 봤어요.
2: 그럼 저희가 처음인 거예요?
5: 여기 지금 밖에 안 와요, 더 위에.
0: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 산골 열차의 위용이 실감이 나네요.
5: 여기 저기 저 집이에요, 저 집.
2: 아, 저 집이에요?
5: 네, 저 집이에요.
2: 진짜 집이 있네요.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4: 네. 좋은 추억 되세요.
2: 네. 네, 네. 네, 올라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0: 험난한 여정인 만큼 더욱더 기대되는 아이들과의 만남. 사람 맞죠? 낯선 사람이 왔는데도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졌는데요. 천국 속 사장 같기도 하고. 보호자님, 새나기에서 왔어요.
6: 안녕하세요. 누구야? 예. 이리 오세요. 이거 손님 왔다, 얘들아. 진정해. 손님 오셨잖아. 손님.
0: 평소에 사람 보기 힘들었지? 안심해.
6: 야, 앉아. 기다려.
0: 진정될 때까지 피디님은 얼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하고 그러네요.
2: 근데 여기 지금 애들이 몇 마리 있는 거예요?
6: 네 마리 있어요. 궁상깨 세 마리랑 보드콜리 한 마리랑.
0: 8살 사랑이는 이곳의 대장견. 누르기는 귀여운 애교쟁이라네요. 유일한 홍일점인 토시리도 안녕. 홀리 어르신, 안녕하시죠?

0: 평화도 잠시, 또 시동 거는 아이들.
1: 앉아봐.
0: 자세히 보니 사랑이는 제작진이 아닌 누룩이한테 시선이 꽂혀있는데요. 왜 사랑아, 뭐가 불만인데? 이 녀석 이빨 자랑 안 돼. 설쌤이 보기엔 어떠세요?
1: 왜 그래?
2: 이 안에서 아이들끼리도 조금은 서로 이제 라이벌 관계나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얘가 요주의 강아지인데 잘 봐야 되는데.
0: 사랑아, 누룩이 얼굴 닳겠다. 이제는 2판 4판. 연하남 누룩이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6살 차이 상남자들의 기싸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3: 사랑이가 언제부터 저런 행동을 보였어요?
1: 한 1년 됐지 싶은데요. 지금 누룩이 나이가 2살인데 1살 무렵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0: 1년이요? 어떤 일상인지 지켜볼까요? 해가 쨍쨍해지기 전에 할 일이 있답니다. 보호자는 만반의 준비. 아니, 이건 칼 아니에요? 사랑아, 아빠 무슨 일 하시니?
1: 큰 산이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지팡이 있어야 되지. 약초 캐려면은 또 이런 갱이 있어야 되지. 산에서 길란 잃어 먹으려면은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보따리입니다.
0: 야, 꼭 인디아나 존스 같아요.
3: 그럼 저희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산을?
1: 그럼요. 뭐 뒷산 산책 가듯이 잠깐 한번 갔다 와 봅시다. 누룩아, 산에 가자. 토시라.
0: 마치 새로운 길을 개척하듯 앞장서는 아이들. 아빠와의 산행은 즐거운 일과 중 하나인데요. 덕분에 9살 폴리부터 2살 누룩이까지 모두 프로 등산러라네요. 그나저나 우리 제작진은 등산 잘하고 있죠? 길 잃으면 미아됩니다. 그러나 말 끝나기가 무섭게.
4: 얘네들 어디 갔지? 보이지도 않네, 얘네들은.
5: 어디 갔을까?
0: 먼저 심호흡 좀 하세요.
4: 사랑아! 누룩아! 소리야!
0: 예? 어느 집 게임인지? 레드, 선!
5: 넌 누구냐?
0: 삐진 토시리는 본체 만체.
5: 그냥 가네. 누룩아!
0: 누룩이도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나봐요. 야, 똑똑하다, 똑똑해.
5: 누룩아, 나 좀 데리고 가.
0: 찰떡같이 알아들은 누룩이. 새나기 팀 잘 부탁해.
1: 거기니? 그 길이야? 이 길 아니야? 옳지. 아이고, 우리 누룩이 수고했어.
0: 드디어 보호자와 상봉. 살았네, 살았어.
1: 아유, 멋있다, 우리 누룩이.
0: 산행의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1: 이게 모유인데 아주 이게 맛있어요. 일반 그 장에서 재배한 거랑 맛이 틀려요, 얘가. 이거 보면은 껍질 이렇게 벗겨가지고 앞뒤로 해서 그 갈증 날 때 누룩고항에 이거 뜯어서 먹으면 돼요.
5: 아, 갈증이 해도 돼요?
1: 네.
5: 사랑이나 뭐
1: 콜리 누룩이 쟤들은 쟤들이 좋아하는 풀이 있어요. 이건 내 먹으라고 양보하더라고.
0: 사랑이는 그 풀이 마음에 들었구나. 맛있어? 시원해?
1: 야, 이게 저기 사약 재료 첫 남성 있네. 사극에서 그 죄인들한테 사약을 내릴 때 내 죄를 알렸다, 사약을 먹어라.
0: 연기는 안 되시는 걸로요.

0: 사실 보호자의 직업은 약초꾼이시래요. 15년 전 약초를 캐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오지에 터를 잡았다는데요.
1: 가족들은 이제 일단 집에서 멀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깊은 산이다 보니까 무서워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죠.
0: 그 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과 산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의 방앗간은 꼭 들린다는 보호자.
2: 돼지 냄새 맡으면서 놀았어? 벌써 저기 우리 누룩이는 벌써 검둥이가 돼가 왔어, 어떡해.
0: 거침없이 진흙탕으로 전진.
2: 아유, 시원해라.
3: 아, 더운가 봐.
0: 알고 보면 이곳에 주인이 있다네요.
2: 여기가 그 멧돼지 목욕탕이라 그러죠. 여기 진흙에 목욕을 하면서 물이 있고 하니까 멧돼지들 있죠. 야생 멧돼지들. 자주 와서 놀다 가는 곳이에요.
0: 멧돼지요? 마주치면 어떡해.
3: 새로운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내 몸에 묻히려고 한다거나 그 장소에 내 냄새를 묻히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2: 걸레!
0: 말리지 않으면 끝을 본다는 녀석들.
2: 누룩아!
0: 누룩이 없다.
2: 가자! 집으로 가자! 으쌰.
0: 모두 헤쳐 모여! 일사불란하게 집합하는 오지 탐험대. 자, 그럼 이제 집에 가볼까요?
2: 어? 대박! 이야!
0: 특종 소식에 하나둘 몰려드는 아이들.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왜요? 왜? 왜?
2: 새나게 덕분에 네. 대박 났습니다.
4: 왜요?
2: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3: 뭘 조치하셨지? 이게 뭐지? 산삼인가 보다.
2: 이야, 이게 산삼입니다. 야생 산삼.

0: 산삼이라뇨.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야, 어린 잡아 10년 된 야생 산삼으로 추정된대요.
1: 이야, 사랑아, 멋지지? 이야, 이거. 이야, 진짜 오늘 행복하네요.
0: 와, 산삼 한 입 먹어보고 싶네요. 그날 오후, 오지 마을이 고요한데요. 산에 다녀와서 힘들었지. 근데 이 불길한 소리는? 아유, 사랑아, 또 시작이야? 오토바이 소리 같기도 하고 소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성대모사라도 하는 거야?
2: 아직까지는 막 무조건 싸우겠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으르렁은 싸우기 싫으니까 네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싸울 거야. 싸움을 안 하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1: 왜 그래? 가만히 있는데. 어?
0: 아빠도 누르기가 안쓰럽나 봅니다.
1: 시비 그만 걸어. 지금 많이 참아주는구만.
0: 일단 자리를 피하는 누르기. 산에 갔다 와서 허기지는구나. 그러자 사랑이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잠도 못 자게, 밥도 못 먹게. 누르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중. 사랑이는 누르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2: 그 으르렁거릴 때 꼬리를 보면 꼬리가 왼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좁은 폭으로 흔들려요.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0: 이제 물까지 못 먹게 하는 거야? 누르기 가는 길이 곧 내 길이라는데 졸졸졸. 누르기 한 걸음 뒤에는 항상 사랑이가 있네요.
1: 에이 이놈들.
0: 곁에서 지켜보기 힘드시죠?
1: 제가 웅그릴 때, 벌소리 낼 때 보면 저도

0: 진짜 힘들거든요. 당사자의 누르기는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1: 드디어 누르기를 해방시킨 사랑이.
2: 사랑이는 누르기한테 왜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0: 다 내 거야. 제가 느끼기에.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얘기는 모두 내 거야.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1: 휴전도 잠시 누르기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바짝 다가갑니다. 사랑아, 뭐가 안 아파? 꾹 참던 누르기도 한 개. 결국 시한폭탄 터졌습니다.
3: 이게 문제인 거예요?
4: 왜 그래? 항상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때도 계속 가서 스토킹하는 것처럼 내가 너보다 더 세잖아, 세잖아. 얘는 싸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야,
1: 야. 누르기 인내심에 금이 간 거였구나.
3: 근데 우리 보호자님 어디서 이걸 배우셨지?
4: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그래? 얼굴과 먼 쪽을 잡고 꼬리는 근데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리를 잡고 뒤로 당기고 돌리는 거야.
2: 가만 있어. 옳지.
1: 평화주의자 콜리는 이 상황이 몹시 불편. 그런데 왜 콜리한테 시비야?
4: 우리도 누구랑 싸우고 나서 집에 가서 괜히 가족들한테 더 화내고 옆에 있는 친구랑 싸우고 이거는 뭐 우리가 화풀이 공격성이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증상이죠.
1: 보호자님도 곤란하시겠어요.
0: 반항인지 이게 도발인지 뭐 정복욕인지 이럴 때 보호자는 관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1: 아빠가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2: 콜리, 아빠 뭐 하는 것 같아? 우리 저기 연못에 가보자. 좋은 거 뭐 있나 한번 보러 가보자.
1: 연못에 쏙 들어가네요. 콜리가 물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2: 자, 가보자. 야, 뭐가 있나 보자. 이거 봐. 펄떡펄떡 뛰어. 뭐 펄떡펄떡 뛴다, 이거.
1: 펄떡펄떡 뛴다고요? 야. 콜리는 뭔가 아는 것 같죠?
2: 야, 뭐라? 야,
1: 호시리도 개구리가 무섭긴 마찬가지.
2: 콜리가 뭐라? 옳지. 야, 이리.
1: 어쩌다 보니 아빠와 콜리만 행복한 시간. 이번에는 뭐가 잡혔을까요?
2: 야, 어디 보자. 야, 미꾸리가 제법 들어왔어.
0: 이거 봐.
1: 여름철 몸보신을 위해 미꾸라지를 연못에 넣어두곤 한다네요. 개구리와 미꾸라지 사이에서 고군분투. 많이 좀 잡으셨나요?
2: 자, 이 정도만 하자, 오늘은. 이 정도면 맛은 보겠다.
1: 결과는 개구리 반, 미꾸라지 반.
2: 이거 봐. 이리 큰 놈도 있잖아, 콜리.
1: 오, 제법 튼실.
2: 가자. 초실아, 누르고 가자.
1: 미니멀리즘 야외 화덕에서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육수가 푹 고아진 것 같은데요.
5: 오늘 저녁은 이게 뭐예요? 추어탕이에요? 뭐예요?
2: 이거 오늘 이제 산에도 갔다 오고 힘들어서 몸보신 좀 하려고요.
5: 아, 아버님 몸보신 하시려고요?
2: 네, 같이 먹어야지.
5: 아, 애들도요?
2: 예. 육수를 진하게 이렇게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내리면 애들이 좋아해요.
1: 보양식의 특급 비법은 바로 오리 목뼈와의 콜라보. 어때요?
2: 아우, 깊은 맛이 나네. 침이 흘러. 조금만 더 기다려.
1: 역시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 서늘한 바람에 살짝 식히고.
2: 자, 우리 특식 먹자. 모두 앉으세요.
1: 모두 이리 와. 밥 먹기 전 기다려 교육은 필수.
2: 앉아 기다려. 안 돼.
1: 특식은 예외인 거죠? 실패.
2: 콜리, 이거 봐. 콜리. 맛있어요? 누르기 욕심내지 말고 니꺼나 먹어.
1: 어려서 그런가?

0: 소화를 잘 시킨대요.
1: 옳지. 아이고 잘 먹는다.
0: 콜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다 먹은 누르기의 목표는 토실이.
1: 야, 너 거 먹어요. 먹고 먹어.
0: 거부하자 목표물 변경.
1: 이거 봐라. 또 우리 누르기 또 욕심낸다.
0: 사랑이 삼촌권 건드리지 말자.
1: 어서 먹어. 아유, 깡패가 오니까 또 못 먹네.
0: 어쩔 수 없이 콜리는 자체 격리 중. 식탐왕 누르기가 떴다면 공기부터 달라지는 산골 식탐.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평소 얌전했던 토실이의 짜증. 결국 사달이 납니다.
1: 안 돼.
0: 이번에도 능숙하게 아이들 분리.
1: 왜? 너 거 다 먹었잖아.
0: 토실이 눈치 보네요. 밥그릇 싸움은 일상이 된 지 오래.
1: 다 먹을 때까지 지켜주는데 오늘은 내가 다른 일 한다고 한눈 팔았더니. 앉아. 옳지.
0: 우리 누르기 어쩌면 좋죠?
1: 자기 정량은 자기 거고 남의 정량도 자기 거예요. 그래서 누르기는 먹이 앞에서는 이게 신사가 아니에요. 먹이 앞에서는 아주 불량배가 돼버려요.
0: 아이들의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이제 보호자님도 식사하시려나 봐요.
1: 자, 다루야, 아빠 왔다. 그새 또 풀이 이렇게 자랐네. 우리 다루.
0: 보호자의 또 다른 자식인가 본데요.
1: 사랑이하고 콜리하고 애기들하고 가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오리 넣어서 탕 끓여왔다.
0: 3년 전 떠난 다루의 무덤. 마음과 정성이 느껴지네요. 의지할 곳 없는 산골에서 보호자의 가족이자 친구였던 마루와 다루. 마루와 다루는 개에 대한 인식도 바꿔줬다는데요.
1: 개는 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낯설고 외로운 곳에서 의지하면서 힘이 되면서 감정을 공유하면서 느낀 게 함께 가는 애들이구나, 애들은. 저 그런 생각을 했죠.
0: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은 4년 전 잠시 멈추게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마루.
2: 마루야! 마루야!
1: 사랑아, 할아버지 찾아. 마루 할아버지 찾아봐.
0: 정말 어르신 말대로 마루는 마지막 모습을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로부터 1년 뒤 다루마저 세상을 떠나고.
3: 아빠 보고 싶어서? 아빠만 좀 나와서 갔구나.
0: 가족이었던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졌던 보호자.
1: 그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같이 왔는데. 혼자 가게 해서.

0: 마루 만나면 아빠가 사랑했다고 전해주고 같이 기다리다 아빠가 찾으러 갈게.
1: 훗날 아빠가 천국에 가면 마루, 다루가 힘차게 달려올 겁니다. 그날 저녁 일찍 찾아온 산골의 밤. 그 순간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안 보여요, 안 보여.
2: 누르가! 거치마!
3: 돼지 어디 있어?
1: 멧돼지가 왔다고? 진짜요?

0: 여기가 참 두루밭인데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싹 파뒤집어 놨어요. 아주 말도 못하게 파뒤집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잘근잘근 씹어서 먹고 버려놓은 거 보세요. 이게 직덩굴인데 이런 거는.
1: 집 앞까지 바로 와요, 멧돼지가?
0: 예,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풍산개들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데도 이 정도니까.
2: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등 다양한 산짐승들이 침범하면 용감 무쌍하게 변신. 용맹스럽다 얘들아.
3: 후이, 후이, 후이, 후이.
2: 설마 멧돼지 퇴치 운동은 아니죠?
3: 옆차기.
2: 야, 근데 유연하시네. 저보다 잘하세요.
3: 후이, 콜리.
2: 얌전하다 했다 사랑아. 여전히 누르기에게 집착 중.
3: 걸레.
2: 어? 누르기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꾹 참던 누르기 어디 갔니? 곧장 말리는 보호자.
3: 그만.
2: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데요.
3: 너 이거 또 이거 잡는다. 또 잡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랑아, 너가 한번 하자. 키 크니까. 사랑이, 좋아. 지르기. 라이트 후, 쨔. 자, 덤벼봐. 덤벼봐. 멧돼지 앞에서 그래야지.
2: 하지만 아빠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문제는 누르기의 인내심이 점점 끝이 보인다는 건데요.
3: 화해, 화해, 악수. 아이고, 잘했어요. 악수. 이제 안 그럴게요.
2: 힘으로는 8살 사랑이보다 2살 누르기가 우위인 상황. 혹시나 노견인 사랑이가 패배 후 무리해서 떠날까 걱정이랍니다.
3: 안 돼. 이쁜 얼굴. 이쁜 얼굴. 이쁜 얼굴. 쉬. 그만.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 어? 큰 코 다친다 그러다가.
2: 우리 아이들 어쩌면 좋죠?
0: 저 녀석들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저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저걸 고쳐줄 수 있을까? 그 백방으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
2: 산골 아이들의 평화를 위해 달려온 설쌤. 여기서부턴 등산하셔야 해요. 산책하듯이 올라가 볼까요? 힘내라 설쌤, 힘내라. 거의 도착할 때가 됐는데.
4: 아, 저기 이제 집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 있다고? 어? 와.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4: 안녕. 안녕. 안녕. 아유,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 뭐야? 어? 애들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어? 아유, 뭐, 우리 강아지처럼 나한테, 우리 세상이처럼 나한테 이뻐해달라고 막 부비부비하고. 아, 여기 뭐야, 여기 뭐, 이렇게, 아, 너 원래 까만 털이야, 여기는?
0: 아니요, 그 흰 털인데, 아궁이에.
2: 내 뒤통수에 뭐가 있나?
4: 아, 근데 다 왔는데, 어? 표정이 다 너무 좋아요.
0: 너무 험한 곳에 있어서 애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4: 아, 얘네들한테는. 이런 곳이 놀이동산이죠. 바람소리, 풍경소리, 뭐 차소리나 이런 것도 거의 안 들릴 거고 너무 좋겠다, 너네.
2: 설쌤도 부럽죠. 그쵸? 풍경소리는 언제 들어도 평온하고 여기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또 얼마나 좋다고요.
0: 한 잔 드셔 보세요.
4: 네.
0: 뭉친 근육 푸는데 좋은 작약하고 강추 차입니다.
4: 잘 마시겠습니다. 와, 어렸을 때 저희 그런 한약방 많았잖아요.
0: 네.
4: 그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나던 그 향.
0: 바로 그겁니다.
4: 네.
2: 이때 누르기에게 집착하는 사랑이 출동이요.
4: 아이고.
2: 설쌤, 사랑이 좀 말려주세요.
4: 아유, 너네 그만해라 이제 진짜. 너네 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0: 그냥 뭐 늘상 나는 생활 소음입니다, 그냥.
4: 아, 그러게요. 예. 아이고, 진짜. 아니, 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가끔 그러겠다 싶었는데.

0: 잘 때 빼고는 늘 집착한대요.
1: 우리 잠깐 이 성격도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설명드릴 게 많아요.
0: 사랑이가 집착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는 설쌤.
2: 옳지 옳지 옳지.
1: 여기 와보시겠어요? 앉아보세요. 또 이제 으르렁 할 거예요.
0: 설쌤 말대로 바로 경고하는데요.
1: 또 한번 일어서서 저쪽 가보시겠어요?
0: 어? 보호자가 멀어지자 소리끈 사랑이 아빠 옆으로 곧장 다가갑니다. 그러나 누르기는 바로 견제.
1: 바디 블로킹 하는 거 보이세요?
0: 사랑이가 아빠 바라기여서 그랬던 걸까요? 누르기도 아빠를 좋아하는데 친해지기 오케이, 쉽지 오케이, 않겠어요.
1: 이게 밥통이에요?
3: 네.
1: 평소에 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3: 예, 이제 몇 군데 나누어서.
1: 몇 군데 나누어서?
3: 네네.
0: 나눠서 주는 이유가 있다네요.
3: 한 군데다가 두니까 애들이 서열이 낮은 애들은 쉬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분산해가지고 놓으면 리드가 먹을 때 서열이 낮은 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숨겨진 곳을 찾아서 먹고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했죠.
0: 현재는 사랑이가 서열 1위랍니다.
1: 지금 사랑이는 저기서 딱 저렇게 앉아있고.
3: 예, 사랑이 저 자리가 아주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설쌤, 사랑이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산골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해주세요.
1: 우선 서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 싸우냐? 다 자원이에요. 근데 제가 눈에 보이는 자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보호자님, 아버님. 사랑이는 아버님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싶어요. 그동안 그래왔고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내 허락에 의해서 먹거나 내가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그룹에서 서열 1위를 하고 싶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저 밥그릇만 치워도 우선은 한 20%는 좋아질 거예요.
4: 그렇죠.
1: 네, 네. 20%는 좋아질 거예요. 네. 땅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소중한 자원이 있는 공간.
4: 네.
1: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내가 쉬는 공간.
0: 네. 8년 견생, 애정하는 공간도 수두룩.
1: 그러니까 이런 자원에 대해서 내가 우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콜린 들어요.
4: 네.
1: 자기가 포기했어요.
5: 포기하면 편하다게.
1: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르기가 한 7, 8개월에서 1년령 사이부터.
3: 네, 딱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랬었죠.
0: 그 시기는 딱 개춘기. 산짐승이 많은 곳이라 개 본능을 살려주기 위해 잠시 중성화 수술은 미뤄왔다는데요.
1: 중성화된 아이들이 중성화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좌절감이나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불안감을 엄청 많이 느껴요. 이건 본능인 거예요.
3: 아, 그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네.
1: 다행인 건 누르기가 지금까지 보면 누르기가 내가 1등 할 거야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3: 네.
0: 사랑아, 혼자만의 싸움이었니?
1: 얘가 욕심이 많아요.
3: 예.
0: 먼저 20%에 친해져 볼까요? 밥그릇부터 수거하는 보호자.
3: 자, 오늘부터 선생님 말씀대로 자율급식껏.
0: 콜리는 아빠가 지켜준대. 다음 솔루션을 위해 묶여있는 사랑이와 누르기.
1: 지금은 줄 이씨. 왔다 갔다 서로 그냥 이뻐해 줄 거예요.
3: 네.
0: 일명 공평하게 예뻐해 주기.
1: 누르기 부르세요.
3: 누르가.
0: 아빠라는 자원을 나눌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1: 간식도 주고 이뻐해 주세요. 이걸 얘가 봐야 되는 거예요.
3: 앉아.
0: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이
1: 기다려.
0: 사랑이 질투 폭발합니다.
1: 얘 움직이면 기다려 계속 얘기하세요.
3: 야.
1: 네.
3: 사랑아 기다려.
1: 네. 이걸 참을 수 있어야 돼. 얘 딱 보면 지금 얘 이뻐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질투한단 말이에요.
3: 네.
1: 이걸 계속 반복하면

0: 그래서 좀만 기다리면 내 차례 온다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1: 네.
2: 누르기는 잠시 대기.
0: 내 사랑이 누르가 오시는 겁니다.
1: 기다려.
0: 그렇죠. 그렇죠.
1: 옳지.
0: 네. 좋아요.
2: 누르기 수업 태도가 좋은데요.
1: 사랑아. 어이구.
0: 네, 간식도 주고 이뻐해 주세요.
1: 잘했어. 기다렸어. 어이구.
2: 사랑이 잘했어.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1: 잘했어.
2: 잘 기다려준 누르기도 최고.
0: 이제 줄 없이 한번 해볼 겁니다.
1: 네.
0: 움직이면 제가 줄만 살짝 잡을 거예요.
1: 네.
2: 얘들아, 잘할 수 있지?
1: 앉아.
0: 그렇죠. 기다려.
1: 기다려.
0: 네.
2: 누르기도 앉은 자세.
1: 옳지. 우리
0: 그렇죠.
1: 누르기 잘했어.
0: 좋아, 너무 좋아요.
1: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2: 기다리면 아빠가 온다고 인지한 거겠죠?
1: 기다려.
0: 네, 좋아요. 완전 이뻐해 주세요.
1: 아이고.
0: 와, 아버님 목소리 너무 좋아.
1: 최고야, 최고.
0: 오, 아버님 목소리 했어. 너무 좋아.
1: 자, 훌륭하다, 우리 사랑.
0: 타이밍도 점점 잘 잡고 이야. 계시고, 너무 기다려, 한번, 멋지게 딱 다시 한번 네. 제대로 기다려.
1: 네. 사랑이 기다려.
2: 그새 집중력이 네. 바닥난 사랑이.
1: 앉아.
0: 그렇죠, 좋아요. 그런 리더십도 보여줘야 됩니다.
1: 앉아. 옳지, 엎드려. 기다려.
0: 네, 아우, 좋으신데?
1: 이야, 우리 누르기 잘했어. 옳지. 이야, 최고야. 최고야.
2: 누르기를 예뻐해도 얌전.
1: 야, 최고야.
2: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갑니다.
0: 와, 이게 된다고? 이게 하루 만에 된다고? 이 몇 분 만에 된다고?
2: 그러니까요. 좀 전에도 누르기 뒷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훈련 내내 경고음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교육을 이해했을까요? 훈련을 마치고 둘 사이에 개선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사랑아, 누르기 간다. 섣부른 판단이었을까요? 홀리야, 네 생각은 어때? 어머나, 세상에, 둘이 뭐해?
0: 놀재. 얘네 갑자기 놀재.
2: 아, 귀여워라.
0: 니네 뭐 하냐? 누르기가 사랑이 산책시키는 거야? 어?
2: 이봐, 이봐. 안 싸우고 노니까 얼마나 좋아. 조금씩 훈련을 늘리면 더 좋아지겠죠? 토실이도 막바지 훈련에 합류. 뭐지, 이 분위기는? 두 남자 모두 토실이에게 관심 집중.
0: 와, 이거 이런 식으로 가나?
2: 콜리 너까지? 얌전했던 누르기가 달라졌어요.
0: 남자의 셋에 여자의 하나잖아요. 토실이가 오는 순간 다시 긴장도 높아집니다. 토실이를
1: 짝사랑하나 봐.
0: 네. 토실이가 여자인 것도 네. 지금 영향을
1: 이유 중에 하나네요.
0: 네, 이유 중에 아. 하나예요. 긴장하고 야, 원래 안 이랬잖아요.
1: 네네.
0: 네.
1: 위치를 바꿔야겠는데요. 자, 우리 사랑이 아이고 우리 사랑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사랑이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아뿔싸, 누르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0: 네, 화났어요.
2: 네. 그러거나 말거나 둘은 마냥 행복.
0: 봐봐, 얘네들은 좋아 죽어.
1: 네.
2: 교육이 말짱 도루묵이 될 상황인데요.
0: 이것도 되게 큰 문제야. 얘 예상하지 못한 게 발견되네. 서로 얘네 둘이 너무 어떡하냐. 이거...
2: 나도 토실이 좋다게.
0: 이거는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1: 네.
0: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 교육을 하다가 얘네들이 아, 나만 좀 집중받고 좀 이쁨을 받아서 좀 마음이 풀렸나 보구나 했어요. 갑자기 너무 사이가 좋게 노는 걸 보고. 근데 그때 변수가 뭐였냐면 토실이가 저기 묶여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토실이도 자원인 거예요.
1: 아.
0: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자원.
1: 네.
0: 근데 토실이가 딱 오는 순간 다시 그롤링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2: 이럴 수가, 사각관계를 끝낼 수는 있나요?
0: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솔루션은 조금 산에서 내려가시는 거 좀 힘드시겠지만 중성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네. 이 중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호르몬을 조금 낮춰주면 그런 질투심도 그리고 경쟁심.

0: 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1: 네.
2: 우와, 중소화가 뭐냐게?
0: 이런 환경에서 살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진드기랑 심장사상충이에요.
1: 네.
0: 지금 그거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심장사상충 진드기 퇴치된다고 하는 약을 한 달에 하나씩 예전에 바르는 걸로 하다가
0: 네.
1: 지금은 먹는 걸로.
0: 한 달에 한 번씩.
1: 네.
0: 그럼 아주 좋아요.
3: 바로 진드기 잡으러 출동.
0: 진드기가 많이 묻는 부위가 이런데예요. 왜냐면 털이 별로 없죠?
1: 예.
0: 근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여기서 살면,
1: 네.
0: 잠깐만.
1: 예.
4: 왜, 진드기 있어요?
0: 아, 젖꼭지예요. 진드기 아니에요.
1: 예.
0: 없어, 없어. 네.
4: 털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봐주세요.
0: 여기 있다. 진드기 여기 있어요.
4: 진짜 진드기다.
0: 여기 있는데, 죽은 애들이에요.
4: 예방약을 먹고 이미 죽은 진드기들. 다행이다.
5: 잘하고 계시네.
0: 안 그랬으면 수십 마리 보입니다. 이게 또 진드기 잘 붙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6: 근데 진드기도 없어 보이고.
1: 아이고.
6: 그러니까 예방은 잘돼 있어요.
1: 예.
6: 아, 근데 속털이 많아가지고 얘네 이런 데 사니까.
1: 예.
6: 진드기야, 야, 물기도 힘들겠다, 야. 몸매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약간 더 먹어도 돼요.
1: 얘는.
6: 네.
7: 우리 사랑이도 합격. 합격. 만세! 합격 만세! 만세!
8: 아유, 싫어, 아유, 싫어.
7: 우리 이쁜 도시락 검사 좀 해주세요.
8: 도시락. 너가 이빨은 제일 깨끗하다. 얘왜 이렇게 이빨 깨끗해요? 응?
7: 그래요.
8: 네.
7: 우리 양치를 잘했구나.
8: 너 이빨 왜 이렇게 깨끗하니?
3: 역시 토실이 최고.
8: 귀도 그냥 뭐 생활기지 정도만
7: 네.
8: 있고. 한번 피부도 한번 볼까요? 피부도 제일 좋네?
7: 야,
8: 애기 피부네, 애기 피부.
7: 토실이가 아주 최고 점수 받는데, 오늘.
8: 너 완전 애기 피부다.
7: 모질도 얘가 약간 직모 성향이
8: 예, 네, 직모 성향이 좀 있고.
4: 토실이 다쳐. 오자님 괜찮으세요?
8: 싫었어. 그치, 원래 너네 수의사 싫어해.
3: 이럴 때 필요한 건 간식. 오, 반응이 좀 있는데요. 과연 토실이의 선택은? 어떡해요, 설쌤. 미운털 단단히 박혔네요.
8: 토실이 이제 나한테 안 와. 저 안 잡아, 안 잡아. 차 먹어.
4: 도시락, 설쌤 미워하지 마.
0: 근데 또 하나, 이 지역에 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7: 뭘까요?
0: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광견병 접종은 어떠세요?
7: 아, 그건 이제 마을에서 한 번씩
0: 맞아.
7: 주사제가.
0: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7: 예.
0: 왜냐면, 너구리가 옮겨요.
7: 아.
0: 제가 너구리 잡는 영상을 봤거든요.
7: 예.
0: 너구리들은 광견병 걸려도 안 죽어요. 근데 싸우다가, 광견병을 갖고 있는 애가, 싸우다가, 문다. 그러면 걸려요. 그래서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한다거나 이러면 애들 잘 맞춰주셔야 돼요.
7: 네.
3: 예방만 잘하면 괜찮답니다. 얘들아, 그래도 너구리는 조심, 또 조심하자.
0: 정말 얘네들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다.
7: 네.
0: 모든 강아지들이 이 아이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조금 싸우는 것만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 주시면 정말 행복하게 잘살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7: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앞으로 그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그더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자신감이 조금 생기네요.
0: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하면서 아버님의 그 표정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제가 느껴질 수 있어서,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7: 예,
0: 생각합니다. 네.
7: 감사합니다.
0: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7: 네.
0: 고생했어.
3: 사랑아, 집착견 타이틀은 이제 끝! 누르기와 최고의 단짝 하는 거야.

0: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1: 버터넘에 훨씬 더.

0: 맛을 낸 거야, 우리가.
1: 섬유 공장 알바생.
0: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1: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 아, 가자! 또 가자!
1: 아, 여기 좀 스파르탄데요, 형님?
3: 진짜 뜨겁다, 여기.
4: 파이팅! 어우, 아유, 감사합니다.
0: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슬리핑 트레인 티켓 오피스.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면 서버 다운.
5: 바이바이.
0: 땡큐.
5: 바이바이.
6: 여기야?
1: 둘이 갔어.
6: 아, 이거 2인이야? 네.
1: 죽었다.
6: 이게 침대야?
1: 이렇게. 나름 세면대도 있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평균 아니,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6: 갈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7: 자, 간다.
1: 우와.
7: 출발했다.
1: 야, 이거 진짜 비포 선라이즈네.
6: 약간 그 포테토 냄새 안 나나? 감자튀김.
1: 맞네.
6: 감자튀김 냄새 나지?
0: 고구마 냄새 난다.
6: 그지? 아,
1: 저녁밥이 감자튀김인가 보다.
0: 저녁밥을 뭘 주나 봐. 근데?
6: 아, 밥 먹었다. 밥.
1: 오, 웰컴.
8: 2
1: people.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살짝 죄수 같다, 지금. 미국 교도소.
6: 뭐 이상 고기랑.
0: 이상
6: 밥이.
0: 이상
6: 와, 이거 양고기 냄새야, 아마. 이 양고기가 무조건 양고기구나. 양고기 먹어, 너.
7: 맛있고.
1: 양고기 아니에요.
6: 아, 그래?
1: 소고기.
6: 거짓말.
1: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 소고기. 밥에서 난 냄새. 나 맛있는 소고기는 아닌데. 아, 근데 진짜 뭐 방송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6: 아.
1: 진짜 맛없다.
6: 와, 진짜 맛이 없네.
0: 너가 말한 대로 감자가 있긴 하다.
6: 그지?
0: 아니, 오빠가 말한 거.
6: 와, 감자 대박이네. 야, 이거 감자튀김 먹어봤어? 대박이다. 한번 먹어봐봐.
1: 뭐가 대박이야?
6: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는 맛이야.
0: 이게 감자튀김 맞아?
1: 감자튀김 아니고, 튀김은 아니고 감자채 느낌? 오히려? 오히려 한국에서 먹어본 맛이야.
0: 진짜 이상한 맛이다.
6: 너무 부드럽지 않아?
0: 튀김이 아니라 찐감자 같다.
1: 아, 찐감자네.
6: 야,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아니, 봐봐. 30km밖에 안 나갔어, 이거.
1: 근데 잘 때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막 맛없다 이게 아니라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이 안 나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
6: 자자. 이제 자자.
9: 여기 섰는데 나가서 잠깐 사와도 될 것 같아.
0: 뭐를요?
9: 뭐 드시고 콜라 같은 거 팔거든요. 진짜 매점 팔아.
6: 가자.
0: 내릴게요.
6: 아, 못 내린대.
0: 못 내려.
6: 그러면 여기서 그거 달라고 하면
0: 되잖아. 자린 굽이 이렇게?
6: 아무리 안 내려.
0: 나 파란 색깔 감자칩 먹고 싶은 거.
6: 이게 열을 수 없나?
0: 아니,
1: 이거 깨면 안 돼요. 아, 깨질 것 같아요.
6: 아니, 열면은 이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 저쪽이. 아,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귀엽다.
1: Hello.
10: Do you have opened that now?
1: Yeah. Can you?
10: Yes. Oh. Yes, come
6: on, sir. Oh, yeah.
1: Oh, 지금 침대 만들어 주나 봐요.
6: Oh.
1: 오, 우와. 한 방에.
10: Good.
1: Yeah. 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ir. Thank you, sir.
11: 오, 이제 빨라진다.
1: 어때요? 아득해요?
11: 똑같아.
1: 그래도 저희

0: 이렇게 세 명이서 딱 누워가지고 갈 일이 없겠죠 이제.
1: 앞으로.
0: 아, 그러니까 낭만이 엄청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셋이서 이렇게.
1: 아, 그렇죠.
0: 열차 타고.
1: 아, 그렇지, 맞아.
0: 나중에 이런 거 가족끼리 타고 올 생각 이런 거 없어요?
1: 오, 있으면 좋지. 내 애기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0: 그니까.
1: 문재야.
2: 네.
1: 잤어?
3: 준비랑 너도 누워서 나를 긁어.
0: 아, 그래요. 쳐다보고 있어?
2: 진짜 웃기네, 이거.
3: 와, 미치겠다, 진짜.
2: 준빈아, 예비 신부 안 보고 싶니?
1: 그게 뭐야, 그거?
0: 결혼할 사람?
2: 결혼할 사람.
1: 오, 안 보고 싶지.
0: 아니요, 아직은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 보고 싶을 시기죠.
1: 몇 살이야, 여자친구가?
0: 저보다 5살 어려요.
2: 야, 어리다.
0: 34기 전에 결혼하는 게 꿈이래.
2: 이런데.
1: 너 그 와이프, 뭐가 여자친구 어디가 좋아해서 그런 거야?
0: 아, 일단은 외모가 이상형이고요.
1: 아, 그래?
0: 네.
1: 오, 그러면 뭐.
0: 그리고 애가 말이 없어요. 말이 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내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1: 아, 그래?
0: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아요.
1: 오.
0: 맨날 그 소리 해요.
1: 아이고, 그러면 잘 됐다.
0: 네, 그래서 좀 같이 있으면 자존감이 좀 올라가긴 해요.
1: 오.
0: 그런 게 있죠.
1: 오, 그럼 좋지.
0: 신혼 꿀팁 없어요, 형님?
1: 꿀팁?
0: 형님이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1: 어.
0: 근데 뭐, 유명한 부부니까 어쨌든 인코 부부잖아요.
1: 없지. 사실 네가 좋아하는 거로 최고지.
2: 진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난 그게 사랑인 것 같아.
1: 같이 살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0: 아니요, 아니요.
1: 한 번 더? 많이 싸운다.
0: 형님도 그랬어요?
1: 아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서 이게 미리 그 둘이서 살고 있었지. 그거 해야 진짜 성격이 나오거든. 애가 나면 같이. 사실은 여자는 좀 성격이 바꿔. 바뀌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는, 그, 남자는 그게 몰라. 이해가 못 해. 남자는 좀 버텨줘야 돼. 생각해줘야 돼. 근데 그게.
2: 남자가 생각해줘야 된대.
0: 기둥이 돼야 되구나.
2: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어.
0: 그래? 그 전에 연애할 때도 결혼 생각 안 했어. 그 남자들이랑.
2: 안 했던 거 같아.
0: 아, 그래? 난. 아, 연애할 때마다. 보통 연애할 때마다 결혼 얘기 하니까 하잖아. 안 하나?
1: 아, 그래?
0: 어떻게 이제 불 끌까요? 그럼 시침 소등할게요.

0: 집에 일어났나? 아, 어땠어 어제? 아,
1: 또 진짜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0: 와, 진짜. 아,
1: 내가 타본 기차 중에 제일 많이 흔들린 거.
0: 와, 진짜 많이 흔들고. 나는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아,
1: 나도 지금.
0: 그치? 네. 소리도 시끄럽고. 아, 나는 4시부터 일어나고 있었거든.
1: 난 이게 내가 지금 잤나 싶어 지금.
0: 와,
2: 현지야 일어났어? 일어났니?
1: 일어난 것 같아.
2: 우리 이제 20분 뒤에 도착이래.
0: 오케이.
2: 아침밥 리뷰하겠습니다.

0: 너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화장실 그런 거 가나?
1: 잘 안 가요, 화장실.
0: 아, 잘 안 가요?
2: 어, 잠깐만. 이게 유산균 하나 있는데 내가 맨날 먹는 건데 외국에 오면 네. 변비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이게 모비한테 좋고 이게 손이 막 엄청 많이 나오거든. 자,
0: 엄청 많이 나요?
2: 엄청 많이 나.
0: 저 돈 많이 써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
1: 아, 그러니까 오늘 좀 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3: 와, 형님 이거 안 먹은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지금 여기 화장실 막혔겠는데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1: 도착했대.
0: 오케이. 땡큐.
1: 땡큐. 땡큐. 웰컴.

0: 잘 주무셨어요?
1: 아니요. 너무
2: 불편하죠.
3: 불편해요.
4: 와,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침대 열자 여기가 세요. 유독.
1: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4: 오늘 그냥 나눌까요? 아니면 오늘 한번 할까요?
5: 물론 이동인이긴 한데 원래 저희가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보라사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매일 가셔서 일을 두 탕을
4: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1: 지금 결정하기가 솔직히 이게 우리도 처음에 타본 거라서 만약에 근데 괜찮으면 두 번 할게요.
0: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럼.
1: 네, 예, 그렇게 하자.
2: 네. 네.
1: 너는 어떻게 생각해?
4: 한 번에 하고 내일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너는?
2: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1: 하루 푹 쉬자고.
2: 야, 오케이.
4: 투잡은 처음이네요.
1: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2: 렛고요.
1: 가자.
6: 와, 야 여기 육수는 더 없다. 아니 진짜
1: 이때급이야, 이때급.
6: 와, 이게 이때급. 오, 지금 몇 도야? 이게 알 수 있나?
2: 와, 몇 도지?
7: 지금 여기 몇 도니? 지금 39도.
2: 39도.
1: 와, 근데 40이네.
2: 야,
1: 이 정도면. 근데 여기 와, 큰 배가 있고.
4: 헬로.
2: 헬로.
1: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건 파는 거잖아, 이거.
2: 물건 파는 거. 와우.
4: 저 크루즈에다 파나 보다.

0: 말고
1: 웰컴 웰컴
0: 놀라 말고 와우.
2: 네가 저쪽 가고 나는 저쪽 갈게. 네.
3: 오케이. 로저.
2: 너는 저쪽.
3: 네.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라이앵글. 야 트라이앵글.
0: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2: 오케이. 야 여기서 연습하자.
3: 쏘리 쏘리 아임 쏘리.

0: 소리. 야, 우리 똑바로 하자.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게?
1: 연기를 좀 빼고서. 돌돌 말아서. 어? 야구처럼, 야구처럼. 내가 오빠한테 던져볼게요.
0: 어, 조심, 조심. 은지야, 멀리, 멀리. 멀리. 멀리.

0: 여기 너무 가깝잖아. 좀 멀리 떨어져. 와, 확실히 다르다. 와, 확실히 이게 이렇게 하니까.
1: 오케이!
0: 카메라!
2: 고생!
1: 와! 아!
2: 미안!
1: 아깝다.
0: 그랍스.
1: 와, 역시!
2: 아, 내가
1: 했잖아. 잡았다! 잡았다!
0: 야, 물개다, 물개.
2: 너무 시원하다.
0: 오늘 다 파실 것 같은데, 형님이?
2: 그제?
0: 네.
3: 아니, 너무 더워서.
0: 야발 아이돌 왔다, 아이돌.
1: 그래? 굿.
4: 아이돌 맘으로, 햄 맘으로 그분
1: 넘어 있어. 땡큐 마이 티처.
4: 마이 갓, 다시 하나 하는 거.
1: 땡큐 마이 티처.
2: 달려야 딱.
0: 왜 찍고 있는 거야, 이거? 오케이, 가자.
1: 아사발라이쿰.
2: 야사발.
0: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1: 크루즈 따라가.
2: 야, 크루즈 따라가.
1: 크루즈를 따라가.
0: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야, 야.
5: 준빈.
6: 용배.
5: What's your name?
6: 샴.
5: 샴.
6: See.
5: Nice to meet you.
6: Nice to meet you.
0: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No guest, no guest.
6: I scan inside guest.
0: No customer.
6: Yes. Hello, hello.
2: Hello. Hello.
6: Hello.
2: Hello.
6: Hello.
2: Hello.
6: Come on. Everybody.
1: Hello.
2: Hola, ¿cómo estás?
1: Hola, ¿cómo estás?
2: Hasta la vista.
1: Hasta la vista.
2: Ah.
1: Ah.
2: Narf.
1: Narf.
2: Hola. Hello.
6: Bonjour. Oye.
0: Konnichiwa. Ni hao, ni hao. 안녕하세요. 아,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6: 아, 해라. 나 빼줘. 왁시 놓고 돼.

0: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Come come. Guess guess. Hello. 와. 아이.
1: Everybody. 들라 아슬라메레. 아.
2: 우리나라 카레 미시면 좋겠다. 그지.
1: For me. Look. Everybody. I throw.
2: 오. 오. 오. 오. 오.
3: 마미라
4: 질라. 마미라 질라.
3: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0: 우리 거.
1: 뭐라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2: 라바
3: Cannot.
2: Cannot.
3: I have no power. No power.

0: 와, 어렵다.
1: 감사합니다, 스쿠먼 팬. 오케이.
0: 오케이.
1: 오케이.
0: 좀 쉽지가 않네.
2: Good dress.
3: 질라바, 질라바.
2: Very good dress. Hello, hello.
1: 알바라 그만 뭐.
2: 돌아 줄까요? Good dress. 에? 에? China, China, China. 你好. 我叫李恩智. 我叫李恩智.
4: 你好，我是中国人。你好，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我是重庆人，重庆人。一二三四。你好，你好。漂亮。你好。阿斯巴，不要阿斯巴。
2: 아스파라망고 아미고
4: 올라 두발리아 두발리아
0: 와 사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0: Qualcosa pediu. Vai inocente, ok? Cala veia.
1: É pra passar mal.
2: Ai.
0: Dania. Friend. Hey. Qualcosa pediu. Vai inocente, ok? Cala veia.
3: Ah, não paline, né?
4: No money.
3: No money.
4: No money.
3: Oh.
4: Ah. Difficult.
3: Difficult.
4: Difficult.
3: Difficult.
4: Yes.
3: 어려워, no money. 아, 또 새로운 제스처를 또 알아냈어.
4: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3: I see money. I see money.
5: Ah, brother, champ. How many item sell a day?
6: $5.
5: One day?
6: Yeah.
5: No, no one buy.
6: Why?
5: Nobody buy.
6: Can buy a bag.
7: Like one kitchen.
6: Average the same thing.
5: Ah, okay.
6: Inside. Cleopatra.
5: How much?
6: This one, how much?
5: $5?
6: Yeah. That's $5.
5: I think expensive.
6: Expensive.
8: $4.
9: $4. $4. $4.
5: Korean movie, yeah.
9: Please, 주세요. Por favor, por favor. $3. Brother, $3. $2.
6: Yes, that's me. I'm there.
9: One, just one buy, please.
5: Oh, he will buy.
6: Give me back.
5: Yeah, yeah. What?
6: Show me this. Show me.
5: Wow.
6: Ah, nice.
9: $2, please, $2. 남는 거 없어요, $2.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I'm a student.
3: 안 해.
9: 빨았어.
5: Okay.
9: Thank you. I love Egypt. Thank you.
6: That's a problem. It's down here, not a problem.
5: Finally, we got one. 야, 이거 하나 팔기 힘들다.
3: Dress. Stew.
10: Bravo.
3: Thank you.
10: Bravo.
9: Okay.
5: Ah, that's a
3: good one. That's
5: a regalo. I will regalo. Gracias. Enzo, ¿has pagado? ¿Una? ¿Has pagado?
3: ¿Una? ¿Cuánto pagaste? No sé. ¿Cuánto pagaste?
6: Show me this one. Show me.
3: Oh.
6: And this one. Excuse me, for my friend, now it's good.
5: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0: 5 dollars! $1? No!
11: 와,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0: 아, 마이 알무르카.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너 차이. 야.
11: 야, 나한테 팔면 어떻게
0: 해?
11: 야, 너 말해. 야, 너 말해. I'm right now. 아니, 나 손님이 아니라니까.
4: 발리 스파니아.
3: 프리리.
4: 코리아 발리 스파니아.
3: 코리아?
4: No, no, it's body.
3: Korea?
4: China.
3: Japan. Japan. Ah. 여기 일본 사람 있어.
4: 나도 비슷하네.
3: 여기 일본 분 계세요.
11: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4: Go. Bro.
3: 건니치와.
6: 야, 프렌즈. 야.

0: 日本からですか？どこから来られたんですか？それでこういうのいりませんか？いりませんか？そっかそっか、エジプトに住んでるんですね。良い旅を。
1: バイバイ。
0: バイバイ。
1: やばい、ホームだ。
0: わあ、엄청덥네。
2: アミゴ。セニョール、オーラオーラ。
3: オーラ、コメスタス。あ、わあ。이제막복수라너 We just won. It's okay?
4: Not a problem.
3: Why no problem?
4: Why not a problem?
3: Big problem. Big problem.
4: No, big problem.
3: I want to sell more.
4: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2: Yeah.
5: 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0: 바보.
6: 아피시 حاجة ما بيعرفوش يعملوها.
0: 오이 오이. 와 덥다.
5: 아 고생했습니다. 오.
7: 근데 날씨가 사실 엄청 덥더라 오늘.
5: 와. 아니더라고요.
3: 손님이 없어.
5: 손님이 없어.
3: 아 진짜 빌어서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 전 하나 팔았어요.
5: 나도 하나 팔았어.
3: 저 3,000원 벌었어요.
5: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와.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3: 오, 20파운드겠지?
5: 20파운드인가?
3: 20불?
7: 20불이라면 우리 3만?
5: 20불? 20불이 들어있어.
7: 와, 진짜?
5: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3: 한 건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5: 그냥 장기자랑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3: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5: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8: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5: 아, 오늘의 일을? 네. 사장님.
9: 아, 네. It's very good, the money.
5: Thank you, thank you.
9: Thank you very much.
5: Thank you, 슈크란.
9: Which one?
5: 어허. 오. 오.
7: 오,
5: 한 명씩.
7: 오, 나는 좀, 너무 많은데.
3: 아니, 성훈이 형 판기 없는데?
9: That's for you.
5: 아, 오빠는.
3: 너 저은감. 너 제일 많이 적어서 좀 많이 받았는데.
5: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슈크란. 나는 좀 제일 많이 받았다.
3: 슈크란.
7: 오케이, 아우. 와, 너무 많이 받았다.
5: 우리 오늘 일 두 개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다음 일은 뭐 들은 거 있으세요?
7: 나도 안 들었어.
5: 나 못 들었어.
8: 북소르가의 농사로도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3: 아, 우리 지금 뭔지 알죠? 기차 타고 내리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다시 농사로 간다고요.
7: 야, 내일 딱 하루 쉴 수 있잖아.
3: 내일 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7: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아니, 생각했는데.
3: 이거 이렇게 힘들 그러니까 너무 더워 진짜.
5: 가보자.
7: 아, 가자. 우리는 알았어. 가자.
10: 내리는 거야?
7: 아, 야. 와, 룩소르 여기가,
3: 여긴 또 뭐야?
7: 아, 여기.

0: 아, 네. 오.
1: 사장님이신가 봐요.
0: 아이고, 네. 농촌 사장님. 아. 아.
1: 아, 살람알라이쿰.
2: 파리야?
1: 코리아 맞아요.
2: 아, 전도 와셔서 해결.
0: 이거 그거 또. 아, 여기 마을이
2: 잘 되네. 나 이거 예. 전도. 아,
3: 이거 타고 실어서 농장 가나 보다.
2: 할로디 우리 떨어진다 저기.
1: 옷가게?
0: 옷가게?
2: 옷가게? عشان التغيير عشان الفلاحة هنا والزراعة هنا ما تحتاج الهدوم دي مش الهدوم دي.
1: 아, 오, 사장님 최고다.
2: 내 스윈 샵이야.

0: 리얼 동키다.
1: 완전 슈골이다. 아.
2: 와.
0: 아. 아, 여기에요?
3: 예?
2: 여자 옷가게인가봐요.
0: 와, 여기가 옷가게야?
2: 어, 헬로.
0: 와, 와.
2: 근데 이거 옷 한 벌에 비쌀 텐데 괜찮아요? 저 사주셔도?
4: لا ما فيش مشاكل يعني الحالة الاقتصادية يعني متوسطة. واو.
0: الحمد لله. يا طيب
4: لا كويس يعني حالتنا برضو مقاربة الكوري يعني احنا.
2: 중상층이시라고 본인이 직접.
4: 만 تولفت كده.
2: 자기 중상층.
0: 본인이 분홍이라고 직접.
4: 무겁다. 무겁다.
2: 아, 나 가난하다고. 아.
0: 옷 좀 비워 입지 그랬어.
2: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4: 아, 좀 잘 어울리는데?
2: 이거랑 잘 어울리는 거 같으세요. 이것도 이쁜데, 화려하니?
5: 약간 자메이카 같지?
2: 어, 자메이카 느낌 난다. 어, 이것도 이쁘고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4: 야니, 근데 재미를 짓다.
2: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오! 이거 신상인가 봐요, 신상.
5: 그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온난도 좋은 것 같아. 이거네, 엄마. 오! 야, 입어봐봐.
2: 한번 입고 입어볼까요? 헬로.
5: 여기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4: 나암.
5: 지금 몇 살이세요?
4: 안디 감사시티산.
5: 오, 저 멜리야? 멜리야? 와, 너무 젊으네.
4: 말라 꽁꽁포. 와.
2: 추.
4: 말라 꽁꽁포.
2: 추, 나 나갈게요. 저 어때요?
5: 좋은데? 좋은데? 오, 근데 색깔은 딱 맞는데.
2: 괜찮아요?
0: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할로 할로 안 하겠다.
5: 오, 괜찮은데?
2: 괜찮아요, 사장님?
4: 예.
2: 이걸로 살까요?
4: 아, 셔리.
2: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5: 잘 어울려.
4: 와우, 회복 가리요.
2: 사장님이 사오셨으니까 이거 입고 열심히 일해볼게요.
4: 아, 다만. 다만.
5: 네,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4: 250.
0: 250파운드.
4: 너라.
0: 8,000원 정도.
5: 8,000원.
2: 우와.
5: 아, 그래도 조금 여기 마을에서 좀 센 거 같아.
2: 비싼 거 같아.
5: 어, 비싼 거 같아. 너무 비싼데 괜찮으세요, 선물?
4: 알함둘라. 와나 파하, 와나 하지파라. 와,
0: 감사합니다. 슈크란, 슈크란.
4: 언더 포드 야프티.
5: 와.
2: 여기 남자 옷 파는.
5: 어, 남자 옷 여기에.
2: 와, 장인이시다. 딱 봐도 장인이시다. 들어가 볼까? 와, 대박이다.
5: 여기는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0: 여기 가게가 아닌데?
5: 물건 없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2: 남자 옷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요?
0: 이런 사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사이즈?
4: 아, 비, 비, 비. 잉글테라, 잉글리스, 프랑스.
0: 프랑스, 잉글랜드 많이 왔대요.
4: 아원 마라.
0: 저는 이거.
5: 오케이. 어, 예쁘다.
0: 이게 더 얇은 것 같아.
5: 나는 이거.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2: 잘 부탁합니다.
0: 우리도 옷이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한 시간만 걸리니까.
5: 그러니까. 나는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냄새 나는데. 나일 냄새가 나.
0: 아, 나일 냄새.
2: 나일 스멜, 나일 스멜.
0: 아, 가져가면 되게 나중에 추억할 수 있겠다.
5: 추억, 그러니까.
0: 마을이 근데 진짜 정겹네요. 제 옛날 집 같다. 뭐야, 이거 언제 얘기를 다 붙여.
5: 다 따라왔지.
0: 다 따라왔어. 여기 외국인들 잘 안 오죠, 사장님?
4: 라, 글레이 카르스야. 아시안, 바, 야테플, 비쿵, 바, 한인 비쿵.
5: 그랬겠지. 어떻게 와, 여기.
2: 외국인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엄청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
5: 이런 얼굴 어딨어, 우리.
2: 그러니까. 지금 이 행색이.
4: 오늘 개비를 딱 한마디 사고.
2: 제일 중요한 사람. 아, 사장님이 이 마을의 이장님이세요?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4: 아, 되지 않으시면 아시아 많이 핫. 몇 시에 핫 밤 치마 하는
0: 기본적으로 자와타차
4: 스타일이네. 몇 시에 밤 치마 이 핫다네. 아시아는 또 해야 남매.
2: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셨잖아.
5: 아, 그러니까.
0: 사장님 이제 일하러 가요 우리.
4: 아, 라헨들 드시아.
2: 아, 여기가 네. 사장님의 농장인가요?
4: Yes.
2: 연다. 오.
0: 야, 여기 아마존 같은데?
2: 엄청 큰데.
5: 오.

0: 어이구, 어이구, 이거 완전 두바이인데?
1: 두바이야.
0: 아, 이거. 아, 여기가 동사무소네.
1: 어, 그러네.
2: 와하다 피콤 하트루 리점 알레몬. 아샤는 비오. 2인 하이루 리자리바. 올자리바?
0: 어, 오케이. 올자리바.
1: 자리바. 한번 가보시죠.
0: 오케이, 가자. 고고고. 자리바.
1: 오, 다 조심해. 땡큐 사장님. 우와, 짜짜짜. 바나나, 뭐 이런 거 다 파시네. 어우. 와, 와. 이게 옥수수구나. 와, 와. 우와.
2: 미아 또리.
1: 아, 사장님이 지금 보여주시나 보다. 예. 네. 아, 오.
2: 안 돼, 돼.
1: 해서 여기다 투.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2: 예스. 감사합니다.
1: 오케이. 이거 사장님이 이거 들어. 사장님이 이거 들어요.
0: 예스.
1: 나 찍어요. 이걸로 나 찍어요. 어, 와, 그렇지, 그렇지.
2: 감사합니다.
1: 오케이.
2: 감사합니다.
1: 어? 나 찍어요? 나 찍고 있어요?
0: 예스.
1: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2: 아, 이거.
1: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차. 차. 나 이쁘게 나와요?
2: 재밌네. 마크 이렇게 마크 넣다 하.
1: 사장님 나 찍으라고요.
2: 사우라. 오면 할 경우가 준비했냐 씨야.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2: 야매. 에이 브라보.
1: 나는 왜 사장님처럼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2: 나는 그때 일사만 다른 뜻이 있으면 하다가 뒤에서 하나 오드네는 아예 하나 달라 미군.
1: 그럼 1년 동안 저 여기서 야, 일하라는 야, 거예요?
2: 아이고 하소거든 하자 하자면 자심 시탄이 꼬레지는 왜 하러스?
1: 이스트 분이란 거예요?
2: 아들아 그만 좀 해야지.
1: 고마워요. 고마워요.
2: 깨암에. 에이 브라보. 브라보.

0: What's your name?
1: My name is Muhammad.
2: Muhammad.
1: 아이와.
0: Chu.
1: 아.
3: 오, 소 진짜 크다.
4: 이게는 물소야, 물소. 오.
0: 말소리 저렇게 처음 들어봐.
1: 아자, 아자, Muhammad. 이끼 씨나 갔다 왔죠.
0: 뭐지?
2: 똥. 이게 다 똥이야, 똥.
0: 소똥이야?
2: 독동 안에 뭐가 있는 거 찾는 것 같은데?
0: 아, 우리 또 분류하는 거야? 우리 밥 주는 거 아니야? 소밥?
1: 네.
0: 뭐. 사장님, 우리 뭐 하면 돼요?
1: 사장님, 우리 먹어.
0: 똥 먹으라고요?
1: 네.
2: 이게 소 똥이 돼?
0: 장갑을 왜 줄까요?
5: 그건 안 돼요. 장갑을 주고.
0: 옷이랑 장갑을 왜 줄까요? 똥 아니야?
2: 아니, 똥 맞아. 이거 똥인가?
1: 아, 가게, 가게, 냐
2: 어?
0: 뭐야? 설마? 지금 벽에 똥 칠하라고요, 지금? 아.
2: 이거는 뭐고, 뭘 하는 거예요?
1: 아, 잔, 내밀, 레이쉬. 아, 웬샵, 웬샵, 훈파름.
0: 그럼 이거 진짜 그냥 생소똥, 생똥이에요, 이거?
1: 아, 노란, 맞다.
0: 방금 산 똥이에요?
1: 아, 요래씨. 네. 요래씨, 이거.
0: 따뜻하겠네요.
1: 요로, 그래야지.
0: 따뜻해.
2: 야, 진짜 별거 도망.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겠다. 자, 하자.
1: 야, 이거, 아시다겠.
2: 아, 물을 집어넣으니까 또 이게 냄새가.
1: 야!
0: 아, 냄새. 아. 야, 진짜 너무하잖아.
1: 와, 자.
0: 어씨, 이래서 옷 준다고 한 거구나. 이래서 옷 준다고 했구나. 나 이거 옷 새로 산 건데.
2: 우와. 아, 오케이. 어, 잘 붙여야 돼. 떨어진다.
0: 아, 진짜 나 씨.
1: 야, 매야, 매야.
2: 또 나왔어. 아, 씨.

0: 야, 이게 역대급이야, 또. 야,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그렇지. 자, 우리도 도와주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할게요. 우리 할게요. 오케이, 아우스. 오케이. 와, 팔.
1: 가만히. 이만히.
0: 어, 그렇지. 아. 오랜만에 해야 돼. 야, 빨리 찍어.
2: 아, 아. 에이.
3: 메이야.
0: 메이야, 메이야.
2: 메이야, 메이야, 메이.
4: 메이야, 메이야.
2: 아이고.
0: 오케이, 메이야. 오케이, 메이야. 알겠어.
2: 예이!
0: 뭐 하더라? 통보도서, 씨.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률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3: 오히려 들어오다 안 보시지 않을까요?
0: 아, 예, 예.
2: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0: 진짜.
3: 하지 마요. 아, 좀 던지지 마요.
0: 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 아, 똥이 계속 생겨. 똥 우알리핀이에요?
2: 에이, 에이. 아, 유지해야 돼, 어때요, 살아?
0: 똥 안에서 죽인다, 진짜.
2: 에이.
0: 오케이.
2: 동아, 잘 붙어라.
0: 오케이. 자, 오. 야, 우리 마지막. 와, 벌써 나왔어.
3: 야, 이거 니 가져가. 아주, 오해가 굉장하네.
0: 아우, 씨.
3: 내가, TV에서 보던 추성훈 선수랑 똥 말고 싶지 내가 몰랐네.
0: 아, 나도.
3: 진짜.
0: 마지막 그거 붙여버려. 조심해, 떨어진다.
2: 달라.
0: 오케이, 오.
2: 오케이.
0: 야, 후. 와, 대박이다.
3: 진짜 힘드네요, 이거.
0: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웃겨.
3: 밥값은
0: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3: 중국이 제일 쉬웠구나.
0: 아, 엄청 쉬웠어.
3: 중국대에다 막 올라가서 무섭다 그랬던 게 아예
0: 아무것도 아니야.
3: 그 냉장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0: 아무것도 아니야.
3: 똥 치울 줄은 몰랐어, 나 진짜로. 결혼할 때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열심히 살라고.
0: 아, 그래?
3: 결혼 전에 벌써 해버렸어요.
0: 와,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5: 에베베!

좀 요령이 좀 생긴다. 아! 옥수수 하나 딸 뿐인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자. 와우 와우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와 에이 나 옥수수 하나 따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경하고 있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약간 옛날에 우리 소독차 지나가면 막 뒤따라가던 거 기억나요? 우리 출연진들이 약간 소독차가 된 느낌?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낯선 이방인이 내가 맨날 있는 마을에 놀러 온 거잖아요. 계속 사진 찍자 그래갖고 사진도 찍고 코리아 하트 많이 알려줬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 촉감이 처지지 않는다.
1: 어휴! 다녀왔습니다.
2: 아,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
1: 네, 고생했습니다. 아,
2: 우리한테 가까이, 가까이 오면 안 돼.
1: 왜?
2: 똥냄새 나거든.
1: 어? 뭐 했어?
2: 소가 싼 똥, 따끈따끈한 똥을 그대로 아. 손으로 잡아서 벽에 실었어.
1: 그거.
3: 벽에다가 붙여서.
2: 말려, 똥을.
3: 말려.
2: 뜨끈함을.
1: 뜨끈함을. 아우, 너무 고생했다.
3: 그래, 뭐, 우리 그래도 많이 주겠지.
1: 그러니까.
3: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 그러니까.
3: 되지 않은데. 어.
1: 사장님!
3: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1: 슈크란.
3: 아이고.
4: 슈크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시아는 도착할 두 시간 만에 하루 동안 됐어.
2: 와. 아이고, 서서. 아니, 아니.
3: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2: 아, 예.
1: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2: 우리 제일 많이 받을 때.
3: 아,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많이. 몇 년 후에 올게, 한 번.
1: 몇 년 후에.
3: 네, 있을 거죠.
4: 아, 아트북 군민 들어. 아트북 군민. 이제 뭐, 코리아 원하면 더.
3: 근데 처음에 하는 일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옛날에부터 있는 역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
2: 아까 만든 거.
3: 그게 만든 거.
4: 다이 칼로스 모라지로 하지 보면 손도 고워 낙해.
2: 식사요, 식사. 아, 식사는
3: 오, 식사라도? 와. 그래도 근데 우리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옷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가자!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1: 축하. 오셨어요.
5: 어, 그래, 그래, 그래.
1: 아, 안녕하세요.
5: 야, 왔어, 왔어, 왔어.
1: 예.
5: 왔어, 왔어,
1: 아, 왔어, 왔어, 왔어. 갖고 오셨구나. 어, 그래. 일로 나오세요. 일로 테라스로.
2: 오, 테라스까지.
5: 아니, 야, 우리 팔라 틀리네. 어? 나는 테라스까지 있어. 아.
1: 앉으셔요, 앉으셔요. 대박 사건. 와.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비둘기.
1: 우와. 근데 나 비둘기 처음 먹어요. 비둘기 먹어본 사람.
3: 아니, 난 너만 먹었어?
2: 저 한 세 번 먹어봤어요.
1: 세 번 정도?
2: 두바이에서도 먹어보고.
5: 어, 그래. 아. 그거 빼고, 그거야.

0: 이거를 이제 하맘이라고 하거든요.
1: 하맘.
2: 하맘.
0: 비둘기를 여기서 안에 아마 우리나라 그 뭐냐 삼계탕처럼
1: 찹쌀이 있니?
0: 안에 찹쌀을 비슷한 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0: 밥을 대신 넣은 거지.
1: 아우 난 모르겠다 주민아 이거.
2: 갑자기 나 이거 쓰레기 처리장 비둘기가 생각이 나는데?
0: 성훈이 형 비둘기 먹여줬잖아.
3: 그렇지. 나는 거기서 좀 청소하고 했거든. 너 예쁘다.

0: 이거 비둘기라고 생각 안 하고 치킨을 생각하면 또
1: 틀려?
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 느낌이 달라? 전기통닭 느낌 난다. 조금 뻑뻑해.
3: 아, 그 가슴살 약간, 그런 느낌이야?
0: 손님한테 대답하는 일이라고.
2: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를 알바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손님이라고 생각.
0: 며느리, 국민 며느리.
3: 아, 근데 비둘기 뭐 쌀이 괜찮은 것 같아요.
2: 괜찮은 것 같아.
0: 우리는 진짜 인도 지금.
2: 맛있네.
1: 쌀은

0: 진짜.
1: 아니 나 비둘기를 이렇게까지 잘하는 건 처음 먹어봐.
2: 그래?
0: 와 이건 이 정도면 진짜 맛있다.
1: 진짜 맛있다. 형님 비둘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0: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비둘기 살이.
2: 살이 별로 없다.
0: 없어. 거의 다 밥이야.
1: 그러니까 비둘기가 살이 얇아요.
0: 얇지.
1: 작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대신 넣은 거지. 아.
2: 밥이 약간 간이 돼 있고.
1: 간이 소금간이랑 후추간이 딱 돼 있는데 그게
2: 맞아.
0: 정확하게 돼 있어 이게. 아,
1: 완벽해.
0: 중국에서 볶음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맛이 확실해.

0: 그래, 볶음밥의 표현이 맞다. 볶음밥 느낌.
1: 굉장히 맛있는데?
2: 여기서 진짜 뭐 맥주를 하나 딱 있으면 좋은데, 그지?
0: 맥주.
2: 야, 근데 치킨인데.
1: 진짜 맥주랑 잘 어울리는데.
0: 그지? 딱이지, 딱이지.
3: 쟤네도 맥주 잘 하냐?
2: 근데 나는 치킨인데 그런데? 괜찮나? 나는 치킨 광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1: 이거는 그냥
2: 괜찮나?
1: 치킨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2: 아, 그래?
0: 그래?
2: 네가 왜 알아? 네가 왜 알아? 아니, 네 치킨 사람이야?
1: 치킨 자주 먹어서 알아.
2: 아, 그래? 아니야, 그래.
0: 이집트에 있으니까 오히려 좀 손으로 먹게 돼, 자꾸.
1: 이게 적응됐지. 맨날 빵만 먹어가지고.
0: 근데 나 궁금한 게, 준빈아. 너 이집트 처음이야?
1: 두 번째.
0: 이집트도 눈이 오니?
2: 눈?
1: 안 오지.
0: 궁금해서 여기도 눈이 오나? 왜냐면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난 눈이 온다 좀 궁금하더라고.
4: 근데 봤는데 이집트에 100년 만에 눈 온 적이 있어요.
0: 13년. 13년도에? 그러면 13년도 이후에 눈이 안 왔대요?
2: 그러니까 이집트가 바다였다니까.
0: 바다. 그래, 바다였다니까.
2: 어째 모른다니까,
1: 지금. 13년에는 저기 그렇죠. UFO가 내려줬나 보다.
2: 그러니까.
1: 눈을.
2: 다 바다야.
0: 바다야? 보세요.
2: 일단이니까. 일단 지구는 일단 바다야.
0: 일단 바다야.
2: 바다부터 시작.
0: 뭐예요, 오빠?
2: 이게 그리고 만들었잖아.
1: 아, 와.
2: 자, 와, 네 거.
1: 와, 하루 만에 만들었네.
2: 내 거.
0: 색깔이 근데 딱 찰떡이다.
5: 야, 이런 데에서 옷 맞추기가 언제 하겠어?
1: 가슴이 37이다, 우와. 난 배가 37인데. 내 배보다 크네요. 나 왜 키를 재지? 145 아닌데? 알아보해. 저.
0: 아, 긴팔로 제작해 주셨구나. 맞춤 제작이야, 커스텀이야.
1: 아니 근데
0: 커스텀.
1: 소재가 진짜 얇다 이거.
0: 오, 와.
2: 어, 엄청 편하다.
1: 아니,
0: 잘 어울린다.
1: 진짜. 네. 호주머니 됐어요.
2: 대충 그 해는 딱 맞아.
1: 사이즈 어떻게? 어,
2: 딱 맞아.
0: 너무 잘 어울린다. 와.
2: 와, 이거 좋다.
0: 좋다. 너무 좋다.
1: 아, 이거 잘 어울린대요.
0: 너무 편안하다, 오빠. 오. 너무 잘했다.
2: 여기 이집트 와서 며칠 됐잖아. 네. 또 신기한 것도 없었나?
1: 일단 사람들 문화가 제일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되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0: 맞아.
2: 나는 엄청 많이 느낀 게 사실 하나 이번에 그 아까 거기 마을 갔는데 웃음이 얼굴이 너무 좋았어.
0: 해 너무 해맑아.
2: 깜짝 놀랐어. 나. 와, 원래 인간에서 태어나면 그런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없었어. 없어졌어.
0: 맞아.
2: 일하면서 맞아.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 놈의 웃음이 너무 좋아.
0: 순수해.
2: 그 웃음이 너무 좋은 거야.
0: 맞아요.
2: 그래서 나는 계속 이것저것 찍고 있었거든.
0: 때묻지 않은 웃음.
2: 어, 와, 그거 보니까 애기도 그렇고 애기도 막
1: 어른도 그래. 맞아.
2: 어, 그래서 아, 인간으로서 좀 나는 좀 배웠어요. 어, 나는 여기 와서 조금 배웠어. 그리고 뭐 마지막에 우리 그 다음에 가는 게 마지막에 그게라서 열심히 뭐 웃으면서 우리가 이래 하면 되겠다.
0: 그래, 웃으면서 해보자.
2: 웃으면서 해야지. 어.
1: 아, 파이팅 하고 마무리 할까요?
0: 박카슨 하자. 박카슨
6: 배현이.
2: 냄새 장난 아니다.
7: Come on, come on, come on again.
2: 오케이.
8: 맞아요.
9: You are fired and you also fired.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잘 섞어서 국민아 짠! 배추 가져왔어.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김치 담가도 된다고 하셨어. 그럼 이제 김치를 담그자.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김치. 배추에 양념을 묻히자. 우리가 담근 첫 번째 김치 할아버지께 드리자. 그래, 할아버지는 김치를 좋아하시니까.
1: 자,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아,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그치, 그치.
2: 재밌다.
1: 그치. 우와.
0: 자. 매콤한 김치. 아삭한 김치. 김치 다 됐다. 접시에 담자. 아. 자. 자. 짠! 할아버지께 드릴 맛있는 김치 완성!
3: 바꿔라 한글.
4: 이게 뭐야? 김치가 김으로 바뀌었어.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5: 우리가 처음으로 담근 김치인데. 할아버지께 드릴 김치인데.
0: 김치를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어? 이?
8: 야!
7: 훈민정은 안녕?
5: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김치가 김으로 바뀌었어!
5: 김치, 김치가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김치를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자.
1: 한글 김치는 어디에 있지?
0: 천지가 가까이에 있어.
2: 시간이 없어.
1: 한글 김치를 꼭 찾고야 말겠어. 어? 어? 어?
3: 가영사!
0: 가영사, 괜찮아?
1: 괜찮아? 한글 김치를 찾았어. 이런, 한글 김치의 치가 파괴됐어. 어떻게 올라가지?
0: 아용사, 이 밧줄을 잡아.
1: 고마워. 천지?
4: 한글 김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지. 헛! 끈타! 오!
1: 밧줄이 끊어졌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0: 아용사가 떨어졌어.
2: 천지의 한글 공격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끈타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있다!
5: 아용사! 밧줄을 다시 잡아!
1: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아니, 나의 끈타 공격을 이따로 막아내다니. 그 분하다.
2: 아영사, 괜찮아?

0: 응. 그런데 한글이 파괴됐어.
1: 걱정 마. 내가 태극봉으로 칠을 쓸게.
2: 나와라, 한글!

0: 김치.
1: 저장 완료. 김치. 국민자금의 손으로.
2: 김치 한글 카드다. 김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우리가 담근 김치예요.
1: 빨리
0: 할아버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김. 치. 김치. 김. 김. 김. 김치. 김치. 우리나라 김치. 몸에 좋은 김치. 훈민정미 담가준 김치. 맛 좀 볼까요?
3: 김치에 치 먹어야지. 냠. 냠냠. 슝.
2: 맛있어. 오잉. 김만 남았네. 치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김치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김치.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기억이 이를 만나 기. 기가 받침 미음을 만나 김. 치읓이 이를 만나 치. 김치.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김치. 친구들 따라해봐요. 김치. 끝.
3: 김밥에서 밥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금. 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금. 김. 히힛.
2: 김치. 김. 훈민이와 정음이가 김치를 담가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김치를 김으로 바꿔라 한글. 김치가 김이 되었어요. 어? 김치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끈타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0: 이따로 막아냈어요. 한글 김치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김치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김치를 담가요. 훈민정음이 김치를 담가요. 훈민정음이 김치를 담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사위, 주사.
1: 줄, 달. 다 됐다.
2: 정음아!
3: 어!
1: 어? 이게 뭐야?
2: 응, 한글 놀이판. 가나 바라 마바사.
1: 한글이 순서대로 쓰여 있네.
2: 말을 옮겨서 그 한글에 맞는 낱말을 말하면 되는 거야.
1: 우와, 좋아 좋아. 말은 주사위를 던져서 옮기자.
2: 주사위. 자, 이건 훈민이, 이건 정음이. 출발선에 준비. 주사위를 던져서. 출발선에서 하나, 둘, 셋.
1: 다.
2: 다? 다로 시작하는 낱말?
1: 다.
2: 다람쥐. 다리미. 딩동댕.
1: 와, 재밌다, 재밌어.
4: 나도 해볼래.
2: 응.
1: 이야, 주사위를 던진다.
2: 응, 주사위를 높이 던져야 돼.
1: 알았어.
2: 하나,
5: 바꿔라,
2: 둘, 셋.
5: 한글.
1: 주사위가 어디로 갔지?
2: 주사위가 주사로 바뀌었어.
1: 아, 우린 주사위가 필요한데.
2: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1: 응.
2: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위!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위!
7: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주사위가 주사로 바뀌었어.
1: 주사위, 주사위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주사위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8: 떠나.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저기에 한글 주사위가 있어.
1: 나라
2: 한글 주사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순순히 줄 순 없지.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할지 알 수 없을 거다. 가짜!
3: 여기에도 주사위가 있어.
0: 저기에도.
4: 여기에도.
3: 아래에도.
0: 위에도.
4: 온통 한글 주사위야. 도대체 어떤 한글을 가져와야 하지?
3: 어? 이건 아니야.
0: 이것도 아니야.
4: 이것도 아니야.
3: 천지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가짜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진짜!
5: 찾았어! 진짜 한글 주사위는 이거야!
2: 아니, 나의 가짜 공격을 진짜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6: 안 돼!
4: 한글 주사위의 주가 파괴됐어.
0: 줄을 만들어야 해.
3: 걱정 마, 내가 있잖아.
1: 서서라.

0: 위. 주서위.
1: 저장 완료. 주서위.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주서위 한글 카드다. 주서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와, 주서위를 찾았다. 주서위로 놀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주 사 위 주사위. 주사 주사 주사. 주사위, 주사위, 주사위. 이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3: 주사위에 위 먹어야지. 홈, 냠냠, 슝.
0: 예! 오잉! 위가 어디로 갔을까? 주사만 남았네. 한글 주사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주사위! 주사위! 자, 그럼 이젠 순서대로 써볼까요? 지읒이 우를 만나 주.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이응이 위를 만나 위. 주, 사, 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주, 사, 위. 친구들 따라해봐요. 주, 사, 위. 끝.
3: 주사위에서 위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주사. 주위.

0: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주사, 주위. 헤헷.
1: 주사위, 주사. 훈민이와 정음이가 주사위 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주사위를 주사로 바꿔라 한글! 주사위가 주사가 되었어요. 어? 주사위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가짜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진짜로 막아냈어요. 한글 주사위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주사위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주사위를 던져요. 훈민 정음이 주사위를 던져요. 훈민 정음이 주사위를 던져요.
2: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데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순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상을 받았니?
1: 저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꼭꼭 약속상을 받았어요.
2: 저는 밥을 잘 먹고 잘 뛰어놀아서 튼튼 건강상을 받았어요.
0: 훈민정음 최고!
3: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0: 간장? 고추장?
1: 우리의 상장을 찾아야 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응.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흉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4: 훈민정음, 안녕?
7: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상장이 장으로 바뀌었어!
8: 상장! 상장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상장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한글이 어디에도 안 보여.
3: 여기에 길이 있어.
2: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지?
4: 내가 달려가서 알아볼게.

0: 한글 상장이 있어.
1: 서서라
0: 한 천지?
2: 한글 상장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손에 닿지 않을 것이다.
1: 헛! 멀다!
0: 어?
3: 예?
2: 아무리 뛰어가도 소용없다. 한글은 더 멀어지고 있으니.
1: 더 멀다!
0: 오! 너무 멀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한글로 맞서야 해. 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가깝다!
2: 아니, 나의 멀다 공격을 가깝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상에 아가 파괴됐어. 그렇다면 내가 뿅망치로 한글을 만들겠어.

0: 상장.
1: 저장 완료. 상장.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상장 한글 카드다. 상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상! 짱! 상짱! 장! 장! 장! 장! 상장! 상장! 훈민이랑 정음이가 유치원에서 받은 상장! 우! 뿌듯해라! 감동, 감동!
1: 상장에 상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오잉! 장만 남았네! 상은 어디로 갔을까? 흠! 아가! 한글 상장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상, 장.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사가 받침 이응을 만나 상.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자가 받침 이응을 만나 장. 상장.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상장. 친구들 따라해봐요. 상장. 끝.
1: 시장에서 시를 빼면 무엇이 될까요? 잠, 장,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잠, 장.
0: 상, 장, 장. 훈민이와 정음이가 상장을 받았어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0: 상장을 장으로 바꿔라 한글. 상장이 장이 되었어요. 어? 상장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가깝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상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상장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산, 산.

0: 우유 사러 가자! 와!
1: 아, 차가워. 아, 차가워.
0: 오, 비가 내리네? 우산 쓰고 가면 되지!
2: 맞아!
3: 우산!
0: 우산을

0: 우산을 써요. 우와, 비 하나도 안 맞는다.
1: 응, 우산 덕분이야.
2: 바꿔라, 한글.
0: 이게 뭐야? 아, 차가. 우산이 산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우산이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4: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3: 훈민정은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우산이 산으로 바뀌었어. 우산, 우산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우산을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어? 괴물이야! 어쩌지? 괴물 뒤에 한글 우산이 있어! 괴물이 눈 뜨지 않게 조심해야 해. 천지?
0: 한글 우산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무사하지 못할걸. 뜯어!

0: 야용사가 위험해.
1: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뜨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감당!

0: 아니, 나의 뜨다 공격을 감 따로 막아내다니.
1: 멈춰!
0: 또 뭉쳤군.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3: 우선에 우를 쓰려면 뿅망치가 필요해.
1: 수사가 한글!

0: 한번 우산
1: 저장 완료 우산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우산 한글 카드다 우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우산, 우산, 우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우산, 우산.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훈민정음을 데리러 가요.
1: 슝? 우산에 우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아차!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산만 남았네. 우는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우산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우산! 우산! 자, 이제 순서대로 써봐요.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사가 받침 니은을 만나 산. 우 산.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우 산. 친구들 따라해봐요. 우 산.
1: 화산에서 화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섬, 산,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섬, 산, 히힛.
0: 우산, 산. 오늘은 비가 내려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우산을 써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우산을 산으로 바꿔라, 한글! 우산이 산이 되었어요. 어? 우산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뜨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감따로 막아냈어요. 한글 우산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우산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2: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우와, 뽀로로방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복구해요.
8: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9: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바람풍의 거짓말.
13: 아! 어? 이게 뭐야? 우와, 멋지다.
14: 좋아, 그럼 나도 번개맨처럼 번개 파워!
13: 오, 아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번개 트로피가 부서졌잖아. 아 이거 어떡해, 아 어떡해 이거.
7: 진짜 아끼시는 거 아니야?
13: 맞아. 야, 어떡하지? 나 교장 선생님한테 엄청 꾸중 듣겠지?
15: 무슨 소리 꾸중을 왜 들어?
7: 맞아. 어?

0: 안 돼.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1: 아니야.
2: 아니야. 거짓말을 해.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 혼날 거야.
0: 혼난다고? 잠깐만. 에이. 진짜 혼날까?
1: 그렇다니까.
0: 그럼 어떡하지?
2: 아, 너 참. 줘봐.
0: 어?
2: 잘 봐.
0: 어?
2: 이렇게.
0: 어? 아닌 것 같아.
2: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기다려봐.
0: 어.
1: 조심. 좋아, 좋아, 좋아.
2: 움직이지 마.
0: 어.
1: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야 돼. 자, 자, 자. 그대로, 그대로.
0: 그대로.
2: 감 쫓겼다.
1: 진짜 아무도 모를 거야.
2: 마술 같아.
0: 진짜 감쪽 같아.
2: 그치?

0: 온다.
1: 애들 온다.
0: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1: 아니, 너,
0: 너 숨지 마,
1: 숨지 마. 숨어야지.
0: 너 숨지 마, 숨지 마. 어.
1: 바람봉! 여기 있었어!
2: 바람봉, 안녕! 바람봉, 바람봉!
3: 왔어, 안녕.
2: 아니, 안녕. 바람봉, 지금 교장 선생님이 번개 트로피를 가져오래.
1: 어,
2: 근데 트로피가 어디 있어?
3: 어, 트로피가 없어.
2: 와, 여기 있다!
1: 트로피 여기 있네.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2: 우리 트로피야. 우와.
4: 우와.
2: 우와. 너무 이쁘다, 그치?
3: 좋을 것 같은데.
2: 너무 소중해, 우리 트로피.
1: 맞아.
2: 와, 진짜.
1: 우와!
2: 우와.
1: 어? 이렇게 됐어.
5: 다조아가 트로피 부순 거 알아?
2: 아니야, 나 그냥 들기만 했을 뿐인데.
3: 아, 그러니까 다조아 조심 좀 했었어야지.
1: 와, 다조아 너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혼났다 진짜. 그러지 마.
2: 뭐 뭐라고? 아, 교장 선생님.
1: 다조아가 트로피 부셨어.
3: 어떡하지? 다조아 엄청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교장
1: 아니, 안 된다니까.
6: 안 돼, 안 된다니까.
1: 오셨다, 오셨다.
7: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지. 바람풍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라. 거짓말 괴물 출동!
1: 출동!
3: 거짓말 괴물? 오!
8: 어둠의 괴물로 만들어진 나.

0: 고민하지 마. 거짓말하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1: 뭐? 거짓말을 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2: 먹지 말라는 사탕 다 먹고
0: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면 되지.
2: 그리고 이방 저방 다 어지르고
0: 동생이 했다고 거짓말하면 되지.
3: 그래, 친구들도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좋지.
2: 좋지?
0: 좋지.
2: 아, 좋잖아. 어? 거짓말하면
1: 그래. 이거 봐! 우리 친구들 말이 맞아. 친구들이 X라고 말하잖아.
0: 아니야,
1: 거짓말은
0: 아니야.
1: 나쁜 거라고.
3: 뭐가 나빠? 그냥 거짓말해!
1: 아, 싫어, 안 해!
3: 하라면 해!
1: 싫다고!
4: 발 아파! 발 아파! 왜 그래?
5: 왜 무슨 일이야? 뭐야?
1: 저기, 얘들아. 미안. 실은 번개 트로피 내가 부쉈는데 아까 솔직하게 말 못했어. 미안.
6: 그런 거야?
3: 바보같이 그걸 왜 말해?
4: 바람풍한테 이러지 마. 알아?
3: 넌 뭐야? 거짓말 한다고 말해. 이 좋은 거짓말을 왜 하라니 나는 거야?
1: 거짓말 안
3: 해. 거짓말은 얼마나 좋은데. 거짓말
1: 안
3: 하냐. 거짓말 해.
7: 바람풍을 그렇게 쳐라!
3: 뭐야!
2: 일어나, 일어나!
3: 번개맨, 그럼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졸업을까?
4: 조심해!
7: 대결은 원래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덤벼라! 자!
3: 좋아, 정정당당하게! 거짓말 아닌데! 거짓말 아닌데!
7: 누가 거짓말 괴물 아니랄까봐.
3: 이번에는 내

0: 이번엔 얼굴 공격! 간다! 어? 얼굴 공격! 아! 아리 공격이! 번개맨들 순진하구만! 자! 마무리 공격이다!
1: 온 우주의 거짓말의 기운을 모아!
0: 거짓말!
2: 대결은 정정당당하게 하더라! 펀! 예!
3: 일어나! 일어나!
2: 그렇다면 한 번 더! 펀! 예!
0: 펀! 펀트를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 번개맨은 너무 세!
4: 아니! 번개맨, 아차!
5: 아차차! 다시! 도망!
4: 도망! 도망? 아, 정말 아차차! 미워! 아,
6: 와! 거짓말 괴물이 도망갔다!
7: 저기, 다 좋아! 그, 나 때문에 괜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있잖아! 나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
8: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2: 그래, 그래.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것도 아주 큰 용기야. 거짓말은 또 다른 나쁜 거짓말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친구들이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9: 약속!
2: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야!

0: 친구들이 함정이 돼서 추리를 해볼 거예요.
1: 바로바로 추리 퀴즈!
0: 도자기가 깨졌네요.
1: 네, 그런데 깨진 도자기 옆에 까만색 깃털이 떨어져 있어요.
0: 아, 바로 저 검은 깃털을 가진 친구가 범인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1: 자, 1번 백조,
0: 2번 까마귀,
1: 3번 비둘기.
0: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이라고 외쳐주세요.
1: 번개맨.
2: 고기 3개 중에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2: 자, 손 들어주세요. 어느 친구가 정답을 알고 있죠? 어? 여기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네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기회를 줄까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이 몇 번이죠?
3: 까마귀.
2: 정답? 까마귀? 2번 까마귀였나요? 2번 까마귀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까마귀의 깃털이 검정색이죠. 우리 친구 아주 잘했어요. 범겸이 선물을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 또 우와! 어쩜 좋아, 어쩜 좋아. 화분을 엉망으로 누가 만들었겠냐?
1: 네. 어? 화분 옆에 범인의 털이 떨어져 있는데 어디 어디? 아따고 가시 같아요.
0: 어? 가시?
1: 네.
0: 따가운 털을 가진 친구가 범인이군요. 어떤 친구가 범인일까요? 보기 나와주세요.
1: 얍. 1번 거심도치,
0: 2번 토끼,
1: 3번 매양.
0: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이라고 외쳐주세요.
1: 번개맨.
2: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2: 자, 어느 친구가 정답을 알고있을까요?
0: 저요 저요
1: 저요 저요.
2: 네, 우리 여기 우리 친구가 아까부터 아주 서서 애타게 번개맨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정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답은요?
3: 고슴도치요.
2: 정답 고슴도치? 정답입니다.
1: 정답!
2: 맞아요. 고슴도치의 털이 아주 뾰족뾰족 따갑죠? 자,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아주 잘했어요.
1: 정답!
2: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안녕!
0: 와우, 잘한다.
1: 자,
0: 우리 친구들.
1: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0: 다시 돌아온다! 오늘 이렇게 함께한 알쏭! 알쏭! 퀴즈!
4: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5: 구두장이와 요정.
2: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도 착하고 구두를 아주 아주 잘 만드는 구두장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구두도 못 만들고 욕심만 아주 많은 나쁜 구두장이가 살았어요.
6: 에이, 뭐가 어쩌고 어찌? 아이, 정말 하기 싫어 죽겠네 진짜. 아,
7: 영감, 이것 좀 봐요. 아이고, 내가 그렸지만 참 멋진 구두지요.
8: 아유, 당신 그림은 일품이에요.
7: 고마워요.
8: 일단 얼른 이 그림대로 구두를 만듭시다.
7: 아이고 아이고, 아니에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내일 만듭시다.
8: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7: 예.
8: 그럼 들어갑시다.
7: 그래요. 아이고,
8: 같이 가요.
7: 어여 와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6: 갔지? 아, 좋았어. 자, 어디, 아, 여깄네.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 할머니가 제작한 구두는 아주 근사하다니까. 좋아서 이거를 내가 먼저 만들어서 팔면 그만이지. 아, 이렇게 가긴 좀 아쉽지. 아유,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만드시는데 도와드려야겠지. 가죽도 다 찢어 찢어. 좋아. 그럼 난 어서 가서 만들어야겠구만. 어디 보자고. 오!
7: 아이고. 아유, 갑시다. 오늘도.
8: 아유, 좋은 아침이야.
7: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고, 봐. 아이고.
8: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7: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이고.
8: 혹시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나?
7: 아, 도둑이요?
8: 아이고, 그 시들이 다 가해가 먹었나?
7: 아이고, 이를 어째요? 아이고, 세상에.
8: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6: 이야, 이거 아주 근사한 구두란 말이야. 이 정도 구두라면 비싸게 받아도 다 사겠어?

0: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어머냐 어머냐 어머냐, 이렇게 멋진 구지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요.
1: 이 물건 보는 안목이 좀 있으시네.
0: 멋지군요.
1: 이거 원래 50만원짜린데 제가 40만원에 드릴게요.
0: 이럴 수가, 당장 사겠어요.
1: 당장. 그래요, 그래, 그래.
2: 잠깐만요. 잠깐 저 구두 좀.
1: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2: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제 내가 그린 구두잖아요.
1: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구두 가지고?
3: 아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보라고. 여기 그린 그림이 어제 우리 마누라가 그린 것인데 이것과 이것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
1: 아이고,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에? 자, 할머니의 그림에는 진주 구슬이 없고 제 구두에는 진주 구슬이 있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
2: 다르긴 뭐가
1: 다르죠, 뭐가 안 달라.
2: 잠깐만.
1: 왜요?
2: 그럼 어제 저녁에 혹시
1: 저녁에 뭐가 증거 있나?
0: 이거 저 이거 돈을 누구한테 드려야 하나요?
1: 아이고,
0: 참나.
1: 저한테 주시면 되지요. 여기 있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그래.
0: 구두 좀.
1: 예, 예.
0: 아유,
1: 아유.
0: 잘 신을게요.
1: 그래요. 예쁘게 신으세요.
0: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2: 아이고,
1: 난 이제 부자야, 부자.
3: 네, 저 의심해서 미안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구두 같은데.
1: 안 가요? 안 가냐고. 나 지금 여기서 장사해야 되는데 안 가냐고.
2: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1: 정말. 오, 돈 많이 벌었다.
4: 옆 구두 가게는 계속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던 아주 추운 어느 날 밤.
1: 아우, 추워.
5: 성냥 사세요.
1: 뭐야? 야, 너 어디서 왔어? 어?
5: 성냥 좀 사주세요.
1: 성냥까지? 하나 사줄까? 아유, 안 되지. 안 산다.
5: 그러지 말고 한 통만 사주세요.
1: 에이, 왜 이래? 지금 장사하는데 방해되게. 졸라가! 너가!
2: 아유, 왜 애한테 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이고, 얘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이 맨발로. 아이고, 발이 시려워서 어떻게.
3: 아니, 맨발이라고?
2: 여자! 아이고, 세상에.
3: 아이고, 이거. 내가 구두굽이 고장난 것을 내가 고쳐놓은 건데, 이거 얼른 신어라.
5: 그래, 저 돈 없는데.
3: 그래서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5: 정말요?
2: 그래, 자, 어서 신어.
3: 얼른 신어, 얼른.
2: 아이고, 꼭 잘 맞네. 아이고.
3: 고래.
2: 아이고, 예쁘다.
3: 아이고, 그래,
5: 따뜻해. 감사합니다.
2: 그래.
3: 아이고, 조심히 가라.
2: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했어요, 영감. 아이고, 그나저나 저거는 우리 집에 있는 마지막 구두고 이제 가죽도 얼마 안 남았네요.
3: 뭐 어떻게 되겠지.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갑시다.
2: 그래요, 갑시다.
6: 할아버지, 할머니.
4: 너무 착해. 얘들아, 우리 내일이라도 구두를 팔 수 있게 우리가 구두를 만들어드리자.

0: 돈 좀 벌어볼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1: 아유, 아유. 아, 예, 예.
0: 새로운 구두가 많아요.
1: 구두 좀 봅시다.
0: 예, 보세요, 보세요.

0: 예쁘죠, 예쁘죠?
1: 예뻐요, 예뻐.
2: 아이고, 영광.
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아니, 이거 좀 봐요. 네? 아니, 웬 후두가.
3: 아, 이렇게 예쁜 구두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나?
2: 네? 아유, 이 가죽을 보니까 이거 우리 집에 남아있던 가죽 같은데요.
3: 그러니까 말이요. 아이고, 참.
2: 아이고, 세상에.
3: 어서
4: 아니, 이렇게 멋지고 예쁜 구두가 있다니. 제가 사겠습니다.
2: 아, 이거를요?
4: 예.
5: 잠깐. 옆집 구두가 더 예쁜가 봐. 가보자.
0: 아유, 저기는 하나도 안 예쁘네. 아유, 가지 마세요. 아니.
5: 우와! 진짜 예뻐! 우와. 아이고, 제가 살게요. 제가요.
6: 아니요,
5: 제가요. 안 좋으세요.
2: 아이고.
5: 제가 살게요.
2: 우와, 저렇게 좋아하시네.
0: 저걸 언제 다 만든 거야? 저걸 내가 그냥 딱! 뺏겼어요. 어우,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아이고, 정말, 어떡해.
7: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0: 아, 있잖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아우, 배야. 아우, 배야, 배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자, 생쥐들아.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네 구두와 가죽을 모두 갉아먹어라! 예! 아, 저 지금 좋아! 더

0: 야, 뭐하는 거야? 야, 뭐하는 거야? 왜 안, 미는 거지? 야, 뭐하는 거야? 아유, 내 그거, 이래. 아유, 이게 얼마나 취한 건데, 왜 이래? 아이고, 가기도 하지 마. 아이고, 이래 어쩌라.
1: 아버지를 도와준 우리 여정들에게 모두 모두 박수! 맞아요, 친구들. 이렇게 남을 도우면 언젠가는 꼭 그 복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남을 돕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행복한 웰빙 도시 대전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하게
1: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신나는 호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호로로 유치원.
1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3: 순하게.
11: 콩엔 중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6: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친구들
18: 안녕.
17: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들은 거
18: 뭐든지 뮤직 박스.
17: 얘들아, 오늘은 어떤 박스가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니까 너희들이 크게 박스를 한번 불러줘. 박스맨 우와 박스 뭐야? 우와 너무 큰 박스인데. 와 박스맨 우 오늘 이렇게 박스가 왜 이렇게 커요? 에? 박스맨
19: 뭐? 피아노예요. 까만 피아노.
17: 어? 손가락으로 뚱땅뚱땅뚱땅 했잖아. 근데 일단은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니까 한번 흔들어보자.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늘은 못 흔들겠어. 아저씨가 근데 대신 고개를 흔들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우와, 되게 예쁜 소리가 났다, 그지?
20: 아, 그럼 울면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
17: 울면서 피아노 치는 거? 그런 걸 수도 있겠네?
20: 아,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 치는 거.
17: 아, 그렇게 하면서 피아노 치는 게 있을까? 어쨌건 오늘 한번 어떤 건지 일단 먼저 아저씨 한번 읽어볼게. 네. 자, 오늘은 바로 바람 피아노. 이 바람 피아노로 써져 있는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람 피아노, 바람 피아노, 바람 피아노, 바람 피아노, 바람 피아노.
20: 우와,
17: 우와, 분홍 거. 야, 이거 작은 피아노 같은데 얘들아, 그지? 오, 이게 뭐야?
20: 네, 그거예요.
17: 벌써 불기 시작하네. 그래. 정확한 이름은 멜로디언이라고 해. 멜로디언, 뭐라고요?
20: 멜로디언.
17: 멜로디언. 자, 봐봐. 아저씨 것도 소리 잘 나죠? 근데 좀 불편하지 않아?
20: 네.
17: 되게 불편한데, 잠깐만, 박스에 뭐 다른 거 좀 없나? 잠깐만. 어우, 박스에 뭐 더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박스에 잠깐만 더 뭐. 아하, 여기 호스가 있네. 자, 그럼 하나씩 드릴게요.
20: 뭐예요?
17: 호스가 여기, 이게 바람 부는 거예요. 예, 그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이구, 벌써 교체를.
20: 구멍.
17: 예, 학교에

0: 할때 아저씨도 멜로디를 많이 불었는데, 자, 잘 봐요. 이렇게 건반을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건반을 누르 소리가 안 나지만, 호수를, 하면 소리가 나요. 자, 봐요. 한번 불어보세요. 그렇지. 잘했어. 바람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도 납니다. 길게 불면, 짧게 불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얘들아, 지유하고 정엽이하고 아저씨 세명 중에 누가 가장 오래 소리를 내는지 우리 한번
1: 대결?
0: 놀아볼까?
1: 네.
0: 귀여운 대결. 한번 놀아보자. 준비. 시작! 아이고, 아저씨가 어쩔까. 멜로디어는 내가 바람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화음도 나오고, 짧게도 나오고, 길게도 나오는 정말 재밌는 악기랍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정말 열심히 연습한 곡이 있는데, 너희들 한번 들어봐 줄래?
1: 네.
0: 알았어. 자.

0: 어땠어? 아름답지? 예뻤지?
1: 어,
0: 맞다. 너무 많이 했더니 조금 어지럽다. 그래. 누가 대신 바람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바람을 더 이상 못 집어넣겠어. 아, 누가 좀 도와줘요.
1: 박스맨.
0: 박스맨.
1: 왼풍선.
0: 이거 뭐야? 왼풍선?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는 풍선이네? 우와!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2: 네?
0: 어지러우니까 풍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까?
1: 네.
0: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꽂아가지고 연주를 한번 해볼게. 오, 이거 재밌겠다. 그지? 어허. 오, 난다! 오호호! 그러면 아저씨가 입으로 불지 않아도 되니까 아저씨가 노래도 부를 수 있겠네?
1: 네.
0: 그러면 노래도 부르면서 한번 풍선 바람으로 네. 연주를 한번 해볼게.
1: 그럼 우리는요?
0: 너희들은 그냥 구경해주고 응원해줘. 그리고 좀 이따 너희들도 한번 불어봐, 알았지?
1: 네.
0: 자, 풍선 바람 나가신다.

뮤직박스 스페셜 안녕 친구들. 오늘은 리듬 특집 신나는 리듬. 여기 있다. 오늘은 이걸로. 아하.

이 소리는 이건 또 다른 리듬이네. 차 영축이 차 영축이 차차 차. 이 리듬 기억나니?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외치던 그 소리. 차 영축이 차 영축이 차 차 차. 신나는 리듬 음악 속에서 찾아봐요. 예!

아우, 열심히 리듬을 외쳤더니 배고프다. 이럴 때 필요한 박스는 바로 이거! 김밥, 밥밥, 김밥,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김밥 만들면서 놀았던 재밌는 리듬, 맛있는 공연박스 다 같이 만나보자. 만나봐, 공연박스 만나봐.

0: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1: 오지 따가다가 맛있는 타이
0: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타이
1: 오지 따가다가 맛있는 타이
0: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1: 타이 오지 따가다가 맛있는 타이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맛있는 탕 고기

0: 김밥.
1: 오늘 만나본 다양한 리듬들 어땠어? 리듬은 우리를 신나게 하지. 우린 다음 주에 만나자구. 우, 아, 우, 아, 아니요, 아니요, 안녕, 아니요, 안녕.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슈!
0: 예!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도도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레미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삐용삐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0: 나는 누구?
1: 선생님!
0: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될래요?
2: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0: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뽀록뽀록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어서 가자니까. 곰마, 우리 귀여운 아기가 자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봐봐.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새 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는 벌써 다 커버렸잖아.